0: 인천대교 운영사는 올해 안에 설계 발주에 착수하고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인천대교는 2009년 개통 이후에 지난 14일까지 모두 104명이 바다로 추락했고 이 중 78명이 숨지고 15명이 실종됐습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으로 23일 요르단에서 미국 중재로 고위급 회담을 했다고 시리아 국영 사나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양국 대표단이 시리아 영토에 대한 최근 이스라엘의 폭격 이후에 긴장 완화를 목적으로 한 노력의 하나로 요르단이 주최하고 미국이 중재한 회담에서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회담은 이스라엘의 공습과 표적 작전 등을 중단하기 위한 실무 절차와 폭넓은 미래 협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안보 협정 협상의 재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미국 프로축구 마인츠에서 뛰는 이재성이 시즌 첫 공식전에서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재성은 크리쇼와의 독일 축구협회 포칼 1라운드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3-0으로 앞선 전반 39분 아미리의 골을 도우며 마인츠의 9-0 대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전국 곳곳에 열대야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최감 온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3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남과 전북, 경상도 지역에는 5에서 30mm,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 충남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MBC 9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가장 위험한 것 바로 졸음운전입니다. 고속도로 사망자의 70% 이상이 졸음과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는 휴식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드라이브라는 앱을 설치한 후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방문하면 휴식을 안내하는 알림이 오는데요. 이 알림을 누른 다음 15분 이상 휴식하면 최대 500원 상당의 포인트가 적립되고 이 포인트는 전국 커피 전문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졸리면 포인트 받고 쉬어가세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영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3: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월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이른 아침에는 더위가 한풀 꺾였다 싶다가도 한낮에는 아이고 가을이 오려면 아직 멀었군 싶어지기도 합니다. 네, 처서인 어제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렸고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진답니다.
1: 아, 진짜 어제도 더웠죠.
0: 맞아요. 엄청 더웠죠.
1: 네, 이 무더위라는 게 물 더하기 더위 아니겠습니까? 습도가 높은 가운데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으로 예보된 지역이 여러 곳입니다. 주말 사이에도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던 경상남도 거제와 통영, 오늘도 고생하시겠습니다.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도 600분이 넘는다고.

0: 한다고 합니다.
1: 아휴, 참 안타까운 사정이 많고도 많은데 준비하고 있던 가을 축제도 취소할 수밖에 없대요. 축제는 많은 분들이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문화 교류 면에서도 또 지역 소득을 올리는 면에서도 가치가 높은데 수해 때문에 관광지가 파괴되고 식물원에도 물과 토사가 들이쳐서 엉망이 되고 국화축제, 섬꽃축제는 뭐 상상도 못하게 되었답니다. 이런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고 어떻게 복구할 수 있을지 정말 속상하네요.
0: 그러게 말입니다. 멀리서 저희는 그저 마음만 보탭니다. 이 소식도 전해야겠군요. 202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9월 4일까지. 고3 재학생은 다니는 학교에서, 졸업생은 졸업한 학교에서 접수하고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를 할 수 있는데 원서 접수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자, 새로운 한 주 여성시대와 함께 활기차게 달리시죠.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내일,
3: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4: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4: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2: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5: 농업인 맞춤보장 농업수입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손해보험
6: 보험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7: 월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비드랩, 휴원수글로벌, 올품, 국민연료 써연료,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NH농협손해보험, IBK기업은행, 성원에드피아,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음주우엔 티맵대리, 백조싱크, 금호타이어, 브람산마의자, 빅토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도드람 한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와 함께합니다.
8: 차차차.
7: 예.
8: 늦잠 잔 사람, 지각한 사람, 일찍 일어난 사람 모두 만세 만세. 양손 깍지 켜서 머리 위로 쭉 올립니다. 스트레스 없는 한 주를 위해서 심호흡도 크게 숨 깊이 마셨다가 길게 뱉으면서 불필요한 긴장, 근심, 걱정, 불만, 욕심 다 몸 밖으로 빼주세요. 고개 들어서 하늘도 한번 봐주시고요. 좌우 돌려서 스트레칭도 하시고 이때도 심호흡 계속 쭉 해주세요. 4초 마시고 6초 동안 내뱉는 네, 이 호흡을 계속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7: 좋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마다 계속되는 행운도 나누겠습니다. 100만 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 오늘도 푸짐하게 담았습니다. 30만 원 상당의 고급 구두 교환권부터 주방 알뜰 살림, 냄비 세트, 수저 세트, 곡물 시리얼 3종 세트, 거기다가 추석 선물로도 좋은 녹용 홍삼 세트, 만나양 고추 선물 세트, 젓갈 선물 세트까지 꽉꽉 채웠어요.
8: 행운아 와라 와라. 원하시는 분들은 숫자 0에서부터 9 사이에서 마음에 가는 숫자로 두 개 골라서 문자 또는 미니로 주시면 됩니다. 방송 마치기 직전에 추첨해서 행운 번호 주신 단 한 분께 전화를 드릴 거예요. 그 전화까지 받아서 보내신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선물 확정! 100만 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7: 네, 가끔

0: 행운번호를 맞췄는데 전화를 안 받는 분들이 계세요. 다 잡은 행운을 그 코앞에서 놓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 번호만 보내놓고 방송을 안 들으시면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다가 전화 꼭 받아주세요.
1: 여성시대 참여번호 문자는 #8001 우물정 8001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라디오 미니를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0: 1, 2부에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달달한 라떼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드릴게요.
1: 3895님 딸이 고3인데 오늘부터 눈치 작전 짜며 원서 쓴다는 말에 왜 제가 더 떨리는지. 최혜연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0: 예, 최혜연. 그런데 이제
1: 따님 이름인지 3895님의 성함이신지
0: 따님 얘기 한참 하다가 본인 이름 불러달라고 하진 않으셨겠죠. 예, 아무래도 고3 딸의 이름이 최혜연 학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네.
0: 야, 진짜 이제 수능이라는 단어가
1: 그러니까
0: 지금 들어도 떨려요.
1: 그래요.
0: 네, 당사자들은 또 얼마나 떨릴지. 하지만 잘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최혜연 파이팅.
1: 네, 3467님 수능이란 단어를 들으니 올해도 벌써 다 갔나? 마음이 괜히 조급해지네요.
0: 그래요.
1: 그렇죠. 벌써. 네.
0: 원서 접수가 이제 9월 4일부터 시작이고 11월 달에 보통 수능을 치르니까 그죠?
1: 네.
0: 예. 맞죠. 9월 4일까지. 까지가 네. 예, 원서 접수다.
1: 네.
0: 아직은 예, 조금 먼 얘기도 아니다. 이제 고2니까요. 저희 첫째 아들이 내년에 이제 고3 수험생이에요.
1: 그렇지, 그렇지. 먼 얘기도 아니에요, 진짜.
0: 진짜 먼 얘기도
1: 아니에요. 휙 간다고, 1년.
0: 맞아요.
1: 아이고.
0: 와요. 올해도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100일, 뭐 D-Day 100일.
1: 뭐 D-, 이렇게 써 있죠.
0: 네. 컨디션 조절 잘 하시기 바라고요. 4448님. 어제 아침 6시 43분쯤 전남 광주특별시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최대 진도가 4. 전남 광주 쪽 흔들리고요. 저는 진천군에는 다행히 지진 피해 없습니다. 하셨는데.
1: 아유, 다행입니다.
0: 야, 이게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
1: 그러네요.
0: 서북서쪽에도 지금 지진이 발생을 해요.
1: 아니 남쪽 수해 피해 지역도 많은데 지진까지 나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정말 큰일이죠.
0: 네.
1: 오늘 하루도 부디 별일 없이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정말 우리 당당이님들 모두 무탈한 하루가 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1: 네. 자, 오늘 첫 편지는 손편지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0: 네.
1: 부산광역시의 당당이님. 저는 10년 넘게 주말마다 친구와 둘만의 산책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중 서로 일정 맞춰 행하는 행사죠. 그날도 섭씨 38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였지만 우리는 금정산 초입에 위치한 약수터 겸 휴게소에서 오이 고명을 올린 시원하고 고소한 콩국수를 한 사발씩 점심으로 맛나게 국물까지 들이켠 후 자동차로 3분 거리에 있는 숲속 헬스장으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정한 순서대로 10여 가지가 넘는 기구를 차례차례 한 가지에 100회씩 운동하는데 땀 흘리며 간간이 불어오는 골바람에 감사하며 열심히 운동할 때 아래쪽에서 힘겹게 걸어 올라오는 외국인 가족이 보였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부부와 9살, 7살쯤 돼 보이는 남매가 그 더위에 산길을 걸어와 숲속 헬스장 한귀퉁이에 있는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어린 여자아이가 엄마한테 뭐라 뭐라 계속 찡찡대는 겁니다. 아이고, 어쩌노 친구야. 저 아 좀 봐라. 많이 더운갑네. 저 위에 있는 암자까지 가르면 힘들긴데 내가 태워다 줄까?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는데 외국인 아빠가 다가오더니 내 앞에 휴대폰 화면을 쓱 보여주었습니다.
0: 사모님, 혹시 저기 세워둔 자동차가 사모님 차인가요? 저희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그러니 좀 태워주실 수 있습니까?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1: 아마도 번역기를 써서 한글 문장을 작성한 듯 했고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데 순간 친구는 나를 향해 고개를 좌우로 내저으며 반대한다는 제스처를 보이더라고요. 저는 마음보다 몸이 먼저여서 곧 자동차 시동을 걸고 외국인 가족을 승차시켰죠. 조수석에 아빠가, 뒷좌석에는 엄마와 아들, 딸이 탔습니다. 돌아보니 가무잡잡한 피부에

0: 눈이 깊고 크며 콧날이 오똑하여 인상들이 선하고 다복해 보였습니다. 출발합니다. 한마디 하고는 거의 60~70도 되는 급경사 산길을 꾸불꾸불 오르고 또 오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템플 스테이?
1: Yes.
0: 인디아? 인도네시아?
1: Oh no, England.
0: 제 예상으로는 인도나 인도네시아 쪽 사람들로 보였는데 그는 손사래를 치며 잉글랜드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영국인이라는 것에 자부심이 대단해 보였어요. 한참을 오르고 올라 산사 바로 앞 주차장에 이르러 네 사람이 모두 땡큐 땡큐를 외쳤습니다. 저도 답했죠. 바이바이 굿데이. 그들과 작별하고 차를 돌리니 주차장에 가족으로 보이는 세 사람이 벤치에 앉아 있기에 물었습니다. 내려가실 것만 더운데 태워다 드릴까요?
1: 아, 감사하지만 저희 차 있어요. 근데 아, 참 좋은 일 하셨네요.
0: 외국인 가족을 태워다 준 데 대한 칭찬을 받자 어깨가 으쓱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베푼 사람이 더 행복해진다더니 이런 기분인가 보구나. 마음속이 맑게 갠 듯하고 더위가 가시는 상쾌함마저 들었습니다.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튀어나온 바위를 피하지 못해 쿵 하고 타이어에 부딪히는 바람에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어요. 기다리다가 저를 맞아준 친구는 눈을 하얗게 흘기며
1: 네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노?
0: 했지만 친구 역시 기분은 좋아 보였습니다. 야야, 무슨 소리고? 알제? 내 이래 봬도 30년 무사고 모범 운전자다야.
1: 그래, 잘났어 정말. 글로벌 휴머니스트 나셨네, 나셨어. 인정.
0: 친구는 엄지 척도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바탕 웃고 땀 흘려가며 남은 운동을 했습니다. 올해 국립공원으로 승격한 부산의 명산 금정산 자락에는 병풍 같은 바위에 둘러싸인 암자가 있습니다. 그 영국인 가족이 그 절에서 템플 스테이를 잘 마치고 부산 여행도 잘해서 우리나라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었길 바랍니다. 베풀 수 있음에 저도 감사했답니다.
1: 아, 너무 잘하셨네요.
0: 네, 잘하셨어요.
1: 예, 그 잉글랜드 그 가족들이 돌아가서도 얼마나 참 한국을 떠올릴 때.
0: 예.
1: 그쵸? 야, 그 오르막길 진짜 힘들었는데.
0: 그러게.
1: 그때 참 친절한 분이셨지. 우리 가족도 태워주고 아마 이렇게 기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아, 진짜 잘하셨어. 그 친구는 좀 뭔 일이 생길 줄 알고 그러노, 야야. 그러지만 아기들이 있으니까.
1: 또.
0: 네.
1: 아기들과 함께였으니까.
0: 아기들과 함께였으니까.
1: 네, 물론. 걱정하는 그 친구분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낯선
0: 그렇죠.
1: 사람도
0: 그렇지.
1: 함부로 태우기가.
0: 네.
1: 네,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박종옥 님이요. 이런 게 바로 민간 외교라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0: 맞아. 자.
1: 너무 다행히도 이제 서울 중구로 갑니다.
0: 네, 좋습니다. 아이고, 사투리가 없어요.
1: 다음 사연은 서울 중구 다산로의 박영희 님의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어릴 때 저희 집은 풍족하진 않았지만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에 입학할 무렵쯤 아버지가 편찮아지시면서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1980년대 중반 타지에서 학교를 다니느라 집에는 자주 못 갔습니다. 5월 어느 날 오랜만에 집에 가보니 몸이 편찮으신 아버지께서 청소며 설거지며 집안일들을 해놓고 식사도 손수 차려 드시고 계셨습니다. 아유, 아버지, 엄마는 어디 가셨길래 아버지가 이러고 계셔요.
2: 아, 너희 엄마 무안으로 양파 작업하러 갔지.
1: 저는 정말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13평짜리 주공아파트 베란다에 양파망이 걸려있고 거기에 올망졸망 양파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얼마 전 올해는 절대로 양파 작업을 가시지 말라고 난리를 치는 저에게 엄마는 알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60대, 무릎까지 안 좋은 엄마께 필요한 용돈은커녕 항상 돈을 타다 쓰는 형편에 일하시는 것까지 말리는 속상함에 괜히 더 큰 소리를 친 것 같지만요. 5월 중순쯤부터 양파 수확기가 되면 양파 주산지인 무안에서는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인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목포 터미널에 봉고차를 대고 있다가 아주머니들을 싣고 가서 일을 시켰죠. 엄마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터미널에 나가서 봉고차를 타고 무안에 가서 하루 종일 양파 작업

0: 작업을 하고 밤이 돼서야 오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사실 저를 더 환장하게 했던 건 베란다에 매달려 있는 양파였습니다. 그 양파는 엄마가 일을 하고 오면서 조금씩 얻어오는 거였습니다. 저는 가난한 엄마가 양파를 얻어오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좁은 베란다에 걸린 양파를 보고 돌아온 날은 속상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학금을 타려고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고 어찌 보면 베란다의 그 양파가 저를 죽으라 열심히 공부를 하게 만든 셈입니다. 베란다에 걸린 엄마가 얻어온 양파 때문에 왜 그렇게 저의 속은 뒤집어졌을까요? 품삯이나 받으면 됐지 기어이 왜 그걸 얻어오시는지 고생하는 엄마 때문이었을까요? 얻어오는 양파가 창피했던 것일까요? 이것저것 그냥 마음이 아파서 괜히 양파에게 화풀이했던 걸까요? 엄마는 양파 장아찌를 무척 잘 담그셨어요. 물에 간장과 설탕을 넣어서 끓이다가 설탕이 녹으면 마지막으로 식초를 넣으셨어요. 달짝지근하면서도 새콤한 엄마의 양파 장아찌가 그립습니다. 저는 요즘도 양파에 한이 맺힌 사람처럼 양파를 살 때 조금씩 안 사고 커다란 자루로 삽니다. 장아찌도 담그고 오이냉국에도 넣고 생선을 조릴 때나 고기를 구울 때도 왕창왕창 넣습니다. 그리고 양파를 다듬다가 눈물도 흘립니다. 엄마 때문인지 양파 때문인지 고생하시던 엄마에 대한 딸의 애타는 사랑인지 모를 눈물 말입니다. 오늘도 양파를 싹둑싹둑 자르며 괜히 양파에 한풀이를 하다가 사연을 올립니다. 참, 당시 엄마는 늘 그러셨어요. 1년 내내 있는 일도 아니고 한 달도 못 다니는데 엄마보다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냐고요. 또, 참, 베란다에 걸려있던 눈물의 양파 덕분에 저는 착실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큰 소리 뻥뻥 치시다가 그 양파 작업 기간 동안에는 꼼짝 못하고 집안일도 다 하시면서 엄마가 짜증낼까 전전긍긍하셨던 귀여운 아버지가 떠올라 웃어봅니다. 올해는 양파 작황이 좋은지 양파가 싸네요. 혈관 건강, 혈당 관리, 항산화, 장 건강, 면역력에도 좋다는 저의 한 맺힌 양파. 지금도 양파만 보면 그때가 떠올라서 눈물이 나니까요. 여러분께서 몽땅 다 드셔주세요. 몽땅이요. 감사합니다.
1: 아, 참 그러시구나.
0: 네, 특히 본인 이제 학창 시절을 떠올리신 것 같아요.
1: 네, 그러신 것 같아.
0: 네, 집안 살림 참 팍팍한데 그 와중에 또 양파 작업 하시느라 엄마는 가고 그것도 양파까지 그냥 얻어다가 그냥 그 베란다에 널어놓고 하니까 네, 그런 것들이 네, 좀 못마땅하셨겠지.
1: 근데 양파는 진짜 좋은 음식이에요. 아유, 좋은 그렇죠. 채소예요.
0: 예, 맞아요. 이게 뭐 고기나 뭐 이런 거 좀 부담스러운 거 먹을 때도 양파와 함께 먹으면
1: 그렇죠. 곁들여 좋고, 먹으면
0: 예, 진짜 말씀대로 이렇게 좋은 저 성분들이 많으니까 잘 챙겨 드시면 좋죠. 근데 그 어린 시절에 그 어린 마음으로는 아, 왜 자꾸 저렇게
1: 왜 1년에 그렇게
0: 힘들게
1: 아유, 정말
0: 예, 작업하시고
1: 못 살아.
0: 그래서 아마 그 덕분에 더 열심히 또 공부하시고 예,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1: 엄마가 만든 장아찌 양파뿐이겠어요. 고추장아찌도 그렇고 진짜 맛있게 담가주셨지. 하기사 옛날에는 흔할 때 사서 그걸로 장아찌를 담그는 게 보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일 수 있죠.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간간하게 그렇게 해서 두고두고 먹는 거.
0: 네.
1: 매실장아찌, 뭐 양파, 그다음에 고추장아찌 많죠.
0: 야, 그거 밑반찬으로 두면 참 맛있죠.
1: 최고죠.
0: 막 갈라져 정말.
1: 네.
0: 4213님이요. 저희 엄마도 영덕에 사시는데 12년째 무안으로 양파 작업하러 가셔요. 그래서인지 양파만 보면 가슴이 약간 미어져요. 그러니까 왜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다.
1: 그러시구나.
0: 그 어머님들 왜 그 오래된 티셔츠, 목 늘어난 티셔츠 막 이런 거 입고 있으면 아우 좀 새 걸로 좀 사 입으셔. 아 왜 그냥 뭐 아껴서 입는 거지 집에서 입는 거 편하게. 약간 뭐 그런 마음으로 아우 좀
1: 짠해서.
0: 그러니까.
1: 짠해서 화내는 그런, 거예요. 부하가 치미는 거예요.
0: 그런 짠한 모습에 괜히. 예.
1: 김경민님, 양파 많이 먹겠습니다.
0: 좋아요.
1: 몸에 좋아요. 네. 무안 지역에도 비가 꽤 많이 왔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제발 수해 피해 없으셨길 바랍니다.
0: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늘처럼 새로운 한 주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건강하게 지내야지, 열심히 일해야지, 주변에 폐 주지 말고 기왕이면 도움을 좀 줘야지, 그런 기도 같은 생각 하셨나요? 또 많이 웃어야지, 이런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웃음은 내 건강에도 좋다 하고 타인과 마음을 나누게도 하니 정말 중요합니다. 웃음에 대한 조언이 많고도 많지만 오늘은 시 속에 나타난 조언을 소개할게요. 엘라 필러 윌콕스라는 1919년에 68세로 세상을 떠난 미국 여성 시인이 쓴 고독이라는 시인데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웃어라. 그러면 세상이 그대와 함께 웃으리라. 울어라. 그러면 그대 홀로 울게 되리라. 이 후줄근한 세상은 즐거움을 빌려와야 할 만큼 자신의 근심만으로도 벅차다. 노래하라. 그러면 산들이 화답하리라. 그러나 한숨을 쉬면 허공 속으로 사라질 뿐 메아리는 즐거운 소리에는 기꺼이 달려오지만 근심의 목소리에는 답하기를 꺼린다. 기뻐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대를 찾아오리라. 슬퍼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돌아서 떠나가리라. 사람들은 그대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어 하지만 그대의 슬픔까지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기뻐하면 그대의 친구는 많아질 것이고 슬퍼하면 사람들을 잃게 될 것이다. 그대가 내미는 달콤한 술은 마다할 사람 없지만 인생의 쓴 잔은 그대 혼자 마셔야 한다. 잔치를 열어라. 그러면 그대의 집은 사람들로 가득 차리라. 그러나 네가 굶주리면 세상은 그대를 피하리라. 성공하여 베풀면

그대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만 아무도 그대가 죽는 일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 기쁨의 전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장엄한 행렬을 이루어 들어가지만 고통의 좁은 통로는 결국 한 사람씩 차례로 지나가야만 한다. 우리는 고독해서 타인과 나눌 수 있는 것이 있고 나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누면서 나눌 수 없는 것은 홀로 짊어지고 이번 한 주도 차분히 잘 걸어가기로 해요.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서영은의 웃는 거야 듣고 왔습니다.
1: 2995님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 많이 웃어요. 김치. 서영은 웃는 거야 신청하려 했는데 알아서 들려주시네요. 이럴 때 굉장히 기쁘지 않아요?
0: 그렇죠.
1: 아다가 이거 맞게. 어머나 막 이렇게 되지.
0: 통했네 통했어.
1: 네.
0: 예. 9024님 6개월 단기 적금 넣은 게 만기가 됐어요. 오호,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기분이 좋고 웃음만 실실 납니다.
1: 그 돈으로 뭘 하실 건가요? 궁금해요.
0: 예, 재투자하셔야죠.
1: 재투자? 투자야.
0: 그러니까 또 적금에 또.
1: 아, 재입금?
0: 네네. 또 한 1년짜리 이제 또 들어가고 또 이렇게 이렇게 적금 만기 들어오면 또 기분 좋고. 예.
1: 아이, 그래도 그냥 원하는데 쓰세요.
0: 그러니까 날 위한 선물로 조금 이렇게 좀 하고.
1: 그렇지, 그렇지. 예. 해야지.
0: 나머지는 또 이제 또.
1: 날 위해서 뭔가 떼놔요.
0: 예, 예. 예. 7510님 안녕하세요. 저는 남부지방 거제 통영지역 수해 피해 돕기에 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빠르게 복구하셔서 일상생활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 담았습니다. 씩 하고 이렇게
1: 이렇게 우리가 한 사람씩 뭔가 수해 돕기에 수해 피해 돕기에 일조한다면 괜찮겠죠.
0: 아우, 마음 따뜻한 분이시네요.
1: 네, 김 기장님은 거제도 폭염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자원봉사단원님들 고맙습니다. 그러셨어.
0: 네.
1: 참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어디선가 자원봉사 하시겠다는 분들이 모이잖아요.
0: 맞아요.
1: 참 가슴이 따뜻해지죠. 이분들 덕분에 하여튼 거제 주민들 빨리 웃으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요.
0: 네. 앞서 정말 좋은 시를 쭉 읽어주셨지만
1: 네. 뭐 웃음.
0: 웃으면 모두가 웃을 테고 울면 너 혼자 울
1: 테고 울 거다.
0: 뭐 네. 기뻐하면 친구 많고 슬퍼하면 사람들 잃게 된다. 하지만
1: 그래도
0: 우리 사는 게
1: 맞아요.
0: 이렇게 슬픈 일 겪었을 때 함께 발벗고 나서주시는 분들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맞아요. 네.
0: 그러기에 정말 따뜻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1: 자,
0: 다음 사연은요. 우편으로 해서
1: 네.
0: 타이핑으로 깔끔하게
1: 아, 그러셨구나.
0: 예, 보내주신
1: 네네.
0: 사연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횡성읍의 임종숙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도의 시각장애인이 된 임종숙입니다. 외교관이 되려면 행정고시를 준비하고 판사나 변호사가 되려면 사법고시를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은 무엇을 준비할까요? 우리는 장애라는 불편함을 견디며 새로운 삶을 조금 더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다시를 준비합니다. 두 눈의 시력을 모두 잃었을 때 느낀 절망감은 부모님의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사랑으로도 쉽게 감싸지지 않을 만큼 컸습니다. 몸 관리를 소홀히 한 제 탓인 것만 같았고 설마 내가 시력을 잃겠어? 하며 안일하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삶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마음의 상처는 가슴속 깊이 차곡차곡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 한 분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알려주셨고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까지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아무리 마음을 써주셔도 저는 장애를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혼자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들을 이제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는 현실 앞에서 제 자존심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변에서 저를 위해 해주시는 말들도 그저 메아리처럼 흘려보냈습니다.

0: 온몸에 가시를 세운 채 선생님을 맞이했습니다. 선생님이 제 물건에 손대는 것도 싫고 집안을 보여드리는 것조차 싫어서 방문을 꼭꼭 닫아두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제 그런 마음을 다 이해하신다는 듯 아무 말 없이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해내셨습니다. 늘 저를 위해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주셨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언제나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언니처럼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보살펴 주시는 모습에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맺혀 있던 우라와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도 점차 사라졌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비로소 제가 처한 현실을 똑바로 마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차피 장애인이 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바꿀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말처럼 삶을 긍정적으로 즐기며 살아보자고 다짐했습니다.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면서 저 스스로도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안마를 배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회적인 편견과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기도 했지만 앞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춘천에 있는 특수학교 재활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입학식 날 활동지원 선생님과 함께 학교에 들어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각장애인만 다니는 학교인 줄 알았는데 시각장애인은 몇 명 되지 않았고 중복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절반을 훌쩍 넘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런 환경에서 수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결국 입학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활동지원 선생님께 오늘이 제 인생에서 학교에 가는 처음이자 마지막 날이에요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1: 어떻게 제대로 다녀보지도 않고 안 가겠다고 하세요. 며칠 더 다녀보고 그리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0: 라며 저를 다독이고 설득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 학교를 다니다 보니 어느새 지금까지 온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사히 졸업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큰 어려움인 이동의 불편함을 활동지원 선생님께서 늘 함께해 주신 덕분에 혼자였다면 꿈도 꾸지 못했을 안마사 자격증을 무사히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자 마음속에서 삶에 대한 의욕이 싹텄고 희망이라는 빛도 환하게 번져갔습니다. 그 후 사이버대학교에 편입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고 고용공단에서 진행하는 7박 8일간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수료하며 강사 자격증까지 얻었습니다. 활동지원 선생님들을 모셔두고 처음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했을 때는 긴장해서 강의를 매끄럽게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선생님들께서는 끝까지 귀 기울여 경청해 주셨고 아낌없는 격려와 용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눈앞이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활동지원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며 제가 바라는 일들을 하나씩 이뤄낼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했고 이제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이 사회를 당당하게 살아가겠다는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5년 전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을 때 저는 유골함에 담긴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다행이다 싶었고 장애인이 된 것에 고마움마저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제 장애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된 것 같습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은 두 사람이 한쪽 발을 묶고 함께 달리는 경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만 앞서 달린다고 해서 결승점에 가장 빠르게 도착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의 다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0: 발을 맞춰 걸어갈 때 비로소 더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장애인으로서 살아가며 여전히 한계와 실망을 마주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당당한 일원이 되기 위해 오늘도 차근차근 노력하고 있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행복한 웃음을 지어봅니다. 감사합니다.
1: 아유, 저희가 감사합니다.
0: 네.
1: 이렇게 그 과정, 그 과정을 참 솔직하게 적어주셨어요.
0: 저희는 진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1: 네.
0: 예, 그런 뭐랄까요? 상실감? 예, 이런 것들을 느끼셨을 때 누가 처음부터 마음 편히 그걸 받아들이고 하시겠어요?
1: 그럴 순 없죠. 그럼요.
0: 솔직히.
1: 네.
0: 네.
1: 이제 어떤 분이 활동 지원

0: 마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강사 자격증,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수료하면서 강사 자격증까지 따셨다. 야, 참 이게 누구한테나 닥칠 수 있는 일이에요.
1: 그럼요.
0: 누구나 겪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1: 네.
0: 살아가다 보면.
1: 맞아. 왜 나만 이 아니래잖아요.
0: 그렇죠. 예. 맞아. 누구나 당할 어떤 이에게든 있을 수 있는 일이 나한테 왜 안 생긴다라고 교만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1: 맞아요. 자, 9279님이요. 저희 남편도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유전병 때문에 시력을 잃어가고 있어서 방금 나온 사연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네요. 우리 남편도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해하는데 잘 극복하신 당당이님 대단하세요. 당당하신 우리 당당이님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0: 네.
1: 진짜 말 그대로 당당이님이시죠?
0: 그러시죠.
1: 네.
0: 0422님, 저도 지난주 18일에 척추 지체 장애 결정이 났어요. 우리 같이 힘내보아요.
1: 아, 그러게요. 몸은 비록 좀 불편할지언정.
0: 네네.
1: 예, 우리 모두 힘내길. 강병희님, 저도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했었는데 시각장애인 분을 직장까지 매일 출퇴근 시켜드리면서 성실하시고 또 열심히 사시는 모습에 많이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0: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거군요.
1: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모두 정말 힘내시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을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4: 제초제는 타타타.
5: 한얼 사이언스.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V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여성시대에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3: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2: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2: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3: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2: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3: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2: 보헤미안 박이추 커피에서 원두 커피 세트,
3: 안전한 식탁 라이프 온도에서 내열 유리 밥 공기 세트,
2: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3: 면역 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진 엑스,
2: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자, 오늘 사연 주신 분들께 또 선물 챙겨드려야죠.
3: 네, 첫 사연 당당이 분께는 해피라이프 꾸러미가 가고요, 박영희님과 임종숙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2: 아주 반가운 문자, 감사한 문자가 왔어요. 네. 3306님이요 제 아내는 하루도 안 빼놓고 여성시대를 들으면서 늘 재밌다고 합니다. 저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3일 동안 병원으로 출근 도장 찍는 와중에도 집사람 목욕 가는 길에 여성시대를 틀어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들어보니까 정말 재밌네요.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주셨어요.
3: 네. 아유, 반갑습니다.
2: 네. 이제는 아내분과 함께 여성시대 들어주시고요.
3: 네.
2: 허리 아프신 것도 빨리 완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행운번호도 정말 많이 보내주시네요, 오늘.
2: 네.
3: 0934님 중학교 때 첫사랑 번호로 보냅니다. 친구들의 로망이었고 반장이고 학생회장이라 짝사랑했어요. 행운의 번호는 제 짝사랑 번호 33번입니다 하면서.
2: 야, 그 당시에 내 번호도 아니고 그 짝사랑의 그 번호를 기억하는 거예요?
3: 와, 지난주 오. 우리가 뽑은 번호가 33번이었잖아요.
2: 어머나.
3: 생각나요?
2: 아,
3: 똑같은 거예요. 3. 예.
2: 어, 지난주에 나.
3: 예, 정말.
2: 아니, 물론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물론.
3: 아니, 우리 두 사람은 같은 숫자를 너무 잘 뽑아. 희한한
2: 그러니까.
3: 일이에요.
2: 맞아요.
3: 만약에 지난주 번호가 33인데 2주 연속 계속 33이 또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2: 진짜
3: 대박입니다.
2: 그러게요. 예. 첫사랑 파워. 자,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우리 소개된 분들께는 달달한 라떼 보내드리고요. 그 명단은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4부에는 백인에게 묻습니다. 이어집니다. 어떤 주제일지 많이들 궁금해 주시는데 저희 10시 5분에 다시 만나요.
4: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6: 무릎 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6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일에서 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8%포인트 내린 40.2%로 집계됐습니다. 부정평가는 56.9%로 직전 조사 대비 2.8%포인트 상승해 4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긍정평가보다 우세했습니다.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 응답률은 3.2%였습니다. 본인이 담당한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해 긴급 체포된 현직 경찰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A경장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장은 지난 5월 신고된 장미란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 씨의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달 2일에도 다른 실종 사건을 장 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휠체어로 서울역 등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장애인 단체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협력합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에 따르면 시의회 민주당과 오늘 오전 11시 30분 의원회관 1층 제1대회의실에서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상훈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경석 전장현 상임공동대표 등이 참석하는데 전장현은 이 자리에서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폭동이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경남경찰청이 40대 A씨와 30대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회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에 5.18 민주화 운동이 폭동이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지난 5월 A씨와 같은 취지의 글을 한 차례 올린 혐의입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남, 전북, 경상도 지역에는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김정현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6: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에너지 소비 효율을 살펴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등급이 좋은 제품을 써야 에너지 비용을 아끼고 환경을 지킬 수 있죠. 그런데 이건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자들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듣는 과정에서 막대한 전력이 쓰이는데요. 하지만 대다수의 AI 모델이 속도와 정확성을 앞세울 뿐

0: 에너지 효율을 언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화되고 있는 시대, AI의 성능과 편리함만큼 친환경도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4: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5: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6: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7: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수함입니다.
5: 아저씨, 성함 좀 알려주세요.
7: 어떤 분 성함을 찾으시는 걸까요? 오늘 사수함은 일준이가 모시겠습니다.
8: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곳은 부산 사하구 어느 한적한 마을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게 된 것은 매일 쓰레기를 수거해 가시는 황정미와 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름도 모르는 아저씨, 전 사하구 오정로 78번길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전에는 도로에 주차해서 쓰레기를 수거해 갔지만 이제는 그 도로가 막혀 불편을 감수하고 계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음식이며 재활용 분리를 수거해 주셔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이 되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저씨,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0: 네, 노현숙님이 남겨주신 음성 편지에 이어서 이명웅의 노래였습니다.
1: 온기.
0: 온기.
1: 네.
0: 예, 듣고 왔습니다. 김범철님이요. 당연하다 생각치 않고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좋은 세상이 되는 거겠죠.
1: 그렇죠. 그렇죠.
0: 우리 노현수님이 예, 이렇게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1: 네. 4313님. 며칠 전 뉴스에서 환경미화원 분들이 뒤에서 달려오던 차량에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너무 마음 아팠어요.
0: 아우 그래요.
1: 예,
0: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나요? 특히나 이 환경미화원 분들은 또 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일을 하시니까
1: 그렇죠.
0: 항상 작업복이 뭔가 이렇게 쫙 이렇게 잘 눈에 보이도록
1: 뭐 야광
0: 예,
1: 처리가
0: 돼 있는
1: 있으면.
0: 작업복을 네. 입고 하시는데도 아유.
1: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뉴스 떠올리시면서 이 감사한 분들 제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감사함을 느끼는 그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문자를 많이 주고 계세요.
0: 어우 제발요.
1: 네.
0: 진짜 제발요.
1: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문자도.
0: 네.
1: 네.
0: 우리도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걸 테고요.
1: 그렇죠. 쓰레기라는 게 얼마나 부지런히 많이 나옵니까.
0: 그러니까요.
1: 우리가 산다는 게 쓰레기를 보면 알아요.
0: 네.
1: 참 이런 쓰레기를 내보내며 우리는 살고 있구나. 그런데 그걸 매일매일 치워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잘 못하고 살잖아요. 환경미화원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전해주신 노현숙님.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겉바 속촉 통닭 세트를 보내드리겠어요.
0: 동네에 맨날 보는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뭐 예를 들면 이제 매일 마주치는 경비 아저씨나 출근 버스에서 항상 마주치는 학생, 우리 집 택배 배달해 주시는 기사님 등등 이름은 몰라도 괜히 반갑고 안 보이면 오늘은 왜 안 보이시지? 서운하기도 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열린 사서함 02789-1000 02789-1004번으로 편하게 음성 남겨주세요. 소개되신 분께는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1: 잠시 후 3, 4부에서는 당당이님들과 함께 즐거운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백인에게 묻습니다로 돌아올게요.
0: 여성시대 3, 4부는 음주 후엔 팀앱 대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유니베라,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NH농협손해보험, 데이팩, 안 터지는 맥스부탄, 음식물 처리기 휴렉, 모빌코리아 윤활유,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롯데렌탈, 유성물산교역, 노무법인폐,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합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3: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2: 수확량 줄어도?
3: 보장.
2: 가격이 내려도?
3: 아이, 그럼.
2: 보험이 든든하구만.
4: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보험 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다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8: 이런 고민 나만 하는 걸까요?
9: 한 사람의 고민에 백 사람의 생각을 더합니다.
8: 여성시대
9: 백인에게 묻습니다.
8: 월요일 아침 주변 동료 친구들과 가볍게 나눌 수 있는 스몰 토크 주제부터 심오한 토론까지 뭐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9: 사람이 100명이면 100개의 생각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나랑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 차이를 이해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걸 다르게 또 한 번 돌아보는 그런 재미난 시간입니다.
8: 매주 반응이 뜨거워요. 여성시대 홈페이지 백인에게 묻습니다 게시판으로 다양한 질문과 토론 주제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식당에서 경험한 일을 보내주셨죠?
9: 네, 경남 사천에서 이용호 님이 주신 사연인데요. 손님의 입장에서 또 주인의 입장에서 각각 나였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었다. 몇 번 방송에 소개된 맛집이었다. 테이블 10개 안팎의 단출한 내부에는 조금 이른 시간인데도 만석이었다. 메뉴는 오직 갈비탕 하나. 음식이 나왔다. 국물을 몇 술 떴을 때 옆 테이블 손님이 주인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8: 아, 저 갈비탕 국물이 왜 이렇게 미지근해요?
9: 식당 주인은 바빠서인지 조금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 다시 끓여드릴까요? 식당 주인의 말에 손님은 안 괜찮은 표정으로 괜찮다는 듯 손짓을 하더니 다시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역시나 표정이 좋지 않더니만 끝내 사달이 나고야 말았다. 본격적으로 고기를 씹기 시작하더니 잠시 후 주방 쪽으로 소리쳤다.
8: 야, 세상에, 내 이런 질긴 갈비는 살다 살다 처음이네. 아, 이거 왜 이렇게 질긴 거예요?
9: 순식간에 식당 내 손님들의 시선은 그에게 집중되었고 더욱 의외인 것은 식당 주인의 동물적 반응이었다. 저기요, 당장 나가세요. 다시는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어디 와서 행패를 부려? 그리고 주방으로 가면서 험한 욕설을 내뱉었다. 손님은 그 소리에 벌떡 일어나 흥분했다.
8: 아, 뭐요? 아, 지금 당신 나한테 욕한 거야?
9: 주변 사람들은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일단 진정시켰다. 식당 주인은 그 손님이 괜한 시비를 건다는 듯 주변 손님들에게 물었다. 다들 어떠세요? 우리 집 갈비 맛, 에? 솔직히 좋죠? 냉랭한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듯 보였고 다들 머쓱해 보였다. 사실 나도 좀 질긴 갈비를 씹으면서 어느 정도는 그 손님의 불만에 공감하고 있던 터였지만 내색하긴 힘들었다. 불만을 터뜨린 손님은 일행들과 식사를 계속하려 했지만 주인은 윽박지르듯 말했다. 돈 안 받을 테니 당장 나가요. 손님들과 일행들은 먹다만 수저를 놓은 채 쫓기듯 식당을 나갔고 우린 갑작스런 소동에 뒤통수를 맞은 듯 종일 황당했다. 그래서 자리를 이동한 후에도 하루 종일 이 얘기로 토론을 벌였다. 첫 번째는 음식이 맛없다고 직설적으로 말한 그 손님의 행동은 정당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은 서비스나 맛에 항의할 수 있는 건 손님의 고유 권리라 하는 입장과 아이 불만이 있더라도 주인에게 예의를 갖춰 표현해야지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렇다면 궁금해진다. 예의를 갖춘 표현이란 어떤 것일까? 그 손님은 어떻게 항의해야 했을까? 자, 두 번째, 식당 주인의 입장에서 아무리 손님에게 화가 나고 음식에 자부심이 강했더라도 항의 표시를 하는 손님에게 욕설로 대응하고 쫓아내는 게 그게 당연한가?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손님은 왕이다. 이 입장부터 주인도 손님을 가려받을 권리가 있다.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그 주인의 센스가 부족한 거 아닌가 등등등. 그렇게 하루 종일 치열한 토론과 의견을 교환하다 보니 어리둥절했던 그날의 기억을 백인의 당당히 님들과도 나누고 싶어 사연을 남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날 식당 소란은 손님의 잘못이 더 클까요? 주인의 잘못이 더 클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날의 손님이었다면, 또 그 식당의 주인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지도 궁금합니다.
8: 야,
9: 이거 쉽지 않죠?
8: 쉽지 않네요, 진짜 이 상황이.
9: 네. 어떠세요, 일중 씨는?
8: 근데 저는 만약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좀 음식 맛이 없다, 예,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잘 이렇게 먹고, 예, 그 다음부터는 그 가게를 안 가죠, 그냥.
9: 점잖네.
8: 예, 차라리 표시를
9: 점잖으셔.
8: 차라리 표시를 해도 그래, 이 가게는 뭐가 좀 별로였지 하고 다음에 고민할 때 그 가게는 좀 빼죠.
9: 그런데 이제 갈비탕 국물이 미지근한데다 고기가 질기다. 계속 끝을 보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식당이라 그러면 친정 어머니가 하는 식당이라도 맛없으면 안 간다.
8: 그렇죠.
9: 그러거든요.
8: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음식에 이렇게 좀 설익었다든지 아니면 덜 따뜻하다든지 뭐 이러면 이거 한 번만 더 끓여주실 수 있어요? 라고 요청은 할 수 있는 거죠.
9: 그렇지, 그렇지.
8: 제 입장에서는 손님이니까 이거 좀 한 번 더 끓여주실 수 있나요? 뭐 이렇게.
9: 역시 일중 씨는 점잖아.
8: 네.
9: 이정숙 님이 일중 씨 항의하는 말투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8: 마음속으로는 예, 그렇게 하겠지만 한 번 더 끓여주실 수 있을까요?
9: 참 점잖아, 진짜.
8: 아까 연기는 제가 이렇게 좀 윽박질렀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한번 윽박지른 이 손님부터가 잘못이었는지 아니면 그 태도에 우리 사장님이 그냥
9: 화를 내서 나가라.
8: 돈 안 받을 테니까 나가요.
9: 나가라.
8: 이렇게 맞대응하신 것이 이게 잘못인지.
9: 4889님이 사장님 음식이 제 입맛에는 안 맞네요 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8: 얘기인데. 제 입맛에는 안 맞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다르고 아다르다고.
9: 맞아, 그건 그래. 예,
8: 그리고 그 톤의 문제, 억양의 문제도
9: 있어요. 맞아.
8: 네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윽박질러듯이 해서 그렇지 저 사장님 갈비탕 국물이 왜 이렇게 미지근해요? 라는 정도만
9: 하면
8: 그럼 다시 끓여드릴까요?
9: 다시 좀 끓여주시면 뭐 그랬을 텐데 이분은
8: 나올 수 있는데
9: 갈비탕 국물이 왜 이렇게 미지근해요?
8: 그렇죠.
9: 이렇게 항의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주변에 같이 밥잡 숫는 분들도 이렇게 누군가가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러면 사실 참 황당하고 기분 잡치죠. 밥 먹으러 갔다가 험한 꼴을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8: 확 불편해지는 거죠.
9: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느낌이 남아갖고 자리를 옮겨서도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8: 맞습니다.
9: 이게 충격이에요. 그냥 기분 좋게 밥 먹고 있는데 막 짜짜짜 뭐 이러고 계속 욕까지 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나가요. 돈 안 받아요. 막 이러면 뭐야 저 사람.
8: 거기다가 이제 사장님이 그러죠. 아니 우리 갈비 솔직히 맛있잖아요 라고 이렇게 막 동의를 다른 손님들
9: 아무도 대답 안 하고
8: 구하면
9: 미지근했어요 오늘 고기가 질겼어요.
8: 좀 질겼는데 속으로는 좀 느끼셨다고 또 하니까.
9: 아이 참.

0: 또 이게 식당을 하시는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아마 하실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조금 뭐랄까 좀 이렇게 컴플레인을 좀 세게 예, 무례하게 하는 손님들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도 심하실 테니 말이죠.
1: 네.
0: 자, 이용호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그날 식당에서 벌어진 소란, 이 손님의 직설적인 항의가 더 과했을까요? 아니면 주인의 감정적인 대응이 더 과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손님이었다면 혹은 그 식당의 주인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하셨을지 자유롭게 의견과 함께 알려주세요.
1: 오늘은 자 1번, 2번 누가 더 잘했다 아니면 잘 못했다 이런 투표하기보다는 좀 더 나은 해결책은 없었을까? 내가 만약 그 손님이었다면 또 내가 만약 주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하시고 의견을 나누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는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당 충전에 좋은 돌체 라떼를 보내드릴게요.
0: 네, 그러니까 좀 뜨끈하지 않은 갈비탕.
1: 아, 그건 못 먹지 사실.
0: 갑자기 저는 충청도식으로 하면
1: 뭐요?
0: 아이고 뭐 갈비가 좀 더웠나 보네. 냉탕에 들어갔어.
1: 아, 그렇지. 그런 식이 충청도 개그지.
0: 자, 과연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지 보내주실 동안 노래 준비했습니다. K1의 노래예요. 말해 뭐해.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0: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7: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네,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당당히 이용호님이 식당에서 경험한 소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식당에서 음식에 대한 불만을 아주 직설적으로 공개적으로 표현한 손님, 그리고 그런 손님에게 화를 내며 쫓아낸 식당 주인. 자, 여러분이 그 손님이었다면, 또 그 식당의 주인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궁금합니다.
1: 네, 주신 의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 사장님 정말 맛있는데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메모지 서비스 좀 진상이죠.
1: 네, 진상이죠.
0: 자, 1743님. 저는 주인의 대처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도 생선구이집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아유, 생선이 덜 익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덜 익었다고 했더니 깨끗이 손질해서 괜찮다고 그냥 먹으라고 하시더래요. 다시는 안 갔죠. 예, 7개월 후에 그 식당 폐업하고 없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이건 안 되지.
0: 예, 말 그대로 이런 것도 시장의 냉정한 평가인 거예요. 그죠?
1: 그렇죠. 맞습니다. 네. 고윤희님은 방송에 나온 맛집이라고 해서 가면 실망할 때가 많아요. 바빠서 그런지 불친절한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바쁘면 손님이 귀한 줄 몰라요.
0: 네네.
1: 그리고 일 때문에 치여서 사람이 피곤하고 피곤하면 이렇게 친절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나만 아는 맛집이었는데 뭔가 방송에 공개되고 손님들이 많이 몰리면서 막 정신없이 이제 막
1: 그러면서
0: 그러다가 좀 아무래도 네. 예, 음식의 질이라든지 서비스가 좀 이렇게 쉽지 않아질 때가 있어요.
1: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0: 그런 걸 경험하신 분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1: 있어요. 네, 네. 계십니다.
0: 강을수님. 저는 식당에서 머리카락이 나와도 가만히 있자 합니다. 제 아내는 꼭 말하자 주의인데 아, 그냥 조용히 드러내고 먹어 합니다. 남들까지 입맛 버린다고요.
1: 아, 근데 이런 거 유난히 비위 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거의 좀 비슷해요. 저도 그냥 건져내고 이렇게 좀 먹는 편인데 이제 제 아내는 그래도 뭔가 한번 컴플레인을.
1: 예, 예,
0: 어, 저기
1: 예.
0: 음식에서 뭐가 나왔어요. 뭐 이런 얘기를 또. 근데 보통 이제 남자들이 아, 그냥 먹자.
1: 예, 그래 맞아.
0: 뭐 그럴 때도 있고.
1: 이순자님, 저는 삼계탕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부르니 주인이 돈 안 받겠다 하고는 다시 내오는데 그곳이 아주 유명한 삼계탕 집이었어요. 지금도 바글바글해요. 넓게 갖는 마음 유명 맛집 됩니다.
0: 그렇죠. 손님 입장에서는 네 그래도 뭔가 이 불편 사항을 말했을 때 바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1: 네.
0: 대처해 주고
1: 네. 예, 그리고 새로 내주는 거죠. 돈 안 받겠다. 미안합니다. 이게 위생상의 실수인데 하면서 그런 뜻으로 이제 돈 안 받겠다 하신 거죠.
0: 그럼요.
1: 그렇죠.
0: 네. 네. 그래서 여전히 또
1: 예. 지금도 바글바글하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다.
0: 손님 마음은 비슷한 것 같아요.
1: 맞아.
0: 네.
1: 실수야 할 수 있지 뭐.
0: 그러니까. 자, 최경옥 님이요.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식당

0: 주인의
1: 입장이시다.
0: 음식에 불편함을 느끼셨을 때는 언제든 말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1: 네.
0: 그 말씀이 음식점 운영에 더욱 도움이 되는 건 맞더라고요. 다만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감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조금 조언하는 느낌으로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진상처럼 소리 지르고 하면 저희들도 감정이 있어서 욱하게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1: 가는 말이 고와야 네. 오는 말도 곱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0: 그러니까요. 그래 좀 뜨뜻미지근할 수 있죠. 안 따뜻할 수 있죠. 그럴
1: 맞아요.
0: 때는 좀, 네, 그래도 조금 더 매너 있게.
1: 진교화님. 사진 속 사장님은 다소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만 사장님 행동이 참 통쾌합니다.
0: 오.
1: 서비스는 받아가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법.
0: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님 입장에서도.
1: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나가. 나가라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돈 안 받아요. 나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사장님의 네. 행동이 통쾌하셨어.
0: 네,
1: 진교환님은 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0: 그러니까
1: 이렇게도 볼 수 있어. 그죠?
0: 다양한 손님들을 맞이하시겠어요.
1: 그렇죠. 네. 맞아.
0: 거기에 매번 친절하게도 참 정말 이게
1: 쉽지는 않을 거예요.
0: 소가리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1: 맞아.
0: 네. 모든 손님이 다 이렇게 매너 있고 예.
1: 그렇진 않겠죠.
0: 뭐 이렇게 격식 있고 교양 있지 않으실 텐데.
1: 그렇진 않을 거예요.
0: 네. 2488님. 저는 사연 속 손님과 주인 두 분 다 대처가 부적절했던 것 같아요. 두 분 다 그날 뭐 기분 안 나쁜 일이 있었나 봅니다. 마음 공부 추천이요.
1: 아, 좋다. 그러니까. 양쪽 다. 그래.
0: 맞아요.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더운 날 불쾌지수라고 하죠.
1: 그렇죠.
0: 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확 쏘아붙이면 저쪽도 에, 부드럽게 나오기가 쉽지 않죠. 자, 지금까지 식당에서 벌어진 한바탕 소동을 두고 손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항의할 수 있는지 또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쉽지 않으실 거예요.
1: 그렇죠. 재료비 일단 올랐죠. 임대료도 올랐죠. 인건비 올랐죠. 그래서 손님 한 분 한 분이 참 귀하실 텐데 문제는 장사를 하다 보면 매일매일 아니 세상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은 순간도 꽤 많다는 얘기죠.
0: 최근에 제가 뉴스에서 본 사연도 정말 이건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예. 고깃집인데
1: 네.
0: 고깃집에 손님들이 옵니다. 가족 단위로 왔어요. 근데 그 고기를 몰래 싸와 본인들이. 그 고깃집에서 본인들이 몰래 싸온 고기를 구워먹다 들킨 거예요. 근데 반찬은 계속 리필해가서 먹는 거죠. 그래서 식당 주인이 아 이러시면 안 된다. 여기 고깃집인데 고기를 싸와서 드시면 어떡하냐. 외부 음식 반이 금지다 하니까 적반하장으로다가 아니 남은 숯불에 이것 좀 구워먹는 게 뭐 어때요? 어? 내가 구워먹은 거는 다 먹고 가겠다. 숯 빼지 마라.
1: 어이?
0: 이렇게 화를 내고 식당 리뷰까지 0.5점을 주면서 오히려 보복을 했다고 합니다.
1: 아니 고기를 몰래 싸갖고 가서 식당 숯불에 구워먹었다는 얘기잖아요.
0: 예예. 예. 그러면서 식당 반찬을 계속 리필해서 먹으면서.
1: 리필해서. 야 이건 참 듣기만 해도 황당한데.
0: 아우 그러니까요.
1: 아니 그 식당 사장님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뭘 보나? 뭘 보고 있는 거지? 이게... 현실일까? 네. 이런 사람이 진짜 있을까? 그러셨겠죠.
0: 네. 오죽황당하면 이게 뉴스까지 나왔겠습니까?
1: 남은 숯불에 좀 구워 먹었기로서니.
0: 아이고, 고깃집에 고기를 싹을 생각을.
1: 야. 야, 참 아, 대단합니다. 네,
0: 상상을
1: 진짜?
0: 초월합니다.
1: 네, 네.
0: 예. 이렇게 장사하다 보면 정말 별의별 일 다 겪는다고 하시던데 주변의 소문이나 이런 리뷰로 보복하는 행위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참고 넘어가는 일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4부에서는 이야기를 한번 넓혀보겠습니다. 일터에서 만난 최악의 손님, 고객 때문에 이런 황당한 상황, 요구까지 겪어봤다.
1: 장사하시는 분들 또는 일반 직장에서도 아주 황당한 고객이나 개념 없는 거래처 겪어보신 분들 오늘 다 시원하게 좀 털어놓으시고 스트레스 푸시기 바랍니다. 노래 듣고 올 동안 털어놔주세요. 일터에서 만난 최악의 손님, 황당한 고객. 지금 생각해도 난 정말 이해가 안 된다 했던 상황 뭐든지 좋습니다.
0: 네,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담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요 당 충전에 좋은 돌체 라떼 보내드려요. 노래 듣고 올게요. 컨츄리 꼬꼬의 어이해.

0: 아이고 참.
1: 재밌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자,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 나한테 왜 그랬어요? 사과해요 나한테.
0: 정우성의 성대모사.
1: 아닌 것 같죠?
0: 코미디언들이 많이 하더군요.
1: 죄송합니다.
0: 그리고 자기네들이 되게 웃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우성 씨 죄송합니다. 그럽니다.
1: 저는 정우성 씨가 아니라 우리 당대인님께 죄송합니다. 어설픈 성대모사 죄송합니다.
0: 네.
1: 예. 자, 일터에서 만난 최악의 손님. 황당했던 상황. 속풀이하는 시간입니다.
0: 아니 사연이 많이 안 오길 바랬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1: 이런 일들이 많이 없기를.
0: 네. 근데 많네. 아하. 소개해드릴게요. 우미숙 님이 마트에서 귤 한 상 상자 구입한 후 반은 먹고 너무 쉬워서 반은 못 먹겠다며 반품하는 상황을 봤어요.
1: 우와.
0: 우와. 귤은 원래 신맛인데 말이죠. 황당했어요.
1: 이야.
0: 아니, 아. 아니 귤을 한 상자를 샀어.
1: 네.
0: 이제 갖고 가서 반을 먹었대요. 그리고 나머지 반을 반품하면서 너무 쉬워서
1: 내가 참고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쉬워서 나머지 반은 못 먹겠어요. 반품해 주세요.
0: 멋있다. 오. 진상이려면 이래야지.
1: 이야 대단하다.
0: 이 정도 진상이래야지.
1: 자, 5536님이 오래전 아동복 가게 할 때 문 열자마자 들어온 새댁이 애기 잡으러 뛰어다니며 바지를 여러 개 입혀보다가 애기가 새로 바지에 취하를 했어요. 새 제품에. 근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가셨어요.
0: 야, 그건 아니지.
1: 웬일이야?
0: 아니 예를 들면 그릇 가게에서 뭐 이렇게 뭐 좀 색을 메고 와갖고 이렇게 하다가 그릇이 깨져도 그 그릇값을
1: 그러니까요.
0: 물어내게 돼 있잖아요. 네, 그죠? 네. 자기 잘못이니까. 근데 아기가 쉬야를 했는데 그 바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가셨다고요?
1: 문 걸어 잠궈야지.
0: 아 정말
1: 이거는 안 돼. 이거 어떻게 참 진짜
0: 진짜 짜증 난다.
1: 야, 오 얘 이런 사연들이 있구나. 김동용님 대기업 1차 협력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외주 담당자들이 자기네들 회식할 때가 되면 저희 회사에 법인카드를 받으러 오더라고요.
0: 이런 게 이제 갑과 을의 그런 거죠. 갑질이지. 어? 아,
1: 본인들 회식하는데 협력사 회사 카드.
0: 협력사 법인카드. 너네 외주 받는 친구들 법인카드 주세요. 가서 먹고 올게요. 이거죠.
1: 대접해라 이거죠.
0: 그렇지. 그런데 그래 카드 내놓으라고 아주.
1: 아니 뭐 같이 먹는 것도 아니야 심지어.
0: 본격적으로.
1: 본인들 회식하는데 그냥 카드만 받아가는 거야.
0: 이런 얌체들도 있구나. 상전이지 진짜.
1: 그러네. 아 이런 참 씁쓸한 하지만 뭐라 할 수 없는
0: 그렇죠?
1: 현실적인 일들이 있군요.
0: 임미경님 옆집에서 물건 사고 우리 집 와서 따지던 사람. 근데 저희 집 물건이 아닌 걸 알고는 자기는 몰랐대요. 근데 끝내 사과 안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미안하단 말이 그렇게 어려운 건지.
1: 머쓱하니까 그렇지. 화는 다 내놓고 여기가 아니네. 아유 여기다 화내는 게 아니네. 뭐 그래놓고 아 그럼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거네.
0: 아 그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아유 제가 참 왜 이랬을까요? 뭐 이러고 웃고 나면 되는데.
1: 그러니까 그걸 끝까지 못 하시네.
0: 아이고.
1: 에이 참. 김수인님 친구가 하는 커피숍에 어르신이 오셔서 배고프다며 라면을 끓여달라 하셔가지고. 컵라면을 드린 적이 있대요. 참 황당했겠지만 그래도 정만은 제 친구예요. 카페 와서 네. 배고프다고.
0: 옛날에 다방에서는 옛날 다방.
1: 네.
0: 아직도 마포에 옛 다방이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 언젠가 여성 시대 식구들하고 회식하고 간 적 있어요.
1: 네. 다방에를.
0: 네. 근데 이제 수박 잘라서 이렇게 아저씨 손님한테도 드리고 뭐 그리고 라면 잡숫고 그렇더라고. 그 네. 옛날에는 이게 통했어요. 단골 손님한테 라면 끓이는 김에 같이 잡숴요 하는 경우도 있었죠. 옛날 다방 다실.
1: 네.
0: 예. 그런 게 있었죠.
1: 야, 요새 커피숍에서 갑자기 라면을
0: 배고파요. 끓여다. 라면 주세요.

0: 그러니까 메뉴에 없는 거 시키는 게 참 이게
1: 황당하죠.
0: 황당한 일인데 그죠?
1: 그렇죠.
0: 예예. 예. 야 그래도 그걸 또 해주셨네.
1: 해주셨네. 네.
0: 그래 이 정도 정. 감사하죠.
1: 네.
0: 5789님 피자 배달을 오후 1시에 했는데 오후 5시에 전화해서 피자가 식었다고 바꿔달라고 해서 한 판 새로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배달은 제대로 갔는데 본인이 먹기를 오후 5시에 드신 거야. 오후 1시에 배달 간 피자를.
1: 뭔 일이 있었겠지.
0: 예. 근데 아이고 피자가 식었네요. 이게 무슨
1: 대단들 하시다.
0: 도대체 무슨 시계 속에 살고 있는 거, 무슨 세상에 살고 계신 거예요.
1: 와, 진짜?
0: 당연하지. 그 오후 1시에 배달 간 피자가 오후 5시까지 따뜻해야 돼요?
1: 자영업 하시는 분들 참 존경합니다.
0: 진짜
1: 참
0: 그러네.
1: 대단한 손님들이 많으시네요. 네,
0: 컴플레인이 상상을 초월하네요.
1: 오혜림님 병원인데요. 감기로 기운 없다고 비타민이랑 영양수액 맞고 아유 기운이 안 나네요 하면서 그냥 간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수액이랑 다 맞았는데 왜 기운이 안 나냐?
0: 왜, 왜?
1: 이건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난 간다 돈 안 내고. 멋쟁이.
0: 알아누우시겠다 진짜 이런 분들 계속 만나.
1: 황당하다. 진짜 황당하네요.
0: 어떻게? 야, 자 사연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찔렸던 분들 계신다면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1: 당하신 입장에서는 오늘 다 털어놓으시고 깔끔하게 잊으시기 바랍니다.
0: 네네.
1: 터세요. 네.
0: 그래야지 진짜. 이거 계속 담아두면 나만 병 걸리. 나만
1: 그렇죠.
0: 손해다.
1: 그렇죠.
0: 달달한 돌체라떼 받으실 분들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1: 광고 후에는 행운번호 추첨 이어지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기는
0: 여성시대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렉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골뱅이.
3: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5: 1544-7575.
6: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7: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8: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7: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8: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7: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8: 두보식품에서

0: 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1: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0: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1: 물걸레 쉰내 걱정 끝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0: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1: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0: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타올
1: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 스토어에서 이가덴트정
0: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카멜리 키즈 선크림을 드립니다.
2: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0: 저도 안 되겠어. 오늘 배웠어요. 저 3개월 전에 매직 스트레이트 했잖아요.
1: 네.
0: 머리가 다시 곱슬거려가지고 환불해달라고 그래야 돼.
1: 말도 안 돼. 자, 추첨합니다. 행운 예. 번호 1회 자리.
0: 1회 자리 갈게요. 자, 1회 자리 6번입니다.
1: 자, 10회 자리 9번입니다.
0: 그러면은
1: 96번.
0: 96번.
1: 아, 33은 안 나오네요.
0: 네. 첫사랑
1: 자, 96번. 자, 전화를 빨리 받아주셔야 될 텐데 한꺼번에, 한 번에.
0: 자, 96하고 하트 보내주신 분 계신데 전화 드려보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한번 해보죠.
1: 여보세요?
0: 어? 신호가 아직 안 가고 있는 건가요?
1: 한 번에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0: 시간이 촉박해. 자, 이제 신호 갑니다.
1: 네네.
0: 이제 신호 갑니다.
1: 시간이 너무 없다.
0: 네. 자, 운명의 주인공이 되실지.
1: 여보세요?
0: 아직 안 받으셨어.
1: 아직 안 받. 마음이 급해 내가.
0: 네. 안 돼. 시간이 없어. 저희 이제 한 1분 30초밖에 없는데 시간. 자, 3 2
1: 1
0: 안 받으셔. 안 돼, 안 돼. 이제 다른 분 가야 돼. 못 기다려요, 저희가 지금. 네. 시간이 안 돼요. 자, 다른 분께 갑니다. 행운 숫자 96. 내가 선택한 번호가 행운이었으면. 자,
1: 빨리,
0: 이분께
1: 빨리.
0: 전화드립니다. 자, 이제
1: 뭐
0: 번호
1: 정말...
0: 누르고 있어요.
1: 여보세요?
0: 천천히 하세요. 예.
1: 한 자. 번에 받으셔야 하는데.
0: 자, 행운 숫자 96 주신 분. 자, 두 번째 주인공께.
1: 내가 선택한 번호가 행운이었으면
0: 행운
1: 하신
0: 맞는데.
1: 분. 네.
0: 이제 그 행운이 가니까 쥐어주는 건 본인의 몫입니다. 받아주셔야 돼요.
3: 연결이 되지 않아요.
0: 아!
1: 야, 다음 주로 연기됩니다.
0: 이거 다음 주
1: 넘길게요, 다음 주로.
0: 다음 주로.
1: 네. 예. 아이고,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0: 뭐
1: 끝나네.
0: 다음 월요일이 아니더라도.
1: 네.
0: 예.
1: 아니, 돌발 뭐 행운 숫자도 또 있을 수 있죠.
0: 이번 주 중에 저희가 네. 바로 할 수도 있고요.
1: 네, 바로 준비할 수도 있고.
0: 일단 오늘은 아니네요.
1: 네, 오늘은
0: 아니에요.
1: 여기까지.
0: 아하.
1: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0: 네.
1: 여러분 네, 예, 오늘도
0: 오늘
1: 고마웠어요.
0: 서로 불평불만 없는 매너 있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안녕히 계세요.
0: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자연에서 색을 얻고 그 색으로 새롭게 물들이는 작업, 천연염색이라고 하죠. 그런데 신기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색이 그대로 천에 옮겨지는 건 아니라고 하거든요. 노란꽃 금잔화에서는 황금빛을 얻고 초록빛 쪽잎에선 푸른빛을, 까만색 흑미에서는 보랏빛이 피어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그 안에 담긴 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 안에 어떤 색이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피어날지, 그 빛이 내 삶을 얼마나 곱게 물들일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0: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 개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월보다 30% 넘게 감소해 만 가구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184가구로 8월보다 30.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 12,454가구와 비교하면 18.2%가 적습니다. 수도권은 6,936가구, 지방은 3,248가구가 입주해 전월보다 각각 23.5%, 42.4% 줄어 지방의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피해자에게 계좌 정보와 OTP를 전달받아 범죄 수익금 세탁에 쓰이게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피해자를 속여 계좌, 비밀번호, OTP를 전달받아 해당 계좌가 범죄 수익금 210여만 원 세탁에 사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계좌의 거래 내역을 만들어주겠다면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추진 중인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안건이 국민의힘 최고위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의결이 보류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 회의를 마친 뒤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최고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진정성이 왜곡되는 상황에서 오늘 결론 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인천 연수구 옥련동의 한 아파트 지하 기계실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기계실 내 샤워 공간에서 숨을 쉬지 않은 채로 다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이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남성이 샤워하던 도중 감전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개명 등으로 금융회사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변경할 때 한 곳에만 방문하면 다른 금융사의 정보도 자동 변경됩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관련 시스템 개편을 추진합니다. 행안부는 금융권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변경 정보의 범위를 확대해 금융회사가 변경된 정보와 기존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변경 정보를 금융회사에 공유 반영하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오늘 임시사무실을 차리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선관위 특검팀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더베이스 서초빌딩에 임시사무실을 마련해 오후부터 이 특검과 특별수사관 등이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지상 15층짜리인 이 빌딩의 7층부터 15층까지 9개 층을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전국 곳곳에 열대야 현상과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남, 전북, 경상도 지역에 5에서 30mm, 경기 북동부, 강원 중북부, 충남 지역은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0도입니다. MBC 11시 뉴스 마칩니다.
5: MBC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택배 상자를 포장할 때 쓰는 테이프부터 깨진 물건을 고칠 때 쓰는 순간 접착제까지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접착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참 신기합니다. 서로 떨어져 있던 두 물체가 어떻게 접착제 하나만으로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단단하게 붙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이거학 저거학에서는 광운대학교 화학과 장홍재 교수와 함께 우리가 몰랐던 접착제의 과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8월 24일 월요일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첫 곡은 자두의 김밥 듣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4: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6: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광운대학교 화학과 장홍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광운대학교 네. 장홍재입니다.
0: 오늘은 교수님과 좀 익숙하지만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좀 신기한 그런 물질 접착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접착제 많이 사용하시죠?
1: 옛날만큼 쓰진 않는 것 같아요. 뭐 미술하거나 뭐 이럴 땐 썼는데 요즘엔 사실 서류 자체보다는 다 전산화되어 있다 보니까 뭐 집에서 뭐 붙일 때 말고는 크게 쓰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0: 생각해 보면은 아이와 놀아줄 때 뭐 색종이 붙이기 뭐 이런 거 빼고는 접착제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진 않다는 생각도 또 드네요. 근데 접착제는 우리가 흔히 쓰는 뭐 본드라고 부르는 접착제 외에도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까
1: 네.
0: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근본적인 질문부터 드려보면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물체가 접착제 하나를 바르면 하나인 것처럼 딱 달라붙잖아요.
1: 그렇죠.
0: 예. 어떻게 붙게 되는 걸까요?
1: 뭐 사실 자석이든 뭐든 우리가 힘과 관계를 고민하면 두 가지로 나뉘죠. 서로가 이제 끌어당기는 인력 이라 부르는 거
0: 네.
1: 그리고 반대로 뭐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것처럼 청력이라는 게 있고 인력이 있으려면 서로 뭔가 서로 좋아하거나
0: 네.
1: 끌리거나 이런 네. 성질들이 있어야 되는데 접착제는 약간 화학적으로 서로 좋아하거나 달라붙기 좋아하는 그런 우리가 작용기라 부르는 작은 분자 구조들을 넣어서
0: 네.
1: 이 같은 것끼리 붙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요. 근데 접착제가 단순하게 접착력이라는 것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응집력이라는 걸 보통 같이 고려를 해요.
0: 응집력이요?
1: 네. 그러니까 접착력은 이 우리가 손으로 뭔가를 움켜쥐는 것처럼
0: 네.
1: 우리가 원하는 물체에 달라붙을 수 있는 능력을 접착력이라고 그러고 근데 응집력은 반대로 이 반대쪽에 있는
0: 네.
1: 그 접착시키기 위한 것들이 안 떨어지고 붙을 수 있는 걸 말하거든요.
0: 그러니까
1: 예를 들어 우리 손이 접착력이면 몸통에 붙어있는 어깨나 팔이 응집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면 그냥 후두둑 떨어져 나가겠죠.
0: 그러니까
1: 이걸 절묘하게 균형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뭐 끈적이는 거 바르면 되겠지가 아니라 생각보다 고민할 게 좀 많은 물질이긴 합니다.
0: 아, 그러니까 서로 붙여주는 역할도 해야 되고 자기들끼리도 끈적끈적하게 잘 연결이 돼 있어야
1: 하나의 뭐 예시로 접착력은 없는데 응집력만 높은 걸 우리가 코팅 물질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 그 후라이팬에 테플론 같은 코팅을 하면
0: 네.
1: 뭐 기름 안 뿌려도 뭐 눌러붙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0: 예, 맞아요.
1: 그거는 우리가 그 위에 후라이팬 위에 올리는 물질에 대한 접착력은 없지만 후라이팬 표면에 대한 응집력은 있기 때문에
0: 네.
1: 얘네들이 단단하게 뭉쳐서 다른 걸 못 붙게 만들어 주는 거죠.
0: 그렇군요. 응집력이라는 새로운 개념도 하나 말씀을 해 주셨고. 근데 화학적으로 붙는다는 건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인력, 철력, 청력 이렇게 네. 해서 서로 당기거나 미는 힘, 그런 힘들은 그냥 전기적으로 나타나는 힘들일까요?
1: 뭐
0: 화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1: 전기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완전하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분리가 된 상황을 말하고요.
0: 네.
1: 화학적으로는 그렇게 완전히 분리되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일부만 어느 정도 플러스 어느 정도 마이너스라든지
0: 예.
1: 혹은 서로 함께 있게 좋아하는 거. 예를 들어 물이랑 기름은 안 섞이는데 기름 성분끼리는 섞이잖아요.
0: 네, 맞아요.
1: 예를 들어 뭐 유화를 그릴 때 물을 뿌려도 괜찮지만 뭐 기름 같은 걸 뿌리면은 신나나 이런 걸 뿌리면 막 녹아내리는 것처럼.
0: 우리 유성매직 잘 물로는 안 지워지는데
1: 그렇죠.
0: 알코올로 지우면 좀 지워져요.
1: 네. 그렇게 네. 서로 좋아할 수 있는 물질들 혹은 그런 구조들을 설계해서 쓰면은 우리가 붙이고 싶은 거에 붙이고 싶은 물질을 서로 같이 있을 수 있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0: 그렇게 서로 어울리는 거는 어떤 성질들 때문에 어울리는 거예요?
1: 뭐 플러스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요. 또 지금 말한 것처럼 물과 섞이고 안 섞이고인 경우도 있고요.
0: 섞이는 것과 안 섞이는 거는 그런 물 같은 경우에는
1: 네. 이걸 흔히 뭐 친수, 소수 이렇게 부르는데
0: 네.
1: 뭐 소수는 뭐 싫어하는 것들 물을 그래서 어떤 물질을 붙이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게 다르죠. 뭐 아크릴 접착제랑 그냥 일반 물풀이랑은 완전히 다르고
0: 네.
1: 거기 물을 뿌렸을 때 어떤 게 녹고 안 녹는 것처럼 그것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제 모든 화학적 성질은 양쪽 극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게 됩니다.
0: 어떤 물질들 간에 서로 친하고 친하지 않고 하는 조합들이 있는 거군요.
1: 네, 정확합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류는 언제부터 접착제를 사용해 왔을까요?
1: 뭐 증거가 남아 있는 한마디 유물이 있는 걸 기준으로 보면 가장 오래된 거는 사람들이 한 20만 년 전이라고 말해요.
0: 네.
1: 뭐 우리가 도구를 쓰고 직립보행을 하고 했던 그 네안데르탈인 때 그 자작나무나 이런 걸 끓여서 거기서 나오는 타르라 그러죠. 나무도
0: 예.
1: 막 역청이라고 끈적끈적한 송진같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뭐 도끼에 있는 촉이나 뭐 날 같은 걸 붙이는 데 쓰기도 했고 뭐 이후에는 뭐 진흙이나 철가루를 섞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동물성 재료를 끓여서 흔히 아교라고 부르는 끈적한 물질들
0: 네.
1: 이런 걸 뽑아내서 쓰거나 그래서 우리가 그 본격적인 문명이 시작되기 전부터 아주 오래전

0: 그 유인원 시대부터 접착을 시켜야 될 필요성은 있었을 것이고 그때 단순히 묶는 게 아니라 어떤 물질로 좀 끈적한 물질을 자연에서 구하거나 어떻게 만들어내가지고 썼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1: 그 네안데르탈인이 썼다는 그 뭐 화살촉 이런 것들을 붙인 그 물질들은 지금도 그 물질이 접착제 성분 같이 남아 있을까요?
0: 서로 접착력 말씀이신가요?
1: 그러니까 서로 그 만약에 화살촉을 붙였다 그러면 화살촉과 나무 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그 사이에 접착제 성분을 우리가 검출하거나 할 수 있는.
0: 그런 거는 가능하죠. 접착력이 남아 있을지 부서졌을지는 몰라도 그 물질이 어딘가로 휘발되지 않는다면 날아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검출이 되고 이게 우리가 유물에 묻어 있거나 남아 있는 걸로 어떤 걸 사용했을지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만큼 뭔가 소멸하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1: 그럼 접착제가 되게 오래 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네요.
0: 오래 간다라는 말의 표현은 조금 애매한 게 접착이 제대로 돼 있는 상태라면 오래 간다고 하지만
1: 그렇게 되겠네요.
0: 뭔가 묻어 있는데 분리가 됐다면 이건 접착이라기보단 흔적이 남아 있다 정도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접착제의 역사가 20만 년 전부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오래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옛날에는 뭐 동물의 뼈나 가죽 이런 걸로 접착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접착제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때는
0: 흔히 뭐 풀을 쏜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 동물의 뼈나 가죽 같은 걸 물에다가 한참 끓이면 여기서 이제 내부에 들어있던 물질이 녹아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아교입니다.
1: 아교.
0: 성분 자체는 우리가 잘 아는 콜라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돼지 족발이나 이런 거 먹어도 콜라겐 많다고 많이 말하잖아요.
1: 피부에 좋다고 하잖아요.
0: 근데 또 이게 먹다 보면 약간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콜라겐이 많을수록 그런 끈적한 성질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쓰기도 하고요. 뭐 동물 뼈 같은 것도 무슨 뼈가 접착성이 있나 하지만 뭐 곰탕 같은 거 한참 끓여보면 입술이 쩍쩍 붙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것처럼 이제 속에 있는 콜라겐 성분들 같은 게 또 아미노산이나 이런 게 녹아 나오면 얘네들이 아무래도 마르거나 수분이 적어지면 접착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1: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문지르거나 아니면 좀 열을 가해보거나 했을 때 끈적끈적하면 야 요거를 접착제로 써보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썼던 그런 경우가 많겠군요.
0: 네, 아무래도 뼈랑 가죽을 쓴 건 이건 못 먹으니까 못 먹는 것들을 뭐 요리하거나 뭐 다르게 해봤을 때 끈적한 성질이 나오니까 이걸로 접착제를 써보자 이런 흐름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현재의 접착제로 이제 다시 돌아와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뭐 풀, 본드, 순간 접착제 이렇게 이름도 다양한데 크게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0: 아마 작동 방식에 따라 분류를 할 텐데 풀이나 본드 같은 것들은 그 처음에는 약간 액체 형태 같은 식으로 녹아 있잖아요. 네. 이게 수분이나 아니면 유기용매, 본드의 경우는 유기용매여서 냄새도 나고 풀은 보통 이제 수분이죠.
1: 네.
0: 이게 날아가면서 증발하면서 이 수분이 사라지면서 굳어지는 방식으로 건조 방식으로 되는 종류의 접착제들이 있고요.
1: 예.
0: 그리고 순간 접착제는 이거와는 다르게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우리가 떠놓은 물이 증발하는 것보다는 뭔가 반응이 일어나는 게 빠르겠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고 그거 왜 약간 물리적으로 하는 방식은 그 뭔가 메모지 같은 거 붙일 때 뭐 물을 바르거나 열을 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꾹 누르면 붙잖아요. 이렇게 물리적인 방식으로 쓰는 게 있고요. 그리고 가장 다른 하나는 열을 통해서 뭐 글루건 같은 걸 떠올리면 되죠. 네, 그 연료로 돼 있는 거에 이제 열을 가해 녹인 다음에 그게 다시 굳어질 때 서로 엉겨 붙게 되는 크게 나누면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1: 액체가 건조하면서 접착력이 생기는 경우.
0: 네.
1: 그리고 화학 반응으로 바로 그냥 화학적으로 결합시키는 경우. 메모지 같이 압력을 가해 가지고 붙게 만드는 경우. 그리고 열을 가해 가지고 붙게 만드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건조하는 거를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퍼 같은 걸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양쪽에 두 개를 지퍼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끈끈하게 그냥 뭔가 화학적인 게 아니라 붙잡고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0: 네.
1: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화학
0: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그 건조시키는 이유는 그 서로 가장 많이 밀접해 있을수록 접착력이 높아요.
1: 밀접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면적이 넓을수록
0: 왜냐하면 종이 같은 것도 굉장히 평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섬유질 우리 흔히 말하는 펄프들로 이루어져 가지고 실처럼 가닥으로 되어 있고 이것들이 서로 가장 많이 붙어 있어야 이제 접착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액체 상태로 써야지만 그 물질들이 사이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접착이 되니까 그렇게 잘 맞닿게 한 다음에 그게 건조하면서 서로를 끌어당겨 붙게 만드는 방식으로 쓰이고요. 그리고 가루를 뿌린 다음에 사용되는 뭐 가루형 접착제라는 걸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1: 네.
0: 아무래도

0: 맞닿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1: 그렇게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에
0: 네, 가루는. 그래서 액체 형태를 쓰는 거고 그리고 그게 건조되면서 이제 물이 없으니까 네. 물 대신에 자기들끼리 붙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쓰이는 거라 보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순간접착제를 저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 네. 접착제 중에는 물론 메모지 형태의 접착제를 가장 많이 네네. 사용하는 것 같고 근데 순간접착제는 참 편리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바르면 바로 붙으니까. 근데 이게 물건에 닿으면 몇 초 만에 이렇게 굳어지는 거는 어떤 원리에서 그렇게 되는 건지 아까 화학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원리가 있을까요?
0: 우선 원래 처음 상태에는 접착성이 없는 물질 형태로 돼 있다가 의외로 얘네들이 붙게 만드는 게 수분이에요.
1: 수분.
0: 네. 물을 뿌린다기보다는 이제 공기 중에 있는 미량의 수분만으로도 접착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1: 아, 건조시키는 방법은 수분이 날아가면서 액체가 날아가면서 붙는다면 예, 순간 접착제는 수분이 있어야 붙는 거군요.
0: 네,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면적을 뭔가 그림으로 그리거나 색칠한다고 할 때 예. 하나하나 타일을 올려놓고 칠한 그 채워 넣는 방식도 있겠지만 이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네. 순간적으로 되려면은 도미노처럼 하나를 쓰러뜨렸을 때 쫘라락 넘어지면서 그 표면을 다 덮으면은 순식간에 칠해지잖아요.
1: 예, 예.
0: 이렇게 연쇄 반응이라 부르는 하나의 시작이 다음 반을 계속 이어지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게 순간 접착제거든요.
1: 예.
0: 그래야지만 순간적으로 빠르게 되니까 이게 수분이 있으면은 우리 수분은 그 물은 중성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중성이라는 거는 식초 같은 산성이나
1: 네.
0: 비누 같은 염기성이 같은 정도로 만나면은 중성이 되거든요. 플러스랑 마이너스 합치면 0이 되는 것처럼 그때 이 순수한 물이 약간이나마 염기성, 알칼리성이라 부르는 물질들이 조금 있어요.
1: 예.
0: 이거를 만나면 그 도미노가 쓰러지는 반응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수분이 있어야만 하고 또 손이나 아니면 이런 표면에 더 잘 붙는 것들 역시 우리 손에도 그런 성분들이 있다 보니까 더 빠르게 붙어볼 수밖에 없죠.
1: 그럼 저는 평소에 순간접착제 바를 때 손에 떨어지면 훨씬 더 빠르게 굳는다는 느낌이 되게 들었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은 플라스틱이나 뭐 다른 물질들이 발라가지고 붙이려고 할 때는 후후 불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손에만 닿으면 너무 순식간에 붙어버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0: 네.
1: 그런 거는 손에 수분이 있기 때문이 그렇죠. 그런 거예요.
0: 수분도 있고 그 도미노를 쓰러뜨린다라고 말했던 그 우리가 알칼리라고 불렀던 그런 물질들이 손에도
1: 예.
0: 뭐 손에 기름 성분도 있고 뭐 단백질 같은 것도 남아 있고 하잖아요.
1: 네.
0: 이런 것들의 일부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도미노를 막 한 번에 막 쓰러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붙을 수밖에 없죠.
1: 그렇군요. 순간 접착제를 상처에 사용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0: 아, 네, 이건 비상시고요. 왜냐하면 그 의료용 순간접착제가 우선 따로 있긴 해요.
1: 따로 있어요.
0: 네, 얘네들은 네. 원래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고
1: 네.
0: 만약에 이게 없는 경우에 정말 급할 때는 쓸 수도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사용했다면은 순간적으로 이제 출혈이 될 걸 막고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간접착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는
1: 네.
0: 지혈하는 데 쓸 수는 있는데 오래 놔두면 얘가 분해가 조금씩 되겠죠. 그때 독성 물질이 나와요.
1: 아.
0: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는 안 좋은 물질들이.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응급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상처가 나면 그 부분은 수분이 생기니까
1: 네.
0: 당연히 물풀이나 이런 걸 붙이는 것보다 훨씬 순간접착제가 작용하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1: 순간적으로 지혈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의료용 순간접착제라 하면 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순간접착제에서 독성을 좀 제거한
0: 네 다른 재료를 쓰는 거죠.
1: 아예 다른 재료를 네. 쓰는 거군요.
0: 그걸 모든 걸 그렇게 안 한 이유는 당연히 비싸니까 몸에 쓸 수 있는 재료와 아무데나 쓰는 재료의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1: 네.
0: 뭐 의료용 순간접착제를 딴 데 써도 되겠지만 그거는 뭐 굳이 그럴 이유도 없겠죠.
1: 아예 다른 재료를 쓴다.
0: 네.
1: 알겠습니다. 순간접착제가 손가락에 묻은 경우에는 이거 지워내기도 어렵고 딱딱해져가지고 잘 벗겨내기도 힘들어요.
0: 네.
1: 예, 묻어버렸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긴 하거든요.
0: 이거 제일 걱정되는 건 이거 계속 놔뒀다가 네. 나 이렇게 영원히 살아야 되나 이런 불안감이 휩쓸 수 있잖아요.
1: 여기 딱딱해진 채로.
0: 근데 확실한 건 그냥 냅두면 없어지긴 합니다. 우리 몸이 이제 각질화가 되면서 피부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1: 아, 예, 예.
0: 놔두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긴 하는데
1: 네.
0: 그래도 좀 이걸 떨어뜨려야 될 상황이다. 그러면 제일 효과적인 거는 그 아세톤 있죠. 손톱 지우는 거.
1: 아세톤.
0: 이거를 좀 뿌려갖고
1: 네.
0: 묻혀놓은 다음에 양쪽으로 떼는 게 아니라 비비는 식으로 옆 방향으로 힘을 주면은 꽤 잘 떨어질 수가 있어요.
1: 아.
0: 왜냐 아세톤이 이 순간 접착제 성분을 어느 정도 녹일 수가 있어가지고 녹인다는 건 진짜 뜨겁게 녹이는 게 아니라 우리 뭐 물을 이제 설탕에 뿌리는 것처럼
1: 네.
0: 사르르 녹아가지고 퍼지게 만들기 때문에
1: 네.
0: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거 없다면 뭐 따뜻한 비눗물에 좀 담가둔 상태로 좀 기다리다가 슬슬 옆으로 비비면은 꽤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순간접착제

0: 제가 손에 닿거나 하면 뜨겁거든요.
1: 그렇죠. 뜨겁죠.
0: 왜 뜨거운 걸까요?
1: 아까 말한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건 원래 있던 물질이 가지고 있던 그 흔히 말하는 화학 결합이라는 게 끊어지고 자기들끼리 연결되는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지거든요.
0: 예.
1: 이때 열을 주위로 방출할 수도 있고 혹은 열을 흡수할 수도 있어요. 종류에 따라서. 근데 이 순간 접착제는 열을 방출하는 거기 때문에
0: 예.
1: 열이 발생하고 그래서 뜨거운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뭐 그래서 몸에 안 닿으면 안 좋은 게 아무래도 이 열이
0: 알겠습니다.
1: 많이 되면 좀 문제가 생길 수밖에
0: 네.
1: 없죠.
0: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 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의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3: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4: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지금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5: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6: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3: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8: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오늘은 장홍재 교수와 접착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접착제의 종류도 말씀드렸고 순간 접착제의 원리는 화학 반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인수님이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도배풀도 접착제인가요? 도배풀과 접착제의 차이는 뭔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도배풀도 접착제죠?
1: 접착제죠. 접착제의 한 종류인 거죠.
0: 네.
1: 그냥 접착제는 말 그대로 접착시킬 수 있도록 혹은 그걸 만들어주는 물질 어떤 그런 제형이라는 거기 때문에 네. 도배풀 역시 접착제 한 종류입니다.
0: 도배풀 하면 저는 생각나는 게 예전에 어머니께서 쌀 이렇게 푼다고 하잖아요.
1: 네.
0: 푹 끓여가지고 그걸로 쌀풀 만든다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1: 네.
0: 그러니까 풀은 뭐 쌀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1: 뭐 전분 성분 자체가 아마 전분이라는 게 이제 수분도 잘 잡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약간 그런 게 어디 붙었다 떨어지면 네. 약간 뭐 필름처럼 혹은 딱지처럼 엉겨 붙는 모습 자주 보이잖아요. 끈적하게.
0: 맞아요.
1: 그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분이 날아가면서 자기들끼리 연결되는 방식이어서 전분 들어있는 모든 건 다 접착 성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0: 네. 도배풀도 접착제의 하나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요. 0741님은요. 갑자기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자 보냅니다. 화장할 때도 파우더 팩트 같은 것을 바를 때 오래 유지되거나 피부에 밀착도가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접착의 개념이 있는 걸까요? 피부에 착 붙는다는 표현이 있어서 급 궁금해지네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접착이랑은 관계가 없는 거 아닐까 싶은데
1: 근데 접착이 우리가 뭔가 두 가지의 다른 것을 붙일 것이냐
0: 네.
1: 아니면은 그 표면에 고정을 시킬 것이냐 개념인데 아무래도 화장품은 뭔가 두 가지를 서로 연결하기보다는 걔네들 약간 흔히 뭐 픽서라고 부르죠. 고정시킨 용도기 때문에 약간 코팅 개념이 좀 더 높을 것 같고요.
0: 코팅.
1: 그리고 이 경우에도 팩트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그 젤형 팩트라 그래서
0: 네.
1: 가루가 아닌 형태로 쓰는데 얘가 바른 다음에 가루처럼 파우더화 되는 것들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마 접착제 기능을 어느 정도 그 기작 자체를 모사해서 한 네. 거라고 보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답이 되셨겠죠. 예.

0: 1부에서 저희가 순간 접착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반대로 목공용 풀이나 아니면 도배풀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바르고 나서 한참 기다려야 단단해지는 그런 접착제도 많은 것 같습니다. 굳는 시간이 크게 다른 이유는 그냥 그 물질의 성질 때문일까요?
1: 어떤 네, 뭐 걸까요? 작동 방식이 순간 접착제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바로 연결하는 다 연결해 버리는 거고 목공용 풀은 그 보통 하얗게 약간 끈적끈적하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콜로이드라 그래서 그 성분들이 다 남아 있는 건데. 네. 차이는 목공용 풀은 나무에 쓰게 돼 있는 이유가 있어요. 목공용 풀을 발라놓고 100날 기다려봤자 유린 안 붙어요.
0: 네.
1: 그리고 아주 오래 놔둔 붙을 수는 있지만 이유가 나무라는 성질은 나무는 물에 젖죠.
0: 네.
1: 근데 유리나 금속은 물에 젖지 않죠.
0: 네.
1: 왜냐하면 나무 속에 굉장히 많은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목공용 풀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여가지고 붙는 거를 나무에 맞게 설계가 돼 있어요.
0: 아.
1: 그러다 보니까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0: 예.
1: 그래서 이거는 용도가 딱 정해져 있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풀과 마찬가지로 들어있는 수분을 얼마나 빠르게 날릴 수 있느냐.
0: 네.
1: 이 차이로부터 나오는 그 접착 시간입니다.
0: 아, 알겠습니다. 그럼 목공용 풀도 건조되면서 붙는 그런 방식인가요?
1: 건조입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꽉 이제 뭐 바이스 같은 걸로 눌러두고 하는 이유가 네. 굉장히 밀착시키면서 충분히 흡수돼가지고 날아가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0: 지금 말씀 들으니까 또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플라스틱 같은 것들에는 순간 접착제도 잘 안 붙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플라스틱 종류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기도 하고
1: 네. 네.
0: 그건 또 왜 그럴까요?
1: 플라스틱 자체가 기본적으로 네. 접착을 시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응집력이나 접착력을 말했던 것처럼
0: 네네.
1: 플라스틱은 굉장히 매끈한 표면을 갖거든요.
0: 그렇죠.
1: 그리고 그 테플론이나 이런 코팅도 다 이제 플라스틱 물질들이고 근데 그거 위에 뭘 붙인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작업이죠. 그게 플라스틱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사실 플라스틱을 붙일 정도면은 손상이 됐다는 건데 플라스틱은 사실 우리가 페트병 써도 깨지거나 할 일이 없잖아요.
0: 네.
1: 그 정도면
0: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접착제가 아마 이걸 것 같아요.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메모지.
1: 아, 네. 예.
0: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1: 네.
0: 그러니까 강력한 접착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만들어졌다. 실수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가 많던데 실제 어떻게 탄생한 건지 그 비화를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이게 정말로 강력한 걸 만들려했던 거고요. 항공기용 접착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0: 예.
1: 그러니까 우리가 뭐 리벳으로 연결하고 볼트로 감고 해서 항공기를 조립하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접착제로 만들자.
0: 예.
1: 그 정도로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고 하다가 너무 약한 접착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디다 쓸까를 거의 6년간을 못 찾고 방치가 되다가 그 동료가 그 교회에서 그 찬송가 성가대를 했는데 메모지 그 페이퍼 그 쪽 표시해 놓은 걸 넣는 게 자꾸 흘러내려서 짜증내는 걸 보고
0: 네.
1: 아 이거 잘 약하게 붓고 떨어뜨렸다 다시 붓고 가능하니까 이걸 쓰면 되지 않을까 해서 갑자기 만들어진 거여서 처음에는 완전한 실패였죠.
0: 네.
1: 목적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해서 탄생합니다 사실은.
0: 그러니까요. 이 실패나 실수에서 탄생한 우리 획기적인 기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1: 네.
0: 그 예로 하나 포스트잇을 말씀해 주셨고 2067님께서요. 예전에 침 발라붙이던 우표의 접착제 원리는 어떤 성분이고 원리와 성분은 뭘까요? 혀로 침 발랐는데 인체에 무해했다고 맞겠죠?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우표는 사실은 뭐 붙지 않는 그런 종이었는데 그 뒷면에 있는 거에 이렇게 침을 발라가지고 붙이면 딱 붙는단 말이죠.
1: 네.
0: 이건 또 어떤 원리였을까 궁금합니다.
1: 뭐 정반대로 가는 거죠. 원래 액체 상태로 있던 게 수분이 날아가면서 굳었다면 이제 수분을 가해주면은 굳어있던 게 어느 정도 풀리고 그게 다른 면과 맞닿으면서 서로 간을 붙이게 되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발라져 있으니까 그게 누군가랑 붙지 않으니까 따로 있었던 것뿐이고요.
0: 예.
1: 그래서 성분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성분은 모르겠지만 아마 무해했던 걸 사용했을 것 같은데 그게 정말 무해한가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기는 어려워요.
0: 네.
1: 근데 이게 많은 양은 아니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하고요.
0: 그렇죠.
1: 네.
0: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조의 원리일까요?
1: 그러니까 네, 똑같습니다.
0: 침을
1: 네.
0: 바르면 액체가 됐다가 붙이면서 잘 붙게끔 액체 성분이었다가 거기서 수분이 또 날아가면서 다시 또 끈끈하게 붙어있는
1: 우리가 풀 쑤던 얘기랑 똑같이 돌아가보면 되죠. 예를 들어서 감자나 이런 전분을 뽑았다.
0: 네.
1: 그럼 요새 요리한 용도 전분가루 팔잖아요.
0: 네.
1: 가루 형태로 일단 접착력이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여기 물을 넣으면 끈적끈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시 마르면은 거기 닿아있는 곳에 눌러붙을 거고 그냥 정확하게 이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분의 공급으로 되돌아갔다가
0: 네.
1: 수분이 날아가면서 다시 굳는 붙게 되는 방식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또 자연 속의 생

0: 식물들을 관찰하다 보면 정말 접착제를 발라놓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딱 달라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따개비 같은 거 바위에 단단하게 붙어 있고 다슬기 뭐 이런 것들 홍합 이런 것들도 달팽이도 그렇고요. 표면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되게 신기하거든요. 어떻게 단단하게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 있을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1: 생물마다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 다슬기나 뭐 도마뱀 붙이라고 벽이나 유리에 붙는 도마뱀 네. 이런 애들은 그냥 물리적인 방식이고요. 우리 그 뭐 유리창에 붙일 때 흔히 빨판이라 그래가지고 네. 인형 같은 거 하얀색 반투명한 걸로 이제 딱 누르면 붙고 속에 공기가 빠지면서 네. 또 옆을 열면 공기가 들어와 떨어지잖아요.
0: 살짝 이렇게 뭐라 그래야 둥글게 오목하게 네, 생겼다가 네,
1: 네. 약간 뭐 뚜렁뻥처럼 생긴 것
0: 맞아요. 꾹 누르면 것들, 공기가 빠지면서
1: 그런 게 이제 물리적인 방식으로 작용하고
0: 아, 그 방식이군요.
1: 네, 걔네도. 그건 뭐 딱히 화학적인 건 없고요. 그리고 따개비 같은 거는 접착이라기보단 진짜 완전 너무 강력한 콘크리트나 시멘트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상 시멘트 성분이다 보니까 따개비는 어디서 떨어뜨려도 돌에 흔적이 남을 정도로 남아있고 우리가 그나마 유용하게 쓰는 거는 홍합 정도가 될 텐데 네. 홍합은 이제까지 많은 종류의 접착제가 수분이 없어야 됐잖아요. 수분 있더라도 날아가야만 했거나 아니면 미량의 수분이 있어 화학 반응이 일어났어야 됐지 물 속에서 접착을 시키는 건 쉽지 않았는데
0: 그렇죠.
1: 홍합의 접착은 화학 물질 중에 우리 그 뭔가 되게 만족감이나 성취욕과 관련된 도파민이라는 물질 있죠. 도파민이 만들어진 전 단계가 도파라고 그러는 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0: 예.
1: 이 물질을 써가지고 홍합은 달라붙습니다.
0: 그 물질은 어떤 물질이길래 붙는 성질이 있어요?
1: 뭐 화학 구조 때문에 그런데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복잡하고요. 네. 왜냐면 이건 그림을 보면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거라
0: 예.
1: 쉽게 말하면 이 물질이 주변에 물을 밀어내고 어떤 표면에 달라붙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0: 네네.
1: 그래서 이 구조를 보고 그럼 이거를 따라서 한번 딴 거 만들어 보자.
0: 그럼요.
1: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제품들의 요 방식을 쓰게 된 거죠. 홍합에서 영감을 받아서 사람들이 기술로 발전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0: 아, 물을 밀어낸다고요.
1: 주위에 이제 물을 밀어내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막 진짜 막 아주 막 쏟아내듯이 물을 미는 건 아니고 아주 아주 좁은 그 주변에서 밀어내서 네.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0: 그러면 이 홍합에서 발견됐다는 이 도파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물 속에서 접착을 하는 거를 요즘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1: 뭐 물속보다는 수분이 많은 환경이라 보는 게 낫겠죠. 물속에서 접착을 해야만 할 정도의 상황은 흔치 않고 그거는 알아서 할 일이지 이제 네. 제품화가 될 정도는 필요가 없어가지고
0: 예.
1: 이 수분이 많은 환경 역시나 우리 몸속 우리 몸의 한 70%가 수분이고
0: 그러네요.
1: 혈액도 있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수술용 접착제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 때 그럴 때 이런 물질을 많이 씁니다.
0: 와.
1: 심지어 막 테스트를 돼지 심장을 뽑아내서 펌프로 피를 순환을 시켜요. 그리고
0: 예.
1: 그걸 칼로 찔러요. 그럼 피가 폭포처럼 쏟아지겠죠.
0: 예.
1: 거기에 이렇게 만든 접착제를 딱 대면 그냥 피가 멈춰요.
0: 아 근데 피가 강력하게 바깥으로 나오려는 압력이 있는데.
1: 네. 그냥 대면은 그 멈추게 만드는 정도로.
0: 아 그러면 엄청난 접착력이라는 얘기잖아요.
1: 그렇죠. 그리고 오래 놔두면은 이게 원래 우리 몸에서 있고 생명에 사용하는 물질이다 보니까 독성 없이 분해돼서 나중에는 뭐 실밥 제거할 필요 없이 녹는 네. 실처럼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수술용이나 비상 그 응급용 접착제로 요 기술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0: 굉장히 그럼 접착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인데 왜냐면은 피가 막 솟구쳐 나오는 거를 거기에 접착제를 바르면 접착제를 발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피까지 그 나오려는 압력을 다 이겨낸다는 거니까.
1: 뭐 붓이나 이런 걸로 바르다기보다는 네. 그 밴드 같은 것처럼 만들어서
0: 네.
1: 탁 대면은 붙을 수 있게.
0: 그리고
1: 네 그리고 왜냐하면 다른 거를 뭐 바르거나 순간 접착제를 해서는 안 될 정도의 압력이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이 많고 축축한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0: 네.
1: 홍합의 이 전략을 쓰면은 굉장히 편리해지는 거죠.
0: 네. 또 궁금해지는 건 그렇게 접착력이 강한 물질이라면 홍합도 자기가 그 물질을 이용해서 붙어 있다가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쪽으로.
1: 아, 홍합은 이동을. 안 옮기지 않나요?
0: 그래요? 한 군데에서 모르... 그냥 살아가는
1: 네, 건가요? 저는 홍합은 잘 모르겠어요. 가리비 이런 애들은 막 움직이는데 이거는 아마 그 조개 관련된 전문가 분께 저는 그냥
0: 몰라가지고.
1: 간단하게 붙어서 산다라고 알고 있어서
0: 그냥 한 군데

0: 되겠죠. 그렇죠. 버리고 네. 이걸 떨어뜨리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저는 포스트잇 같이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런
0: 접착제. 포스트잇이 그래서 특별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접착제는 없어요. 포스트잇처럼.
1: 그런 접착제이려면 강한 접착력을 가질 수는 없겠군요. 화학적으로.
0: 이게 일반적인 접착이 아니라 그렇고요. 포스트잇은 물리적으로 약간 주머니 같이 돼 있어서 이게 누르면은 주머니가 터지면서 붙었다가 떼면은 다시 오므라들면서 주머니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1: 조금만 더 설명하실 수 있어요? 주머니가 재밌게 느껴지는데.
0: 그냥 지금 말씀드린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상 속에선 볼 수 없어요. 우선 예. 예를 들어 토마토면 토마토를 벽에 대고 누르면 터지면서 쫙 새 나오잖아요. 네네. 여기까지는 평범한데 포스트잇은 뛰면 그 토마토가 다시 토마토 모양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떠올리실 수는 없고 어떤 뭔가 말캉말캉한 주머니가 있는데 네. 누르면 터지면서 붙었다가 터지면서 뛰면 붙었다. 다시 주머니로 되돌아오는 거다라고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 터지면서 붙었다가 압력을 제거하고 떼면
0: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거예요.
1: 다시 그 터졌던 게 다시 원상복구가 된다.
0: 그러니까 쉽게 못 만들었던 거고 이게 특별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어딨어가 아니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포스트잇이 탄생했다라고 대단한 거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그 안쪽에 있는 원리를 들으니까 더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0: 네네.
1: 포스트잇을 그 전에도 신기했는데 더 신기하게 바라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접착제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떠올리는데 자동차나 스마트폰 같은 첨단 제품을 만드는 데에도 접착제가 사용된다고 들었어요.
0: 네네.
1: 어떤 경우에 뭐 당연히 이렇게 붙이는 거에는 사용이 되겠죠. 그런데 이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다른 쪽으로 사용이 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일까요? 이런 건.
0: 붙이는 목적이 다고요, 사실은. 그게 아니면 접착제라는 말을 쓸 수가 없겠죠. 네네. 단지 이거를 뭐 용접이나 나사를 쓰는 거에 비해 뭐하러 접착제 쓰느냐. 네. 우선 나사를 쓰는 방식은 편리하고 단단하지만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하기에 구멍을 뚫어야 되고 그 부분에 힘이 집중되고 또 튀어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공학적인 혹은 구조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없으면은 더 좋은 거죠. 뭐 속담에서도 뭐 사자성어에 천이무봉 막 이런 말 있잖아요. 막 우리가 꼬매거나 흔적도 없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게 더 좋은 것처럼 네. 그게 되려면 접착제를 쓸 수밖에 없고 단지 용접을 하거나 나사를 쓰는 것보다 약했기 때문에 안 쓴 것뿐이지 정확하게는 그냥 접착으로만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최선이긴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무언가에 구멍을 뚫고 한 군데 압력을 가해서 조이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구조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0: 네. 뭐 날아갈 때도 뭐 공기 저항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여러 가지의 문제로 장기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것만 극복할 수 있다면 접착제가 더 좋은 선택이 돼서 첨단 산업에서는 접착제가 새롭게 나오니까 이런 것도 쓰고 있습니다.
1: 제가 들어본 것 중에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게 일부러 접착제를 발라가지고 떨어뜨리거나 했을 때 충격을 분산시키는 용도의 접착제 같은 것들을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걸 듣기도 했는데
0: 그건 그냥 부가적으로 적당히 쓰는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그게 방탄유리의 원리거든요.
1: 방탄유리의 원리.
0: 네, 방탄유리 원리는 또 복잡하니까 넘어간다면 유리 사이에 이런 젤 성분 같은 게 있어서 네네. 힘을 다른 방향으로 분산시키는데 그렇죠. 어차피 접착제 쓰는 김에 그것도 해보자지 그 목적으로 접착제를 쓴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떨어뜨릴 만한 휴대폰에 나사 박는 건 될 리가 없으니까 선택지는 접착제밖에 없긴 해요. 디스플레이를 네. 연결하는데.
1: 예예.
0: 그냥 거기 부가적으로 이것도 되니까 해보자 정도 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너무 미세하거나 좀 작은 것들 접착을 시킬 때에는 접착제가 훨씬 당연히 유리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사용하는 접착제를 계속 개발을 해왔겠죠. 예, 네, 그래서 첨단 제품이나 스마트폰 같은데 많이 사용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산업용 접착제는 어느 정도까지 강력한 건지 궁금해요.
0: 아, 여러 가지 정도가 있겠지만 그냥 제일 강하다고 들은 거는 자동차를 들어 올릴 수 있다 들었어요. 손톱 크기 정도만 붙이는 걸로.
1: 손톱 크기 정도 붙여서.
0: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단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왜냐하면 예. 전화번호부 책으로도 자동차 드는 실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터키 아이스크림 있죠.
1: 네.
0: 그걸로도 자동차 들어 올리는 축제가 있어요. 그냥 그걸로 되기 때문에.
1: 스카치 뭐 테이프로도 자동차 들어 올릴 수 있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0: 뭐 어떻게 여기부터는 이제 그 구조적인 게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종이 전화번호부도 그냥 붙인 게 아니라 한 장 한 장 서로 엇갈려 가지고 쌓아 놓으면 엄청나게 단단하게 붙는다처럼 여기부터 이제 공학적인 설계나 기술이나 이런 게 도입이 되기 때문에 네네. 물질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기는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산업용 접착제도 어느 방향으로 당기거나 미냐에 따라서 네. 약할 수도 있고 굉장히 강할 수도 있어서 여튼 접착제라는 게 우리 생각보다 강하게 쓰일 수가 있다.
1: 네.
0: 그런 정도.

0: 까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게 테이프 같은 경우도 붙였다가 이 수직 방향으로, 그러니까 붙임 방향으로 수직으로 바로 떼는 거랑 옆으로 이렇게 빗겨서 떼는 거랑 떼는 게 쉬운 정도가 좀 다르거든요.
0: 그렇죠. 다르죠. 네.
1: 그리고 이게 붙어 있는 정도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테이프를 위에서 눌러가지고 윗방향으로 그냥 들면 뚝 떨어지기도 하는데 네. 박스 옆면을 붙인 다음에 우리 그렇게 손잡이 만들어 들곤 하잖아요. 네네. 옆면을 붙여가지고 미끄러지는 힘을 작용하게 해가지고 들면 또 다 더 접착력이 강하게 느껴지고 그렇거든요.
0: 네네.
1: 그런 것들은 화학적인 원리인가요?
0: 아니요. 화학적인 원리는 그 아주 국소적인 붙는 곳만이고 그런 거는 단순히 공학적인 원리입니다.
1: 네.
0: 면적이 어떻게 될지
1: 면적과.
0: 어느 방향으로 힘이 가해질지 이런 거여서
1: 네.
0: 이거는 뭐 화학적인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1: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전기를 이용해서 다른 물질을 붙이는 기술도 연구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전기로 물건을 붙인다는 게 좀 선뜻 이해는 안 되는데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0: 요거는 사실 연구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논문이 최근에 나오긴 했는데
1: 네네.
0: 하나예요, 논문이 딱.
1: 아,
0: 그러니까
1: 그래요?
0: 그냥 한 팀이 연구를 한 건지 이게 의미가 있어서 한 건지를 말하기는 어려운데
1: 네네.
0: 뭐 흥미롭게 이슈가 되긴 했어요. 그냥 그 우리가 종이랑 종이 붙이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전기를 이용해 붙인다는 것도 있지만
1: 네.
0: 원래 안 붙는 걸 붙였다가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고기, 과일 이런 거를 금속에 붙인 거예요. 금속판에다 이런 고기 같은 거나 이런 걸 대고
1: 네.
0: 전기를 흐르게 하면 이제 전기가 전하가 이동하고 하면서 접착성을 만드는 방식이 구현이 됐었고요.
1: 네네.
0: 생각보다 단단하게 붙고 또 반대로 전압을 걸어주면 다시 떨어지는 게 되다 보니까
1: 네.
0: 그런 걸로 야 이제 우리는 금속에 뭐든지 붙일 수 있어 이런 게 가능해 정도를 이제 딱 한 번 보여준 거여서 이게 나중에 어떤 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흐미롭지만
1: 네.
0: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이 전기를 가해서 어딘가 구속하거나 붙여버릴 수도 있다는 거여서
1: 그렇게
0: 안 좋게 쓴다면 또 위험할 수도 있다 보니까 아마 좀 많은 검증이나
1: 네.
0: 활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최근에 나온 흥미로운 관찰 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고기도 붙는다. 약간 이런.
1: 고기도 붙는다. 그러면 고기를 그 붙여있는 동안에는 전기를 계속 가해했나요? 그
0: 아니요. 붙여서 연구에서는? 붙여주면 전기를 가해주면은 붙은 상태로
1: 붙은
0: 남아
1: 상태로
0: 있어요.
1: 그 전기를 제거하더라도 계속
0: 네.
1: 남아있다.
0: 근데 이게 막 아주 막 한 달 이렇게 간다라는 보장은 전혀 없고요. 일시적으로 실험실에서 하는 정도로 봤을 때 되더라. 이걸로 물질도 들어올릴 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 한번 보여준 연구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1: 최근의 연구가.
0: 네.
1: 재밌는 연구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과학 저과학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장홍주 교수님과 접착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재밌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지친 나를 안아보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한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0: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가 방송됩니다.
3: 예, 오승훈의 이과학적 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아, 제가 라디오를 진행하니까 오늘 접착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를 끈끈하게 이어주기도 또 차이를 인정하면서 놓아주기도 하는 유연한 접착제가 우리 마음에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끝곡은 노을의 붙잡고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0: MBC 정원 뉴스입니다. 지난 5월 실종됐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오늘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발견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10일 밤 1시 10분쯤 집을 나간 뒤 실종됐으며 남자친구의 실종신고를 담당 경찰관이 허위로 종결 처리해 수색 작업이 석 달 가까이 지연됐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경찰청 관내에서 9만 건이 넘는 실종신고가 해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지난주까지 서울청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됐다가 해제한 건이 약 9만 2,800여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면하지 않고 해제한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놓친 것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며 성인 실종의 경우 가출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방심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온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등 총 5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종합특검팀은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고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자격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김건희 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58명을 재판에 넘기고 46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특별수사관을 추가 채용하는 등 향후 공소 유지에 필요한 인력을 위주로 조직을 재편할 방침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대법관 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 조희대 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법부에 대한 실망과 비난이 폭발하지 않게 하는 것은 오로지 법관들의 몫이라며 자율개혁에 눈감았던 검찰을 반면교사로 사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도소 취사장에서 일하는 수용자들에게 추가 휴일을 제공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오늘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인권위는 작업장에서의 안전 확보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상의 2주 1일 혹은 월 1일 휴일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한 교도소 수용자로부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작업 장려금을 받으면서 주 80시간 이상 취사장 작업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올해 21번째 태풍 아싸니가 오늘 오전 9시 괌 북서쪽 해상에서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발표했습니다. 아싸니는 중심 부근 최대 풍속 18m, 강도 1의 세력으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대구 35도 등 31에서 36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현재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31도입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국제 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우리가 알던 태양계 행성은 그렇게 9개였습니다. 20년 전 오늘인 2006년 8월 24일에 국제천문연맹은 9번째 행성이었던 명왕성을 제외했습니다. 비슷한 크기의 천체들이 계속 발견되면서 명왕성만 넣어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명왕성은 이름만 남기고 지위는 사라졌습니다. 명왕성으로서는 의문의 일태. 그러나 특별하지 않아서 경쟁력이 없어진 것이죠. 지구 위에 인간사로 돌아오면 또다시 특별해지기 위해서 경쟁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준비한 노래는 에릭 베넷의 In the End고요. 힘들어도 결국엔 이겨내리라는 가사를 담고 있는데 비가 내리면 장미는 계속 자란다고 노래하네요.

한국 부탄가스의 힘.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예, 손석희의 12시. 오늘도 문자와 미니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매일 10분을 선정해서 소소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문자 샵 8001번 또는 어플 미니로 메시지를 보내주시죠. 문자는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입니다. 그리고 인터뷰 진행 중에 궁금하신 점도 있으실 텐데 문자나 미니 혹은 손석희의 12시 유튜브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채팅창에 보내주시면 반영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 사이드 A, 오늘 A면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오는 11월 3일에 중간선거가 있으니까 이제 뭐 거의 코앞이라고 봐야 되겠죠. 두 달 남짓 그렇게 남았으니까요. 트럼프의 초조함? 이게 좀 심해진 것 같긴 합니다. 우선 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분석도 이미 나와 있고 이웃나라 캐나다와는

0: 관세전쟁이 극한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상황이 뭐 여러 가지로 여의치 않아서인지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크게 승리하면 아마 나는 탄핵될 것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지지층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미국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탄핵 요건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트럼프의 메시지를 관리하는 나탈리 하프 보좌관이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이른바 미국판 국정농단 사건으로 번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스포트의 신혜리 국제전문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주 뵙습니다.
1: 네.
0: 자주 뵙죠, 그리고.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우선 캐나다의 보복 관세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1: 네.
0: 예, 캐나다 쪽에서도 말이 뭐 세게 나오고 있는 것
1: 네,
0: 같아요.
1: 네, 제가 사실은 저희 부모님 다 캐나다에 계시고 예. 저도 어렸을 때 캐나다로 이민 가서 캐나다 뉴스는 굉장히 이제 열심히 챙겨보고 있는데
0: 예, 예.
1: 지금 캐나다 여론이 굉장히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0: 예.
1: 작년에도 사실 그 캐나다가 이 관세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0: 예.
1: 아메리카노라는 그 단어 대신 캐네디아노 이렇게 다 표기를 바꿨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런데 예. 지금 이번에도 그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국 결렬되면서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1: 미국이 22일 0시부터 약 200억 달러의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요.
0: 예.
1: 이 이제 와인이나 뭐 하키스틱, 목재, 농산물 이런 수백 가지 품목이 대상입니다. 이 법적 근거는 뭐냐? 이 1930년도에 관세법 이 338조 를 동원을 한 건데요. 이거는
0: 예.
1: 뭐냐면 우리나라에 차별을 하는 국가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50% 관세를 조사 없이 부과할 수 있다는 그런
0: 예.
1: 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캐나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맞불을 놨는데요. 8일부터 이제 똑같이 보복 관세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0: 그런데 예. 뭐 둘 사이가 이렇게 편치 않다는 건 알겠는데
1: 네.
0: 사실 전부터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늘
1: 맞습니다.
0: 가까운 관계는 아니잖아요.
1: 네.
0: 가까우면서도 늘 서로 견제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왜 갑자기 50%를 올리겠다고 그랬습니까?
1: 네. 마크 카니가 사실 굉장히 백악관까지 찾아가가지고 빨간 넥타이까지 매면서 트럼프에게 굉장히 이제 굽신거리는 모양새를
0: 그러게요.
1: 또 보이기도 해서 굉장히 캐네디언들에게는 이제 자존심을 긁히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요.
0: 예, 예.
1: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트럼프가 지난 18일 날 관세 발효를 사흘 정도 미루면서 자, 합의는 다 됐고 이제 문서 정리만 남았다. 이렇게 기대감을 주었는데
0: 예.
1: 21일 밤에 속보가 나오면서 협상이 완전 뒤틀려졌습니다. 미국 쪽 설명으로는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세를 50에서 25%를 낮춰주고 자동차 관세도 최저 7%까지 내려주겠다고 우리가 인하를 해줬는데
0: 예.
1: 막판에 캐나다가 판을 뒤집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캐나다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니다. 우리가 모두 다 딜을 해가지고 이제 서명만 하면 됐는데 막상 서명을 하려고 문서를 꺼내보니
0: 예.
1: 완전히 다른 내용이 있더라.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카니가 하더라고요. 집을 계약을 해서 이제 딱 그 문서를 봤더니 차고와 마당은 주지 않는 그런 계약이었다 이렇게
0: 예.
1: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막판에 약속을 어겼다고 하고 지금 굉장히 캐나다 그 문화에서는 지금 반발을 사는 게 이 캐나다는 프랑스어도 쓰는 국가입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미국이 캐나다에 수입하는 물건에 프랑스어를 이중 표기하지 않겠다. 뭐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0: 꽤 디테일하게 나오네요.
1: 네, 그리고 예.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 안 나와서 제가 캐나다 언론을 찾아본 내용인데요.
0: 예.
1: 또 이를테면 미국과의 협상 내용만 딜을 해야 되는데 캐나다가 다른 나라와 협상하는 것까지 간섭하는 그런
0: 뭐
1: 조항까지
0: 일종의 내정 간섭
1: 맞습니다.
0: 예, 예.
1: 그리고 프랑스 언어권에 보조금을 주는 것까지 브레이크를 걸어서요.
0: 예.
1: 이거는 완전 내정 간섭 아니냐 하고 박차고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아무튼 요즘은 뭐 그 동맹이 맞나 싶기도 합니다. 양쪽에서 주고받는 말들을 보면.
1: 맞습니다.
0: 예예. 자 일단은 알겠고요. 오늘 주된 이슈는 나탈리 하프 백악관 보좌관입니다.
1: 네.
0: 요즘 뉴스에 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던데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고 뭐 어느 정도 최측근입니까?
1: 네. 나탈리 하프의 공식 직함은요. 특별 보좌관이자 특별 비서관입니다.
0: 예.
1: 실제로 하는 일은 직함보다 훨씬 더 많은데요. 일단 주요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의 계정을 관리합니다.
0: 예.
1: 그 게시물에 사실 굉장히 많이 그 이미지와 함께 글이 수시로 올라오잖아요.
0: 예.
1: 그게 트럼프가 쓰는 게 아니라 이 나탈리 하프가 쓰는 글입니다.
0: 아, 그렇군요. 그
1: 대통령한테 예. 보고되는 뉴스를 걸러서 바로 전달하고요. 관심 있어 할 만한 사항을 바로바로 프린터에서 가져다주는 역할을 해서 인간 프린터라는 별명까지 붙였고요.
0: 예.
1: 대부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트럼프 옆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0: 예.
1: 또 애착 담요다 뭐 이런 이제 닉네임까지 불렀는데요.
0: 예.
1: 이게 이제 논란이 됐던 게 민주당 의원이 아, 이 하프가 너무 옆에 계속 따라다닌다. 그리고 그 얼마 전에 튀르키예에 갔을 때 안보상의 이유로 트럼프가 비행기를 바꿔 탄
0: 예.
1: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0: 예.
1: 근데 그때 그 비행기에서 같이 이동한 사람이 나탈리 하프고 정작 중요한 넘버 2, 넘버 3 그러니까 재무장관이나 국방장관은
0: 예.
1: 그대로 남겨뒀다는 겁니다.
0: 에어포스 1으로 네. 갈아오르고 자기는 나탈리 하프하고 다른 비행기를 타고 왔다는
1: 네,
0: 얘기잖아요.
1: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넘버 2나 넘버 3의 국가 참모진들은 다 빼놓고
0: 예.
1: 자기가 같이 갈 사람을 지정했는데 그게 나탈리 하프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민주당의 상원 의원이 굉장히 격하게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0: 예.
1: 도대체 이게 그냥 나탈리 하프와 여행 다니는 거에 지금 빠져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격렬한 표현까지 하면서
0: 예.
1: 이 나탈리 하프가 미국 정계에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0: 예.
1: 이 지난 주말에 제가 라이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소식을 전했는데 가장 쇼킹한 것은 이 미국 언론이죠. 데일리 비스트라는 데서 이 나탈리 하프가 3년 전에 트럼프한테 쓴 편지 두 장이 공개됐습니다.
0: 예. 3년 전에요?
1: 네.
0: 그건 대통령이 되기 전 아닌가요?
1: 네, 2023년에 쓴
0: 예.
1: 편지가 발견이 됐는데요.
0: 예.
1: 그 내용을 보면 2023년부터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요.
0: 예, 예.
1: 그 내용을 보면 다소 이 조금 깨름직한 내용이 있습니다.
0: 예.
1: 뭐, 당신은 나의 전부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하겠다.
0: 예.
1: 뭐 이런 당신은 나의 가디언이자 프로텍터. 그러니까 소자이자 보좌관이다.
0: 예.
1: 이 약간 좀 뭔가 이상한.
0: 아 그거를 저기 나탈리 하프가 트럼프한테 보낸 편지라는 얘기죠.
1: 네, 두 장이 예. 공개가 됐는데 그리고 you are all that matter to me라는 그런 대목인데 그게 내게 중요한 것은 오직 당신뿐이다.
0: 예.
1: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간 이제 공문 형식의 편지가 프린트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공직자가 그 참모진이 그냥 대통령한테 보내는 그런 어떤 문서가 아니지 않냐
0: 예, 예.
1: 하면서 이게 논란이 되었고요.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진짜 나탈리 하프의 지금 배경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근데 이 나탈리 하프가요 원래는 99 방송 앵커였습니다.
0: 예.
1: 근데 이 트럼프가 그 임상 시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폭넓게 그 임상 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0: 예.
1: 이 나탈리 하프가 뭐 혈액암인가 암을 앓고 있었는데 그 임상 시험에 본인이 참여하게 됐다 하면서 트럼프를 영웅으로 모셨다고
0: 예.
1: 합니다. 그래서 그 끈질기게 트럼프 측에다가 이제 자신을 어필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트럼프 눈에 들은 것이죠.
0: 예.
1: 그렇게 하면서 트럼프의 참모진이 된 것입니다.
0: 예, 잘 보이기 위해서는 뭐 그런 편지를 뭐 보낼 수도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1: 네.
0: 뭐 적절하진 않았다 그 표현 같은 것들이
1: 네.
0: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긴 합니다.
1: 근데 가장 큰 논란은 이건 것 같습니다. 트럼프 측근 참모진들은 그 시큐리티 체크라고 해서 시큐리티 클리어런스 우리나라 말로는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0: 예, 예.
1: 그것을 전혀 거치지 않고
0: 아.
1: 그냥 옆에 붙어서 모든 그 기밀 사항을 알고 있고요.
0: 그게 더 문제군요.
1: 네, 심지어 외국 정상이 트럼프에 연락하기 위해서 나탈리 하프한테 연락을 하는.
0: 말 그대로 이제 그 문고리이네요.
1: 맞습니다.
0: 우리도 옛날에 그.
1: 네.
0: 표현을 많이 쓰긴 했습니다.
1: 그래서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이것에 굉장히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뭐
0: 예.
1: 개인적인 사적인 뭐 편지는 그렇다 쳐도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전혀 이 우리나라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이 비서관이
0: 예.
1: 그렇게 허술하게 뽑을 수 있냐 해서
0: 거기는 국가 안보 문제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1: 그렇습니다.
0: 예.
1: 그런데 이제 뭐 뉴욕 타임즈 등 CNN 등 추가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이 나탈리 하프가 그동안 신원 검사 확인을 계속 거부해 왔다고 합니다.
0: 아 본인이
1: 네 그걸 예. 하지 않겠다고 거부해왔고 결국에는 참모진들이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난다 법적으로 해가지고
0: 예.
1: 겨우 트럼프에게 얘기를 해서 트럼프가 나탈리 하프에게 얘기해서 신원 조사를 최근에 뭐 마쳤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그 신원 조회 결과는 뭐 문제는 없었다고 하나요?
1: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0: 예.
1: 이제 다시 이렇게 일을 하겠죠. 근데
0: 예.
1: 나탈리 하프 가족들도 뭐 CNN이나 이런 데 인터뷰하는 거 봤더니 나탈리 하프가 16 17살부터 조지 부시한테도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굉장히 권력 옆에서 일을 하고 싶어 했던 인물이었다고
0: 그렇군요.
1: 합니다.
0: 네. 근데 사실은 3년 전에 그런 편지 썼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전에 2021년에 그 당시 1월에 왜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서 네.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적이 있잖아요. 미 의사당에.
1: 맞습니다.
0: 그때 나탈리 하프가 그때도 트럼프를 옹호하는 글을 썼다면서요?
1: 맞습니다. 그 트럼프를 옹호하는 SNS를

0: 사진을 무려 150개 넘게 쓴 것을 CNN이 입수를 했어요.
1: 그렇게 많아요?
0: 근데 예. 그것을 이제 지금 다 지웠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CNN이 그 지워진 포스팅까지 다 입수를 했는데요. 예. 아, 트럼프를 굉장히 찬양하는 그런 포스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 공화당에 난입해서 폭동을 일으킨 사건들을 이 트럼프 지지자가 아니라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꾸민 일이다. 이런 예. 식으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계속 올리고 트럼프를 위해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지금 굉장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그 앞으로 이건 파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0: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참 저로서도 이해하기 힘든 게 트럼프는 예. 지금 법적 파장이 일어날 일들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 뚜렷한 조사나 수사로 지금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법적 측면에서 이게 과연 수사로 이어질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중간 선거 전에 이제 국민들의 어떤 환심을 잡기는 굉장히 어려운 포인트들이 될 수는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고요. 아, 그렇지만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감독 요구나 청문회 정도로 좀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1: 예, 예. 뉴스포터의 신예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 지구촌 사이드A를 진행했습니다. 자, 아무튼 뭐 트럼프로서는 이란전을 일으킨 이래에 진퇴양난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모든 걸 되돌이킬 수도 없는 일이 되고 제퍼슨 스타쉽의 Find Your Way Back을 듣겠습니다. 돌아가는 길을 찾으라지만 갈 곳은 없다 하고 노래하고 있네요. 고음으로 쭉 이어지는 곡이어서 일단 들으면 속이라도 시원합니다. 듣죠.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3: 강다은 아나운서의 휴가로, 출장입니다. 출장으로 이선영 아나운서가 2부 국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4: 이란 연계 해커 공격으로 영국 발전소가 나흘 동안 가동 중단됐다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미국 일부 주의 상수도 및 하수 처리 시설 공격도 이란이 배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란의 사이버 무력 시위가 시작된 걸까요? 우크라이나가 한국을 콕 집어 최신형 패트리엇 미사일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국내 보도가 나왔습니다. 젤렌스키의 측근이 지난달 초 한국을 방문해 국방부 관계자 등을 만났을 때 히트킬, 그러니까 직격 파괴 방식의 패트리엇 미사일 팩3를 지원 요청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왔죠. 한편 트럼프 1기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는 한국 요격미사일을 우회적으로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배치해야 한다고 CNN 인터뷰에서 주장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천궁2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오늘이 딱 3년째 되는 날인데요. 그간 22차례에 걸쳐 오염수 저장량의 13% 정도가 방류됐고요. 후쿠시마 현 연안의 어획 금액도 사고 이전의 절반 수준에 다다랐다고 요미우리가 보도했습니다. 북미 대화 8년 전보다 협상 타결의 길이 좁아졌다. 누구의 보도일까요? 친 트럼프 미디어인 폭스뉴스의 평가인데요. 북한은 과거보다 핵무기도 많아졌고 러시아와 더 친해졌으니 북한 입장에서 아쉬울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얼마나 자주 주식 거래를 할까요? 6월에 매수 550건, 매도 450건 이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뭘 샀을까요? 버크셔 해서웨이, 비자, 마스터카드, 신타스 등이었고요. 한편 메타와 모토로라 등은 팔았습니다. 지금까지 8월 24일 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이선영이었습니다.
5: 与世界接轨.
6: Conectarse con el mundo.
7: 세계と繋がる.
8: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9: Connect with the world.
4: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3: 예,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비트코인입니다. 여전히 코인이 낯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지폐나 동전처럼 물리적인 형태가 없이 암호화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디지털로 거래되는 것들을 코인이라고 하고

0: 이런 코인들을 합쳐서 흔히 이제 가상자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재 이제 세계적으로는 수많은 코인이 거래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중에서도 물론 가장 대표적이고 또 상징적인 코인이기도 합니다. 최근 1년 동안의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지거나 아니면 박스권에 머물렀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갑자기 20% 이상 뛰어오르면서 우리 돈으로 1억 원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을 움직인 배경에는 미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가상자산에 매우 우호적인 트럼프가 연결돼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죠. 글로벌 자금은 왜 다시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는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효석 HS 아카데미 대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코스피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1: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가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이제 하이닉스가 자사주 매입 소각 발표를 하면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고 예. 삼성전자도 좀 많이 해주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자사주 매입은 못할 것 같고 배당밖에 못할 것 같은데 예. 그것도 좀 내년 가봐야 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 좀 실망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겠네요. 얘기하기로 했던 비트코인 얘기 시작하죠.
1: 네.
0: 이거 코인 얘기 나온 지 꽤 오래됐는데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낯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좀 복잡합니다.
1: 네.
0: 그죠? 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죠.
1: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은 이제 가상화폐라고 얘기를 하니까.
0: 예. 예.
1: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는 가상적인 뭐 이런 의미잖아요.
0: 예.
1: 그럼 그 반대말이 있겠네요. 그러면 그 실제 있는 거, 현실, 예, 현존하는 예. 뭐 이런 화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0: 예.
1: 제가 그 DJ님한테 1,000만 원만 빌려주시면 다음 주에 갖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빌려주실 건가요? 오늘 갑자기 이제 예. 말씀드린 거지만
0: 뭐 저하고 만난 지 얼마나 되셨다고?
1: 아니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뭐뭐 예. 뭐 매주 오니까 이제 다음 주에 갚겠습니다. 만약에 예. 1,000만 원 빌려주신다 하면 제가 이제 종이에다가 써드리는 거죠.
0: 이거 약간 좀 논쟁이 필요한 부분인데.
1: 네 예, 그렇긴 하지만 빌려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00만 원 제가 받았습니다.
0: 예.
1: 대신에 이제 그 제가 증서로
0: 저 시간 준 적이 없습니다.
1: 네 예, 증서로 제가 이제 아 이게 이제 DJ님이 1,000만 원 주셨으니까 다음 주에 갚겠습니다. 이자는 얼마 주겠습니다. 이렇게 사인 딱 해가지고 예. 드리는 거죠. 그게 사실은 화폐예요.
0: 예.
1: 그리고 이제 이 돈을 가지고
0: 보통 우리가 아는 거는 차용증입니다.
1: 아, 뭐 그렇긴 하지만 예. 사실상 이게 보면은 그런 화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0: 그러니까
1: 디자이너님이 이걸 들고 가서 야, 이거 이효석이라는 애가 준 건데 너 이거 한번 써 봐.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다니기 시작한다.
0: 예.
1: 그럼 이제 화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결국은 화폐라는 것은 누군가가 설득하고 믿어달라고 얘기하고 하면서 생겨나는 게 화폐라고 볼 수 있는 거고
0: 신용이죠, 그러니까.
1: 그렇죠. 예. 1971년 8월에 태어난 화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화폐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그 화폐고 그 화폐의 이름은 법정 화폐입니다.
0: 예.
1: 그러니까 법이 정한 화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믿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뭐 이효석 화폐라고 할 수 있겠죠.
0: 예.
1: 그건 아무도 안 믿을 거잖아요. DJ님도 안 빌려주신다고 했으니까. 네. 근데 법으로 정한 화폐는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 거죠.
0: 예.
1: 근데 지금 이제 가상화폐라는 것의 반대말에는 법정 화폐가 있는데 그게 태어났던 시점이 1971년입니다.
0: 그거밖에 안 됩니까?
1: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 안 됐어요.
0: 예.
1: 제가 계산해 보니까 DJ님께서 중학생 정도 때 태어난 것 같은데
0: 계산 열심히 하셨군요.
1: 네. 예. 어쨌든 그게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부각된 이유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법정화폐, 그러니까 미국이 법으로 정한 화폐에 대한 아 이게 맞나 이런 의심이
0: 이제
1: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예. 그래도 훨씬 이해하기가 좀 쉬워졌습니다.
1: 네.
0: 예. 그 거래소에서는 하여간 많은 코인들이 거래되고 있다고 하던데 시장에서는 여전히 기준점은 비트코인이죠?
1: 네네. 그 비트코인이 왜 이게 기준점이 되냐. 제일 오래된 코인이고요.
0: 예.
1: 이게 태어났던 게 사실은 그 법정화폐가 태어난 이후로 가장 큰 의심을 받기 시작했던 시점이 2008년 금융위기 때였거든요.
0: 예, 예.
1: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그동안은 잘 나갔지만 아, 이렇게 뭐 금융위기도 터지고 그러면 못 믿겠는데? 이런 그 의심에서 시작되는 화폐가 비트코인이고요.
0: 아, 그렇군요. 예.
1: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아무것도 없었던 뭐 가치가 아무 빵이었죠. 근데 지금 이제 1억 원까지 올라간 거니까 상당히
0: 예.
1: 많이 올라간 자산이라고 그 볼 수 있죠.
0: 1억 원이라는 거는
1: 원화 기준으로 한 개에 예, 비트코인 한 개에 1억 원이고요.
0: 근데 이게 전체 총량이 정해져 있다면서요?
1: 네, 이제 아무리 이제 많이 캐더라도 채굴을 한다라고 표현하는데
0: 예.
1: 1,100만 개 이상은 이제 캘 수가 없기 때문에
0: 그건 왜 2,100만 개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1: 처음부터 그렇게 고정을 해놓고 시작을 한 겁니다.
0: 아, 그래요?
1: 왜 이게 고정을 해놨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2,100만

0: 98년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연준에서 막 돈을 찍어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달러를 이게 저렇게 마음대로 찍어내도 되나?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심으로 태어난 거라서
1: 예, 예.
0: 야,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2100만 개로 정해놓고 시작하자라고
1: 예.
0: 했기 때문에 생겨난 게 이제 2100만 개라는 한도인 거죠.
1: 지금 전 세계에 존재하는 그 가상화폐는 2100만 개 비트코인은?
0: 아니요. 지금은 2000만 개 정도 되는 거고요.
1: 아직 좀 남아있네.
0: 계속 지금 채굴하고 있는 과정인데 점점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서
1: 예.
0: 이제 마치 이제 제가 손석희 DJ님한테 걸어가는데 한 하루에 2분의 1씩만 간다. 그러면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1: 예.
0: 2분의 1씩 가면은 완전히 도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수학적으로 되게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1: 예.
0: 2100만 개 이상은 채굴하지 못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1: 예. 그 채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0: 이게 동시에 똑같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게 만든 다음에
1: 예.
0: 제일 먼저 푼 사람한테 비트코인을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계산하는 방식을 왜 그걸 굳이 계산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1: 예.
0: 그걸 계산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비트코인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1: 예.
0: 될 것 같아요.
1: 아니 근데 어디 가서 광산을 파내는 것도 아니고 왜 채굴이라고 합니까?
0: 그러니까 이제 뭐 가치가 없었는데 비트코인이 없던 걸 만들어진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채굴이라는 용어를 쓴 것 같고요.
1: 예.
0: 정확하게 무슨 어디 가서 산을 캐는 건 아니고요. 이게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알고리즘 통해서 계산을 많이 해야 돼요.
1: 예예. 예.
0: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계산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거랑
1: 전기도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0: 그러니까 연관되는 게
1: 예.
0: AI도 계산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비트코인 채굴하는데도 계산이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년 동안 왜 안 좋았을까 생각해 보면 AI한테 밀렸던 게 저는 제일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1: 아, 글로 자본이 집중되니까.
0: 네,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야 비트코인 캐느라고 계산해야 되겠냐. 지금 AI도 하기 힘든데 뭐 이런 이제
1: 예.
0: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나 아무튼 뭐 그 손에 잡히는 실물은 아닌 것이고.
0: 그렇죠.
1: 예. 하여간 좀 복잡한 세계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0: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믿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그럼 믿을 수 있는 건 뭔데 그런데 아 달러. 그런데 달러도 요즘에 하는 거 보면 별론데.
1: 예, 예.
0: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예예.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더 이해가 더 네.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20% 이상 급등했다고 했습니다. 왜 내려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급등한 걸까요? 그러면
0: 일단 하락 이유를 정리해 보면은 작년 말에 이제 뭐 비트코인을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썼던데 그게 이제 청산되면서
1: 예.
0: 두 번째로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반등할 만했는데 AI한테 관심을 다 뺏겨서 이렇게
1: 예.
0: 이제 말씀드렸고
1: 예.
0: 이제 올라간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 보면은 저는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린 법정 화폐에 대한 의심이 본격화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예. 예.
0: 이유는 미국 정부의 부채가 40조 달러를 넘어섰다.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1: 예, 예.
0: 근데 이제 40조 달러 그러면은 요즘에는 뭐 숫자가 너무 커서 감도 안 와요. 그래서
1: 그러게요.
0: 제가 이게 비율을 좀 가져왔거든요. 이제 어떤 그 이제 청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청년이 빚이 4억 원 있습니다. 은행 빚이 4억 원 있어요.
1: 예, 예.
0: 연봉은 얼마냐? 5,500만 원이에요. 근데 1년에 쓰는 돈을 따져봤더니 7,500만 원 씁니다.
1: 예.
0: 그러니까 지금 4억 대출에 5,500만 원 연봉, 그다음에 쓰는 돈은 펑펑 써가지고 7,500만 원.
1: 예, 예.
0: 그럼 2천만 원씩 매년 적자여서
1: 예.
0: 은행 가서 2천만 원씩 매년 돈을 더 빌려야 되는 상황. 이게 딱 미국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제 4억 원을 40조 달러라고 계산해서 그 비율로 제가 계산한 거거든요.
1: 예, 예.
0: 근데 느낌이 좀 오시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만약에 옆에 있다. 그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으신가요?
1: 아니요.
0: 저한테 차라리 돈을 빌려주고 싶으시죠. 예. 그 친구한테는 좀 안 빌려주고 싶으시잖아요.
1: 예, 예.
0: 그 친구가 미국인 거예요.
1: 아, 알겠습니다.
0: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세금을 통해서 걸어들이는 돈이 5,500만 원이고
1: 예.
0: 나가는 돈은 7,500만 원인데 요즘에 이제 이란이랑 전쟁하느라고 돈이 더 들어가고 심지어 이제 4억이라는 대출이 있는데 여기에다 내야 되는 이자가 1,000만 원이에요.
1: 예.
0: 매년 1,000만 원씩 이자가 나가요.
1: 예.
0: 그러니까 적자가 2,000만 원 있는데 1,000만 원이 이자야. 근데 이자는 계속 올라가. 금리는 또 올려야 된다고 해. 뭐 자꾸 막 그런 상황이야. 이러니까
1: 예.
0: 아 이건 이거 갚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1: 예, 계속 꼬을 수 있다는 게 이상할 정도네요.
0: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청년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건 미국의 주장이고요.
1: 예.
0: 아직 우리는 청년이다 라는 주장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뭐 은퇴를 얼마 안 남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이 드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1: 예예.
0: 자꾸 돈 빌려달라고 하니까 이제 야, 그럼 금리라도 더 달라고 라고 얘기하는 게 최근에 이제 글로벌 금리가 상승하는 예.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1: 예.
0: 근데 이 과정에서 왜 법정화폐에 대한 의심까지 가느냐라고 생각

0: 생각해보면 최근에 이제 재무장관인 배센트 장관이 했던 행동들을 봐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이제 설명을 하셨겠지만 크게 보면 한두 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엔화 개입을 했어요.
1: 예.
0: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이제 뭐 제가 이제 흔히 비유하는 거는 이제 깡패들한테 비유를 많이 하는데 미국이 이제 돈을 자꾸 빌려야 돼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빌려야 된단 말이에요.

0: 거 좀 갚으세요. 자꾸 이래요. 그래서 예. 올해 엄청 갚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미국 국채를 많이 팔았거든요.
1: 예예.
0: 근데 그만 좀 팔아라도 뭐 엔화 때문에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그 엔화 막아줄게라고 한 게 이제 첫 번째 거고요. 예. 뭔가 제가 이제 말을 하지만 좀 이상하잖아요. 느낌이 뭔가 좀 믿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바이백이라는 걸 했거든요.
1: 예예.
0: 미국 정부가 이제 바이백이라는 걸 했는데 바이백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제 대출해 준 그 돈을 회수하는 거예요.
1: 예.
0: 그러면은 그 차용증을 다 가져오면서 돈을 줘야 되잖아요.
1: 예, 예.
0: 근데 가져올 때 돈은 어떤 그 차용증을 가져온 거냐면은 30년 있다 갚을게라고 했던 거를 가져오고요.
1: 예.
0: 그럼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뭐 1년만 빌려줘라고 해서 그 돈 가지고 갚은 거거든요.
1: 예, 예.
0: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은 오랫동안 뭐 2년, 3년짜리 만기가 있는 대출을 급전으로 막았다. 예.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1: 뭐 어찌 보면 뭐 돌려막기처럼.
0: 맞아요. 이게 딱 돌려막기라는 하고.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예. 이 미국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제가 비유로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딱 들었을 때의 느낌이 저걸 믿어도 되냐? 저게 예. 이제 법으로 정해졌다고는 하지만 이게 달러에 대한 신뢰가 의심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그게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0: 그러니까 이제 그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보통 디베이스먼트라고 표현하거든요.
1: 예.
0: 근데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 예.
0: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 로마 네로 황제가 그때 이제 은화에다가 은을 100% 다 은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러면서 이제 5%만 빼자라고 하면서 시작된 게 이제 화폐의 가치 하락이었고요. 예. 화폐의 가치 하락은 그때부터도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던 건데 제가 생각할 때 화폐의 가치 하락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하락이고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의심스러우니까 이제 급락하게 되죠.
1: 예.
0: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타락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타락하는 걸 디베이스먼트라고 예. 얘기하는 거고 그 디베이스먼트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를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딩이라고 얘기합니다.
1: 예예.
0: 그때 이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짜 돈만 찾는 거거든요.
1: 아.
0: 제한적인 것.
1: 예.
0: 그래서 금을 먼저 찾고요.
1: 예.
0: 디지털 금이라고 하니 비트코인도 정확하게 믿을 수는 없지만 너도 한번 좀 믿어볼까라고
1: 예, 예.
0: 하는 움직임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게 보더라도 20%나 아무튼 엄청난.
0: 근데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1: 예. 예. 지금 워낙
0: 쇼커버 때문에 또 올랐다는 얘기도
1: 예,
0: 있고요.
1: 예. 네. 워낙 많이 빠졌다고 말씀하신 게 왜 맞냐면 그 작년에 비해서인가요? 그 여전히 뭐 그 아주 높아진 건 아니라면서요.
0: 그러니까
1: 워낙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0: 가격을 보면은 23년 1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1: 예, 예.
0: 23년 1월에 비트코인이 15,000불이었었는데요. 제일 높았을 때가 12만 불이었으니까 7배가
1: 예.
0: 올랐고요.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올해 이제까지 해가지고 한 50% 빠졌습니다. 반토막이 난 거죠.
1: 예, 예.
0: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좀 올랐으니까 여전히 고점 대비로는 한 30, 40% 정도 낮은
1: 예.
0: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예.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AI 쪽에 이제 관심이 많이 쏠리면서 반도체 이쪽으로 쏠리면서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점이 있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AI 이쪽으로는 돈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것도 뭐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0: 네, 뭐 그렇게 상대적 여리는 여전히 있을 것 같고요.
1: 예,
0: 왜냐하면은
1: 예.
0: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규모를 보면은 2025년 10월 이후로 지금까지 AI 관련된 ETF로는 40빌리언 달러가 들어갔고요.
1: 예.
0: 비트코인에서는 오히려 아예 아니다 그러면서 5빌리언 달러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1: 예.
0: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전히 저는 AI에 밀린다라고 보고 있는데
1: 예.
0: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 정부는 어떻게든 지금 금리를 더 올라가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
1: 예.
0: 그렇다 보면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모냥 빠지는 없어 보이는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1: 예.
0: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계속 화폐가 타락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1: 예.
0: 생각은 듭니다.
1: 그렇군요. 그나저나 트럼프는 뭐 이런 가상 자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해서 이걸로 이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이해 충돌 얘기까지 나왔는데
0: 네.
1: 가상 자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라 이 말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도 있고 무슨 법안인데 이렇게 됩니까?
0: 근데 저는 그 법안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닌 것 같아요.
1: 예,
0: 왜냐하면은
1: 예.
0: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진 않았거든요.
1: 이제 예.
0: 9월 15일 날 표결이 예정돼 있는데 그 법안이 높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유가 역설적으로 트럼프 때문이거든요.
1: 예. 그러니까
0: 트럼프는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0: 하는데 이번 주에 나왔던 이야기가 트럼프 그 가족에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좀 사업을 했는데 중국과 관련된 기업이랑 같이 뭐또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1: 예.
0: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은 통과를 못 시켜 준다.
1: 근데
0: 이게
1: 그
0: 다른 거는
1: 법안 내용은 뭐죠?
0: 이제 클라리티 법안이라고 해서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그뭐 가상화폐나 이런 쪽에서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은 그 정확하게 좀 말해달라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해도 되는지 안 해, 하면 안 되는지를 말을 해줘. 그러면은 안 해, 하지 말라는 건안 할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법안이 없으니까 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레이 존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하면 돈을 벌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하면은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이제 이런 모호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걸 명확하게 해줘라. 그래서 이제 클라리티 법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1: 근데 뭐 그건 통과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니까 일단 그러면 논외로 칠까요?
0: 네, 근데 이제 그 법안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1: 짧게.
0: 제가 장기로 빌린 돈을 짧은 돈으로 갚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짧은 돈으로 갚기 위해서 필요한 법안이 이 법안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이 커져야 미국 정부한테 단기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더 짧게 말씀하신다면 가상자산의 미래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효석 대표께서는?
0: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단기적으로는요.
0: 단기적으로는 뭐 디베이스먼트, 그러니까 화폐 타락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짧게 답변하길 요구해 드린 것 같습니다. 이효석 HS 아카데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최첨단인 가상화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노래는 완전히 옛날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냇킹 콜의 프리텐드인데 우울하고 힘들 때 행복한 척 주문을 걸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고 노래하네요. 주식과 비트코인으로 마음의 안정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곡을 추천한다고 김유나 선곡위원이 알려왔습니다. 가상화폐도 그러고 보니까 뭐잘 모르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화폐인 척하는 화폐인 것 같긴 하네요.
0: 네.
1: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2: 제초제는 타타타.
3: 한얼 사이언스.
0: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날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날클 타임.
0: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5: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문자 0822 쓰시는 분께서 이문세님이 알려주셔서 제가 많이 좋아하는 손석희님의 방송을 듣게 됐습니다. 라디오 주파수 고정시켰다고 하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이문세 씨도 고맙습니다. MBC FM 11시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듣고 건너오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꾸밈이라고 하신 분, 주말 방송도 좋지만 평일 방송이 너무 알차서 기대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머리 아파서 살짝 회피하고픈 시사 문제도 쉽고 기분 좋게 전해주셔서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잠시 후 1시 5분에 시작되는 손석희 12시 3부에는 윤가은 감독이 나옵니다. 세상의 주인이라는 독립영화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셨죠. 상도 많이 받으셨고. 좀 이따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9: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0: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9: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11: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다 만나세요.
12: MBC 생활정보. 달걀을 구입하면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0: 무심코 냉장고 문에 달걀을 보관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달걀은 냉장고 문보다 안쪽 선반에 보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을 자주 여닫으면 온도 변화가 커져서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달걀은 뾰족한 부분이 아래를 향하도록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부의 공기층이 안정돼서 조금 더 신선하게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용하기 전까지는 물로 씻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껍데기를 씻으면 보호막이 손상돼서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보관 습관만으로도 달걀을 더 오래, 더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한시 뉴스입니다. 이동권과 노동권 등 장애인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출근길 시위를 벌여온 장애인 단체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늘 서울시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결단을 환영하며 2021년 12월 3일부터 시작해 73차례 진행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민 3명 가운데 2명이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K-스텝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만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이 63.9%, 찬성한다는 응답은 32%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성별과 연령, 거주 권역별로도 모든 집단에서 반대 의견이 60% 이상으로 찬성보다 많았습니다. 조사는 무작위 추출번호로 활용한 유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0.2%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은 용산공원은 1cm도 양보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원 기능과 녹지 보전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있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며 대상과 규모가 결정되기도 전에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경기 성남에서 헤어진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50대 남성이 병원 치료 중 태블릿 PC로 형량을 낮추는 데 유리한 범행 유형 등을 검색하며 경찰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남성이 처벌 수위를 줄이기 위해 이번 기간 동안 거짓 진술을 준비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경기 남부경찰청 누리집에 남성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전 협의하거나 조율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협의를 요구하거나 강요한다면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대해 국회 동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견제는 국회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해서 대법관을 늘려놨고 대통령이 직접 관여해서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고 싶은데 대법원장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HL 만도 평택공장에서 20대 하청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족과 노동단체가 정몽원 HL그룹 회장 등을 고소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고 김승모 씨 유족과 중대재해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회장과 조성형 HL 만도 대표이사 등을 중대재해처벌법과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0: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대구 35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6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으로 일부 지역은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다며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30도입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2: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You know.

예, 손석희 12시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들의 손님은 윤가은 감독입니다. 진작에 모셨어야 되는데 조금 뒤늦게 모셨는데 워낙 이분이 그동안 좀 바쁘셨습니다. 예, 작년에 개봉한 세계의 주인 독립영화 무려 21만 명의 관객이 모였죠. 많은 상을 휩쓸었고 결국에는 이제 지난 5월에는 백상예술대상의 감독상도 받으셨습니다. 오늘 귀한 손님으로 모시고 오늘과 내일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부의 첫 곡은 이제 아시겠지만 1시 30분 나가는 4부의 첫 곡은 여러분들의 추천곡으로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곡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추천곡으로 선정되신 분에게는 소소하나마 저희들이 마련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모든 인쇄 가능한
9: 성원 에드피아.
8: 온라인 주문 간편한
9: 성원 에드피아.
8: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9: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8: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0: 예, 흔히 말하는 독립영화의 흥행 기준은 관객 만 명이라고 하죠. 뭐 큰 자본도 없고 마케팅도 많이 하지 않으면서 작품성과 입소문으로만 만 명을 모은다는 것은 뭐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에 개봉한 세계의 주인, 그 20배가 넘는 21만 명의 관객을 만났습니다. 지난 5월에 백상예술대상에서 왕과 사는 남자의 장항준 감독, 어쩔 수 없다의 박찬욱 감독을 제치고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윤가은 감독을 모처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예, 윤가은입니다.
0: 예, 저희 영광은요. 제가 영광입니다. 예, 저희 프로그램이 6월 29일에 시작을 했고요.
1: 네.
0: 시작하자마자 모시려고 했는데 예, 바쁘시다는 핑계로 늦게 나오셨습니다.
1: 아, 네.
0: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셨습니까?
1: 아, 이제 제가 작년에 세계의 주인을 한국에서 개봉한 이후에 이제 예. 아직 조금 남은 해외 영화제 일정들 있고
0: 아,
1: 이제 예, 해외 개봉 일정들도 있었고요. 사실은 예. 이제 그 일정은 7월 초에 끝났는데
0: 예.
1: 이제 좀 쉬면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긴장돼서 네. 네. 최대한 늦춰왔습니다.
0: 그래서 지금 거의 두 달을 준비를 하신 거군요.
1: 네, 근데 사실 그 사이에도 이제 계속 일이 조금씩 또 예. 있어가지고
0: 아, 예,
1: 마음으로는 예, 아직 예. 모자르지만 예, 예. 일단 나왔습니다.
0: 알겠습니다. 어디 개봉했습니까? 해외는?
1: 아, 작년에 이제 홍콩 시작으로 프랑스랑 대만, 싱가포르 이렇게 예. 개봉을 했고요. 아직 일본 개봉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아, 네. 일본에서도 개봉을 하는 거죠.
1: 네.
0: 일본에서는 독립 영화를 그래도 그 많이 보는 층들이 많이 계시죠?
1: 네, 그렇습니다. 그 작은 극장들이 또 영화를 오랫동안 극장에 갖고 있기도 예, 해가지고요. 예. 네.
0: 대만, 싱가포르, 프랑스 다 그럴 만한 나라들이네요. 얘기 들어봤더니.
1: 네, 네.
0: 예, 미국에서는 안 하십니까?
1: 했으면 좋겠는데
0: 예.
1: 모르겠습니다.
0: 그 사람들은 독립영화 잘 안 볼 것 같긴 합니다.
1: 그럼 그렇습니까?
0: 예.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1: 네. 예.
0: 그 시상식 후보에 오르셨을 때
1: 네.
0: 감독상으로 오르셨을 때 과연 내가 받을까 생각은 하셨습니까? 백상예술대상에서.
1: 아니 그 감독상은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었어요.
0: 예.
1: 네, 너무 쟁쟁하신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0: 예.
1: 예.
0: 거장 장항준 감독도 있었기 때문에
1: 그렇죠. 예. 두 예. 거장 감독님께서 계셔서 예. 예. 정말 그때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 나가서 약간 당황했던 것 같아요.
0: 예. 예. 그러면 뭐 수상소감도 아예 준비를 안 하셨겠군요.
1: 그 저희 팀 이제 같이 갔던 친구들이 이제 좀 주접을 떨어서 뭐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예. 했는데 이제 정작 나가선 너무 하얘져가지고
0: 예.
1: 예, 뭐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이 사실 잘 나지 않습니다.
0: 아니 되게 그 자기가 받든 안 받든
1: 네. 뭐
0: 예상하기는 어려운 거지만
1: 네네.
0: 그래도 수상 소감은 슬쩍 이렇게 준비는 하신다고들 들어서.
1: 그러니까 이제 뭐라도 이야기해야지 싶어서 혹시라도 뭐 어디에라도 타게 되면 뭐 같이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말해야지 이런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0: 그건 사실 좀 너무 일반적인 것이긴 하고.
1: 그렇죠.
0: 물론 소중한 사람들이지만.
1: 네. 근데 예. 이제 정작 그렇게 계획을 했어도 이제 한 명도 말을 못해서
0: 예.
1: 네. 네. 뭐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던
0: 그랬군요.
1: 것 같습니다.
0: 야, 네. 정말 준비를 안 하셨군요.
1: 네.
0: 그래도 하여간 백상예술대상에서 윤가은 감독의 이름이 울려 퍼지는 순간
1: 네.
0: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 백상예술대상이 나름 그래도 다른 영화제구나. 일반적인 다른 영화상보다는 이렇게 뜻깊은 상도 줄 줄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좀 예.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 영화 뭐지?
0: 이렇게 조금 놀라긴 예. 했겠죠.
1: 하시는 관객분들도 예. 많으셨을 것 같아서.
0: 예. 예.
1: 네.
0: 그 평론가들이나 동료 영화 감독들에게 극찬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1: 네.
0: 어디서 보니까 그 봉준호 감독이
1: 네네.
0: 윤가은 팬클럽 서울 지부장이다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는데
1: 네.
0: 이분은 혹시 그 팬클럽 지부장과 주인공으로서 무슨 이렇게 친분이 있으십니까?
1: 모르겠어요. 팬클럽 자체가 없는데 이제 그냥 그날 즉석에서 만드신 것 같고요. 그 제가 이제 우리들이라는 10년 전에 이제 데뷔작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이제 엄마

0: 역할로 나왔던 장혜진 배우님을
1: 예.
0: 이제 봉준호 감독님께서 너무 좋게 보셔서 이제 기생충의 캐스팅에
1: 그렇죠.
0: 하시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저는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으로
1: 예. 그 얘기는 봉 감독한테 개인적으로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러면 그두 분은 아무런 친분이 지금도 없습니까?
0: 아니 그냥 제가 이제 그 조언을 가끔 이제 구하던가 이제 이런
1: 그렇군요.
0: 예.
1: 예.
0: 말고는 없습니다. 그날 갑자기 팬클럽을 결성하셨다가 제가 그날
1: 예.
0: 해체시켰습니다. 네.
1: 뭐 해체까지 시키실 일이 없었을
0: 너무
1: 텐데.
0: 부담스러워서.
1: 알겠습니다. 예. 감독상을 받은 세계의 주인. 사실 못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21만 명이라는 엄청난 독립영화로서의 관객을 이렇게 모시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요즘 뭐, 천만, 뭐, 1500만 이러는 시대이기도 하니까, 그런 영화가 많진 않지만, 우선 주인공 이름이 주인입니다.
0: 맞습니다.
1: 예, 세계의 주인의 그 주인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중의적 이름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0: 네, 맞습니다.
1: 예. 이 친구가 어릴 적 성폭력의 피해자이고, 그 이후로 받은 세상의 편견들에 맞서서, 예를 들면 성폭력 피해자는 이러이러할 것이야, 혹은 이래이래야만 돼라는 편견, 선입견 이런 것에 맞서서 자기 삶의 주인이 돼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면 되죠.
0: 맞습니다.
1: 예, 제가 이거 너무 짧게 한마디로 정리한 것 같은데,
0: 아닙니다. 영화를 또 보시면 다른 구성으로 진행이 돼서 또 다른 재미로 보실 수 있을 것
1: 예,
0: 같습니다.
1: 그렇겠죠. 혹시 덧붙이고 싶은 영화의 의미가 있다면 어떻게 붙이시겠습니까?
0: 제가 감독이면서도 이 영화의 메시지나 의미에 대해서
1: 예.
0: 말하는 걸 가장 잘 못하는
1: 아,
0: 편인데,
1: 그렇습니까? 못하는
0: 그냥
1: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0: 못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예.
0: 의미를 아마 뭔가 그 정확히 말하기가 힘들어서 영화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거를
1: 예.
0: 말로 잘할수 있는 사람이었으면은
1: 예.
0: 다른 직업을 선택했을 텐데,
1: 예.
0: 이야기로 좀 전달하는 게더 저는 편해서,
1: 예. 그러면 영화를 본 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교적 간략한 그런 의미 외에 다른 것을 더 느끼실 수 있도록 오픈시켜 놓도록 할까요?
0: 네, 좋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그 평소에 좋아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호호호 인간이라고 좋아할 호자 이렇게 불리신다고 들었습니다.
0: 뭐 그래서 이제 제가 한몇년 전에 에세이를 작은 걸 하나 냈는데 그
1: 예.
0: 제목이 되기도 했고요.
1: 호호호. 예. 언제든 뭐든 진심으로 좋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누군가 윤 감독님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굉장히 그 뭐랄까 바람직한 성격이신 것 같습니다.
0: 바람직한가요?
1: 예, 왜냐하면 사람들은 되게 요즘 세상은 싫어하는 게더 많거든요.
0: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좀 오랫동안 이게 컴플렉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어떤
0: 호와 불호가 좀 분명하고 자기 주장이 딱 이제
1: 예.
0: 딱 부러지는 이제 그런 성격을 원했던 것 같은데
1: 본인이 예.
0: 저는 이제 누가 뭐 좋다 그러면 그것도 좋고 저게 좋다 그러면 저것도 좋은 것 같네. 이렇게 그 좋은 것에 더 집중이 돼 있어서 나는 취향이 뭐 딱히 딱 부러진 취향이 없나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1: 그러면 그뭐 그걸 순위를 매기긴 좀 어렵지만 요즘 제일 진심으로 좋아하는 건 어떤 겁니까?
0: 요새 사실 이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영화가 돼서 영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1: 예.
0: 차순위로 모든 것들이 밀려서 이제
1: 아.
0: 다시 좋아하는 마음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이제
1: 예.
0: 여러 가지 것들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새는 제가 조금 시간이 나면서 제가 그 어린 시절에 봤던 7, 80년대 명랑 만화들을 좀
1: 예.
0: 모읍니다, 이제.
1: 만화를 모아요?
0: 만화책을.
1: 책을.
0: 이제 그 어렸을 때 갖고 있던 거를 이제 다 정리해서 없어져가지고, 이제
1: 예.
0: 그런 책은 이제는 헌책방도 많이 사라지고 그래서
1: 예.
0: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1: 구입을 한단 말이죠.
0: 그렇습니다. 비싼 값을 주고.
1: 아, 그 원래
0: 맨날.
1: 책값보다 더 비싸집니다. 그렇게
0: 엄청
1: 되면.
0: 비싸, 많이 비싸졌더라고요. 최근 한
1: 예.
0: 20년, 제가 한 20년 정도 전부터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최근에도 아주 거금을 들여서 책을 하나 샀는데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1: 그 거금 들여 산 책은 만화책은 어떤 겁니까?
0: 제가 그 길창덕 선생님의 만화를 되게 좋아했는데,
1: 오랜만에 들어보는 성함이군요. 예.
0: 그 어렸을 때 읽었을 때 박달도사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두 권짜리인데요. 제가 초등학생 때 읽었을 때 1권밖에 못 읽었어요. 그래서 2권을 예. 영원히 모르는 채로 살다가 그 1권을 한 10년 전에 1권을 중고로 구매했는데 이번에 예. 그 2권을 중고로 어떻게 찾아가지고
1: 비싸게 주고
0: 굉장히 비싸게
1: 얼마냐고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0: 네, 저도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는데 예. 어쨌든
1: 개인의 사생활이기도 하니까
0: 그렇습니다. 근데 예. 너무 좋았습니다. 그 드디어 완결을 봐서 네.
1: 그게 한 10권까지 안 나온 게 다행이라고
0: 너무
1: 생각하면.
0: 다행이죠. 네.
1: 예, 그 내용이 그렇게 재밌습니까?
0: 그 어린 시절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예. 그 박다리의 주인공이 박다리라는 어린인데요.
1: 그렇겠죠.
0: 박다리의 예. 모험이 어떻게 끝나는지가 너무 궁금했는데 아. 이제 그 끝을 보는 마음이 예, 너무 예. 너무 기뻤습니다.
1: 예. 그 하여간 그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 뭐 이런 것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네. 영화의 소재도 네.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하고요.
0: 네.
1: 호호호 중에는 네. 여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0: 네. 저는 사실
1: 여름이라는 계절.
0: 굉장히 좋아합니다.
1: 이렇게 더운데도?
0: 이렇게 말하면 예. 그 저의 친구들이 늘 저한테 짜증을 내는데 저는 더울수록 좋아합니다.
1: 아, 그런가요?
0: 네.
1: 더위를 별로 안 타시나요?
0: 거의 안 타는 것 같아요. 예. 네, 오히려 더우면 좀 힘이 나는.
1: 아, 그래요?
0: 네. 좀 이상 체질이어서.
1: 대개분들하고 반대시군요.
0: 네.
1: 그 1년을 4개가 아니라 여름과 비 오는 여름 이렇게 이 두 가지 계절로 나누고 싶다고.
0: 네, 맞습니다. 여름과 비여름, 여름이 아닌 계절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1: 아, 잠깐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름과 비여름.
0: 네.
1: 저는 여름과 비 오는 여름.
0: 비 오는 여름도 되게 좋아해요. 저한테는 여름 안에서 비 오는 여름과 여름으로 나뉩니다.
1: 복잡합니다.
0: 네.
1: 네. 아무튼 여름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 영화 배경도 여름이 많죠?
0: 네, 주로 여름에 찍었더라고요, 제가.
1: 예, 그건 네. 계절을 좋아하기 때문에.
0: 사실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냥 예. 찍어야 되는 상황이 늘 여름인 게 사실은 대부분이었는데
1: 예.
0: 저는 여름이 좋아서 힘이 펄펄 나서 날아다녔는데
1: 다른 스텝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0: 정말 막 더위도 많이 먹고요.
1: 예.
0: 네, 너무 힘들고 이제 유일하게 현장에서 힘을 내는 게 저랑 어린이들. 어린이들은 또 여름을 좋아하더라고요.
1: 그렇죠. 예, 예. 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0: 네. 예. 스태프분들을 많이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1: 예. 어제가 처서였는데
0: 네.
1: 물론 뭐 처서답지 않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0: 네, 올해는 좀
1: 예, 처서인 게 굉장히 안 좋으셨겠군요.
0: 이제 조금씩 여름을 보내주는 연습을
1: 그러니까요.
0: 하고 있어가지고요.
1: 예.
0: 네, 아쉽습니다.
1: 그 정도로 좋아하시는군요.
0: 네.
1: 그 또 다른 공통점은 역시 아까 저희가 이제 잠깐 얘기 시작할 때 나왔던 아이들입니다.
0: 네.
1: 이번엔 청소년이었지만
0: 네.
1: 그 전의 작품들은 대부분 아이들이 주인공이었고요.
0: 네.
1: 그래서 아이들도 당연히 호호호 리스트에 들어가는 거겠죠.
0: 아, 네. 좋아합니다.
1: 예, 예. 그 영화계의 방정환이라는 제가 얘기해놓고도 제가 좀 웃기긴 한데.
0: 네, 너무 창피하네요.
1: 그 방정환 선생이 들으셨으면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0: 가보겠습니다.
1: 이렇게 밝은 영화 감독이
0: 네.
1: 나의 이름을 별명으로 가지고 있다니 얼마나
0: 네.
1: 좋아하시겠습니까, 그죠?
0: 그래서 주로 이제 저를 놀리는 친구들이 많이 이런 별명을 부릅니다.
1: 예, 그 정도의 수식어가 있을 정도로 아이들을 가까이하고 아이들을 영화에 이렇게 등장시키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쓰고 이렇게 또 담는 이유가 특별히 뭐가 있을까요?
0: 그 이제 제가 아마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듣는데요.
1: 예, 예.
0: 그 아직도 사실은 이렇게 뭔가 딱 부러지는 이유를 못 찾은 것 같아요.
1: 예, 늘 이유를 못 찾으셔서 영화를 만드시는군요.
0: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냥 뭔가 저한테는 자연 발생적인
1: 예.
0: 예,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1: 예.
0: 예, 앞으로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영화를
1: 예.
0: 만들면서.
1: 그 영화 우리 집 찍을 때 그때도 어린이들과 찍었습니다.
0: 네.
1: 촬영 수칙이 화제였습니다. 어린이 배우들과 함께하는 성인분들께 드리는 당부의 말. 그 아래 8가지의 수칙이 적혀 있었는데 8가지를 다 말씀드릴 순 없고요. 마지막 항이 뭐였냐면 어린이들은 매 순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주 작은 말과 행동 하나까지도 어린이들에게 아주 훌륭하거나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멋진 거울이 되어주세요. 존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좋은 어른이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세요. 그 어른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습니다.
0: 정확히 짚어주셨고요. 사실상
1: 예.
0: 이 마지막 항목은 협박이었습니다.
1: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0: 네, 제 입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잘 이게 안 지켜져서 사실은 이런 당부의 말을 적은 거고요.
1: 그렇군요. 예.
0: 네, 좀 정신 똑바로 차리자 우리 이런 의미에서 곱게 협박을 하고자 적은 말입니다.
1: 잠깐 깜빡하면 보여줘선 안 될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게 어른들이기도 하니까.
0: 네네.
1: 예. 그래서 보여주기 싫은 가장 보여주기 싫은 어른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윤 감독에게.
0: 저한테는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1: 네. 예.
0: 진지하게 한 약속을 안 지키는 어른이.
1: 이거 제일 어려운 건데.
0: 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힘들어했던 어른인데 저도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것을.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1: 예.
0: 어른의 삶이라는 게.
1: 그러려면 이제 그 못 지킬 약속은 아예 하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데
0: 네네.
1: 이게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거니까요.
0: 맞습니다.
1: 본인은 그래서 실제로 못 지킨 약속이 있습니까?
0: 너무 많죠. 너무 많죠. 현장에서도 좀 많고요. 이제 보통은 이제 이게 다 끝나면 우리 이게 다 끝나면 뭐 어디에 놀러 가자. 어디 가서 뭐 맛있는 밥도 먹고 놀자 이런
1: 뭐 수없이 하는 얘긴데.
0: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또 생각보다 지키기가 또 힘들어져서
1: 그렇죠.
0: 아직도 저한테 이제 카운트가 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잊었겠죠, 이제. 네.
1: 안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0: 그래.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아마 안 잊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 집도 그렇고 어린 배우들이 꼭 그 카메라가 없는 것처럼 연기한다는 느낌을 받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배우들한테 원래 그렇게 대사가 적힌 시나리오를 잘 안 주신다면서요?
0: 네, 어린이 청소년들까지는 이제 웬만하면 안 주는 편입니다.
1: 그러면 상황 설명만 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합니까?
0: 그래서 대신 저희가 이제 연극 리허설처럼 한 두 달 정도를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서 즉흥극 연습을 계속 합니다.
1: 그러는 가운데 대사가 완성이 되는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1: 예, 그러다 또 현장에서 애들리브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0: 그렇죠.
1: 아이들이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예, 그러면. 윤 감독께서 이렇게 받아들이시기에 저 대사는 정말 아이들 이외에는 도저히 내가 생각할 수 없었을 거야 라는 대사도 있나요?
0: 아주 많은 경우에 리허설 때 찾아지는 대사들이 진짜 많고요.
1: 예.
0: 제가 영화에 썼던 대사들 중에서도 관객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대사는 제가 실제로 어린이한테 들었던 대사를 영화에 옮겨왔을 때 이제 그런 대사들을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1: 예를 들면요.
0: 제가 우리들이라는 영화에서 마지막에 이제 그 주인공의 남동생이 맨날 친구한테 맞고 오니까 주인공이 이제 너도 때리고 와라고 이제 교육을 시켰는데 그 남동생이 이제 이번에는 때리고 왔어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말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 했더니 내가 때리니까 그 친구가 또 때렸어. 그러고 같이 놀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1: 그거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시츄에이션인데요.
0: 그래서 이제 누나가 또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또 때렸어야지 하니까 이 친구가 그럼 언제 놀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1: 그러니까요.
0: 그 그럼 언제 놀아라는 말을 실제로 그 당시에 제가 어린이한테 들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1: 예, 그렇군요. 아이고 이거 뭐 얘기하다 보니까 한 1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영화야말로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재능의 영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윤 감독은 재능을 타고났다고 생각하십니까?
0: 저는 그것은 유언비어라고 생각하고요. 재능 영화에 재능이 있다는 것은 유언비어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저도 할 수 있어서 저 같은 사람이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걸 보면 재능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1: 그런가요? 그러면 윤 감독이 만들어낸 영화는 어느 영역에 있는 겁니까? 재능이 아니라면.
0: 그 영화를 좋아하는 마음과 아주 좋은 동료들을 만나는 운 같은 거, 그 어떤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1: 예,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0: 그렇죠, 그렇죠. 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1: 알겠습니다.
0: 가끔 생각해 보면.
1: 오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일단은 매우 즐겁습니다.
0: 다행입니다.
1: 예, 윤 감독님이 가지고 계신 기운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내일마저 또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뭔가 충격적인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0: 그런가요?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0: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3: 예, 1시 30분 손석희 12시 4부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천곡이 나가는 시간이기도 하죠. 미니의 한상윤 씨, 초서가 지났는데 더위가 가시질 않네요. 마지막 더위를 슬기롭게 잘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마크 노플러의 롱 로드를 신청한다고 하셨습니다. 3분 40초의 연주 시간입니다.

0: 8월 24일 월요일 손석희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7월 한 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2만 2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중증 환자는 487명, 사망자는 1명이라고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가 밝혔는데요. 우리나라 코로나19 검출률도 9.1%로 3주 사이 3배 가까이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여름 에어컨 영향이 있는 걸까요? 중국산 배추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의 한 배추 수매 과정에서 일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배추를 한 포기씩 들어서 액체가 담긴 대야에 담갔다 화물차에 실는 영상을 한 블로거가 공개한 건데요. 어디까지 유통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신선도가 중요하다지만 식용 배추에 포름알데히드라니요. 너무하네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회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 100m 경주에서 우사인 볼트의 세계 신기록 9.58초보다 빠른 기록이 나왔습니다. 티엔주어 팀의 로봇이 기록한 9.39초인데요. 인간 초월의 영역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네요.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 2위인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를 세트스코어 2-0으로 누르고 우승했습니다. 안세영 선수, 지난달 왼발 외측 통증을 호소한 뒤 한 달 만에 부상 복귀 무대였는데요. 경기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세계선수권 금메달은 2023년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겹경사인데요. 같은 대회 여자 복식에 출전한 이소희, 백하나조는 중국의 세계 랭킹 1위 류성수, 탄닝조를 세트스코어 2-0으로 꺾고 우승했습니다. 한국 여자 복식조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건 1995년 스위스 로잔대회 기령아 장애옥조 이후 31년 만입니다. 지금까지 8월 24일 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예, 지구촌 사이드 B 시작하겠습니다. 이선영 아나운서, 요즘 뭐 열일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만은.
0: 네.
1: 웬일을 또 넥타이까지 메고 오셨습니까?
0: 아, 오늘 유튜브로도 제가 오늘 넥타이에 정장 보라색 수트를 입은 걸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예. 계셨는데요. 요거 전에 웰컴 투 스포츠라고 이제 저희 MBC 채널에서 TV로 방송되는 스포츠 프로그램 하나 왔거든요. 왔거든요.
1: 녹화.
0: 녹화.
1: 예, 네. 예.
0: 그게 이제 더비더비라고 잠깐 소개를 해도 될까요?
1: 뭐 안 바쁘세요?
0: 네. 예. 아, 오늘 조금 얘기를 하고 가도 될 것 같아서 예. 그리고 관련이 좀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네, 양쪽의 패널들을 모시고 100분 토론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만든 프로그램인데 예. 제가 이제 앵커처럼 이렇게 옷을 입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예.
0: 네, 오늘의 토론 주제는 한국 야구 대표팀 아시안 게임 5연패 가능한가였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찬반을 나눠서 토론하는
1: 그래서 5연패가 가능하답니까?
0: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패널분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1: 그래서 아,
0: 만장일치로 가능하다 예. 얘기하고 왔고요.
1: 아시안게임은 이제 곧 열리죠? 예.
0: 네, 일본에서 열립니다.
1: 나고야인가? 예, 거기서
0: 네.
1: 열리죠. 예.
0: 그리고 오늘 제가 사이드 B에서 준비한 소식도 일본 얘기거든요.
1: 예, 예. 네. 뭐 억지로 연결했습니다.
0: 예. 약간 부자연스러웠나요?
1: 아니, 계속하시죠.
0: 네. 네. 예. 지난 7월 24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일본 참의회가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도쿄의 정부 기능을 대신할 부수도, 그러니까 세컨더리 캐피터를 만든다라는 예, 예.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관련해서 뉴욕타임스 기사 가지고 왔는데요. 일본의 제2수도 유치를 위한 지자체들의 치열한 골드러시 전쟁. 인데요.
1: 예.
0: 보도에 따르면 이제 대규모의 예산 지원과 세제 혜택 그리고 관광 및 도시재생 기회가 걸려 있어서 오사카, 후쿠오카, 삿포로 등 13개 지자체가 유치 전에 뛰어들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13개면 많이

0: 달려들었네요.
1: 네.
0: 지진은 뭐 어찌 보면 일본 사람들한테는 뭐 공포의 일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의 그 남쪽 가까운 바다 난카이 해구 그쪽에서 대지진이 일어나면 뭐 굉장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죠. 또 후지산 폭발도 일본 정부에서는 아예 시나리오까지 늘 발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스도 만든다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예.
1: 이 도쿄에서 최악의 사상자를 냈던 지진 기록부터 한번 보면 1923년에 관동 대지진이거든요.
0: 예.
1: 이때 사망자가 그냥 많았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이번엔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10만 5천 명 정도로 집계가 되는데 이 중에 예. 65%인 6만 9천 명이 도쿄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고
0: 예.
1: 하고요.
0: 하여튼 뭐 우리 민족들도
1: 네, 맞습니다.
0: 예, 크게
1: 많이 피해를
0: 받습니다.
1: 당했었죠.
0: 일본 사람들이 뭐 하여간 잘못된 소문 퍼뜨려서 나쁜 짓을 많이 했죠, 그때.
1: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도쿄에 언제든지 이렇게 큰 지진이 올 수 있다라는 이제 위기의식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가운데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 확률도 70% 가까이 이런 규모 7 이상의 대형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0: 예.
1: 그렇게 되면 뭐 당연히 민간인들의 피해도 많겠지만 이제 도쿄의 총리 관저라든지 국회라든지 주요 부처 이런 중앙정부 기능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0: 예.
1: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행정력을 대신할 지역을 찾자라고 해서 이번에 이 법이 통과가 된 것이고요.
0: 예.
1: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 일본도 지금 수도권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해요.
0: 예.
1: 그래서 지방 소멸 문제와 경제적 쏠림 현상도 해결하자라는 이유로도 추진이 됐다고 합니다.
0: 예.
1: 뭐 기사에서 좀 재미 요소로 일본이 수도가 두 개의 체제였던 전례가 있었다라고 짚었는데
0: 예.
1: 이거는 뭐 그냥 개념적인 수도였던 것 같아요. 에도 시대 동안 이제 훗날 도쿄가 되는 에도에 쇼군이 통치하는 정치 및 행정 중심지가 있었고
0: 예, 예.
1: 이제 교토에 천황이 거주하는 문화 정신적 수도가 있었다. 이런 것도 예, 예. 알려줬습니다.
0: 그 후보로 거론되는 도시들이 어디입니까? 13개 뭐 다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1: 그래도 주요 도시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일단
0: 예.
1: 이제 여행지로 굉장히 인기가 좋은 홋카이도 지역의 삿포로가 거론이 되는데요.
0: 예.
1: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난카이 해구가 일본의 남부에 걸쳐 있기 때문에 난카이 해구와 좀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점이 가장 이제 이점으로 어필이 되고 있다고 하고
0: 예, 예.
1: 이번에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 나고야도 후보로 나섰다고 합니다. 좀 재밌는 포인트가 나고야 시장이 굉장히 열성적이라는데 댄스 축제가 나고야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래요.
0: 예,
1: 그거를
0: 예.
1: 취소하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우리 나고야시가 제조업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다 이런 점을 강조했다고 하고요.
0: 예, 예.
1: 그리고 이제 가장 유력한 도시로 꼽히는 곳은 오사카인데요. 뭐 대표적인 비즈니스 중심지기도 하고 그 이제 복고양이라고 해서 주먹지구 위아래로 손흔드는
0: 예, 예.
1: 귀여운 고양이 있잖아요. 그 고양이를 마스코트로 내세워서 귀여움으로 또 승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0: 그런가요? 예, 하여간 별 수단이 다 동원되긴 하는 것 같은데 워낙 여기에 이제 뭐 그 예산도 많이 투자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유치 경쟁이 굉장히 좀 심해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오사카가 가장 유력하다고 했는데 이거 지난번에 사이드 BA에서 그 모리 교수하고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사카를 본거지로 하고 있는 보수 우익 정당 유신회 지금
1: 예.
0: 그 자민당하고는 연립 정권을 구성하고
1: 맞습니다.
0: 있는데 그 점에서 매우 유력하다. 그 다카이치 사나이가 사실 그쪽 편을 좀 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오사카야말로 지진에서 그렇게 자유로운 도시는 아니잖아요.
1: 맞습니다. 그
0: 예.
1: 이제 난카이 해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남쪽에 주로 걸쳐있는
0: 예, 예.
1: 지진대이기 때문에 오사카는 사실 지진으로 얘기하면 좀 약점이 많은 곳이거든요.
0: 예.
1: 그런데도 오사카가 가장 유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카이치가 이제 자신의 정치적 우군인 유신회를 좀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 그리고 이제 유신회가 오사카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 이제 제2수도 구상을 처음 얘기한 게 아니래요. 2015년, 2020년에도 이 제2수도, 그러니까 부수도 관련해서 주민투표까지 했지만 부결이 됐고
0: 예, 예.
1: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자민당의 반대에 부딪혔었는데 지금 이제 다카이치가 정권을 잡으면서 관련 법까지 중앙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0: 예.
1: 내년 봄 선거쯤에서 주민투표를 다시 계획하고 있다. 지금은 좀 굉장히 야심차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일본 현지 언론이 전했고요.
0: 예, 예.
1: 뭐 꼭 정치적인 해석을 떠나서도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뭐 최소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이제 조 단위까지 제2수도를 만드는데 돈이 드는데
0: 예.
1: 아니 그러면은 이 돈으로 그냥 도쿄의 인프라를 뭐 튼튼하게 만들자 그러면 안 되는 거냐. 그게
0: 그런
1: 더
0: 얘기도 뭐 나올
1: 예,
0: 법하네요.
1: 안전하다 예.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0: 예, 예. 그래서 결론은 언제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1: 그러니까 그게 조금 지금 확실히

0: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1: 예.
0: 이제 향후 수개월 안에 내각이 부수도가 뭐 어떤 요건을 갖춰야 선발이 되는지 법적인 뭐 기술적인 세부 요건들을 작성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 요건들을 작성할 때 다카이치 사나이의 입맛대로 작성하면 되는 거 아니냐.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신애가 있는 오사카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예.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이제 이 기준이 공개.

0: 파장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고 근데 이게 정치적인 쟁점만 되다 보면 왜 부수도를 정하려고 하는지 본질은 흐려지곤 하는데 뭐 그런 상황은 안 오길 바라야죠. 뭐.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지구촌 사이드 B 이선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여류 작가, 여류 화가 모두 익숙한 말이죠. 근데 요즘은 잘 안 쓰는 경향이 있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남류 작가, 남류 화가 이런 말은 또 안 쓰기 때문에. 예, 근데 하여간 예술의 역사는 따지고 보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남성을 기본값으로 삼아왔죠. 사실 뭐 비단 예술뿐만은 아닐 겁니다. 예술 중에는 음악도 예외가 아니고요. 기존의 질서를 거부하면서 탄생한 장르인 락, 그런 락에서조차 남성 뭐 락 보컬 이런 말은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락 역시 오랜 동안 어찌 보면 그냥 원래부터 남성의 음악이다 이렇게 여겨졌던 그런 탓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루한 관념을 부수고 락의 역사를 새로 쓴 여성들이 있습니다. LP에선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이번 주는 5명의 여성 보컬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락의 역사를 확장하고 또 바꿔왔는지 그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박정영 선거위원이 이번 주 LP에선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를 맡아주셨는데 박 선거위원이 고른 락의 역사를 바꾼 여성 보컬들 그 첫 시간의 주인공은 수지 콰트로입니다. 기억하시죠 그 이름? 1950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났는데 베이시스트로 음악에 입문을 했고요. 10대 때부터 언니들과 함께 밴드 활동을 시작했고 1971년에 영국으로 건너간 뒤에 73년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앨범 수지 콰트로를 발표하면서 단숨에 스타가 됩니다. 물론 그녀 이전에도 제니스 조플린이나 그레이스 릭처럼 아주 굵직한 유명한 여성 보컬들이 존재하긴 했는데 여성이 밴드의 중심에 선 모습을 대중에게 각인시킨 것은 수지 콰트로가 처음이었다고 하네요. 그런 그녀의 모습은 다른 여성들에게 선명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켓 앨범의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가운데가 물론 수지 콰트로입니다. 1973년에 나온 수지 콰트로 그 앨범의 자켓이죠. 오늘은 이 앨범의 두 번째 싱글이었던 곡 Can the Can을 준비했습니다. 직역해도 별 뜻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영어 표현이라기보다는 일부러 만든 말장난에 가까운데 Can에 Can을 우겨넣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에 도전한다 이런 식의 언어 유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의 제목도 밴드의 중심에 선 여성 수지 콰트로를 닮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되네요. 글램록의 명곡으로 꼽히죠. 수지 콰트로의 Can the Can 3분 34초 동안 이어지는데요. 지금부터 그 LP에 바늘을 올려놓겠습니다.

0: 예, 락의 역사를 바꾼 여성 보컬들, 오늘 첫 번째 곡이었죠. 수지 콰트로의 Can the Can을 들었습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7: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4.5일째 전국 금융산업 노동조합이 앞장섭니다.
1: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1: 탄탄 방수
2: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예, 유튜브의 정선미 씨 손석희 12시 질문들 3부 패널들 보석들만 초대하시네요. 윤가은 감독님도 훌륭하시네요. 꼭 영화 찾아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세계의 주인은 OTT에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윤세영님, 한창 흔들리던 시절에 윤가은 감독님의 영화 우리들을 보고 한동안 그 여운에서 벗어나지

0: 못했던 기억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토마스 쓰시는 분, 세계의 주인은 극장에서 보지 못한 게 아쉬웠을 정도로 울림이 있는 영화였습니다. 영화 우리들도 저희 아이들과 재밌게 봤습니다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가워해 주셨습니다. 문자 2005 쓰시는 분께서도 윤가은 감독님이 깊은 고통과 상처도 밝은 웃음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영화로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영화 꼭 챙겨보겠다고 하셨고요. 미니의 선혜숙님은 훌륭한 어른은 아니어도 나쁜 어른은 안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선혜숙님 고맙습니다. 1472 쓰시는 분께서 아마 운전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손석희 12시 첫방부터 애청하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늘 들으면 느끼지만 고급진 방송이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루는 내용도 그렇고 더해서 선곡까지도 만족시켜주는 장수하는 방송이 되길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늘 운행하는 직업이라서 메시지 보내기가 여의치 않으나 잘 듣고 있다고 하셨네요. 안전 운전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822님께서 이런 형태의 방송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최고의 칭찬이십니다. 제게 많은 공부가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가은 감독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일도 모셔서 마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충격적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별건 아니고요. 놀랄만한 이분의 취향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내일 뵙도록 하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정원 의학 박사입니다.
2: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

0: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월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제주에서 37세 장미란 씨의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던 경찰관이 그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허위로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3개월 넘게 실종 상태였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오늘 오전 10시 46분쯤 제주 한림읍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2: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대표 취임 뒤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수정하기로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전체 당협의원장 전면 재선출 방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는데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1: 3대 특검에 남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180일간의 수사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등 58명을 추가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도이시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무마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46건에 달하는 사건은 결론을 내지 못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2: 위고비와 마온자루 등 비만 치료제를 해외 직구로 불법 반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적발된 규모만 작년 한 해 적발 건수의 3.5배에 달할 정도인데 관세청은 무허가 반입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 씨 실종 사건과 60대 남성 실종 사건 등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남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오늘 오전 10시 46분경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30대 여성 실종자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제주경찰은 합동수색 중이던 경찰관이 지난 5월에 실종됐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고 감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실종 사건을 잇따라 허위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 씨 실종 사건과 지난 7월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담당하면서 가족들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60대 남성은 실종신고 51일째이자 재신고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성 실종자의 유가족이 경찰서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접한 뒤 자신들의 실종신고 처리 과정과 비슷한 점이 수상해 경찰에 재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부경장을 긴급 체포하고 부경장을 상대로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이유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0: 회장은 법원에 체포적부 심사를 신청했고 오늘 오전 제주지법에 출석해 긴급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긴급 체포 과정에서의 적법성과 체포 유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남민주입니다.
1: 최근 3년간 서울경찰청 관내에서만 9만 건이 넘는 실종 신고가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지난주까지 서울청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돼 해제한 건이 약 9만 2,800여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청의 경우 기본적으로 실종자를 직접 대면한 뒤 실종을 해제하거나 그와 준하는 상황 아래 해제하도록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며 영상통화나 가족 확인 등을 거쳐 해제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면하지 않고 해제한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놓친 것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며 성인 실종의 경우 가출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방심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자, 정치권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승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네.
2: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취임 후에 아주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야당 지도부하고도 상견례를 했는데 분위기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장 대표한테 덕담도 주고받고.
3: 네, 맞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가장 먼저 찾았는데요.
2: 네.
3: 장동혁 대표에게 실제로 좋아한다. 현재 한국 정치에서 필수적인 리더라고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잠시 김 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4: 대화의 다리가 가급적 자주 만나는 것이 좋겠다. 뭐 정례화, 뭐 상시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수시화하면 좋지 않을까.
3: 네, 장동혁 대표는 수시로 만나자는 김민석 대표의 제안에는 공감을 했습니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논란을 꺼내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말입니다.
5: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법치주의를 수호한다는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관점에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3: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는데요.
2: 네.
3: 이처럼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되면 다른 당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게 관례입니다. 하지만 전임 민주당 대표였던 정청래 의원은 내란 세력과는 악수하지 않겠다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와는 따로 상견례 자리를 갖지 않기도 했습니다.
2: 그랬었죠.
3: 네.
2: 지금 청와대하고 민주당은 이제 부동산 대책으로 고민이 굉장히 깊은 상황인데
3: 네.
2: 어제 첫 고위당정 협의가 열렸어요. 역시 뭐 부동산 문제가 주요 이슈였겠죠?
3: 네, 그렇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김민석 대표는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6: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더 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정부와 청와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공감을 했고요. 최종안이 도출될 때까지 당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2: 네.
3: 오늘 아침 MBC 시선 집중에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출연을 했었는데요. 민심의 저항이 상당히 심각하다. 어떤 정책을 내놨을 때 수용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김민석 당대표도 서울지역 의원이신데 세제 개편안이 그냥 통과되면 민심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2: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뿐만 아니라 공급 대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3: 네.
2: 용산공원에 임대주택을 좀 지어야 되겠다라는 네. 입장이고 쉽게 얘기하면
3: 네.
2: 오세훈 시장은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3: 네, 그렇습니다. 네. 오 시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지난주 연달아 만남을 가졌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국민의힘과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모두의 공원으로 남겨야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청년 주거를 위해서인데 임대주택을 짓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한병도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7: 근데 오세훈 시장은 1cm도 양보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가 아닙니다.
3: 민주당은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이 이미 훼손된 곳부터 부지로 좀 논의해보면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인데
2: 네.
3: 문제는 공원으로만 써야 한다는 용산공원특별법을 개정하는 것 이외에도 오염토 정화작업이라는 난제가 있습니다. 용산이 오랜 기간 동안 미군 부지로 사용됐지 않습니까?
2: 그렇죠.
3: 하준경 경제수석은 지난주에 TV에 출연해서 주택으로 쓴다면 땅을 파서 흙을 다른 것으로 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화작업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환경단체들이 이건 토양 반출만으로 될 문제가 아니고 오염도에 따라서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등 이 용산공원 임대주택 건설에 환경단체, 시민단체들마저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를 종합해서 500세대 이하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인허가권을 광역단체장, 즉 서울시가 아니라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인허가권을 가진 오세훈 시장에게 가로막히자 오세훈 패싱안을 흔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2: 그러니까
3: 있습니다.
2: 이제 서울시에서 용산구로 넘기자 이런 얘기겠죠?
3: 네, 네.
2: 그렇군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몇 주째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떤 원인인지 짚어주세요.
3: 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2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인데요.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 2.8%포인트 내린 40.2%로 집계됐습니다. 이 조사 기준으로는 6주 연속 하락이고 취임 이후 최저치를 경신한 겁니다. 하락 이유에 대해서 리얼미터 측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 논란으로 인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대법원장 서면 제청 개헌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갈등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불안까지 겹치면서 보수층과 70세 이상 고령층의 이탈이 확대됐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2: 네.
3: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2: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협위원장들을 당원 투표로 뽑자, 네. 직선제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3: 네, 지난 목요일 최고위원회에 먼저 안건을 올렸더니
2: 네.
3: 정점식 원내대표 등이 반대하면서 의결이 보류됐었고 연이틀 의원총회까지 열었습니다만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시도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정식 안건으로 다뤄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최고위원 이후에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균형 잡힌 합리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서 상정하지 않았다. 27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2: 네.
3: 일단 장동혁 대표가 당내 반발을 의식해서 의결을 미룬 거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2: 그 뭐 많은 중진들이 우리 뒤통수 맞았다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반발했다는데 지금 네. 분위기 좀 어때요?
3: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장동혁 체제를 지탱해온 세력 중 하나가 친윤 영남 중진들이었거든요.
2: 그렇죠.
3: 그런데 최근 장 대표와 측근들이 잇따라 이 중진들의 물갈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비판적인 3선 의원 모임 이후에 차라리 불출마 선언하고 젊은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게 길을 터주면 좋겠다고 장동혁 대표가 말을 했고요. 뒤이어서 이제 당원 직선제를 띄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실 조기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없는 수단이어서 의원들이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네. 사실 대선도 아니고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건 총선이잖아요.
2: 그렇죠.
3: 자기 정치 생명이니까. 그런데 이 카드를 흔드니까 그동안은 장 대표가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행보를 뭐 아무리 해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냥 먼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장 대표가 뭐 굳이 끌어내리지 않아도 언젠가 내려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자기 일이 돼버린 거죠.
2: 그렇죠.
3: 그래서 갈등이 과연 이게 폭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중진들이 장 대표 대신에 자신들의 공천을 보장해 줄 대안 리더를 내세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 이게 좀 해법이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어떻게 될지.
3: 네.
2: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3: 네.
2: 정치권 소식 정승혜 기자였습니다.
1: 6개월간의 수사를 마친 2차 종합특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비롯해 총 58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도이치 수사 무마 및 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 굵직한 사건 일부는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8: 2차 종합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9: 세 차례 연장을 거쳐 역대 최장 기간 수사해 온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비롯해 법인을 포함 모두 58명을 재판에 넘기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는 행안부 예산 전용 시도를 밝혀내며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가안보실이 우방국에

0: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합동참모본부와 국정원, 검찰, 해경 등의 내란가담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방사 1경비단장 등 내란 재판의 핵심 증인들도 기소하며 논란을 낳았습니다. 또 20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도 불구하고 실제 구속은 7명에 그쳤고 초대형 국정농단이 의심된다며 불을 지폈던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은 수사권 논란 속에 제대로 된 수사조차 하지 못한 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기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노상원 수첩에 대한 의혹이나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 일부 핵심 사건을 비롯한 46건의 사건은 또다시 국수본으로 넘기며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한다는 종합특검의 출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1: 지금 현재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2: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전남 광주 노동사회단체들이 오늘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조선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영암 대한조선에서 10m 높이의 크레인을 정비하던 50대 작업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 노동부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다가 유가족과 시민단체 요구가 거세지자 뒤늦게 중대재해 수사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신고 이후에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26분 동안 대한조선 측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등을 포함해서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회가 통합 이후 첫 행정 사무감사를 위한 시민 제안 접수를 시작합니다. 접수는 오는 10월 16일까지로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위법 부당 사항이나 예산 낭비 사례 등을 의회 홈페이지와 이메일, 우편을 통해서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첫 행정 사무감사는 오는 11월 2일부터 2주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됩니다. 한국은행 목포본부가 추석을 맞아서 임금과 원자재값 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 광주 서남부 지역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추석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모두 50억 원으로 대출액의 50% 이내를 연 1.25%의 저리로 업체 한 곳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전남 광주 소방이 노후 아파트 등 화재 취약 세대에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를 보급합니다. 전남 광주 통합소방본부는 올해 29,710세대를 목표로 연기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50%인 14,827세대의 설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서 자체적으로 경보음을 울려 거주자가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입니다. 주택에 침입해서 흉기로 60대 여성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19일 새벽 목포시 죽동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로 60대 집주인을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범행 전날에도 같은 주택에 침입해서 현금 4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특수강도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생성형 AI를 행정 현장에 잇따라 도입하며 데이터 행정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통합특별시는 최근 AI 기반 여비 정산 시스템인 AI 여비몬에 이어서 생성형 AI가 축제와 행사 등의 유동인구와 카드 소비 매출을 분석해서 보고서 초안까지 작성하는 AI 분석 도우미를 도입했습니다. 또 전남 광주 전역의 소득과 대출, 소비 데이터를 결합해서 금융 취약 직업군과 지역을 발굴하는 금융 실태 분석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완도군이 오는 26일부터 9월 여행객을 대상으로 완도 반값 여행 5차 사전 신청을 받고 마트 등으로 지원 사용처도 확대합니다. 여행 경비의 절반을 모바일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1인 최대 10만 원, 가족, 단체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곳에 따라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 유의하셔야겠고요. 다만 당분간 온도가 높아서 무더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

0: 이건 33도입니다. 허연주입니다. 이상으로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목포시와 목포 MBC가 공동 주최하는 목포 시민 아카데미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는 투자 전문가 염승환 이사가 대한민국 자산 시장의 대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포 시민 아카데미는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두 배, 인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생활인구 100만, 동아시아 해양허브, 목포시가 함께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리는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오후 2시 임사랑입니다. 여름이면 생각나는 맛이 있죠. 얼음 동동 띄운 물에 미숫가루를 푹 풀고 설탕 한 숟갈 넣어서 마시면 허소하고 달콤한 맛에 더위도 잠깐 잊게 됩니다. 어릴 때 미숫가루 한 잔이 근사한 간식이자 든든한 한 끼의 식사이기도 했는데요. 커다란 컵에 가득 타서 바닥에 깔린 설탕 알갱이까지 숟가락으로 싹싹 저어 마시곤 했잖아요. 근데요, 참 신기하죠. 맛은 예전 그대로인데 나이가 들수록 미숫가루 한 잔에서 떠오르는 건 맛보다는 그때의 여름인 것 같습니다. 마루에 누워 선풍기 바람을 쐬던 오후, 해가 질 때까지 골목길을 누벼도 참 길었던 하루, 풀벌레 소리만으로도 마냥 충만했던 그 시절. 어쩌면 음식에는 맛만 담기는 게 아니라 그때의 계절과 사람, 시간이 함께 깃드는 모양입니다. 아직은 낮 기운이 따가운 8월, 오늘은 시원한 미숫가루 한 잔처럼 편안하고 고소하고 달콤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8월 24일 월요일 즐거운 오후 2시 오늘 첫 곡은 주현미의 추억으로 가는 당신 띄워드렸습니다. 아, 미숫가루 한 잔. 그때 당시 학창 시절에 어머니가 타주셨던 얼음 동동 띄운 물에 타먹었던 그 미숫가루 한 잔. 네. 맛은 똑같은데 그때 그 맛이 안 나는 건 그때 그 날씨, 분위기, 또 주변 풍경, 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그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똑같은 맛이지만 어느 상황에서 누구와 먹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잖아요. 그 맛이. 미숫가루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미숫가루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요새는 많이 마시나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올 여름에는 미숫가루 한 잔을 못 먹었던 것 같은데 오늘 오프닝도 했으니까 이번 주에 좀 미숫가루를 좀 먹으면서 아직은 한낮에는 굉장히 덥잖아요. 예. 좀내 몸이라도 시원하게 좀 만들어 보고 또 미숫가루 한잔 때문에 추억에 잠시 빠져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미숫가루 오늘 이야기하면서 예전에는 어떤 여름을 보내고 있었는지 또 누구와 함께 보냈는지 그런 추억으로 떠나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미숫가루가 여름날의 한 풍경을 추억으로 떠오르듯이 우리 즐거운 오후 2시도 여러분 일상에 추억으로 남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오늘 1, 2부에서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올드팝 명곡 속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팝스 앤 스토리 함께합니다. 오늘은 어떤 곡으로 추억 여행 떠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추억을 떠나네요. 미숫가루도 그렇고. 자, 여러분의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그리고 즐거운 오후 2시 가을맞이 이벤트 태안 가을꽃 박람회 가보고 싶은 분들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자 한 분당 총 4명이 갈수 있는 티켓을 문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샵 089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즐거운 오후 2시 1, 2부는 데이펙, IS동서, 백조싱크, NH농협손해보험, 브람산마의자, 롯데렌탈, 성원에드피아, 도드람 한돈과 함께합니다.
1: 데이펙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펙. 건강에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펙.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우리가 사랑했던 그때 그 시절 올드 팝을 다시 만나는 시간 팝스 앤 스토리. 예, 추억여행 떠나보기 전에 퀴즈부터 드릴게요. 영화 사랑과 영혼 하면 떠오르는 장면 다들 아시죠? 언체인드 멜로디가 흐르던 바로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1번 도자기를 빚는 장면, 2번 기차역에서 이별하는 장면.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지만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팝송을 잘 몰라도 이 노래의 전주가 시작되면 아, 이 노래 하는 분들 많으실 곡 준비했습니다. 특히 1990년에 개봉한 제리 주커 감독의 영화 사랑과 영혼을 기억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노래죠. 바로 더 라이처스 브라더스의 언체인드 멜로디입니다. 영화 사랑과 영혼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골든글로브 시상식을 휩쓸었고 OST도 빅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이 노래는 알렉스 노스가 1955년 개봉한 영화 언체인지를 위해서 작곡한 곡인데요. 발표한 해 빌보드 핫 104위를 기록하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더 라이처스 브라더스가 1965년에 커버하면서 널리 알려진 이 곡은 훗날 영화 사랑과 영혼에 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시 큰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노래가 영화를 만나면서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태어난 셈이죠. 자, 이번에는 가사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너무 오래 기다렸어. 시간이 이렇게도 많이 흘렀는데 여전히 네가 그리워.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너를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도 내 마음은 그대로야.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나는 여전히 너를 생각해. 혹시 너도 나만큼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네가 너무 보고 싶어. 그냥 보고 싶은 정도가 아니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다시 내 곁으로 와줘. 시간이 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았지만 내 마음까지 가져가지는 못했어. 그러니까 돌아와줘.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말고 내 곁으로 와줘. 자, 이렇게 풀어보면 이 노래가 왜 이렇게 애절한지 느껴지죠. 사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고 싶다라는 말보다 더 솔직한 말이 있을까 싶네요. 자,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립니다. 영화 사랑과 영혼 하면 떠오르는 장면 다들 아시죠? 언체인디드 멜로디가 흐르던 바로 그 장면 무엇이었을까요? 1번 도자기를 빚는 장면, 2번 기차역에서 이별하는 장면. 샵 0891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그리운 사람 한 명쯤 마음속에 떠올려놓고 들어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더 라이처스 브라더스의 언체인지드 멜로디.

0: 전기설비는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듭니다. 안전하고 올바른 전기 사용은 전기공사업 분리발주와 등록업체 시공이 필수입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시공으로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라남도회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0: 89.1.
1: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 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 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 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상일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마네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 한땀 목포 수제 가죽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빛들샤브 하단점에서 2인 식사권을, 9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충남 태안에 위치한 네이처월드에서 2026 태안 가을꽃 박람회 초대권을 드립니다.

0: 목포의 눈물의 본고장. 진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넘치는 곳. 여기는 즐거운 오후 2시입니다.
1: 네, 즐거운 오후 2시 2부 팝센스토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직 퀴즈를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내드립니다. 영화 사랑과 영혼 하면 떠오르는 장면 다들 아시죠? 언체인드 멜로디가 흐르던 바로 그 장면 무엇이었을까요? 1번 도자기를 빚는 장면, 2번 기차역에서 이별하는 장면.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밥센 스토리 계속 이어가 볼게요. 2부에서는 조금 다른 사랑을 만나보겠습니다. 1부가 너무 보고 싶어 돌아와줘 라고 말하는 사랑이었다면, 2부는 걱정하지 마 내가 네 곁에 있을게 라는 사랑입니다. 바로 벤 E. 킹의 Stand By Me 입니다. 벤 E. 킹은 1950년대와 60년대를 풍미한 미국의 전설적인 소울 및 R&B 가수로, 이 노래는 1961년에 발표됐는데요. 반세기가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한데요. 노래가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보편적이기 때문이죠. 어떤 시련과 어둠이 찾아와도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준다면 결코 두렵지 않다는 굳건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연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연인 간의 사랑을 넘어 가족, 친구 혹은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위로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멜로디 뒤에 숨은 노랫말 함께 만나볼까요? 만약 어느 날 주변이 온통 어둡게 느껴지고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네 곁에 있을게. 세상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네 옆에 있을게. 사람들이 떠나고 혼자가 된 것 같은 순간에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네 곁을 지켜줄게. 밤이 깊어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내 손을 놓지 마. 내가 네 옆에 있을게. 그러니까 너도 내 곁에 있어줘. 참 따뜻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대신 내가 네 옆에 있을게 라는 한마디. 어쩌면 이보다 더 든든한 고백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자, 팝센스토리 퀴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드립니다. 영화 사랑과 영혼 하면 떠오르는 장면 다들 아실 텐데요. 언체인드 멜로디가 흐르던 바로 그 장면.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1번 도자기를 빚는 장면, 2번 기차역에서 이별하는 장면.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그럼 벤 E. 킹의 스탠바이 미 함께 들어볼게요.

네, 베니킹의 스탠바이 미 듣고 왔고요. 이제 문자 마감하고 오늘 팝센스토리 퀴즈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 도자기를 빚는 장면입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고 그리워하는 마음도 사랑이고 기다려주는 마음도 사랑이고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주는 것도 사랑이겠죠. 나이가 들수록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에게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늘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정답 맞춰주셨네요. 1433님 1번입니다. 운전하다가 갓길에 세워두고 문자 보내요 라고 잘 맞춰주셨고 6097님 1번 그때 그 시절 친구들 가로 열고 첫사랑 가로 닫고 보고 싶네요. 신청곡도 보내주셨습니다. 첫사랑이 많으셨나요? 친구 둘이라고 하셔가지고 원래 첫사랑 한 명 아닌가요? 2958님 1번 도자기를 빚는 장면 데미 무어, 패트릭 스웨이지, 우피 골드버그 명화죠. 학창시절에 수없이 봐서 외울 정도입니다. 이야 진짜 출연 배우 이름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2958님 감사합니다. 6469번님 1번 도자기를 빚는 장면 오메 2시 되자마자 채널 딱 고정하고 기다렸단 게요. 오늘도 DJ님 목소리 들으니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고 엔도핀이 팍팍 돌아불어요. 전남 들녘에 웃음꽃 피어나게 오늘 방송도 확실하게 쥐락펴락 해주쇼이. 쥐락펴락까지는 아니지만 예, 확실하게 방송은 하겠습니다. 아유, 여러와 같이 이렇게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088님 그냥 찍었는데요. 1번 오 그냥 찍었는데 잘 맞히셨네요. 4712번이 1번 도자기를 빚는 장면 명대사 놀랍습니다. 몰리 가슴 속의 사랑은 영원히 간직할 수 있어. 영화 마지막 순간 샘이 천국으로 떠나며 몰리에게 남긴 마지막 인사말이 명대사죠. 가슴 속의 사랑은 영원히 간직할 수 있어. 다들 기억하시는군요. 4712번님 감사합니다. 2459번님 정말 오랜만에 좋은 노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번 도자기입니다. Unchained Melody 보내드렸었죠. 7428님 1번 도자기 빚는 장면이요. 4056번님 방금 전 2시 뉴스에 제주 실종 여성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후에 마음이 좀 우울했는데 명곡 중에 명곡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들을 수 있어서 우울한 기분이 조금 해.

해소되네요. 자주 접하는 음악은 아닌데 설명까지 귀에 꼭 들어오게 해주는 우리 랑디의 멋져 불어요. 정답 도자기. 네, 감사합니다. 6112번님 안녕하세요. 정말 감명 깊게 봤던 영화입니다. 퀴즈 정답은 1번 도자기 빚을 때입니다. 수고하세요. 잘 맞춰주셨고 4483님 1번 도자기 굽는 장면 오늘은 덥지만 선풍기만으로도 참을 만해요. 늘잘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0899번님 1번 잘 맞춰주셨고 그리고 211님도 정답 1번입니다. 저이 영화랑 노래 알고 있어요. 진짜 재밌던데요.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1번 도자기 빚는 장면 잘 맞춰주셨는데요. 자, 행운의 당첨자는 광고 듣고 와서 뽑겠습니다.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디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8: 엄마!
9: 우리 아이 도드람
10: 나왔어.
9: 우리 남편 도드람.
11: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7: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3: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4: 네, 즐거운 오후 2시 팝스앤스토리. 오늘 행운의 당첨자 뽑아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0899 그리고 6112번님 이렇게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4871번님께서 랑디 미숫가루 얘기를 하니 옛날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 미숫가루를 물에 안 타고 가루에 설탕 넣고 바로 먹다 목에 걸려서 바로 갈 뻔했던 기억이 나네요. 처서가 지났는데도 덥습니다. 가을한테 다시 편지를 보내야겠어요. 하시면서 이동원의 가을 편지 신청해 주셨는데, 아, 저도 이런 경험 있습니다. 예. 타먹기 귀찮아가지고 미숫가루를 그냥 바로 목에 털어 넣었더니 당연히 예. 콜록콜록하죠. 아, 진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4871번님. 예. 미숫가루 아마 다들 성격 급한 분들은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나저나 처서가 지났는데 처서 매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목이 입이 비뚤어진다는데 비뚤어지기는커녕 아, 목이 더 더워서 못 나올 지경이다라고 우스갯소리를 할 것 같아요. 예. 아무쪼록 이 더위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으니까 우리 청취자분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가을 편지는 3부 첫 곡으로 저희가 준비해 드리고요. 자, 2부 마무리 곡은 특별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사랑과 영혼 이야기하면서 또 언체인드 멜로디 노래 이야기하면서 이 곡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서 특별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랑과 영혼에 출연했던 우피 골드버그가 출연한 영화 시스터 액트의 OST죠. I will follow him 노래 보내드리면서 2부 마무리하고 뉴스 듣고 3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심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5: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체 하나 지금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6: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7: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4: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4: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세신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5분 제주 애월읍한 계곡 인근에서 경찰에 실종 신고됐던 A씨가 수색 중인 경찰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 가족은 최근 A씨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실종 사건을 접수해 그동안 수색을 진행해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실종됐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제주 한림읍 인근 숲에서 발견돼 경찰이 감식을 통해

0: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와 바이러스 검출률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작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업무에 복귀합니다. 박 이사장이 교육부를 상대로는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인용한 데 따른 겁니다. 법원은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직무정지 필요성과 상당성이 존재하는지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부는 재단이 독도, 울릉도 관련 사업비와 수요 포럼 예산을 공적 목적 외에 사용한 정황이 있다며 징계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허위글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3살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허위 정보를 반복 게시해 유가족들을 고통에 빠뜨렸을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을 현혹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5도, 부산 26도 등 21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6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32.5도입니다. 강다솜입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이주노동자 노동인권지원사업단 문길주 단장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안전모에 이름을 적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적힌 이름을 보고 누구시야 하고 자연스럽게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름 하나 적었을 뿐인데 야, 너 같은 말이 사라지고 동료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동료의 이름을 한번 물어보고 불러주세요. 애칭도 좋지요.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 사람 존중의 시작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3: 목포 MBC 즐거운 오후 2시.

0: 네, 이동원의 가을 편지 4871번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또 가을한테 편지를 보냈으니까 응답해 주겠죠. 좀더 선선한 날들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가을 편지 띄워드렸습니다. 4871님도 잘 들으셨죠? 자, 즐거운 오후 2시 3부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시정 소식 전해드리는 투데이 남도 준비하고 있고요. 4부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드리는 시간,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이어가겠습니다. 선거표 비어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그리고 즐거운 오후 2시 가을맞이 이벤트 9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펼쳐지는 태안 가을꽃 박람회 가보고 싶은 분들은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한 분당 4명이서 함께 갈수 있는 티켓을 업체에서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보고 싶은 분들은 샵 0891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즐거운 오후 2시 3, 4분은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종근당 건강, 환인제약, 음즈후엔티맵대리, 단탄방수, 빅토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유성물산교역, 환인제약, 본컴퍼니,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비드랩과 함께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0: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0: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네, 우리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주요 시정 소식 알아보는 투데이 남도 시간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대변인실에 강승환 홍보지원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첫 소식 바로 만나볼게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한 43건의 입법 과제에 대해 대응에 나섰는데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 소개 좀 해주시죠.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 성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정책을 만들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를 갖추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관련 법률 43건을 8대 분야로 나눠 발의부터 국회 심의 의결, 시행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발의 예정인 메가토크 지원특별법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뒷받침할 핵심 법안인데요. 전남 광주에 필요한 지원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정부와 국회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과 우주항공복합도시특별법 등 30건은 법안별 쟁점을 분석해 관계부처와 국회 상임위, 발의 의원들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알리백 특별법도 지역의 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높인 핵심 기반인 만큼 재정의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컨트롤타워인 정책기획관실을 중심으로 43개 법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를 적극 설득해 법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우리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한 43건의 입법 과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특별시 출범 50일 만에 첫 조직 개편안이 나왔는데요. 핵심 방향과 기대되는 변화가 뭔가요?
1: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행정체계를 본격적으로 다듬는 작업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그래서 반도체와 에너지 같은 미래성장산업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세계청사가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현행 47본부 24곳을 48본부 27개국으로 개편했는데요. 특히 시장 직속으로 반도체 시설을 신설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형 프로젝트를 전담토록 하고요. 국가 AI 컴퓨터센터 프로젝트 추진단도 새로 설치합니다. 기본사회 부분은 돌봄, 보건, 복지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요. 동부청사는 투자 유치와 산업 혁신, 우주 첨단 소재 등 산업 경제 기능을 강화합니다. 민군 통합공항, 도시철도 2호선, 산불 대응 하천 정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 분야도 인력을 보강해 실제 행정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통합 이후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속도보다 조직의 안정성과 완성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세계청사 공무원이 참여하는 노사 공동 협의체와 시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요. 정정 근무지 보장과 신분상 불이익 방지 원칙도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세계청사가 서로의 강점을 연결해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네, 이렇게 조직 개편이 됐는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특별시가 지방정부와 교육청, 지역대학과 함께 지역책임교육 대전환을 선언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1: 이번 공동선언의 핵심은 교육을 학교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대학과 산업, 지역정주까지 연결해 지역이 인재를 키우고 책임지는 교육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40년간 분리됐던 전남과 광주 학교와 대학, 산업을 하나의 광역생활권으로 연결해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굳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자신의 미래를 살게 할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책임 대입전형 공동개발기구를 설치해 지역 학생에게 적합한 대입전형을 함께 연구하고요. 지역 인재 전형의 대상과 선발 비율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등 지역전력산업과 연계한 학과와 정원을 확대해 학교에서 기른 미래 역량이 대학 교육으로 이어지고요. 다른 지역 산업의 일자리와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수령이나 논술형 평가와 절대평가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0: 교육과정 운영하도록 교육 등에서 정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와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서두르기보다는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의 역할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공동으로 책임지는 협력체계를 만들겠습니다.
1: 네, 공동으로 책임지는 협력체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남적 고독사 위험자 2,708명을 발굴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발굴했고 이들에 대한 지원 계획이 뭔가요?
0: 고독사는 개인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경제 건강 등의 어려움이 겹치는 복합적인 사회 문제입니다. 전남 광주통합특별시는 이런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해 전남 22개 시군의 1인 가구 3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4개월간 기획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2,708명의 고독사 위험자를 찾아냈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체납이나 자살 위험, 알코올 질환, 치매 등 27종의 위기 정보를 활용해 위험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선별했습니다. 이후 공무원과 복지기동대, 이통장 등 지역 인적 안정망이 실제 생활 환경을 확인했고요. 위기 정보가 3종 이상 겹친 가구는 직접 방문해 상황을 살폈습니다. 발굴된 분들에게는 위험 정도와 연령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예를 들면 청년은 마음과 일상 회복을, 중장년은 관계 개선과 건강관리, 경제적 자립을, 어르신들은 돌봄과 사회 참여, 안전 확인 등을 지원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 노년층뿐 아니라 중장년층도 1,217명 전체의 45%에 달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데요. 이는 고독사가 특정 연령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기 정보를 활용한 상시 발굴과 장기적인 안보 확인 강화 등을 통해 생애 정의별로 보다 촘촘하고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1: 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두텁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정책은 지원도 중요하지만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통합특별시의 청년 정책은 어떤 원칙과 방향으로 새롭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십니까?
0: 통합 청년 정책은 혜택의 당사자인 청년이 실제로 체감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역마다 청년이 처한 환경과 필요한 지원이 다릅니다. 전남 광주 특별시는 그래서 행정이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하기보다 청년 목소리를 먼저 듣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목포와 광양에서 권역별 현장 간담회를 열고 100여 명의 청년과 통합 청년 정책 방향을 논의했는데요. 현장에서는 청년 연령 기준을 비롯해 출생 기본소득, 청년 문화 복지카드, 일자리와 일경험 지원,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분야 의견이 나왔습니다. 도시와 농어촌의 여건이 다른 만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 취업 기회와 주거 여건이 다른 청년에게 동일한 일자리 주거 정책을 적용하기보다는 기존의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통합 이후 변화하는 수요도 맞춰 사업을 재설계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수혜자가 통합 과정에서 갑자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번 간담회에 이어 청년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다 폭넓게 의견을 듣고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 네,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특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광주에서 소년소녀 합창제가 열렸는데요. 올해부터는 참가 대상이 전남 지역까지 확대되죠?
0: 네, 지난해까지 이어온 광주 광역시 소년소녀 합창제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참여 범위를 전남까지 넓힌 건데요. 음악을 통해 지역의 경제를 허물고 아이들이 서로 교류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맑고 순수한 목소리를 통해 통합의 의미를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는 9월 5일 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7개 합창단 300여 명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순천과 목포 시립소년, 소녀 합창단을 비롯해 광주지역 합창단들이 각자의 색깔을 보여주고요. 통합을 축하하기에 대전시립청소년 합창단도 특별 출연합니다. 영화 Singing in the Rain과 캐리비안 해적 같은 친숙한 곡부터 세계 민요와 한국 음악까지 다채롭게 구성했고요. 모든 출연진이 함께 악동 뮤지션의 소문의 나무를 연합 합창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전남 광주를 대표하는 청소년 문화 예술 브랜드로서 아이들이 한 무대에서 노래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 자체가 지역 간 교류와 화합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과 예술 단체가 참여하도록 교류 폭을 넓히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즐기는

0: 기회도 확대하겠습니다.
1: 네, 앞으로도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소년소녀 합창제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1: 지금까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대변인실의 강승환 홍보지원팀장과 투데이 남도 함께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7088님께서 오늘도 더위는 막강합니다. 김현자의 10분 내로 신청합니다. 시원한 노래로 더위를 잠시나마 좀 잊고 싶은 마음에서 청해 주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준비하겠고, 그리고 틱땡 라이브에서도 지금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네, 수선화님께서 자자의 버스 안에서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 두 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자의 10분 내로, 자자의 버스 안에서.

0: pas la venue.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진행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생이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0: 임사랑과 다 함께 해요.
1: 네, 재미있는 방송 즐거운 오후 2시 4부 함께 하겠습니다.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시간이니까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0899번님께서 박주희 소문 좀 내주세요. 신곡 신청합니다. 우리 엄마 내일 조대병원에서 투석 받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아, 꾸준히 받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치료 잘 받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0899님을 비롯해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즐거운 오후 2시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9192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많이 덥네요. 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신랑과 같이 듣고 싶네요. 솔개 트리오의 여인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우리

설계 트리오의 여인이었고요. 앞서 들은 노래는 박주희의 소문 좀 내주세요 였습니다. 자, 샵 0891번에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고요. 아, 틱댁 라이브에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틱댁 라이브 계정은 mpmbc3입니다. 아, 이번에는 코땡땡 유팀장님이 고은빛의 한탄강 아가씨 정해주셨고, 그리고 무화과님이 송창식의 고래사냥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두 곡 시원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0: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

하시는 분들 그늘에서 충분히 휴식도 취하시고 또 수분 섭취도 잘 하시면서 내 몸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8월이 끝나가는데 아직도 이렇게 덥다니. 밖에서 일하는 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즐거운 오후 2시 방송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마무리 사연은 5782번님께서 주셨습니다. 팝센스토리 코너에서 옛 팝송을 듣고 있으니 이 노래가 듣고 싶어집니다. 에릭 클랩톤의 Tears in Heaven 같이 듣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아, 이 노래도 아주 명곡이죠. 팝센스토리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그런 곡이기도 하고, 또 기타 왕년에 좀 기타 좀 쳤다 하는 분들 입문곡으로, 예, 뽐내기 곡으로 많이 연습했던 그런 곡입니다. 그만큼 기타 연주가 매력적인 곡이기도 하죠. 예. 자, Tears in Heaven 에릭 클랩톤의 노래 보내드리면서 추억에 빠지시면서 즐거운 오후 2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아따, 내일도 즐겁게 2시에 만나보러.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MBC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귤이 대한민국 유일의 쌀귤이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귤이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4시 뉴스입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해 긴급 체포된 제주 현직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석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법은 A경장이 청구한 체포 적부 심사에서 형사소송법상 긴급 체포 요건인 긴급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오늘 오전 제주 함리읍에서 104일 만에 발견됐지만 죽음을 둘러싼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발견 장소는 장 씨가 지난 5월 12일 밤 마지막으로 나선 장기 투숙 숙소에서 1km 남짓 떨어진 곳입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시신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장 씨가 맞는지조차 확정되지 않았고 사인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숨졌는지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숨진 것인지 여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3.12% 내린 6,696.96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1.42% 오른 813.3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2024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분당 야탐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국가에 1,400여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수원지법은 국가가 20대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484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야탐역 일대에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했고 인건비, 초과 근무 수당 등 5,505만여 원의 행정비용이 낭비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수석은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해 법적 문제는 더 따져봐야겠지만 기존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대통령 임기 만료 뒤 재판받게 될지 모르니 자기 사람으로 대법관을 임명해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뜻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홍 수석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교육부가 내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20곳을 확정했습니다. 대학 기관평가 인증 등을 반영해 금강대, 대구예술계, 신경주대, 예원예술대 등 일반 대학 8곳과 나주대, 부산예술대, 여주대, 서영대 등 전문대학 8곳 등은 신입생, 편입생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전면 제한합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부산 26도 등 21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6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32.1도입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6: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7: 더워도 추워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뛴다. 러닝의 시대라 달리기로 유명한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다짐에 눈이 갑니다. 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밥 먹고 잠을 자는 것처럼 당연히 달린다. 말이 쉽지 하루 한 시간씩 매일 뛰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어서 물었더니 답해줬죠. 그냥 하루가 23시간이라고 생각해버립니다. 달리기에 취미가 없으면 책 읽기, 스트레칭과 근육 운동, 아니면 엄마랑 통화해주기? 하루가 23시간인 셈 치고 매일 한 시간씩 해본다. 어떠세요? 도전!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영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3: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4: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3: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4: 혹시 허벅지란다. 허벅지 길이 재본 적 있어요?
3: 길이요?
4: 예, 네, 길이.
3: 둘레 아닐까요?
4: 아니, 길이.
3: 예? 그 길이를 왜 재요, 허벅지를?
4: 이거 너무 웃겨가지고.
3: 재 일이 없는데?
4: 아니, 허벅지 길이를 포함한 몇 가지 좀 신체 지표, 이게 당뇨병 위험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신기해서 가져와 봤어요.
3: 허벅지 길이하고 당뇨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요?
4: 이게 공식적으로 연구가 된 결과예요. 예? 덴마크 공과대 연구진이 얘기한 건데, 예, 대퇴골의 길이가 이 영유아기 때 영양 상태를 반영한대요. 오. 그래서 영양이 부족하면 수십 년 후에 당뇨 발병 위험도 하고 이게 연관이 있을 수 있답니다.
3: 혹시 자 있어요? 길이 좀 재요.
4: 뼈으로 재요. 뼈 한 뼘 두 뼘. 아, 그리고 네. 아, 이게 참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3: 왜?
4: 다리가 짧을수록 혈당을 흡수하는 데 필요한 근육량이 적어서 당뇨병 위험이 높아진답니다.
3: 아, 그래요?
4: 서장훈 씨는 당뇨병 안 걸리겠는데.
3: 절대 안 걸리시겠네. 사실 요즘은요, 당뇨 있는 분들도 많으시고.
4: 맞아요.
3: 또 건강검진하면요, 저도 당뇨 전 단계일 수 있다. 뭐
4: 저도요.
3: 이렇게 나와가지고.
4: 저도 가끔 당뇨 전 단계일 수도 있다라는 진단이 네. 나올 때가 있거든요.
3: 그쵸?
4: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 많이 달아.
3: 아, 맞아요.
4: 진짜 간식들이 안 단 게 없어.
3: 과하게 풍족하고요. 그죠?
4: 그죠. 네. 정말 나이를.

0: 상관없는 게 당뇨병이 어린 친구들도 당뇨 단 걸 많이 먹으니까.
1: 그리고 저기 그 케이크 같은 게 맛있는 게 너무 많아.
0: 정답.
1: 그죠. 네.
0: 근데 이 허벅지 길이만으로는 이 판단할 수가 없는 거고 덴마크 공과대 연구진이 발표한 자가 위험 평가에 신체 지표가 7가지 정도 있대요.
1: 혹시 허리둘레 들어가나요?
0: 그렇죠. 기본으로 들어가고 나이, 성별, 수축기 혈압, 팔둘레, 그리고 BMI. 허벅지 길이 이렇게 7가지랍니다.
1: 지금 얘기 나온 이 신체 지표를 보니까 꼭 당뇨 가능성이 아니더라도 그 내 몸 변화, 건강 변화 이거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0: 그러니까 이게 건강검진에서 허리둘레는 재는데 그 팔둘레 안 재지 않아요?
1: 잘 안 재죠.
0: 그죠.
1: 네, 그 헬스하는 남성분들 말고는 팔둘레 재는 사람이 잘 없어요.
0: 그 팔에 근육 붙었다 느낄 때가 있어요? 문천식 씨?
1: 아니요.
0: 한숨 가지 네, 이게 아니요 이게 아니라 아니요. 저도 약간 같이.
1: 늘어나는 건 허리 둘레요. 줄어드는 건 근육일지니.
0: 팔 둘레가 늘어는 나. 근데 그게 근육은 아니다. 되게 신기하다.
1: 안녕살이야. 안녕살.
0: 펄럭펄럭. 어떡하지?
1: 속상해라.
0: 근데 이 지표를 한번 생각은 해봐야겠네요.
1: 그러게요. 건강.
0: 자,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네. 저희는 틀린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라도 좀 건강하시길 바래요. 이수연의 노래 첫 곡으로 들을까요? 푸른 산호초.

0: 네, 이수연 씨 버전의 네. 푸른 산호초 들으셨고요. 박준태님, 이 무더위는 언제 끝날는지 대식이사입니다. 네. 앞유리에서 쏴주는 복사열이 사람 미치게 만드네요. 아이고, 어 진짜 뜨겁잖아요. 그게.
1: 그죠, 기사님 힘내십시오.
0: 네. 앞유리, 옆유리만.
1: 네. 그렇잖아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8월 25일이죠, 내일 네. 오전 11시 경기 양평 동부, 양평 서부, 네. 경남은 산청 북부, 거창 남부, 합천 중부. 경북은 영천, 청도, 성주, 의성, 김천 남부, 안동 동남부, 안동 서부, 영양평지, 봉화평지, 아이고야. 전남은 영암과 해남 북부, 해남 남부, 제주는 제주시 북부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0: 아우야, 너무 많은데요.
1: 예, 뭐 대부분이라고 봐야죠.
0: 진짜 대부분이에요.
1: 예.
0: 아, 일단 진짜 이 폭염주의보가 내려오면 평소보단 하여튼 내가 좀 긴장하고 건강을 위해서 지켜야겠다.
1: 네.
0: 물 충분히 먹고 그리고 그쵸. 너무 뜨거운데 직사광선 안 쐬고 오래 안 입고 뭐 이런 기본적인 규칙들이
1: 그쵸.
0: 사실은 그냥 간과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정말 집중해서 네. 예의주시해서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1: 내일 외출하실 때 물 네. 챙겨 나가시고요. 그리고 그쪽 계신 어른들께 전화 한 통 넣어주시죠.
0: 그리고 네. 부득이하게 나가게 되실 때 꼭 모자 쓰세요.
1: 양산도.
0: 네, 네. 진짜.
1: 그렇습니다.
0: 8091님. 네. 저는 허벅지도 장딴지도 허리도 모두 굵어요. 건강하신 거예요.
1: 좋은 겁니다. 이게 어렸을 땐 네. 싫었잖아요.
0: 맞아요.
1: 바지 핏이 안 나오니까. 근데 지금은 좋은 거예요.
0: 그러니까 저도 많이 좋다고는 할 수 없어요. 네. 근데 어렸을 때보단 아 그래 이게 고마운 거구나 라는 걸 조금 더 느낀 정도. 근데 허벅지가 이게 튼튼한 채로 태어나서 튼튼하게 살아본 사람들은 되게 불만 많아요.
1: 그래요.
0: 그런 게 좀 남자분들은 허벅지가 굵어야지 좀 인정해주는 게 있죠.
1: 젊었을 땐 그랬는데
0: 저 어렸을 때는 20대 때까지만 해도 세다리가 인기 많았어요. 그래서 허벅지가 좀 텐션이 있고 허벅지가 좀 텐션 있고 굵다기보다는 건강한 다리가 각광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우리 모두 세 다리길 바랬던 때가 있어요.
1: 공효진, 뭐 김효진 씨
0: 맞아, 맞아. 너무 핏이 좋잖아요, 핏이.
1: 네, 1080님은요. 저는요, 3주 동안 헬스 열심히 했는데요. 며칠 만에 만난 언니가 너 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라고 해가 유유.
0: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서 하는 인사를 이렇게 섣부르지.
1: 그러니까요.
0: 좀 멘트를. 관용적인 멘트 몇 개를 가져오고 연습하지 좀.
1: 3주 동안 헬스도 열심히 하셨지만 식사도 열심히 하신 거 아닐까요?
0: 하지 마.
1: 예, 미안합니다.
0: 그런 자, 추정은 하지 마. 예. 매를 부르는 추정은 하지 말라.
1: 자, 오늘은요. 가족관계 위험도를 수시로 체크해보는 시간 준비됐습니다. 신혼에서 황혼까지 준비할게요.
0: 네, 그렇습니다. 문자 샵 8001번이에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필요하고요. 긴문자, 포토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예요.
1: 1, 2부 도움주시는 분들이에요. 유니베라.
0: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0: 한얼 사이언스 타타타.
1: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0: 안 터지는 맥스부탄.
1: 성원 에드피아.
0: 키움증권.
1: 백조싱크.
0: SK 케미칼.
1: 브람스 안마이자.
0: 이동식 에어컨 에어
1: 한국 타이엔 테크놀로지
0: IS 동서
1: 올품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0: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레.

0: 안전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타짜요.
2: 예, 안녕하세요. 손석희입니다. 지금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도연 씨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 월 1200만 원 상당의 선물 보내준대요. 아, 진짜 대박이죠.
2: 예, 저도 상당히 마음이 끌리는데요.
3: 아, 근데 정선이 문천식 씨가 다 살려주고 이렇게 선물이 쏟아지는데 당장 써야죠.
2: 예, 그럼 저도 오늘 방송 끝나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라디오 시대 게시판에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쓰면 나 울어.
3: 아, 뭐야, 그거 진짜 지저분해.
4: 지금은 라디오 시대 간판 코너
5: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4: 근데 간판이 뭐야?
2: 제목
6: 카페에서 생긴 일 옴니버스. 어허. 오늘은 그 시골 카페에서 일어난 일 두 편을 묶어봤습니다. 먼저
7: 다방이야? 아니지.
6: 시골 카페라고 했죠?
2: 예, 예. 네.
6: 이 익산에서 김미경님
2: 그리고 광주에서 안소연님이 주신 사연인데요. 30만 원 상당의 상품 나눠서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도 되셨습니다.
6: 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문천식 씨.
2: 네.
6: 저는 당시 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이었어요. 그날은 학생 80여 명을 데리고 취업 캠프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죠. 산속 연수원에서 자기소개서와 모의 면접에 영혼까지 탈탈 털린 학생들이 버스 두 대에 나눠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 눈빛은 풀려 있었고요. 말수는 줄어 있는데 근데 카페인을 향한 집념만 또렷하게 살아있더라고요.
8: 아, 커피. 아, 커피 좀 먹게 해주세요. 제발. 아, 커피, please.
6: 그러다 국도변에서 그 카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손님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고 주변은 허허벌판이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버스 두 대가 정차를 했는데 원래대로라면 제가 외쳤어야 했습니다. 자, 아메리칸으로 통일합니다. 그 한마디면 10분 안에 끝났을 일을 저는 학생들의 취향을 존중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각자 가서 주문하세요.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학생 80명, 80명이 우르르 내렸어요. 자, 그리고 학생들은 저마다 자신의 입맛에 맞게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9: 아메리카노 샷추가요.
10: 디카페인 오트라떼요.
2: 아, 시럽은 두 번만 뽑히겠어요?
10: 얼음 두 개만 조금만 넣어주시는 거예요.
11: 카페라떼 우유 대신 두유요.
10: 휘핑크림은 빼주세요.
11: 시나몬 가루 말이요.
6: 그렇게 학생 80명이 각자 자신의 레시피를 진지하게 설명하기 시작했고 줄은 카페 안 넘어 주차장 끝까지 길게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어요. 달리던 승합차 한 대가 카페 앞에서 속도를 줄였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한 남자가 고개를 길게 빼고 외쳤습니다.
12: 야, 웨이팅 대박이다. 커피 맛집인가 봐, 여기.
6: 승합차에서 6명이 우르르 내려서 줄선 우리 학생들 끄트머리에 섰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 시속 60km로 달리던 차들이 하나 둘 속도를 줄여 카페 앞에 내리기 시작했죠. 합류한 그 손님들 중에 어느 중년 부부가 말했어요.
9: 여보, 근데 이 사람들 단체 손님 아니야? 버스 두 대 서 있잖아.
6: 이젠 됐다고 생각했죠. 그 비밀이 밝혀지면 줄을 섰던 사람들은 다들 뿔뿔이 흩어지겠죠. 그런데 남편분 대답이 뜻밖이었습니다. 남편분이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11: 단체 아니야. 단체면 메뉴를 통일했겠지. 다 소문 듣고 찾아온 사람이야. 이거 딱 봐도 진짜 숨은 맛집인데.
6: 아, 그 논리는 틀렸는데 또 설득력이 있었어요. 아내분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스마트폰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카페 간판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눈에는 이미 자막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9: 샵 줄 서서 먹는 집, 샵 국도 성지, 샵 드디어 왔다.
6: 원래 카페에서 30분만 쉬기로 했는데 주문이 밀리면서 1시간이 훌쩍 지나버렸고요. 그 사이 우리 뒤로 줄은 더 길어졌고요. 국도 한복판에서 실전 바이럴 마케팅을 몸소 실습하고 온 그날. 지금도 그 국도 지날 때면 그때의 장면이 떠오른답니다. 혹시 저희처럼 카페에서 뜻밖의 일을 경험하신 분 또 계실까요?
9: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현이 천식 오빠.
6: 안녕하세요.
9: 저랑 10년 넘게 친하게 지낸 언니가 자그마한 소도시에 카페를 오픈했거든요. 언니는 커피를 사랑했고 사람들과 커피를 마시며 소곤소곤 얘기 나누는 꿈을 꾸고 있었죠.
6: 동네 분들이 맛있는 커피와 또 좋은 음악이 흐르는 이 공간에 오셔서 행복한 시간 보내면 나도 행복해질 것 같아.
9: 그런데 카페 손님들은 언니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어요. 일단 오시는 분들 중에 생각보다 어르신들이 많아요. 언니는 원래 목소리가 좀 작은데 목청을 좀 높여야 했죠.
6: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11: 아!
6: 주문이요.
11: 아!

0: 주문이야. 주문.
1: 뭐?
0: 주문. 주문.
1: 주문.
0: 네.
1: 그래. 커피 한 잔 줘요.
2: 따뜻한 거요? 차가운 거요?
1: 뭐?
0: 따뜻! 아니면 차가운 거!
1: 잘 안 들려!
0: 뜨거운 거! 차가운 거!
1: 미지근하게 줘요.
2: 그럼 따뜻한 커피에 얼음 하나 띄워드릴게요. 자리에 가 계시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1: 예?
0: 가져다 드린다고요!
3: 물론 언니는 어르신을 이해했어요. 왜냐면 언니네 부모님도 연세가 많으셔서 귀가 어두우시기 때문에 언니는 할아버지께 커피를 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려야겠다 생각했대요. 너무 착하죠? 그래서 할아버지께 이것저것 여쭤보려고 커피를 드리면서 앉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질문의 주도권을 뺏긴 거예요.
2: 할아버지, 이 동네 사시는...
1: 나이가 몇 살이요?
2: 예?
1: 신랑은 무슨 일을 하는데? 애는 몇 명이야?
2: 예?
1: 그럼 나중에 저 아들 며느리한테도 커피 내려줄 건가? 그저 왜 테이블에는 죄다 조화를 꽂아놨나? 조화는 말이야 예? 귀신을 부르지.
2: 귀신이요?
1: 귀신 본 적 있나?
2: 예?
1: 저 정여사가 오는구만.
2: 커피 먼저 시켰네.
3: 일행분이 오셨길래 언니는 이제 두 분이 얘기하시면 되겠다 생각하고 자리를 좀 비켜주셨는데 두 분이 미역회처럼 나란히 언니가 커피 뽑는 것으로 아예 몸을 틀어 말을 거시더라요.
0: 뜨거! 여가 아래 카페보다 2,000원 더 비싼 거 알아요? 팥빙수 팥 이거 직접 삶아요? 사오는 것 같은데 서비스 떡은 여긴 없나? 아유 여긴 커피향이 너무 많다 멀멀해. 근데 내가 커피를 아주 젊었을 때부터 마신 거 아나?
1: 나는 말이야 이 젊을 때 이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지만은 그 늦은 나이에 태양광 사업으로다가 다시 한번 우뚝 서게 된 거지.
0: 나는 화요일 목요일에 치과를 가요. 월요일에는 요양보호사가 오고 카페는 월요일에도 문을 여나?
3: 그 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4: 병원에 갔다 왔는데.
3: 병원에 갔다 왔는데.
4: 성대결절이래.
3: 언니 가수야 뭐야? 언니는 카페 오픈 두 달 만에 성대결절이 와서 당분간 카페 문을 닫기로 했대요. 언니의 성대결절은 안타깝지만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귀엽지 않아요? 다시 문 열면 제가 가서 맞이해드리고 싶어요.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2: 여기 앞거는 그거다. 늦은 나이에 태양광 사업으로 우뚝 다시 서게 된 거야. 나는 화요일 목요일에 치과를 가요.
5: 네, 대화가 일방통행이네요.
2: AI 번역 잘못된 건 줄 알았어.
5: 대화가 목동이네. 쫙 일방이네, 그죠?
2: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이거 마이크 이거 헤드마이크 해야 되지 않을까? 대형 매장 가면은 헤드마이크 설치하고 일하시잖아.
5: 그러네.
2: 그 마이크 필요할 것 같은데.
5: 그 가이드 하신 분들이 쓰는 그.
2: 그죠. 그거 한번 그 블루투스 마이크라도 한번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는 그렇구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5: 예, 맞습니다.
2: 예, 근데 앞에 사연도 진짜 되게 독특했어 정말.
5: 예. 예. 우르르 하니까 이게 바이럴에도 입소문이 돼가지고.
2: 80명, 80명이 다 취향대로 시킨다고. 그 사장님도 되게 멘붕이었겠어 정말.
3: 김규리님도 80명이라니 카페 주인은 좋기도 하지만 힘들었겠네요.
2: 우리 왜 예전에 야외 촬영 나가면 그 인근에 이제 중국집 같은 데 들어가서 점심 먹자.
5: 맞아요.
2: 스태프들까지 한 50명 정도 들어가. 그럼 그 사장님이 처음엔 너무 감동해가지고 막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짬뽕 짜장 통일해도 한 네다섯 가지가 펼쳐지니까 나중에 제발 이 반만 나갔으면 하는 얼굴이.
5: 진짜 그런 게 있어요.
2: 그런 게 있어요. 네. 이제 준비가 안 됐는데.
5: 그렇죠. 시골 동네가 그랬어요.
2: 네. 근데 그나저나 이 카페는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성지로 거듭났을까? 아니면은 그냥 다시 원상복귀 됐을까? 왜냐면 계속해서 커피집 맛있는 집이었는데 장사가 안 됐다가 이렇게 되면 이 마케팅의 결과가 엄청나게 좋았을 것이고.
5: 그러니까요.
2: 그래서 사람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5: 첫 번째 집은 잘 됐고 두 번째 문 닫았고.
2: 자, 우리 얘기 나온 김에 소방차 노래 들어봤어요. 소방관 아니고 소방차 노래 G카페.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찾았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4거리 구 알리앙스 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3: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2: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4: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2: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5: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2: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6: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2: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6: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4: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2: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7: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2: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3: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2: 구주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3: 브랜드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2: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만인죽에서 간편식세트,
3: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세트,
2: 대한민국 한우의 세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2: 아!
1: 주문이요.
2: 뭐라고?
1: 주문! 주문!
2: 아, 아, 에, 저, 뭐, 마시, 어, 커피 한 잔 줘요.
1: 따뜻한 거야, 차가운 거야?
2: 뭐가?
1: 따뜻한 거, 차가운 거.
2: 아, 저 미지근한 거.
1: 네. 목이야.
3: 근데 진짜 두 달 만에 성대결 쪽으로 걸릴 수 있겠네요.
4: 오죠. 네. 네. 왜냐면 이제 그냥 복식으로 치는 것도 아니라 이런 테이블을 매번 한 6바퀴 7바퀴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3: 저희 부모님도 80대신데 이 보청기가 불편하다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그럼 그렇죠. 대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4: 맞아요. 그게 또 기계잖아요.
3: 그렇죠.
4: 그러니까 익숙치 않으면 이게 우리 생목으로 가야 될 때가 많아요.
3: 그래서 오늘 카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주제입니다. 카페에서 생긴 일.
4: 아무래도 뭐 카페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며 가며

0: 네. 다양한 에피소드를 만들어내는 그쵸. 경우가 많잖아요. 일단 카페에서 뭐 커플이 되거나 헤어지거나 네. 아니면 저도 직접 겪은 건데 정말 친구랑 되게 오랜만에 만났어요. 한 몇 년 만에 만났어. 네. 근데 그 옆에 테이블에 남녀가 앉아서 굉장히 치정에 얽힌 이별 장면을 연출하고 있었어요.
1: 오, 재밌겠다.
0: 4년 만에 만난 친구랑 한마디도 안 하고 둘 다 계속 그 옆 테이블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야
2: 커플들의 어떤 흥망성쇠가 카페에서 다 나오죠.
0: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남자 또 잘못했더라고. 바람을 폈더라고.
1: 아이고.
0: 뭐 이러니 무슨 친구랑 지금 4년 만에 얘기가 중요하겠어요. 뭐 이런 네. 듯.
2: 재밌는 거 보내십시오.
0: 예, 카페에 있어서 에피소드를 같이 제보해 주시고 나누시면 됩니다.
2: 네. 카페에서 주문하다가 실수한 경험담이라든지 카페 운영하면서 또 알바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많잖아요.
0: 그리고 어떤 카페는 사장님이나 서빙하는 분들이 너무 잘생기거나 예쁘거나 이러면 네. 그곳이 성지가 되거든요.
2: 맞아요. 맞아요.
0: 그런 경험들.
2: 혹시 뭐 물따기만 있는 장면 보신 분들도 좀. 네.
0: 카페에서 김치 싸다고.
2: 아니, 설마.
0: 오렌지 네. 뱉구마.
2: 네, 보내십시오.
0: 근데 카페에서 주문 실수에 얽힌 이야기도 많지 않아요?
2: 그쵸, 그쵸.
0: 그 예전에 네. 뭐 그 카페에서 막 그렇게 아이디처럼 부르는 일도 있었잖아요.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인데요. 1위로 보내주세요.
2: 문자 소개되시면 간편식 세트 보내드리고요.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CC로 홈케어 세트 얹을게요.
0: 샵의 노래입니다.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0: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카페에서 생긴 일. 네. 1968님이 제가 카페에서 치정의 현장을 목격했어요.
1: 네네.
0: 여자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와 어느 남녀 앞에 딱 서더니 이 여자랑 바람난 거야? 이러면서 커피를 쏘드렸는데 네. 남자가 여자를 옆으로 밀치더니 지가 담았더라고. 어지간히 그 여자한테 빠졌나 싶더라고요. 우와. 아우 진짜 열받았겠다. 커피 쏟은 여자.
1: 쏟아놓고도 하나도 안 풀리겠다. 그죠?
0: 그렇지.
1: 네.
0: 비켜! 이러면서 사랑이다. 참 눈부신 사랑이야.
1: 대단한 사랑 나셨다. 아주 그냥.
0: 카페인 사랑이구나. 그래. 천년만년 영원히 사랑해라. 진짜 그것도 빈정상한다.
1: 아이고야.
0: 뭐든 하여튼 그 바람난 현장을 목도하는 건 기분이 더러울 것 같아요.
1: 그렇죠. 근데 드라마 같긴 하다. 그죠?
0: 그렇죠. 3895님.
2: 전 남친이 제가 일하는 카페로 소개팅을 하러 왔는데 주문받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사장님께 전우 사장을 말했더니 사장님 직접 주문받으러 가셨어요.
0: 나 이거는 감정을 떠나서 그냥 상황 자체가 너무
1: 그렇다.
0: 예. 다 정리된 상황이라도 그쵸. 그냥 내가 그 사람이랑 어떻게 잘해볼 생각이 없더라도 예. 이거는 내가 만나고 싶지 않다. 이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뭐 어떤 쿨할 수가 없잖아.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잘 지내니? 이럴 수도 없고 애매해.
1: 아이고.
0: 서로 이제 모른 척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사장님이 너무 착하시다.
1: 네.
0: 사장님 만약에 그 이해 못하면 상황 애매할 뻔했다. 1872님.
1: 네.
0: 카페에서 알바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매일 커피를 사러 오시는 거예요.
1: 네네.
0: 다들 저 때문에 오는 거라고. 지난번에 제가 쉴 땐 그 남자가 안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인 거 싶더라고요. 아니 아니야 진짜 문천식 혀차지 마.
1: 그래서요?
0: 진짜 문천식 씨 저에서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네. 용기 내서 저 내일 비번이에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1: 그걸 왜 저한테
0: 알고 봤더니 제가 아니라 우리 카페 커피를 좋아하셨던 거예요. 아 창피해. 쓰고 보니 더 창피해.
1: 비번이라니 무슨 말이에요? 그럼 왜 저한테
0: 아니 화장실 비번 알려드린다고요.
1: 알아요. 매일 와서.
0: 아 예. 맛있게 드십시오.
1: 어 창피해.
0: 대단한 카페 사랑 나셨구나 아주.
1: 어 창피해.
0: 플러팅 오해하는 거 너무 창피한데. 예. 그래 됐어. 아 용기 내 가지고 한번 했잖아. 질러봤잖아. 바닥 봤잖아.
1: 그래요.
0: 그럼 미련 안 가져요.
1: 예.
0: 바닥을 본 사람들은 미련 가질 수가 없어요. 개운하다.
1: 개운해. 망신당했는데.
0: 됐어. 개운하게 정리한 거예요.
2: 4304님. 저는 카페에서 빙수 포장하는데 직원분이 몇 분이세요? 하고 물어봤는데 제가 40분이요 라고 답했더니 이상한 눈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요. 숟가락을 챙겨주기 위해 물어본 거였어요. 저는 집까지 걸리는 시간을 물어본 줄 알았거든요. 드라이아이스 넣어주는 줄.
0: 아하.
2: 아 그렇구나.
0: 그래 이게 같은 한국말인데 서로 생각하고 있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1: 그렇죠.
0: 소통이 안 될 때 있어요. 네. 이 정도는 그래도 저 비번이어도보단 낫지 않아요?
1: 네.
0: 숟가락 40개가 비번보다 낫죠. 싶고. 자, 강근삼님.
1: 네.
0: 카페에서 중고거래 하시는 분 봤습니다. 토스트기 거래하시는데 잘 됐는지 식빵 넣고 테스트 하시면서 맛있다고 커피 시켜서 두 분이서 기분 좋게 중고거래 하셨습니다. 불발되면 제가 살까 싶을 정도로 빵 냄새가 좋았답니다.
1: 재밌다.
0: 아니 식빵 어디서 구하셨지? 갖고 오셨나?
1: 아 갖고 온 거죠.
0: 와, 대박이다. 재밌다.
1: 예.
0: 그래 뭐 아, 카페에서도 커피 팔리고 윈윈이네.
1: 아, 원래 음식물 반입 안 되는데 여긴 또 강근삼님께서 이해해 주셨네.
0: 해주신 거죠.
1: 예.
0: 왜냐면 이제 그 커피를 또 시키는데 설득력이 있잖아요.
1: 아 웃기다.
0: 아 너무 따뜻한 중고거래 현장 아니에요?
1: 예.
0: 쿨거래인데 따뜻하다.
1: 사장한테 양해 구했겠죠. 코드 잠깐만 쓰겠습니다. 하고 1분만 구워보자고.
0: 아, 예. 빵이 잘 익었어요. 사장님 한 입 드세요. 예. 잘라드리고. 8784님. 제주도 놀러 갔다가 마지막 날 공항 가는 길에 너무 아쉬워서 해변가에 있는 카페에 들러 음료 두 잔을 주문해 놓고 밖에 나가서 풍경에 취해 사진을 엄청 찍었어요.
1: 네네.
0: 그러다가 음료 주문해 놓은 거 깜빡 잊고 그냥 공항으로 직행한 거 있죠.
1: 아이고.
0: 내 음료 아직 거기 있을까요?
1: 아휴.
0: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인을 기다렸겠지.
1: 아하.
0: 아이스 커피였다면 더더욱.
1: 그러니까.
0: 그런 되게 그런 경우 전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경우가 뭐 이렇게 특별한 에피소드나 실수로 기억되는
1: 저의
0: 일상이에요.
1: 예.
0: 예, 저 그냥 다 두고 다녀요.
2: 1804님. 카페에서 어떤 두 분이 소개팅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0: 좋다 좋다.
2: 근데 여자분이 터프하게 저 마음에 드시면 커피 원샷 하세요.
0: 오.
2: 이러는 거예요.
0: 예.
2: 흥미진진했는데
0: 예.
2: 그 커피를 남자가 원샷 하는 거.
0: 와 이거 봐라.
2: 아 진짜 보는데 설레더라고요.
0: 도파민.
2: 설마 남자가 벤티 이런 거 사이즈를 원샷 하는 거.

0: 내가 마음에 들었으면 와. 그 반신욕 사이즈라도 마음에 들면 원샷 하는 거지. 문준식 씨도 아마 그랬을걸요. 지금은 그런 열기가 이제 다 빠져나가서
1: 그쵸.
0: 예, 아무런 의미가 없는 눈으로 살고 있지만
1: 홍대 각설탕 때는 했을 겁니다.
0: 여러분 저는 문찬식 씨를 지금 한 20년 넘게 봤잖아요. 30년 준하게 생기가 이렇게 없을 수가 없어.
1: 하지마.
0: 술을 줄이고 가정에 충실한 남자의 눈이 이토록 생기가 없을 리가 없는데.
1: 형님들 전 왜 사는 걸까요?
0: 이렇게 모험적으로 사는데 애가 생기가 없네요 여러분.
1: 그러게요. 6143님 작은 카페 운영할 때입니다. 갑자기 아주머니 단체와 손님들이 몰려와서 정신없이 음료를 만들고요. 수다 소리에 기가 빨려서 옆 가게로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0: 그렇죠. 단체 손님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님 단체는 기가 막힙니다.
1: 맞아요.
0: 그 테이블이 있잖아요. 원형 테이블. 네. 그런데 쫙 둘러 앉으셔가지고.
1: 그 테이블 합치잖아요. 어머님들.
0: 이렇게 그 끌고. 왜냐면 어머님들 다 그러진 않는데 되게 가끔, 적극적인 가끔. 어머님 있잖아요. 파워이.
1: 맞아요.
0: 저기 이거 안 쓰시면 저희 좀 쓸게요.
1: 네네네.
0: 그 끌고.
1: 있어요. 있어. 정말.
0: 재밌어. 네. 재밌어. 그런 모임 좋아.
1: 선배님 저 내일 비번이에요.
0: 어쩌라고요?
1: 이렇게 되는 거죠.
0: 뭐 어쩌라고요?
1: 어쩌라고?
0: 폴킴의 노래입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0: 자, 카페 생긴 일 보고 있는데요. 익명 요청하셔서 김정희님으로 소개할게요. 20년 전 카페가 막 생길 때 썸 타던 여자분과 카페에 갔는데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최고로 싼 에스프레소를 네. 시켜서 먹었습니다. 그게 커피 원액인지도 모르고 먹었고 심장이 막 장난 아니길래 뛰길래 내가 앞에 있는 여자를 너무 좋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지해서 카페인이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네요.
1: 어머, 아니 진짜 좋아하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0: 아닌 것 같습니다.
1: 어, 되게 어, 진짜 짤없다.
0: 이렇게 여쭤볼까요?
1: 네. 에스프레소 통신원
0: 연결됐습니다.
2: 안녕하세요. 대전에 있는 에스프레소 통신원 김정희입니다. 네. 대학교 1학년 처음 소개팅했을 때 영화를 보고 카페에 가서 내가 멋있게 사주려고 했는데요. 메뉴판을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두 분이 생과일 주스를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제일 싼 에스프레소를 시켜서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에스프레소 통신원이었습니다.
0: 네, 김정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맞아요. 20살에 무슨 돈이 있어요, 그죠?
1: 아, 그쵸. 20살이라.
0: 생과일 주스가 한 6천 원, 7천 원 했었잖아요, 20년 전에도, 그죠?
2: 네, 맞아요.
0: 그러면 네. 정희 씨는 돈이 없으니까 에스프레소?
2: 네, 예. 그러니까 주머니 사정 맞춰야 돼서요.
0: 그러니까 얼마였어요, 그게?
2: 그때가 2,500원, 3,000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딱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2: 예.
0: 아, 어떻게 잘 됐어요?
2: 아니요, 잘 안 됐어요.
0: 어, 정선희 씨는 옆에서 진짜 김정희 예. 씨가 여자분이 마음에 들어서 설렌 거 아니냐 이렇게
1: 그러니까.
0: 물어보시는데.
2: 어, 설레는 마음이 있긴 했는데.
0: 네네.
2: 이제 에스프레소 딱 먹었는데 네. 심장이 너무 운동했을 때 뛰는 것처럼 계속 뛰는 거예요.
1: 어.
2: 어, 그래서 어, 내가 그 썸 타는 분을 되게 좋아하나 하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1: 근데
2: 아.
1: 그 여자분은 눈치 못 챈 거예요, 김정희 씨에
0: 한 말씀 하실까요?
1: 아니면 뭐 에스프레소 얘기 한 마디 하셔도 되고요.
2: 어, 에스프레소 조심히 드셔야 됩니다. 저처럼 설레는 마음이 가짜인지 네. 진짜인지 착각하시는 네. 분들이 생각보다 있을 수도 있어서
0: 맞아, 맞아.
2: 항상 에스프레소는 조심히 드시길 바랍니다.
0: 네.
1: 개인적으로는 조심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당사자는 조심해야지요.
0: 그렇죠. 예.
2: 네, 맞습니다.
1: 어,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커피로 인해서 빨리 뛰는 것과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심장이 뭐 리드미컬해요? 보다?
2: 어,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빨리 뛰었을 때는 일단 얼굴도 조금 화끈하게 아, 올라오더라고요.
1: 어, 어, 어, 심장만 그런 게
2: 아니라. 네, 근데 에스프레소 먹을 때는 그냥 심장이 계속 냅다. 빨리 뛰니까
1: 아~
2: 예, 어,
1: 그렇다,
2: 운동하고 그렇다. 호흡이 좀 안 좋아진다? 아, 되더라고요.
1: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왔어요. 네. 독자적으로 네. 뛰는 거는 네. 별로인 거고 이 얼굴과 네. 함께 이제 합의를 보고 막 화끈거리고 뛰는 거는 사랑이다.
2: 예예 네. 예, 맞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아, 퀴즈도 준비해 주셨죠?
2: 네.
0: 네, 퀴즈 부탁드립니다.
2: 네.
0: 아, 재밌다.
2: 그분을 보고 정말 설레서 심장이 뛰었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1번 손이 쳤을 때, 2번 눈이 마주쳤을 때, 3번 소주 원샷 했을 때.
0: 손 쳤을 때, 눈 마주쳤을 때, 소주 원샷 때 맞춰주십시오.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라드 미니 무료입니다.
1: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간편식 세트 그리고 C3 홈케어 세트 얹어서 보내드릴게요.
2: 예, 감사합니다. 네,
0: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광고.
2: 네.
0: 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B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1: TBX.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8: 네, 에스프레소 통신원이 그분을 보고 정말 설레서 심장이 뛰었을 때는 언제일까요?
9: 아, 1번 손이 스쳤을 때.
8: 오, 스무 살에는 그럴 수 있죠.
9: 그럼요. 네. 뭐 하여튼 머리카락만 스쳐도 심장이 쿵쾅쿵쾅 뛰죠. 7262님, 7690님, 박영주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8: 네, 이부 끝곡으로 10cm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9: 이 노래 듣고 뉴스까지 들으시고 저희는 5시 5분에 또 올게요.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0: 이영민 과장입니다.
1: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2: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4: 가장 쉬운 것보다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5: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6: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3: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7: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7: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5시 뉴스입니다. 전남광주 노동사회단체들이 오늘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조선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영암 대한조선에서 10m 높이의 크레인을 정비하던 50대 작업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부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다가 유가족과 시민단체 요구가 거세지자 뒤늦게 중대재해 수사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신고 이후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26분 동안 대한조선 측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등을 포함해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30-40대 남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은 지난 5월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광주 민주화운동은 폭동이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40대 남성은 지난 4월과 5월 같은 사이트에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허위 게시글을 두 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 시대에 맞춤형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광주에서 채용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3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청주에 이어 오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채용 설명회를 갖고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상과 채용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이 자리는 최근 반도체 열풍 속에 취업 준비생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SK하이닉스 재직자들과 구직자들이 만나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0: 전남지역 의료 서비스 만족도가 소폭 상승했지만 전문 의료 인력 부족은 여전히 주요 불만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합 전 전남지역 19,1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난 3월 사회조사에서 지역 내 의료 서비스 만족도는 3.5점으로 직전 조사보다 0.1점 상승했습니다. 반면 의료 서비스 불만 요인으론 진료 입원 대기 시간이 22.9%로 가장 높았고 전문 의료 인력 부족이 13.9%로 뒤를 이어 직전 조사와 순위가 같았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통합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시민 제안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접수는 오는 10월 16일까지로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위법 부당 사항이나 예산 낭비 사례 등을 의회 홈페이지와 이메일 우편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은 32.5도, 습도는 60%입니다. MBC 5시 뉴스 임사랑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이주노동자 노동인권지원사업단 문길주 단장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안전모에 이름을 적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적힌 이름을 보고 누구시 하고 자연스럽게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름 하나 적었을 뿐인데 야, 너 같은 말이 사라지고 동료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동료의 이름을 한번 물어보고 불러주세요. 애칭도 좋지요.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 사람 존중의 시작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0: Let's go.
1: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시죠.
2: Yes, baby. 네. 자, 잠시 후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가정의 문제들 함께 듣고 고민 나누는 신혼에서 황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저와 착한 사람들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요?
2: 여보세요? 허언증 걸리면 의심하나 신고라고.
1: 자, 국민상담. 아, 짜증나네. 자, 이호선 교수님 이미 와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 사연 보내주십시오.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문자로 현지 상황을 남겨주시면 제작진이 전화를 드립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남겨주세요.
2: 문천식 씨가 여러분 그래도 양심이 있어요. 헛소리 후엔 항상 말을 더듬어요. 미안하니까. 양심 있는 친구야.
1: 그렇습니다.
2: 네, 코너 속의 코너. 요즘 뭐 이 코너 속의 코너 주제로 굉장히 많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데 길을 네. 막고 물어봅니다. 길 가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은 아주 사소한 것들 네. 보내주시면 저희가 각자의 편을 들어서 말씀드릴 수도 있고 네. 또는 아, 요즘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각자의 또 의견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 좋아하시더라고요.
1: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남편이 문천식 씨랑 비슷한데요. 저는 청소를 일주일에 한두 번 몰아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뭐 하나 떨어져 있는 걸 못 참아요. 그럼 본인이 하면 될 일을 자꾸 저한테 치우라고 해요. 깔끔한 사람 기준에 맞춰줘야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이게 의외로 되게 부부싸움에 많이 다뤄져요.
1: 그렇죠. 네. 남녀가 서로 다르니까 부부가.
2: 그러니까 생활 습관들.
1: 예, 예.
2: 자, 이런 거 사연 소개되시면 선물도 챙겨드리고 또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음식물 처리기 보내드립니다.
1: 네, 지라 씨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문자 샵 8001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이 들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라도 미니 무료고요.
2: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에어비앤비.
1: 음주 후엔 팀의

0: 배터리,
1: 주식회사 본 컴퍼니,
0: 주식회사 두드림 SNC,
1: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0: 환인제약,
1: 빅토스,
0: 국민연료 써연료,
1: 음식물 처리기 휴레,
0: 데이팩,
1: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할 타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할 타이.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6: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5: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모너크림,
6: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5: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6: 달가리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부부싸움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1: 절대 가해자도 절대 피해자도 없는 복잡 미묘한 이야기.
0: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
1: 신혼에서
0: 황혼까지.
1: 네, 분명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도 부부끼리 유난히 말이 안 통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바로 이분이 필요합니다.
0: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부부의 언어를 찰떡같이 통역해 주실 부부관계 최고의 번역가 이호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담계의 마음 AI 이호선입니다.
1: 네.
0: 진짜 마음을 읽어준 AI 나왔으면 좋겠어요.
1: 그러게요.
0: 진짜 정말 이런 분석을 해주고 번역을 해주는 분은 네. 이 사회에 필요합니다.
1: 진짜 통역가 같은 분이세요.
0: 아니 우리가 같은 한국말 모국어를 쓰고 있는데 어쩜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이방인이랑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 부부관계뿐만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사실. 사람 소통하는 데 다 그렇죠.
0: 그러니까. 네.
1: 자, 교수님 앞으로 문자가 나왔는데요. 7634님. 교수님 9월에 부산에 강의하러 오시잖아요. 경쟁률이 높아서 대기 걸어놨습니다. 전국 다니시느라 엄청 바쁘실 텐데 그래도 쉬는 날이 있긴 하실까요? 쉬는 날엔 뭐 하시는지 궁금해요.
0: 아니, 요즘 쉬는 날은 없지 않으세요?
2: 저 자요. 쉬는 날 있고요.
1: 자고요.
2: 네. 아니 근데 뭐 저희 어머니가 늘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저는 또 기쁘게 듣고 있습니다. 호선아 죽으면 맨날 잔다. 근데 뭐 일할 수 있을 때 일할 수 있는 것도 저는 큰 감사하고도 기쁨이라고 생각해서요. 근데 또 생각보다 또 나름 또 체력이 좀 좋은 편이라 정말 감사하게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0: 정말 다행인 게 저는 바쁘게 일할 때는 어른들이 왜 체력 얘기를 하신지 몰랐는데 체력이 안 받쳐주고 스케줄이 바쁘면 사람이 예민해지더라고요.
2: 아유 그럼요.
0: 못 되죠.
1: 맞아요. 주변들한테 짜증내고.
0: 그러니까 건강에서 바쁘면 착하게 살 수 있어요.
2: 영양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0: 맞아요. 그래서 이호성 교수님 비결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상담 사연 들어가 보겠습니다. 길을 막고 물어봐.
1: 지금부터 잠깐 길 좀 막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연을 들어보시고 편을 좀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0: 네, 오늘의 길막 사연은 지라시 홈페이지로 박수미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남양주에 사는

0: 결혼 14년 차 6학년 아들을 키우는 40대 주부입니다. 저희 집은 주말마다 똑같은 전쟁이 반복되는데요. 그 이유는 남편의 외출병 때문이에요. 월요일부터 시작이에요.
1: 아 여보,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오늘 월요일이니까 빨리 정해야 돼. 날씨 좀 선선해지려나? 바다 갈까 오랜만에?
0: 어? 오랜만? 뭔 소리야? 우리 지난주에도 바다 갔다 왔잖아. 이번 주말은 제발 좀 집에서 쉬자.
1: 아 뭐라는 거야? 나는 주말만 기다리고 있는데 왜 집에 있어? 무조건 나가야지.
0: 아 주말이고 휴일이고 절대 집에서 쉬는 법이 없는 남편. 이게 최근에 생긴 습관은 아니고요. 신혼 때부터 그랬어요. 당시 남편이 쥐약한 교대 근무를 해서 3일 일하고 이틀 쉬는데 그 이틀을 그냥 보내는 법이 없는 거예요.
1: 자기야 우리 여수 가자.
0: 갑자기? 여수? 아니 자기 몇 시간 못 잤잖아. 그냥 쉬자 오늘은.
1: 아니야. 에너지 드링크 때려 마시면 돼.
0: 어머머.
1: 아 그리고 1박 2일이면 여수 여행 충분하대. 가서 유람선 타고 밤바다 보고 아 간 김에 그냥 제주도도 들릴까?
0: 결국 연차까지 써서 제주도도 갔다 왔다니까요. 여행 가면 좋긴 하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도 남편의 외출병이 당최 사그라들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아들이 태어난 지 5개월 때 안 됐을 때 이러거든요.
1: 여보 우리 애기한테 좋은 거 많이 보여줘야지. 공주가 되게 좋대. 공주 갔다가 또 어디 들리면 좋을까?
0: 근데 자기야 애기가 어? 너무 어려워. 장거리는 힘들지 않을까?
1: 아니야 모르는 것 같지만 애기들 다 안다고.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야. 알았지? 나 짐 싼다.
0: 그렇게 어린 아기와 함께 6시간 가깝게 차를 탔고 저는 중간중간 모유 수유까지 하면서 그때부터 슬슬 야 이 여행이 휴식이 아니라 노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엔 캠핑에 꽂혀서 한동안 주구장창 캠핑을 다니더니요. 한여름에 텐트 치다가 더위 먹고 뻗어버린 적도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 남편의 외출 의지는 꺾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저는 제발 좀 그만 나가자 말리고 남편은 그 얘기에 삐지고 이러다가 결국 그게 싸움이 됐는데요. 여행도 좋지만 상황을 봐가면서 나가야지. 난 진짜 주말에 좀 쉬고 싶다고.
1: 아 나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쉬면 되잖아. 어? 여행 좀 그러면 아 그래 영화라도 보고 오자. 어?
0: 아니 난 피곤해.
1: 그래서 안 나간다고?
0: 아
1: 알았어 됐어.
0: 또 삐졌어?
1: 아 됐어 말 걸지 마. 짜증나 진짜. 왜 결혼한 것도 짜증나.
0: 모르는 거 가지고. 아 이제 아들까지 나서요.
2: 아빠 나도 이제 볼 만큼 봤어. 그만 다니고 돈 좀 모아. 그래 좋은 집 사야지.
0: 이럴 정도라니까요. 저희 모자는 남편이 주말에 출근한다고 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들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는 남편 마음. 아유 제가 모르나요. 알죠. 하지만 이제 저와 아들은 새로운 여행지보단 주말에 집에서 늦잠 한번 실컷 자보는 게 더 간절합니다. 저희 남편의 이 지독한 외출병 어떻게 하면 좀 멈출 수 있을까요? 근데 나는 남편 마음도 살짝 이해는 가는 게 뭔가 그게 낙인 사람 있잖아요.
3: 맞아요.
0: 그게 낙인 사람. 근데 또 그게 낙이어도 아들이 오죽하면 아빠 나 이제 볼 만큼 봤어라는 얘기할까. 한참 돌아다니고 싶은 이 초등학생이.
4: 아니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정말 매 주말마다 계속 여기저기 다니고 뭐 네. 캠핑하고 정말 한 주간도 안 나간 적이 없어요. 진짜 뭐 나갈 수가 없으면 그 아내가 예. 아파서 나갈 수가 없으면 밖에 나가가지고 PT를 해요. 그 군에서 한 PT 체조를 달을 보면서
1: 군대 하는, 체조를.
4: 예. 막 그런 걸 하는데
5: 아니, 에너지가 너무 좋으신가 보다.
4: 아니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인생이 너무 아깝대요. 그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보낸다는 것 그것 자체가 자기에게는 너무 아깝고 아니 인생이 길 다면 길지만 언제 죽을지 누가 아냐고 이런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5: 그런 마음이면은 가만히 넋을 놓고 멍 때리는 시간이 너무 소비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1: 보통 그런 분들한테 잠 좀 자자 잠 좀 그러면 죽음은 푹 잘 거야 죽음은.
4: 그러니까요.
1: 유명하잖아요.
4: 저희 엄마 나온 죽으면 맨날 잔다.
5: 그래서 나온 말이야.
1: 맞아요. 네.
5: 좀 이효성 교수님은 네. 멍도 때리고 뒹굴뒹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 없이 좋아하시는 편이잖아요.
4: 저는 뭐 돌아다니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요.
5: 저도
4: 머물러 있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요.
1: 다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러면 좋은데 네. 여기는 남편 무조건 나가자. 아내는 좀 쉬자.
5: 근데 문천식 씨도 나가는 걸 좋아하지만 나가자고 하진 않거든요.
4: 아 그래요?
1: 강요하지 않습니다.
5: 자기가 혼자 나가요.
4: 같이 나가는 거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1: 와이프가 집순이라서 집에 있는 거라서.
5: 네. 와이프가
4: 싫어하시는구나.
5: 네. 그러니까 나가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저도 좀 내향인이라 바깥에 나가는 것보다 두 개 다 뭐 괜찮지만 굳이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택하죠.
4: 그래도 저는 이 집이 참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예. 그래도 남편이 꼭 가족이랑 같이 가려고 하는 거.
5: 약간 그거는.
4: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5: 그건 스윗해.
1: 요 교수님 같으면 어떻게 횟수를 줄이라고 권하시려나요?
4: 아, 저요?
1: 어때요?
4: 아니 횟수를 뭐 줄이라기보다
5: 타협점은 있어야 돼. 타협점은
4: 일정의 타협점은 있기

0: 있지만 그쵸. 제가 볼 때는 이 남편이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많아요. 아. 에너지가 많고 그다음에 일종의 이런 남는 시간 자체는 우리에게는 건강하거나 좋은 것들이 아니라는 신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한 달 있다면 세 번은 우리가 같이 가고 한 번은 좀 쉬고 뭐 이렇게 가는 일종의 타협점을 찾는 것도 좋고요. 아들은 아직 어리잖아요. 네. 나는 빼고 아들이랑만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고 가족이 꼭
1: 아니 애도 지쳤는데
0: 그렇죠. 3일째로 움직여야 되는 건 아니니까.
2: 그렇죠. 아, 가이드 같은 걸 하셨어야 되는데 이분은 그죠?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는.
0: 제가 볼 때는 이분 유튜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 개인 채널 하시는 것도 좋은 네. 방법이에요. 그쵸.
0: 그래가지고 이게 네. 유튜브 할 때 또 이게 편집하고 이런 시간 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못 나간대요.
2: 맞아, 못 나가.
1: 맞다, 맞다.
0: 네. 그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1: 아니 보니까 그 너튜브 활동하는 중에 강민경 씨가 네네. 되게 청순하게 생겼는데 네네. 의외로 파워 1이래요.
0: 아,
1: 그래서 본인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서 너튜브 개인 채널 진짜 대박 났잖아요. 근데 그분은 진짜 100만 개 찍어놓고 편집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정말 고르고 골로 엄선해서 10분 내보내고 막 이런 분이니까 근데 항상 그 브이로그 용 그 방송 장비? 장비를 네. 가지고 다니시죠.
0: 아, 고프로라고 하는 거.
1: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네. 그런 걸 갖고 다니시는데
0: 아, 대단하시다.
1: 저는 그거를 진짜 쥐는 순간부터 삶이 의무가 돼서 너무 재미없거든요. 다니는 모든 곳에.
2: 잘하시더만 침나간 정선이.
1: 그건 이제 의무.
2: 의무.
0: 제가 조금 전에 병원을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황보라 씨를 만났어요.
1: 아, 네네.
0: 그 황보라 씨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왔더라고요. 그거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2: 아, 그래요?
0: 네.
1: 나는 그걸 듣는 순간 진짜 머리 빠진 삼손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하려니까 해요. 왜냐면 또 시청자와 약속이 있으니까.
2: 네네.
1: 최소한의 것들은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성향의 차이로 맞아요.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이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나만의 비법이 있었으면 함께 좀 공유해 주시죠.
2: 받아보겠습니다. 예. 외출병 걸린 남편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요? 뭐 경험담도 좋고요. 좀 보내시면 되겠네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주셔도 됩니다. 문자 소개되시면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릴게요.
1: 21의 노래입니다. 네. 내가 제일 잘나가.

0: Oh my god.
1: 네, 길을 막고 물어봐. 청취자분들이 보내신 외출병 또는 여행병 걸린 배우자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요?
0: 자,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많이 보내주셨어요. 9600님.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1: 왜요?
0: 방금 사연 딱 제 얘기인데요. 저는 직업이 운전인 이거 당사자시구나. 전 직업이 운전인데도 1년 365일 주말 되면 나갑니다. 참고로 저는 결혼 37년 차. 이번 주도 가족 다 같이 나갑니다.
1: 와.
2: 이건 진심이시다.
0: 이게 야. 나가는 행위나 이렇게 주말에 여행을 가는 모든 일련의 것들이 이분을 살리는 어떤 또 에너지원이 되는 수도 있지 않을까요?
2: 바깥에 나가서 기운을 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0: 맞아, 맞아.
2: 흔히 우리가 뭐 이다, 뭐 네. 아이다 이렇게 외향형, 내향형 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뭐 이향인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혼 37년 차인데 이 결혼을 10살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20살에 했다 그래도 그쵸. 지금 50대 후반이고
1: 또 60대거나
2: 그리고 30대에 했다 네. 그러면 지금 60대 후반인 건데 네, 이 에너지가 변치 않는 거잖아요.
1: 야,
2: 저는 제가 볼 때 이분은 인간 항성이에요.
1: 와.
2: 인간 스스로 막 빛을 내.
1: 그러니까.
2: 야, 저희는 그냥 거기 밑에 태양광만 깔면 될 것 같아요.
1: 형님 존경합니다.
2: 야, 에너지 네. 너무 좋으시다.
0: 그냥 이분 같은 에너지는 누군가의 충전기로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쓰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
2: 근데 보니까 이번 주에도 가족이랑 다 같이 나간다는 거 보니까 또 가족하고도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너무 부럽네요.
0: 1776님.
1: 네, 저희 집은 위거인.
0: 5208님.
1: 저도 젊었을 때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지금 주말에 못 일어납니다. 예, 대학생 된 아들은 그렇게 놀러 다녔는데 기억을 다 못해요. 적당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0: 사실 한 5살, 6살 때는 어디를 다녔는지 모르지 않나?
1: 못하죠.
2: 제가 저희 애들 데리고 이제 옛날에 그전에 유럽 여행을 갔는데요. 네. 유럽 여행 너무 비싸잖아요.
1: 네.
2: 그런데 어쨌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갔는데 그때 저희 애가 이제 7살이었는데 네. 루브르를 갔어요. 얼마나 좀 대단해요.
1: 그렇죠.
2: 그 앞에서 네. 아이스크림 먹고 왔어요.
0: 루브르에서
2: 애들은 울면서 안 들어가겠다고.
0: 루브르보다는 아이스크림이죠.
2: 네, 그래서 네. 그 앞에서 아이스크림 먹은 기억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다시는 애들이랑 같이 비싼 여행 안 가겠다 마음 먹었는데 이 말씀이 아마 그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0: 맞아.
1: 그렇죠. 정서가 남는다고는 하지만 기억은 잘 안 남으니까.
0: 내가 봤을 때는 아이들을 위해 한다고는 하시지만 이분 자체가 어디 나가서 에너지를 받는 분이라 그러지.
1: 그렇죠.
0: 주인공분이 1776님.
1: 네.
0: 소개해 주시죠, 교수님. 네.
2: 저희 집은 한 달에 첫째 주, 두 번째는 남편이 좋아하는 데 가고 셋째 주, 넷째 주는 아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섯째 주까지 있으면 그날은 그 주는 집에서 쉽니다.
1: 우와, 합리적이다.
0: 그래, 룰을 정해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1: 네.
0: 일방적인 것보다는.
2: 또 두 분이 다 이렇게 나가는 걸 또 좋아하시네요.
0: 맞아, 맞아. 2539님. 남편분이 혼자서도 뭔가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그 혼자 나갈 수 있게. 이게 매주 나가는 거 힘든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가 딱 좋습니다. 하셨어요.
1: 그렇죠. 맞아요.
0: 맞아, 맞아. 혼자 나갈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2: 네. 근데 이런 분들은 꼭 다 같이 움직여야 돼.
0: 하긴.
2: 집단주의예요.
0: 맞아요.
2: 그래가지고 우리 나 혼자 가는 건 있을 수 없어.
0: 맞아,
2: 모두가 갈 때 이건 행복이다. 이런 신념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1: 그렇구나. 가족과 공유해야 되는군요.
2: 네.
0: 맛집 하나를 뚫어도 기어코 가족과 친지 친구들과 나눠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2: 그쵸, 그쵸.
1: 그러니까. 네. 전생이 있다면 이 사연자분은 그 호주의 양치기 이렇게 보더콜리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0: 전생의 개예요?
1: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0: 뭐라.
1: 반대로 보더콜리 집에서 키우면 안 된다면서요.
0: 걔네는 네. 활동력이 너무 좋아서.
1: 그러니까. 네.
0: 그리고 약간 황혼에 키울 애도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0: 젊었을 때.
1: 산책 계속해야 되니까.
0: 뛰어요.
1: 그런 거.
0: 엄청 뛰어요.
2: 네. 저희가 흔히 이제 역맛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1: 그쵸,
2: 있는데 사실
1: 사람?
2: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는 융심리 쪽에서는 여행자의 원형이라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끊임없이 돌아다니고 새로운 곳을 보고 추구하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1: 네.
2: 저는 이런 분들은 그냥 돌아다니지만 마시고 네. 정말 그게 뭐 유튜브를 하든지 아니면은 여행 기록들을 조금 쭉 하셔가지고
0: 그렇죠. 책을 내든지 개인 채널을
2: 그렇죠,
0: 하시든지
2: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는 그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0: 아, 맞아요.
2: 네네. 네.
0: 바람의 딸 한비아 씨도 그렇게 해서 태어난 분이죠.
2: 그렇죠.
0: 바람의 아들 딸들이 많네.
1: 그러네요.
0: 지금 보면은 2300님.
1: 용돈 줄여요. 돈 없으면 나가도 할 거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나가.

0: 하도 재미없어요. 용돈 줄여요. 급처방입니다.
1: 아.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너무 피곤하면 이 생각도 안 해봤을 리가 없을 것 같아. 그러네. 진짜. 0112님 집에 장인 장모 부르면 해결됩니다. 그럼 나가지 않을까요? 장인 장모가 오시는데
2: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서.
0: 아 그러네요.
1: 아니 근데 장인으로 오고 장모님 오시면 이제 사이가 좋은 분들은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대면대면한 경우가
0: 많으니까. 어색하면 나가는 사유도 있어요.
2: 근데 장인장모 모시고 가실 수도 있죠.
1: 아 맞아요. 아까 에너지로 봤을 땐 다 모시고 갈 것 같아요. 5073님.
0: 저도 휴일엔 집에 없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집안일 요것만 다 하면 어디든 가자 했더니 남편이 해줍니다. 다 하고 나더니 녹차가 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격주로 가자 하더니 지금 한 달에 한 번으로 타협이 됐네요.
1: 여보 이불 빨래 두 개만 하자. 그럼 나가자.
0: 아 그래? 야, 약속 지키는 거야?
1: 이거 발로 밟아 빨리 밟아. 여기 한 채만 더 하자.
0: 다음 주에 가자.
1: 이런 건가? 자, 저희 광고 듣고 다시 할게요.

0: 가구 사진 보고 골라서 후회하셨죠?
1: 요한인의 할인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2: 축구장에
3: 두 배.
2: 우와.
1: 만져보고 둬보고 앉아보고
4: 임태성의
5: 요한인의
4: 할인 매장.
1: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6: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7: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8: 네, 신혼에서 황혼까지 부부상담 전문가 이호선 교수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9: 오늘 사연 역시 익명으로 소개되길 원하셔서 지라시 대표 가명 김정희님으로 소개해드릴게요.
8: 예, 안녕하세요. 예, 전 내년이면 결혼 30년 차 환갑 앞두고 있는 남편입니다. 결혼하고 이런저런 힘든 일이 많았지만 아내와 아이들만큼은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앞만 보고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지 않은 나이가 됐는데도 긴장과 마음속 걱정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내와의 갈등 때문인데요. 아이들이 중학생일 때 아내가 지인의 권유로 다단계에 뛰어들었다가 1억 원가량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큰 충격이었는데 그 후에는 코인 투자를 했다가 또 2억 원 정도 돈을 잃었어요. 저는 평생 허튼 짓 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큰 돈이 연달아 사라지고 나니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견디다 못해 아내에게 말을 했죠. 이제 우리 그만하고 이혼합시다.
10: 아 여보,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앞으로 진짜 내가 너무 너무 잘못했어. 진짜 잘할게. 이거 한 번만 그냥 넘어가줘 여보. 어? 어? 제발.
8: 하지만 매번 그때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제는 그 말조차 믿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아내와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아내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잘 들으면서 제가 무언가 의견을 말하면 무시를 합니다. 여보, 이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그런 큰일을 벌이기 전에 나랑 상의는 좀 해야지, 안 그래?
10: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아는 언니가 그랬는데 이게 잘못될 일이 절대 없고 이번에 진짜 믿어도 되는 거라니까. 아유, 그리고 아무리 말해도 당신은 몰라.
8: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너무나 당당한 아내의 모습을 보면 화가 치밉니다. 집안일이나 살림에도 별 관심이 없고 그렇다고 자신의 일상을 잘 꾸려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늘 자기 혼자 결정하고 저한테는 통보를 할 뿐 결국 뒤치다꺼리는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이런 생활이 오랫동안 이어지다 보니 저도 많이 지쳤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세월도 벌써 20년 넘은 것 같네요. 여기까지 버텨온 시간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하나 싶다가도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답답하고 숨이 턱턱 막힙니다. 아내를 다시 믿고 살아갈 방법이 있긴 할까요? 아니면 이제라도

0: 몰라도 저 자신을 위해서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교수님, 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아, 너무 너무 반대시구나. 성향이. 근데 이게 금전적 손실까지 나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
2: 이거는 쉬운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0: 그죠, 교수님. 전 어떤 선배님도 비슷한 문제로
1: 저도요,
0: 아내분이 저번에. 카드를 12장 정도 돌려막기 하셔서 이혼하셨습니다.
1: 아유. 어떡해. 네. 그게 버티다 그렇게 네, 되더라고요.
0: 정말 어떻게 돌려 했는데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1: 자, 일단 이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호선 교수님과 연결시켜 드릴게요. 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아,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네네. 바로 교수님과 인사 나누시고 상담 들어가는 네. 쪽으로 돕겠습니다.
3: 네.
1: 네.
2: 네, 정희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2: 네, 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0: 힘드시겠다.
2: 용기 내주셔서 감사한데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세월이 오래됐네요.
3: 네.
2: 지금 이 결정, 이 전화를 하실 때까지 별일이 다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아내하고의 사이는 어떠세요?
3: 그냥 현재 기준으로만 보면
2: 네.
3: 그냥 사실은 좀 힘들어요.
2: 힘들어요? 어떤 면이 힘드세요?
3: 나는 사람, 집사람에 대해서 신뢰성이 이제 거의 없고요.
2: 신뢰가 안 되고 또
3: 네네. 그리고 네. 대화 자체가 네. 예전보다 많이 줄고 제가 이제 말을 않게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뭐 퇴근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2: 네.
3: 퇴근을 해서 집에 오면 사실은 조금 집은 이제 휴식이 돼야 되는데
2: 네.
3: 집에 오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2: 아 그러면 지금 아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나요?
3: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서 매일 나가요.
2: 예. 아, 그래요?
3: 네네.
2: 근데 그 직장이 어딘지 혹시 알고 계세요?
3: 뭐, 서울로 다닌다고는 알고 있어요. 근데
2: 아.
3: 제가 이제 무슨 일을 하냐.
2: 네.
3: 네. 물어봤더니, 뭐, 지인 소개로 사무실에 네. 출근을 한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얘기를 해봐라.
2: 네.
3: 그래도, 뭐, 우리뭉실 그냥 넘겨버리는 거죠.
2: 아 그래요? 그 우리 정인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아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3: 저 기존에 하던 일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2: 그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건 뭐 일종의 다단계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3: 코인 쪽.
2: 코인요?
1: 아 어떡해. 네.
0: 코인 사무실이라는 게 있어요?
2: 거기에 가서 강좌 같은 걸 듣고 투자를 하는 그런 방식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3: 그럴 수도 있고요.
2: 네.
3: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그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2: 네.
3: 그쪽에 아마 도와주러도, 도와주는 일도 하는 것 같아요.
2: 아. 그러면 그 돕는 일을 함께 하면서 월급도 가져오나요?
3: 뭐, 한 달에 얼마씩 받는다고는 하는데.
2: 네.
3: 뭐, 금액을 정확히 얘기는 안 해요.
2: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정희님께서 전화를 주시는 이 시간까지 우리가 결혼해 30년인데 그 사이 말씀 들어보니 뭐 다단계도 있었고 코인도 있었고 손실이 상당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3: 그거 외에 또 네네. 다른 부분도 한 200건이 더 있어요.
2: 아, 그래요?
3: 네네.
2: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내가 지금 남편이 알고 있는 아내의 손실은 얼마 정도라고 혹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3: 아, 예. 네.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제 지불을 해준 게 한 4억 원대 정도 돼요.
2: 4억 원대요?
0: 평생 모아도 될까 말까 한 돈인데.
2: 이게 혹시 이 4억 원의 돈이 이렇게 나가게 될 때 우리가 사실 직장 다니면서 4억을 모은다는 것도 어려운 건데.
0: 맞아요.
2: 혹시 이 금액과 관련해서 이게 우리의 노후를 흔들까요?
3: 저는 흔들 것 같아요. 왜냐면
2: 네.
3: 이제 내일 모레면 저도 이제 정년 퇴직을 해야 되거든요.
2: 아, 네네.
3: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노후 대책을 한 것도 있고 일부는 또 집사람 때문에
2: 네.
3: 그 투자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완강히 거부를 했는데도
2: 네네.
3: 집담보까지 해달라고 해준 적도 있어요.
2: 아 해준 적이 있으시네요. 그리고
3: 네네.
2: 그 집담보로 해서 대출을 내준 그 투자에 대해서는 성공하셨나요?
3: 아니죠. 그것도 다 까먹었죠.
2: 그렇죠.

0: 일단 그래서 제가 우리 정인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내는 투자를 혹은 이런 예상치 못한 이 금전적 손실이 날 만한 그 일을 앞으로도 계속 할까요?
1: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할 것 같아요.
0: 할 것 같아요. 지금 남편 곧 우리 정인님께서 알고 있는 그 손실이 난 그 시점 가장 가까운 최근에 있었던 혹시 그 손실의 시점이 언제인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0: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좋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 인정도 한다. 네. 하지만 이 정상적인 거하고 다단계 쪽하고는 틀리다.
1: 네.
0: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왜 우리 보면은 뭐 일부 그 다단계 업체 중에 뭐 다이아몬드라는 그런 직급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2: 예, 높은 사람들 예.
1: 네. 네.
0: 그쪽만 보고서 이제 뛰어든 거겠죠. 그리고 제가 거기 사업 설명회도 강제로 끌려가 본 적도 있어요. 와달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다른 뭐 남편들은 다 와서 해주는데 왜 당신은 안 하냐. 그래서 가서 사실은 마지못해서 가서 들어본 적도 있고 제가 했는데 이거는 전혀 구조상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하면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수긍을 해야 되는데 제 말을 다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꼭 반대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0: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트러블이 생긴 거죠.
1: 네, 그 트러블이 사실 지금 꽤 오랜 세월인 거고요.
0: 네네.
1: 지금 아내에게 이혼하자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저희가 그 홍트에서 들었는데 그게 언제쯤이에요?

0: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다른 것도 한다고 해서 또 날려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말려 먹은 거죠.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이혼 얘기가 나왔었죠.
1: 아, 그러셨군요. 제가 우리 정희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정희님은 지금도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아내는 이혼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이게 맞나요?
0: 네.
1: 그럼 오늘 우리 상담을 신청하신 건 내가 지금 이혼을 하는 게 맞을까에 대한 질문일까요? 아니면 아내의 변화를 요청하시는 걸까요?
0: 저는 사실은 변화를 원해요.
1: 아, 그래요? 자, 그러면 네. 말씀드릴게요.
0: 네네. 결혼을 하면서 사실은 그 부부관계, 부부 생활이라는 것 자체, 결혼 생활이라는 자체를 저는 사실은 되게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끝낸다고는 몇 번은 얘기는 했지만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어쨌건 이제 참고 이제 지내고 기회도 주고 그래서 변하기를 바랬는데 이게 이제 거의 뭐 30년 결혼 생활 중에 사실은 행복했던 시간은 한 3, 4년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자, 그럼 제가 정희님께 좀 여쭤볼게요. 아내의 돈 문제만 없다면 우리 집은 문제가 없는 집일까요?
0: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제가 보니까 이 단순히 돈 문제뿐만 아니라 누적된 감정 문제들도 일단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 저희가 이제 한꺼번에 얘기를 다 하기는 어렵지만 제일 먼저 제가 여쭈고 싶은 거는 그래서 아내의 돈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희님은 어떤 노력을 해보셨어요?
0: 일단은 다 제가 기술수분 제가 다 여지껏 다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거죠. 왜냐면 무슨 일이 예를 들어서 뭐 어쩔 수 없이 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사람이니까
1: 네네.
0: 예, 그랬을 경우에 정확히 그 상의를 좀 하고
1: 네네.
0: 그런 과정 자체를 내가 이래이래서 해서 답속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1: 네네.
0: 최악인 상태에서만 꼭 통보식으로 아. 얘기를 하다 보니까
1: 네네.
0: 제가 이제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갑자기 일이 이제 터져버려 버리니까
1: 그렇죠.
0: 감당이 안 되는 거죠.
1: 네. 제가 이렇게 정희님 말씀을 쭉 들어볼 때는 일단 아내는 내가 기여하고 싶다라는 것도 그리고 내 유능함을 보여주고 싶은 것도 내가 인정을 받고 싶은 것도 맞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 방법들이 전반적으로 다 건강한 게 아니라 한방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실질적인 내 노력 그 땀방울을 통해서라기보다는 뭔가 아주 이상적인 뭔가를 향해가는 자극추구가 굉장히 높은 분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중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도 그 사이에 한몫하긴 했네요. 그 투자 설명회에 가서 실질적인 투자도 했고 동시에 이래저래 뭐 돈을 나도 한번 같이 움직여본 적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부분, 이 손실의 과정에 남편도 아 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져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0: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제가 사업 설명회를 간 이유는 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같이 제가 거기에 투자를 한 적은 없어요.
1: 아 그래요? 네네.
0: 네네.
1: 네, 그럼 정말 다행이고요. 지금 이게 일단 돈 문제가 우리 집안에 큰 타격을 입힐 것 같으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사실 몇 가지 조치를 좀 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집에서 돈이 먼저 안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0: 네네.
1: 돈이 안 나가게 하는 방법을 하려면 지금 아내하고 남편이 둘 다 통장을 가지고 있을 텐데 아내가 그 돈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해왔다는 이야기는 그죠?
0: 아, 그 통장 관리는 전적으로 다 제가 합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단계로 1억이 들어가고 그다음 뭐 코인으로 2억을 투자했다는 얘기는 그러게. 이 돈을 쓸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0: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남들 그러니까 그 지인들 있지 않습니까?
1: 저 정희님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네네. 말씀드릴게요. 네. 아내의 잘못한 거 확실해요. 아내 문제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내가 경제적인 머리 구조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소망은 큰

0: 그렇지만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1: 그렇죠,
0: 일단
1: 지금부터.
0: 우리의 돈을 막고 더 이상의 손실이 없어야 되잖아요.
1: 맞아요.
0: 핵심은 거기 있는 거니까 아내의 잘못도 있고 남편이 지금 이 얘기할 때까지는 얼마나 속 터지는 일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일단 더 이상의 피해가 없게 하려면은 은행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보호자 혹은 동의한 그 원래 함께 그 통장을 관리하는 사람의 동의 없이는 인출이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장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2: 아, 네네.
0: 예, 이게 일종의 공동재산 그 보호장치 같은 건데요. 은행에 가셔서 아내가 통장, 이 돈에 있는, 이 통장에 있는 돈을 건드리지 못하게 얼마 이상 인출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장치를 먼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남편 몰래 이래저래 투자하는 일은 일단 줄어들겠죠. 먼저 이거를 얘기하시고 아내에게 이혼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아내는 남편이 매번 용서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용서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럴 때는 제일 먼저 아내는 이미 신념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을 설득한다는 건 자체는 아마 불가능하실 거예요. 불가능하실 거라 이때는 차라리 이 금융, 재정과 관련해서 우리 집안의 돈을 지키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시고 이 돈을 집중적으로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이혼을 하시게 된다면 남은 돈도 분할을 해야 돼요. 재산 분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킬 수 있는 돈이 아니고요. 이전에 뭐 설명회도 같이 가고 내가 그 돈을 투자할 수 있도록 그냥 또 열어둔 이런 이력들이 별로 본인에게 그렇게 유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일단은 더 이상의 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셔서 이 공동재산 혹은 지금 인출할 때 보호자와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금융장치를 먼저 해놓으시고요.
1: 네.
0: 그리고
1: 네네.
0: 두 번째로는 제가 보니까 우리 남편이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혼을 무작정 결정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내 아내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의미 있게 이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도록 혹은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주 이게 일종의 마치 종교처럼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먼저 남편께서 이 관련된 상담을 먼저 좀 받아보세요. 이건 본인의 상처도 좀 치유를 해야 되고 혹시라도 이혼을 한다면 준비된 이혼을 하셔야죠. 그리고 아내도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알아야 되고 이 아내도 준비할 기회를 주셔야 되니까 이혼만이 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게 목적이시니 먼저 돈 보호할 거 보호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 이 상황을 바꾸는데 또 변화시키는데 먼저는 아내가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상담을 받고 아내를 읽는 방법, 움직이는 방법을 먼저 배워가시는 게 1차적일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정희님의 이 30년 동안 묵혔던 이 긁혀있는 감정, 이 뭉쳐있는 이 아픈 이야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이 심정을 누군가 좀 알아주는 과정으로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이 옳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하나, 또 만일 내가 몰랐던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아내를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세 가지 항목들을 이 상담하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2: 네네.
0: 예,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상대방 멱살 잡는다고 될 일도 또 아닙니다. 그리고 그도 아내를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많은 그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 많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의 여러 입이 우리 남편의 한 가지 입 이거 가지고 대응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부분이 아내의 잘못이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내가 돌아오고 관련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니까 네. 이런 방법을 좀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3: 네. 네. 네. 김정희님, 예, 저희가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어서 진짜 네. 정말 다급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지금 이효성 교수님이 계속 정보와 상담을 해주셨는데 요거 적극 활용하셔서 김정희님 잘 해내실 거라고 믿어요.
0: 굉장히 네네. 침착하세요.
3: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네. 상황 대처 능력이 진짜 좋으신 분인 것 네네. 같아요. 좋은 결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후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2: 네네 알겠습니다.
3: 네네 응원하겠습니다.
0: 응원하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4: 사연자분께는 음식물 처리기 보내드리겠습니다.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4: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퇴비를 만들기 위해 풀을 베며 부르는 소리입니다.
5: 2-3년 묵은 하릅제비를 비어 올라가며
4: 사릅제비라 불리는 3년 묵은 소를 데리고 산으로 풀을 베어 올라가면서 부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협찬이었습니다.
5: 올라가며
6: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7: 이철주님께서요. 그래도 사연자분이 냉철하시고 감정적이 아니라서 뭔가 안심이 됩니다. 오늘 상담 이후로 좋은 일만 생기시길 하셨습니다.
8: 저희도요. 그렇죠. 짧은 시간이라 네. 전체를 다 아우를 순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가장 다급한 발등의 불을 좀 끄시면서 방향을 찾아 나가실 거라 믿고요.
7: 네.
8: 저희 교수님과 또 오늘 네.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9: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7: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8: 네. 네. 이 노래가 성시경 씨의 좋을 텐데의 원곡이라고 합니다. 민관홍 씨의 좋을 텐데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7: 네, 놀러 드리고 내일 4시 5분에 돌아올게요.
8: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스노클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6시 뉴스입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박완수 경남지사 선거 캠프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전원직 공무원과 디자인 업체 대표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원직 공무원 3명은 박완수 지사 6.3 지방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도록 지시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입니다. 디자인 업체 대표는 영상 제작을 위한 유사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연기하면 사법체계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미제사건, 참고인 중지사건 등 155만 건의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90일 안에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수사권을 연말까지 유지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일부 지역에서 배추에 1급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수입 여부 확인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중국 대사관 등을 통해 한국 수출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국내 환자 역시 증가하는 상황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최대 유행 규모는 지난해 절반에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7월부터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와 바이러스 검출률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작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0: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노조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서 두 기관이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사 본점과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현장을 떠난 금융감독은 비효율을 키우고 피해는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로 확보 규정을 피하려고 부지를 세 개로 쪼개 허가를 받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장평순 교원그룹 회장의 자택공사 현장에서 불법 구조물 등이 적발됐습니다. 경기 양평군청은 옹벽과 계단 등이 허가받은 설계와 다르게 지어졌다며 현장 소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교원그룹은 허가 변경 신청은 했지만 공사가 서류 처리보다 먼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온라인 커뮤니티의 분당 야탐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국가에 1,400여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부산 26도 등 21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6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산지의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2: 더워도 추워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뛴다. 러닝의 시대라 달리기로 유명한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다짐에 눈이 갑니다. 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밥 먹고 잠을 자는 것처럼 당연히 달린다. 말이 쉽지 하루 한 시간씩 매일 뛰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어서 물었더니 답해줬죠. 그냥 하루가 23시간이라고 생각해버립니다. 달리기에 취미가 없으면 책 읽기, 스트레칭과 근육 운동, 아니면 엄마랑 통화해주기. 하루가 23시간인 셈 치고 매일 1시간씩 해본다. 어떠세요? 도전!
3: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조승훈의 뉴스 하이킥.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월요일 저녁 거침없는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입니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실종된 지 104일 만입니다. 이 사건을 종결시킨 경찰관은 약 200건의 실종 사건을 종결 처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놓치면 안 될 오늘 뉴스, 뉴스 신세계에서 이정은 기자가 정리합니다. 취임 일주일을 맞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찾아 첫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초 오늘 의결하려던 당협위원장 전원 재선출 안건을 최고위에 상정하지 않고 보류했습니다. 장 대표 쪽은 후퇴나 재검토는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정치권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정치 모아니에서 서용주, 김종혁, 김종대 세 분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상반기 국회에서 여야 대치의 최전선이었던 상임위가 과방위였습니다. 하반기 들어서도 비슷합니다. 시작부터 이해충돌과 5.18 폄훼 토론회로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과방위 위원인 무소속 최혁진 의원 2부에 인터뷰합니다.

0: 조승환의 뉴스 하이킥 오늘도 조목조목 시원한 질문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4: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하고 알찬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5: 오늘의 뉴스,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6: 자, 오늘 하루 쏟아진 뉴스 중에서 핵심만 속속 골라서 정말 깊이 있게 분석해드리는 뉴스 신세계 시간이고요.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이정은 기자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정은 기자의 별명을 지었어요.
7: 어, 뭐라고요?
6: 뭘 물어봐도 척척 답해주는 기자라서 예, 뉴스 재미나이 이정은 기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음에 드세요?
7: 아, 척척 대답을 해야 할 텐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6: 자, 뉴스 재미나이 이정은 기자와 함께 네. 오늘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네. 정성호 장관 사의를 수용을 했네요.
7: 네. 계속 이제 그 사의 표명을 오랫동안 해오다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정말 건강 때문에 더 이상은 힘들다라면서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었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제 후속 인사 조치가 있을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사직은 수용하는데 좀 더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바로 사직서를 수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아까 보니까 마지막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났더라고요. 이제는 법무부 차관이 장관직을 대행하게 되고 지금 이제 후속 장관을 찾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6: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에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7: 네, 지난주 국회가 추천한 그 세 명의 후보자 중에 한 명인 그 최길수 변호사를 이제 특별감찰관 후보로 지명을 했고,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네. 2016년에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 퇴임 이후에 지금 10년 만에 부활하는 거고요. 그럼 앞으로 이제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해서 이제 임명이 되면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인의 친족, 그리고 청와대 소속의 수석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게 됩니다.
6: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소식은 짧게 좀 알아봤고요.
7: 네.
6: 와, 이제 지난주부터 진짜 정말 가장 충격적인 소식.
7: 네.
6: 와, 진짜 저도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7: 네.
6: 실종된 장미란 씨 끝내 시신으로 발견이 됐네요.
7: 네, 지난 5월 15일에 처음으로 네. 실종 신고가 이제 접수가 됐었던 장미란 씨가 오늘 오전에 시신이 되어서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네. 그 발견된 장소가, 그러니까 장 씨가 투숙했었던 숙소, 제주시 한림읍의 숙소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네. 됐대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이제 그 주변에 당시 소지품이 같이 발견이 됐고, 그래서 이제 장 씨라고 추정이 된다. 근데 지금 너무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시신이 좀 많이 부패한 상태라서 지금 뭐 육안으로 알아보긴 힘들지만 소지품이 있기 때문에 장 씨인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6: 그리고 휴대폰도 옆에 있었다는
7: 네,
6: 거 아니에요?
7: 네. 그리고 이제 네. 일단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낮은 것 같다라고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그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0: 5월 15일에 이제 연인이 신고를 했는데 당시 경찰이 이제 문제 이제 부모 경장이 무사하다라 내가 연락을 해봤다 그러니까요. 무사하다라고 해서 이제 그때 이제 한 일단락이 됐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 때문에 당시에 이제 파출소 직원들이 이제 수색을 하려고 막 찾고 있었는데 이 경찰의 이 판단 때문에 철수를 했거든. 더 이상 그렇죠. 찾지 않고 철수를 네. 했고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연락이 안 닿으니까 연인이 한 번 더 신고를 하려고 이틀 뒤에 다시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경찰이 연인에게는 연락처를 말해주지 말라고 했다라는 네. 식으로 이제 그 기록을 남겨놔서 이 지금 실종신고 접수가 아예 안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달 뒤에 가족들이 다시 신고를 해서 지금 수사를 하다가 지금 시신을 찾게 된 거고 근데 지금 그 좀 의문점이 계속 남더라고요. 지금 저도 계속 오늘 기사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주변 CCTV가 지금 이미 삭제됐기 때문에 장 씨가 정말 발견된 곳에서 숨진 것인지 네. 그리고 그 숙소를 떠난 이후에 어떤 경로로 지금 여기까지 갔는지가 지금 그 오리무중입니다.
1: 명확하지가 그러니까, 않죠.
0: 네.
1: 왜냐하면 3개월 지나면서 네. CCTV가 다 삭제돼서 CCTV만 살아 있었으면 동선이 다 나왔을 텐데 네.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0: 네. 지금. 그래서 뭐 혼자 왜 그 발견됐다는 뭐 야자수밭에 갔는지 혹시 뭐 네. 정말 가서 거기서 숨졌는지 아니면 숨짐 이후에 뭐 옮겨졌는지 그리고 뭐 한림항에 갔다는 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경찰 기지국 그 수색으로 네. 발견이 됐었는데 한림항에 갔다가 왜 다시 야자수밭으로 왔는지 혹은 뭐 같은 기지국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럼 그 근처라고 봐야 되는 건지
1: 네.
0: 그렇고 그다음에 가족들이 지금 다시 신고한 게 7월 19일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그럼 한 달 동안 수색을 했다는 건데 한 달 동안 수색한 결과 숙소와 1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는 게 저는 이게 좀 제일 이상하더라고요.
1: 보니까 제대로 수색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거 언론에 나오고 난리가 나니까 그리고 경찰 수뇌부가 다 내려갔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냥 샅샅이 한 거예요 이번에.
0: 네.
1: 그러면서 막 다른 시신까지 찾은 거 아니에요? 이거.
0: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수색 과정에서도 지금 의문점이 남지만
1: 네.
0: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임의 종결 처리했던 그 부모 경장의
1: 네.
0: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왜 통화를 하지 않았으면서 굳이 적극적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1: 그러니까.
0: 신고자인 연인에게 난 통화했다. 그리고 네 번호 너 당신한테 번호를 주지 말라고 했다. 이런 거짓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그 경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그 관리 목록에서도 굳이 데이터를 삭제를 하면서 다른 경찰이 뭐 수사를 할 수도 없게 수사를 중단시킨 거거든요.
1: 그래서 네.
0: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 문제 부모 경장 그 긴급 체포가 됐다가 오늘 풀려났어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틀 전에 긴급 체포가 됐는데 그 긴급 체포의 적법성에 이제 의문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네. 체포 적부심이라는 걸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법원이 그 체포 적부심을 인용을 했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은 그러니까 긴급 체포 절차의 위법성이 있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이제 긴급 체포는 뭐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거나 아니면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이 없을 때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시에는 부경장이랑 연락도 되고 있었고 어떤 과정상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오늘 시신이 발견됐는데 이 사람은 지금 풀려나 석방이 된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이 구속영장을 일단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면 이후에 이제 구속수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뭐 예상은 해보고 있는데요.
1: 네.
0: 더 충격적인 거는 이 부경장이 이제 임의로 셀프 종결한 사건이 200건이 넘는 네. 걸로 지금 드러났다는 겁니다.
1: 본인 이제 종결 담당자, 담당자였기 때문에
0: 네, 네.
1: 형사과의 담당, 실종수사
0: 네.
1: 담당자였더라고요.
0: 그렇죠.
1: 보니까.
0: 네, 네. 네. 그래서 작년 3월부터 1년 5개월 정도 실종팀에서 근무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종결 처리한 게 200건 정도 되고 근데 이 200건 다 괜찮나 해서 경찰이 이제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1: 네.
0: 이 장미란 씨 건과 비슷한 이유로 임의로 종결 처리한 걸로 이제 의심이 되는 게 한 10건 정도 된대요. 근데 이 중에 아직 이제 신원 확인이 안 된 게 실종자 신인 확인이 안 된 게 4건인데 그중에 이제 한 건이 이제 지난 주말 사이에 발견된
1: 맞아요.
0: 60대 남성의 시신이었던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 지금 확인 안 된 3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또 지금 관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무리 실종 사건이 많다고 해도 이게 단순히 사건을 그냥 뭉갰다고 봐야 되는 건가?
1: 이게 근데
0: 네.
1: 그 제가 경찰 출입 정말 오래 했잖아요.
0: 네.
1: 보면 경찰들이 이 성인 실종은 가출로 분류되잖아요.
0: 네, 네.
1: 이기다도 알다시피. 그래서 이거를 별로 신경을 잘 안 써요. 어차피 때 되면 돌아온다 이런 인식들을
0: 네.
1: 갖고 있고 이게 사건화된다라는 생각 자체를 잘 안 해요.
0: 네.
1: 그래서 이번에도 그랬던

0: 아닌가 싶은데 근데도 이해가 안 돼요. 정말.
1: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은 성인 실종 신고가 1년에 한 7만 건 정도 된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숨진 채로 발견되는 비율은 뭐 이게 약간 편차가 있지만 2% 조금 안 된다고 하고 네. 그리고 실제로 강력범죄 피해로 확인되는 경우는 전체의 0.01%. 그러니까 정말 뭐 강력범죄는 이제 비율적으로는 낮긴 하지,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연인이 이틀 뒤에도 계속 연락을 했고 그러니까. 또 가족도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은 이제 소재 파악이 안 돼도 기본적으로 가출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제 수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오늘 시신이 발견되면서 다시 또 이야기 되는 게 부 씨가 이제 체포 당시 이미 직위 해제 상태였다는 거 이것도 이제 주말 사이에 많이 이야기가 되긴 했는데요. 네. 이 부 경장이 지난달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입건돼서 직위 해제가 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3년 전에는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돼서 내부적으로 경고를 받기도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실종 사건이랑 별개의 일인데, 근데 이게 평소에 조직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었던가 하는 의문은 남거든요.
0: 이게 정말 저는 언론 보도를 봤는데 네. 이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한테 그대로 이런 사건 처리를 다 맡겨놓고 있었다는 네. 얘기잖아요. 네. 야, 하여튼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 이 사건을 보면 정말 경찰의 실종 수사 시스템 자체가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다. 이걸 네.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매뉴얼 상으로는 이제 실종 업무 매뉴얼 상으로는 실종자를 직접 대면해서 얼굴을 보고 안전한 걸 확인하고 나서 이 사건을 종결하라고는 한대요.
0: 그게 매뉴얼이죠. 매뉴얼.
1: 네, 매뉴얼은 그렇게 돼 있대요. 네. 그리고 근데 성인이다 보니까 난 만나기 싫어요. 뭐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전화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라도 안전을 확인하고 왜 못 만났는지는 이제 경찰이 이유를 소명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건을 끝낼 때도 뭐 실종수사 팀장이나 형사과장이 되도록 점검을 하라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이제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를 뭔가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아는가 봐요. 네. 그런데다가 지금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한림항에 가서 이제 찾고 있었던 사람들은 당시 파출소 직원들이었고 실종 사건 그 전담하던 이 부경장은 또 따로 경찰서 소속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양쪽에서 이제 이를 사람을 찾고 있다가 112 신고 처리 시스템이랑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이제 연동이 안 되고 또 각자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일이 잘 처리가 됐는지 그리고 시스템의 정보가 제대로 올라갔는지 이런 거를 크로스 체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경찰 조사의 과정 전반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진상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이제 뭐 경찰의 뭐 지휘 감독 체계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장윤기 사건 이후에 바로 지금 또 이런 암장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지금 또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선 지금 뭐 비상이겠죠. 그래서 뭐 서울 경찰청에서 또 뭐 자기 그 서울에 들어와 있는 뭐 9만여 건 네. 실종 사건 뭐 전수 점검하겠다. 뭐 경기 남부 경찰청도 뭐 3년치 실종 사건 다 점검하겠다. 뭐 그렇게 지금 다 점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사건을 터진 뒤에 이런 대책들이 나온다는 게 문제고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네. 10월 달 이후에요. 네. 10월 이후에 지금 수사 사건 쓰나미가 몰려온다라고 지금 일선 경찰서에서 진짜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네네. 중앙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경찰로 넘어오기로 지금 예정돼 있는 사건 뭐 5만 건이래요. 5만 건. 그러면 야 부실수사 암장수사 자칫하면 진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건 네. 자체가 많아진다는 게 그래서 걱정이고 이 와중에 지금 경찰 수뇌부는 공백 상태잖아요. 조지호 전 청장 그때 내란 가담해가지고 네. 저렇게 된 이후에 지금 벌써 1년 8개월 다 됐잖아요. 네. 내란 이후니까.
1: 그렇죠. 네.
0: 도대체 지금 수장도 없어요. 이 조직은. 언제까지.
1: 대행의 대행을 계속하고 있죠.
0: 아니 이러면 기강이 안 잡혀요. 진짜. MBC에 만약에 사장이 대행으로 1년 8개월 있으면 MBC 이거 회사 자체가 난리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체제를 언제까지 이렇게 수뇌부 공백으로 해서 끌고 갈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행정안전부 장관님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 진짜로.
1: 네.
0: 자, 하여튼 그렇고요.
1: 네.
0: 자, 요 얘기는 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아, 뉴스하다 갑자기 화가 나네. 아, 화를 가라앉히고. 네. 자, 여야 대표 오늘 처음 만났는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1: 네, 뭐 당연히 처음 만난 자리에서는

0: 이제 화기애애하게 뭐 사진도 찍고 뭐 덕담도 주고받고 원래
1: 아,
0: 그렇게
1: 분위기 좋더라고요.
0: 정치인들은 원래 그렇게 하니까요. 네. 그래서 김민석 신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각 당의 대표 자격으로는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그 전에는 뭐 동료 의원이니까 많이 만났겠죠.
1: 네.
0: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이제 앞으로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자고 생각했다. 수시로 대화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1: 네.
0: 장동혁 대표도 감사하다. 그리고 행정부의 어떤 견제 기능을 이렇게 국회가 담당을 할때 야당과 여당이 힘을 합쳐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화답을
1: 네.
0: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초반에는 원래 다 덕담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제 이른바 서면제청 논란을 두고는 두 대표의 입장 차이가 좀 드러났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그 웃으면서 하는 인사 끝난 다음에 이제 장 대표가 작심을 한 듯이 이제 야당 대표니까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과거 2003년에 최종영 당시 대법원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그때도 대법관 인선을 두고 좀 갈등이 있었다.
1: 네.
0: 그런데 그때는 이제 당연히 갈등이 있었고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불쾌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단을 통해서 임명 제청을 수용했었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민석 대표가 20여 년이 지난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결단을 해서 이게 해결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절차를 포함한 상황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장동혁 대표가 그 이제 대화 그 공개된 모두발언 말미에 다시 이야기를 꺼내면서
1: 네.
0: 대법관 제청을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하거나 조율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게 저의 헌법 해석이자 저의 소신이다.
1: 네.
0: 그렇게 말을 하면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의 고유한 권한으로 존중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공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입장 차만 확인을 한 거죠.
1: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지금 전당대회 끝나고 지지율이 뚝 떨어졌어요?
0: 네, 그렇습니다.
1: 얼마나 떨어졌어요?
0: 이제 민주당 지지율은 이제 오늘 일단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지지율은 지난 조사보다 6%포인트 낮아진 41.9% 그리고 국민의힘은 4.5%포인트 높아진 37.6%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특이할 게 민주당 지지율이 특히 호남 지역에서 많이 하락했는데 호남에서
1: 네.
0: 무려 21.2%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55.7%를 기록해서 이 지역의 낙폭이 가장 컸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끝나면서 이제 컨벤션 효과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지지율이 아주 높았던 지역에서 그만큼 뭐 낙차가 클 수는 있지만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21.2%포인트 하락은 정말 초유의 일이긴 하거든요. 지금 정당 입장에서는.
1: 네.
0: 네.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 보자마자 기자들이 오늘 민주당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이제 최고위원회 회의 이후에 이제 최고위에서 거론했다고 하진 않고 당직자들이 중심이 되는 회의에서 여론조사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다. 그리고 이건 좀 심각한 수준이 됐다. 이게 우리의 공통적인 인식이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할 일과 방향에 대해서 기조 발제를 많이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도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 2.8%포인트 내린 40.2%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계속 60% 선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40% 선이 위협받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뭐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좀 이 숫자는 꼭 지켜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지금 이러다가 이제 3자로 떨어지면
0: 네.
1: 진짜 뭐 조기 레임덕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할 텐데.
0: 네. 그런데 오늘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이
1: 네.
0: 좀 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언론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신임 당대표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 언론의 일방적인 비난 그리고 이간보도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을 위해서도 언론개혁이 필요하다.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매도, 팩트를 비틀어서 민주당을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정부의 업적을 알리기는커녕 비트는 보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네,
1: 둘이 동시에.
0: 네.
1: 저는 그냥 열이 나면
0: 네.
1: 일단 진단을 하고
0: 네.
1: 그다음에 약을 먹든지 그리고 주사를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반응은 자칫하면 이게
0: 네.
1: 자칫 체온계 탓하는 거나 비슷하다.
0: 네.
1: 이렇게 아니 언론의 보도

0: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왜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분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1: 근데 이 발언은 그 미디어 오늘과의 그 갈등 있었잖아요.
0: 네.
1: 네, 거기서도 이제 드러나죠. 아, 오마이뉴스죠. 오마이뉴스. 네, 네, 오마이티비에서. 네, 그래서 그때 왜 그 전당대회 때 이제 촬영 못하게 하고 막고 그러면서 네. 이제 뭐
0: 카틀 막 논란.
1: 네, 카틀 막 논란이 있었고 뭐 김민석 편이잖아. 뭐 이런 식의 네. 발언을 했었잖아요. 이런 인식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목포시와 목포 MBC가 공동 주최하는 목포 시민 아카데미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는 투자 전문가 염승원 이사가 대한민국 자산 시장의 대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포 시민 아카데미는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두 배, 인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생활인구 100만, 동아시아 해양허브 목포시가 함께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리는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4: 여러분께서는 거침없고 유쾌한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5: MBC 이정은 기자와 함께 오늘 뉴스 정리하고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여론조사를 소개했는데 네.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국민의힘 이준숙 의원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를 했네요.
6: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18 폄훼 토론회를 주최한 걸로 지금 비판해받고 있는 네. 이진숙 의원 이 관련해서 지금 그 고소를 한 겁니다. 그 지난 15일 그 이제 전당대회 연설에서 김민석 대표가 당시 이제 후보자였죠. 이제 그 연설을 하면서 이진숙 의원을 겨냥해서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네.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뭐 민주화 정신을 강조하면서 네. 예, 그러면서 국회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맥락에서 이게 나온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진숙 의원이 전체적 비판을 넘어선 악의적인 인신공격이다라고 하면서 오늘 영등포 경찰서를 찾아가서 모욕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에 좀 그 표현이 사람들을 많이 좀 의문을 이제 자아냈는데요. 네. 여자 전두환이라는 단어는 모욕죄 대상으로 넣지 않고 네. 여자 히틀러에 대해서만 아. 이제 구구절절 이게 왜 모욕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 보고 이게 여자 히틀러는 모욕적인데 여자 전두환은 모욕적이지 않다는 건가? 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지금 수긍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제

0: 별 대답을 하진 않으면서 그냥 소송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제 뭐 저 같은 의구심을 많이 다 가지겠죠. 그래서 민주당은 이게 지금 수긍을 하는 것이냐면서 이 의원이 지금 써야 될 것은 고소장이 아니라 의원직 사퇴서다. 그리고 네. 대국민 사과하고 즉각적으로 의원직을 사퇴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당에서 제명 조치를 하라라고 요구를 했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 이제 그 지지난주부터 부터 일관되게 이제 이거는 의원 개인이 주최한 행사다라는 입장을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민주당을 향해서 입법 권력으로 입틀막을 하는 거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 국민의힘 지금 폭풍 전야인데 일단 그 당협위원장 그 전면 재선출 이거는 오늘 보류가 된 거죠, 그러니까.
0: 그렇죠. 네. 오늘 최고위에서 이제 의결을 하려고 했는데 안건 상정이 27일 최고위로 지금 미뤄졌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랑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만 반대 의사를 표했었는데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양양자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방식도 고민해보자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좀 반대 의사를 밝혔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이미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렇죠. 반대로 지금 총의를 모은 상태입니다. 당협위원장 전체를 지금 당원 직선제로 뽑으면 뭐 현역 의원들이 상당히 탈락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장대표 취임 전후에 이제 그 전당대회 전후에 유입된 당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당원들이 이제 강선 당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입김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거의 이제 좀 보존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1: 비장 행사 된다.
0: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표면적으로는 이제 싸우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뭐 중진들이 불출마 선언하면 다음 총선에서 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장동희 대표가 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공천권을 지금 2년 전에 미리 행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대부분 당협위원장들이 지금 총선에 나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메시지 샵 8001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끝까지 뉴스 하이킥과 함께해주세요.
1: 자, 오늘 2부는 예고해드린 대로 최혁진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먼저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그 조희대 대법원장 네. 정말 사상 초유의 서면 제청 파문이 네.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정말 예.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예. 오늘 보니까 장동혁 대표를 찾아갔잖아요. 김민석 대표가. 그래서 그쵸. 분위기가 상당히 사실 좋았어요. 그런데 예. 딱 요 사안은 입장 차이가 정말 분명하고 서로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사안이다라는 느낌을 확 주더라고요. 네, 어떻게 네. 보셨어요?
3: 그 일단 장동혁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런 제청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갔는데 왜 이러냐라는
1: 그러니까요.
3: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사실 뭐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하는 모든 국민들 또 일반적인 중도층까지도 보면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파기환송심 같은 일이 없었고 또 내란의 밤때 계엄의 밤때 대한민국의 민주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대법관이 나서서 국가를 지키겠다. 그다음 계엄을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1: 한마디 멘트도 예. 없었죠. 당시
3: 그런 행보를 네. 했더라면 네. 또 이후에도 보게 되면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그렇게 많은 국민들의 불신들이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서부지법 난동이 벌어져서 극우 세력들이 사법부를 거의 뭐 붕괴 직전까지 몰고 나간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조차도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이란 사람은 네. 특정한 정치 성향에 치우쳐져 있는 사람이고 대한민국 민주헌정 질서를 지킬 만한 확실한 의지라든가 네. 사법부의 공정성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국민적 불안들이 불신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재청권이라고 하는 것을 순수한 의도로 볼 수 있겠어요? 네. 또 수개월 동안 뭉개다가 갑자기 서면으로 보낸 것을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는 도저히 민주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인 거죠.
1: 그러니까 이번 한 사안뿐만이 아니라 약간 네. 그 시계열을 넓혀서 보면 과거에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던 언행까지 종합해서 봤을 때 그렇게 우리가
3: 그렇죠.

0: 수 있다. 요 얘기를 하시는 거죠?
1: 그렇죠.
0: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예. 이번 사안을 두고 지금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약간 듣도 보도 못한 초식이에요.
1: 예.
0: 듣도 보도 못한 초식이다 보니 청와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약간 좀 당황할 수밖에 없는
1: 하는 그런 절차들을 둔 거잖아요. 네. 그럼 통상적으로 양자 간의 권한이라고 하는 걸 존중한다라면 상호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대법 관 후보들을 국회로 네. 보내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받아들일 수 없는 후보를 끝까지 고집해서 네. 상대를 공경으로 내밀고요. 네. 그다음에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법관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다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공격할 빌미를 만들고 이런 걸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내부에 대한 통제력을 봐. 내 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힘들 거야. 난 이 정도의 장악력이 있어. 대통령하고 내가 소위 맞짱 뜨는 사람이야. 네. 이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처음부터 저는 이거 전략적으로 기획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청와대가 어떻게 나올지까지도 미리 다 계산을 했겠죠.
1: 그럼요. 네. 뭐 여기 다 선수들인데 네, 그러니까. 세수합 내수합을 다 계산하고 간 거죠.
0: 그렇죠. 예. 대법원장 정도 되는데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사상 네. 초유의 일을 했을 때 자기도 예. 알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는 뻔히 아는 상황에서 예. 한번 지른 거잖아요. 그러면
1: 지른 거죠.
0: 이때 청와대가 어떻게 나올 건지도 계산을 안 했다라고 하면 너무 나이브한 거죠.
1: 그건
0: 사실은.
1: 무능한 거죠.
0: 네, 그건 무능하고. 예. 자, 그렇다면 청와대는 지금 예. 대응 방법이 예. 일단은 반려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1: 네.
0: 반려하고 이제 재재청을 해라, 다시 해라라고 예. 할 수는 있는데 이럴 예. 경우에 지금 법원 내부 게시판에도 그런 글들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1: 예.
0: 이게 워낙 그 사상 초유의 일이다 보니까 이거는 규정된 게 없잖아요, 지금.
1: 예.
0: 네, 그러면 약간 위헌 소지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내부 법원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1: 그 전에 우리가 하나 정리할 게 있죠. 네. 프레임적으로
0: 네.
1: 보면 추천위원회가 있었어요.
0: 그렇죠. 대법관 추천위원회.
1: 예. 그러면 청와대에서 네. 뭐 이 사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0: 네.
1: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4명의 후보가 있는데
0: 네.
1: 우리는 이 4명 말고 딴 사람이 좋아 그러면 논란이 커질 수가 있겠죠.
0: 네.
1: 그런데 청와대는 정당한 요구를 사실은 뭐 의사를 비춘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언론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특정 후보에 대한 선호가 네.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특정 후보가 4명의 추천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0: 네.
1: 그러면 추천위원회라는 게 뭡니까? 이 4사람 중엔 누가 대법 관이 되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절차를 거친 거잖아요. 네. 그럼 임명권자는 사실은 그 4명 중에서 이 사람이 되면 참 좋겠네라고 하는 의견을 전할 수 있는 거고
0: 네.
1: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이라고 하면 그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 자체가 아무 무리수가 없죠.
0: 네.
1: 결국 추천위원회를 통과한 4명의 대법관 중에서 굳이 심지어는 과정에서 우리 법사위에서 나왔지만 이게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이 4명 중에 선호한 사람이 있었을 때 거절할 그걸 끝까지 거부할 명분이 없다 보니까 아예 추천된 4사람 모두를 물러버리고
0: 네.
1: 새로 추천하려고 하는 시도까지 저는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그리고 그게 잘 여의치가 않으니까 결국은 끝까지 목리를 부려서 그중에 두 사람 자기들이 선호하는 사람만 추천을 한 건데 이것 자체도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거 자체를 갖다 받아들이는 것 또는 국회로 안 보내는 것이 위헌이냐 문제를 떠나서
0: 네.
1: 이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말 꼼수이고 사법부에서 그동안 해왔던 얘기
0: 네.
1: 대한민국의 모든 판사들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 모든 판사는 다 그렇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자기들 스스로 접어버린 거예요.
0: 네.
1: 저는 사법부 내부에서 이 문제부터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추천위원회에서 통과한 4사람이고 대통령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4명 중에 대통령실에서 그 한 사람을 이야기했다라는 것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그걸 끝까지 시간 끌면서 거절하고 굳이 서면으로 그중에 딱 두 사람만 던졌는가. 이거에 대해서부터 사법부는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래서
1: 네.
0: 청와대 어떻게 할 걸로 보이세요?
1: 그건 뭐 하세요. 저도 잘 모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0: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1: 거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0: 둘 다? 두 명 다 받아. 이번에 1+1으로 왔잖아요.
1: 한 사람은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1: 그러나 손 대법관 후보는
0: 네.
1: 저는 거절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0: 사전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1: 사전 조율이 안 됐기
0: 다시
1: 때문에.
0: 다시 재청하라고 처음부터 그렇죠. 절차 다시 밟으라고
1: 그렇죠.
0: 해야 된다.
1: 이건 왜 그러냐면
0: 네.
1: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향후 100년 동안 내내 대통령 할 게 아니잖아요.
0: 네.
1: 추후에 다른 대통령이 또 있을 겁니다.
0: 네.
1: 그러면 이것은 관행과 절차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절차적 관행이다라고 하는 것이 훼손됐다라고 하면

0: 정확하게 훼손된 다른 형태의 관행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소위 정치권의 합의라든가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네. 그거를 받아들여서 인정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1: 자, 그러면 만약에 네. 이게 이제 처음부터 다시 밟으라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네. 걸린단 말이에요.
0: 네. 네.
1: 그러면 여기에는 대법관 공백에 대한 그런 우려. 이거는 다시 이 대통령한테 또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바로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걸 노렸을 수도 있거든요.
0: 그것까지 사실. 계산한 거죠.
1: 그러니까요.
0: 예.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생각은 뭐 그 머릿속을 네. 어떻게 알겠느냐만은 저는 이 사안이 딱 터졌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떤 것도 받기 힘든 상황들, 어떤 네. 걸 받더라도 정치적 리스크가 있는 상황들을 만든다라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실이 굉장히 정치적인 압박을 받는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거고 네. 그걸 통해서 지지율에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로 여론상이 안 좋은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것. 저는 이 사안과 지금 내란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이 저는 같이 병행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대통령실은 정치적 부담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내몰려 있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 결정을 하면서 돌파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아쉬움은 있죠. 조희대 네. 대법원장 탄핵을 진지하게 했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1: 오늘 낮에 나온 청와대 입장은
0: 네.
1: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재청 과정은 관행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다.
0: 맞습니다.
1: 네. 그렇게 맞습니다. 보신다는 거죠.
0: 예, 그렇게 정리하고 가는 것은 후임 대통령들을 위해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0: 예.
1: 오늘 그리고 지난 주말부터 계속 좀 뜨거웠던 뉴스가 이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이거 예. 셀프 종결 이 네. 사건인데 이거 터지면서 이제 당장 또 이게 경찰한테 앞으로 경찰이 점점 더 이 수사가 이제 비대해지잖아요. 권력이 지금 수사 권력이 비대해질 텐데 네. 이거 지금 이대로 놔두면 되냐 이런 지금 논란들이 계속 또 터지고 있거든요.
0: 예.
1: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건은?
0: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경찰 개혁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경찰에 대한 순환 근무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규정하는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상피제,
1: 네.
0: 소위 친소관계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 이런 것들 통해서 그 다음에 감찰 기능들을 민간 외부 위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력한 감찰 기능하는 검찰 개혁안을 냈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나왔던 경찰에 대한 우려와 다 맞물려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서부터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 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게 검찰 개혁한 다음에 경찰 문제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1: 네.
0: 일반 서민들은 경찰 만날 일이 훨씬 많아요.
1: 그렇죠.
0: 검찰 만날 일은 별로 네. 없고요. 또 지역에 내려가면 향찰들.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초중고 나오고 네. 그 지역에서만 경찰 수사관으로 20년, 30년 일한 분들, 이분들이 지역에 뭐 기득권, 특권층하고 네트워크돼 있거나 심지어는 뭐 이제 조폭인 사람들도 다 동문이고 형동생하는 사이고 뭐 이런 일이 있죠.
1: 그렇죠.
0: 대다수 경찰이 그렇진 않지만 일부의 사람들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특권층의 뒤를 봐주고 인사상의 혜택을 받고 고위직에 올라가서 네. 병목을 장악하고 있는 문제는 뭐 사실 십수년째 대한민국 안에서 큰 문제로 반복돼 왔습니다. 지금 이 제주도 사건 문제는 지난번에 광주 문제서부터 해서
1: 네.
0: 사실 그동안에 숨겨져 있고 은폐돼 있던 일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0: 견제하는 방안이 있을 거고요.
1: 굉장히 강력한 감찰 방안인데요. 네. 지금 사실 기존의 경찰을 감찰하는 위원회가 네. 사실 경찰 인사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부 봐주기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면 네. 네. 감사 조치하다가 경징계로 끝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네. 우리 식구 감싸기 하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 기회에 경찰을 위한 국가 이제 뭐 경찰 감찰위원회나 이런 경우를 저는 철저히 외부 인사로 한다라는 게 있고요. 사실은 아직 합의가 안 돼서 이제 계속 저는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데 공발을 많이 못 받았지만 제가 지난번에 여기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것처럼 보안 수사권 같은 경우를 그 국가권익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설치를 하자. No. 그렇게 해서 제3의 기구가 수사권에 대한 문제점들 예를 들면 억울하게 수사에서 뭐 이렇게 축소 은폐를 당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들여다볼 수 있고 검사들이 보는데 수사가 미비하다라고 할 때 보내면 그 기관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다라든가 이거를 경찰 내부에 둘 게 아니라 제3의 기구에 저는 권익이라고 얘기했지만 꼭 권익위가 아니더라도 제3의 기구를 통해서 수사권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지 않으면 이 정부가 지난 다음에 거대해진 경찰은 어떤 일을 또 벌이게 될지 저희가 뭐 상상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0: 그리고 제가 이 일부에서도 이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어떤 우려를 했냐면 지금 10월 되면요. 네. 진짜 아마 검찰에서 그동안 그 사건들이 이제 예. 경찰로 다 넘어오는데 제가 그렇죠. 듣기로는 중앙지검 사건만 예. 5만 건이 넘어온대요.
1: 예, 예.
0: 지금 경찰 수사 인력 그러잖아요.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지금.
1: 예.
0: 수사 경찰이 13만 명인데 그중에 수사 인력 해봐야 3만 5천 명밖에 안 돼요.
1: 예.
0: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저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1: 예.
0: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1: 일단 여러 가지 조치들을 아마 한동안 한 1년여 가까이는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텐데요. 인력 증원도 좀 일부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대검에 있는 수사 인력들 있잖아요.
0: 네.
1: 거기도 잘 어떻게 뭐 행안부가 전 설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일단은 공수청에 남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0: 네.
1: 기준에 익숙하니까. 근데 그 수사 인력들이 중수청으로 넘어오든 경찰 쪽으로 와서 보강이 돼서
0: 네.
1: 수사 인력풀들이 강화가 되는 조치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0: 네.
1: 지금 여러 가지 조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0: 네.
1: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환근무 제한다 그러면 지금 반발하는 게 다른 지역 가면은 관사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교통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반발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여러 가지 누적돼 있는 수사 사안들이 동시에 넘어올 때 이 대안 세우는 거,
0: 네.
1: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안이하게 대응할 수가 없다. 당이 민주당이 나서 가지고 이 경찰의 안정화들을 위해서 이후에
0: 네.
1: 특단의 TF를 만들고 총리실이 붙어서 예를 들면 행안부가 대안을 만들었는데 기재부가 예산을 안 실어주면 내후년으로 또 밀리게 되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총리실이 하든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히 있으니까 행안부 전 핵심이 행안부, 기재부, 법무부인 것 같습니다.
0: 네.
1: 행안부, 기재부, 법무부 3개 부처가 모여가지고 최대한 국민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이거 제대로 못 다루면 제가 볼 때는 그 이재명 정부 정말 지지율은 더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언론들이 예. 지금 계속 더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1: 예.
0: 이건 당연하죠.
1: 예.
0: 예전의 경찰이 아니거든요. 이제
1: 예.
0: 경찰은 정말 엄청난 파워를 가진 그런 집단이 돼버렸기 때문에
1: 예.
0: 더 언론도 감시를 하게 되고 그러면 계속 이런 사건 터질 때마다 계속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1: 그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에서도 심각하게 만약에 보안 수사 사안들이 지금 폐기됨으로 인해서
0: 네.
1: 예를 들면 이제 중수청이 보안 수사를 한다 쳐요. 근데 보안 수사를 미비하게 했어요. 경찰 감싼다라고
0: 네.
1: 그런 건이 한두 건이라도 터지면 그 폭발력은 엄청난. 할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제가 권익위 같은 제3의 기구에 그러면 권익위는 강제 수사권만 없다 뿐이지 법령 개정에서 강제 수사권을 주면 되고 인력은 대검에 있던 수사 인력 중에 한 300명 정도 보내면 됩니다.
0: 네.
1: 그렇게 해서 보안 수사 문제 발생하는 거에 대한 대비책을 하나 구축을 해놓고 객관성과 중립성과 안정성과 투명성을
0: 네.
1: 갖춰놓는 거 그것도 큰 건이 될 거거든요.
0: 네.
1: 이런 조치들을 지금 다각도로 해야 되는데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보안수사권 유지냐 폐기냐 요 두 가지 논리만 가지고 6, 7개월 동안을 결론을 못 내리고 시간을 해오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세밀한 대책들이 부족했다라는 게 지금 큰 위험거리가 되고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검찰개혁이라는 이 화두 이거를
1: 예.
0: 마치 보안 수사권이 전부인 것처럼
1: 맞습니다.
0: 만들어버린 거 아닌가.
1: 예.
0: 사실은

0: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도 못하게 하자라는 이 대원칙은 동의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공소청, 중수청 만들고 했으면 이제는 경찰,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해 어떻게
1: 견제할
0: 견제할지를
1: 것인지.
0: 좀더 우리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사건들이 계속 터지니까 이거는 진짜 좀 심각한 사안인가 싶어요, 제가 볼 때.
1: 아마 이제 국민들이 무게의 중심이 검찰에 비유해서 경찰로 넘어왔잖아요. 그동안에 사실은 꾹꾹 참고 있던 것들도 터져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보 받은 내용은 더 황당한데, 지역에 불법 개발되는 내용이 있어서 경찰한테 신고를 했대요. 주민들이 가서. 그랬더니 해당 수사관이 뭐라고 하냐면 고발인 조사를 하잖아요. 고발인 조사를 하면 그 사람들의 뭐가 불법이고 주민들이 느낀 불편함이 뭐였고 이런 걸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누구의 사주를 받고 고발하셨습니까?
0: 갈 길이 멉니다.
1: 갈 길이 멉니다. 해결해 가야죠, 그래도.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듣고요. 최혁진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프타임까지 유튜브 오늘 같이 하겠습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팩.
1: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딱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어?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5: 현대 오피스.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종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3부와 4부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전 상근 부대변인,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하프타임 최혁진 의원과 더 이어가겠습니다.
5: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6: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
1: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0: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7: FM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8: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9: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10: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7: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제주에서 지난 22일 60대 실종자가 사체로 발견된 데 이어 오늘 장미란 씨 추정 시신과 또 다른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검찰은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현직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남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오늘 오전 10시 46분경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30대 여성 실종자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제주경찰은 합동수색 중이던 경찰관이 지난 5월에 실종됐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고 감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지점은 장 씨가 묵었던 장기투숙 숙소에서 400여 미터 남짓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실종 사건을 잇따라 허위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부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 씨 실종 사건과 지난 7월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담당하면서 가족들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은 또 지난 2일 실종 신고된 60대 남성 실종자의 사건도 허위로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0대 남성은 실종 신고 51일째이자 재신고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부경장에 대해 직무유기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MBC 뉴스 남민주입니다.
1: 제주에서 지난 22일부터 사흘 동안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4구째 발견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3시 4분쯤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인근 해상에서 70대로 추정되는 남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낚시객이 발견해 119 소방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전달받은 제주해경은 이 남성이 지난 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된 것을 파악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배추 신선도 유지를 위해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한 일군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백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중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일군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중국 중앙정부가 특별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중앙TV 등에 따르면 중국 공무원 식품안전판공실 등은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에서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사용할 사실을 파악하고 유통을 차단했습니다. 포름알데히드 배추는 중국의 한 블로거가 캉바오현의 배추 수매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영상엔 수매업자들이 배추를 트럭에 싣기 전 배추를 한 포기씩 들어 포름알데히드로 추정되는 액체가 담긴 대야에 담갔다가 꺼내는 모습이 촬영됐습니다. 현재까지 문제가 된 배추가 한국 등 해외로 수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중국 내 구체적인 유통 범위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0: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백승은입니다.
1: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국내 환자 역시 증가하는 상황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최대 유행 규모는 지난해 절반에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7월부터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와 바이러스 검출률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작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3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등을 지냈고 2017년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일해왔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수석은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해 법적 문제는 더 따져봐야겠지만 기존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대통령 임기 만료 뒤 재판받게 될지 모르니 자기 사람으로 대법관을 임명해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뜻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홍 수석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6개월 수사를 마친 2차 종합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구속은 7명에 그쳤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2: 세 차례 연장을 거쳐 역대 최장 기간 수사해온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비롯해 법인을 포함 모두 58명을 재판에 넘기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는 행안부 예산 전용 시도를 밝혀내며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가안보실이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합동참모본부와 국정원, 검찰, 해경 등의 내란가담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방사 1경비단장 등 내란 재판의 핵심 증인들도 기소하며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 밖에도 노상원 수첩에 대한 의혹이나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 일부 핵심 사건을 비롯한 46건의 사건은 또다시 국수본으로 넘기며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한다는 종합특검의 출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1: 서울고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명태균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20일 보석신문에서 명 씨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무죄 추정,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기 희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란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해 적국을 상대로 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금융 공격을 벌일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문에서 밝혔습니다. 기고문에서 이란과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는 번영으로 가는 길이 막힐 것이라며 미국의 눈에 글로벌 왕따가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위해 만든 수로 관리 기구가 해협 통항 시 이란 규정을 위반하면 선박을 납포하고 압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페르시아만 해협관리청은 현지 시간 23일 일부 선박이 이란 규정을 위반했다며 해당 선박들은 향후 벌금 부과, 납포 또는 압류 등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박완수 경남지사 선거 캠프에 딥페이크 영상 제작, 관권 선거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과 디자인업체 대표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현직 공무원 3명은 박완수 지사 6.3 지방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도록 지시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입니다. 디자인업체 대표는 영상 제작을 위한 유사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입니다. 2024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분당 야탐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국가에 1,400여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서울지법은 국가가 20대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484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야탐역 일대에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했고 인건비, 초과 근무 수당 등 5,505만여 원의 행정비용이 낭비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박지향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 업무에 복귀합니다. 박 이사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부

0: 법원이 인용한 데 따른 겁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부산 26도 등 21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6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산지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저녁엔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영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5: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 드립니다.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취임 일주일을 맞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찾아가 첫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웃음꽃 뒤 팽팽했던 신경전, 무엇을 의미할까요? 민주당이 5.18 토론회를 열었던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징계안 어떻게 처리될까요? 정치권을 구석구석 살펴보는 3, 4부 정치 모아니에서 서영주, 김종혁, 김종대 세 분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십니까.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송상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집단수용시설과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 과거사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진실규명은 피해자 명예로 회복하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2028년 2월 25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로 신청

0: 신청해 주십시오. 문의사항은 023393-9700으로 전화 주십시오.
1: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2: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을 구석구석 들여다보고 전망하는 시간입니다. 정치 모아니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서영주 전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오늘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세 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2: 오늘 회동이 있었습니다. 상견례 웃음꽃이 만발하고 김민석 대표가 찾아갔죠. 장동혁 네. 네. 대표를 찾아갔고, 그런데 또 뭐 그래도 역시 또 이견 차이는 또 분명히 또 드러냈고 네. 오늘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전임 대표 때는 사실 그때는 악수도 안 하지 않았나요? 처음에는 어땠어요?
3: 그러니까 이게 여야 대표가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꽤 처음으로 만난 것 같아요.

0: 아니 표현이 오늘따라 좀 상당히 문학적입니다.
1: 아니 그게 아니라
2: 철학적입니다.
0: 아, 철학적이고.
1: 아니 감정적으로 하면 야, 김민석 대표가
0: 사랑과 우정 사이 왠지 BGM 한번 좀 깔려야 될 것 같고.
1: 감정적으로 하면 만나기가 쉽지 않죠. 아, 사실. 네. 우리 지지 민주당 지지층도 뭐냐 지금 내란을 옹호하고 뭐 좀 부정선거하는 사람 만나 하지만 야당 대표잖아요. 만나요 뭐 막말로 저기 정치의 생산물이 나올 것이고 결국은 왜 그러냐면. 민생을 책임지는 여당이니까.
0: 김종대 의원께서 지금 하실 말씀이 많은 듯한 아유. 눈빛을 보내고 계세요. 네.
2: 글쎄요. 저는 일단 만난 건 좋은 일이고 보기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만났으면 이 정기국회 앞두고 민생이나 입법에 대한 양당의 효능감 있는 협의 채널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이어지는 만나야 될 이유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인데 이왕 뭐 정청래 대표 나가고 이제 김민석 대표가 오셨으니까 각 당의 대표들이 당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야 민생 협의도 잘 될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김민석 대표는 그런 점에서 전임 대표에 대해 다소 좀 나아진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거기에 부응하는 좀 자율성을 발휘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면으로 이 두 대표의 회동을 앞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김종혁 최고는 어떻게 보셨어요? 여야 관계 조금 좀 나아질 걸로 보세요?
3: 뭐 그럴 것 같지도 않은데요. 네. 왜냐하면 사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두 분이 만나신 건 잘 된 거죠. 네. 만든 말 그 앞으로도 계속 좀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악수 안 하고 뭐 그러는 것보다는. 근데 과공은 비례고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앞뒤가 너무 달라지면 갑자기 그게 좀 진정성보다는 그냥 약간 가식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김민석 후보가 무슨 저 장동혁 대표가 그 장동혁 대표한테 뭐 필수 불가결한 분이라고 뭐
0: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3: 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저 거짓말을 뭐 지금 뭐 온 국민 앞에서 저걸 누가 믿을 사람이 누가 있다고 저런 얘기를 하냐 이런 생각이 들고 반대로 장동혁 대표 이 앞으로 뭐 반갑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0: 상식으로 만나자
3: 뭐 실질적으로 그런가 뭐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니 김민석 대표하고 민주당 그러면 내란당 얘기나 그만하시든가 아니면 장동혁 대표는 올공을 그만 가시든가 아니 둘 다 할 거 다 하면서 그러면서 만났더니 거기서 그렇게까지 막 그 상대방을 치켜 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게 그게 아 저게 정치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생각하면서도 또 대부분의 분들은 좀 씁쓸할 거예요. 아니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말고
0: 여기 세 분 다 이제 정치권에 몸을 담고 계시니까 그게 근데 그 저같이 정치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야 저거 진짜 힘들겠다. 그 소리 장도란 말 하잖아요. 마음속에 칼을 품고도 웃을 수 있는 야 저건 정말 정치인들만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근데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오늘 만남 자체는 높이 평가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한 대로 소리장도라고 이게 속마음은 아닐 수 있죠. 불편할 수 있지만 그냥 철저하게 말씀한 대로 뭐 내란당이라는 주장하지 마시던가 뭐 장동혁 대표는 올공 가지 마시던가 이건 이제 정치적인 그 당내에서의 상황이고 여당 대표로 살 일이 있고 야당 대표로 살 일이 있잖아요. 이게 말하자면은 이분들은 사실 선출된 공직자예요. 그러면은 이분들의 최종 서비스를 해야 될 분은 국민들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밥값은 해야 되잖아. 그럼 여야 대표가 만나서 얘기도 하고 뭔가 좀 정책적으로 논의할 건 논의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못 받아들일 건 못 받아들이고 하면서 사실 이런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라는 그런 그 동기와 어떤 배경에서 저는 뭐 이견은 없다. 잘했다.
3: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 사람 친구도 있잖아요. 은은한 사람이 좋고 은근한 사람이 좋지 너무 바뀌는 사람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갑거나
1: 뭐
3: 뜨거웠다 차가웠다 뜨거웠다 차가웠다 그러면 야, 저 사람 믿기 힘드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 두 분이 잘 만나셨으니까 오늘 그 서로에 대해서 보여줬던 것들의 반의 반만이라도 각자가 있을 때 그렇게 해주시면 뭐 여야 관계든 뭐든 잘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기왕 그 말 나온 김에 그러면 김 최고께서는 김민석 호 일주일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의욕이 굉장히 넘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거에 비해서 약간 좀 여러 가지 논란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3: 정확히 과유불급이시잖아요. 네. 그 뭐
0: 과유불급.
3: 네, 우리 조 앵커가 얘기한 거

0: 내린 것 같아요. 뭐 상당히 보면은 이제 그 말할까 마음속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네. 욕심을 지나쳐서 그 무슨 그 의원들 다 들어다 놓고 90도 절시키는 게 뭡니까
1: 90도
0: 그게.
1: 인사. 90도 인사.
0: 아니 무슨 깍두기들 뭐 이러면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아니 그거 사람들 그 국민들한테 뭐 겸손하겠다 네. 이런 거 좋죠. 네. 근데 그 모습이 그 인사를 받는 저도 국민이잖아요. 네. 뭐 야당이지만 네. 그 모습을 이렇게 딱 보는데 이게 흉측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아 저게 뭐 마음속으로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 다 아는데 왜 저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일종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게 마키아벨리가 얘기했듯이만 정치인은 조롱이 되면 안 되거든요. 네. 경멸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네. 그런 행동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너무 과하고 그다음에 또 본인의 어떤 출발이 좀 기반이 취약하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정청래 대표 쪽에서 한 거의 절반 가까운 네. 그 표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만회하기 위해서인 것 같긴 한데 너무 과도하게 지금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무슨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좀 과하다.
1: 과하다.
0: 에, 과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1: 자, 김종대 전 의원께서는 일주일 어떻게 평가하셨고 아까 얘기하신 그 90도 인사 논란도 있었지만 저것도 네. 있었죠. 그 민주당 TV인가요? 그
2: 예, 뭐 댄디만주 예,
1: 그것도 좀 논리가 됐죠.
2: 예, 그것도 뭐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의혹이 너무 앞선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문제 해결형으로 나가야지 보여주기 퍼포먼스로 이제 빠지면은 그때부터는 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정이 제가 알기로는 새벽부터 굉장히 바쁘신 걸로.
1: 원래 총리 때도 새벽 총리였죠.
2: 예, 새벽 총리라는 말도 있었고요. 예. 또 거제도도 취임하자마자 가셨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떤 그 발빠른 행보고 저는 기민했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어디에 나타났다, 뭘 했다 이게 아니라 무엇을 해결해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무엇을 문제로 설정했는가 이제 이 단계에서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뭐 ABC론이라고 해서 나눈 것도 제가 몇 번을 읽어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위기의 분기점에 놓여 있거든요. 지금.
1: 네.
2: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해결해야 된다는 강렬한 문제의식이 느껴지지는 않고 일단은 당내 화합과 포용 그러면서 어떤 그 새로운 판을 이렇게 추스려가는 초기의 세팅 과정이라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빨리 이제 지나쳐서 문제 해결형 대표가 되지 않으면 지금 지지율이 자꾸 저하되는 이재명 정부에서 뭔가 분기점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그 말씀하신 ABC는 일단 좀 어려워요.
2: 아니 보니까 아무리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0: 어포더빌리티
1: 그거 그 맘다니가 했던 그 얘긴 거잖아요. 그런데
2: 네,
1: 너무 어려워요. 일단 영어 단어가 그 성문 기본 영어 정도는 읽어야 그거는 독파해야 맨투맨 정도는 독파해야 알아듣는 영어잖아요. 이게 포도블 쉬운 단어가 아닌데
3: 일단 있어 보이잖아요.
1: 아, 네. 아 근데 있어 보이는 걸로 정치해야
3: 근데 이제 말씀한 대로 좀 네. 쉬운 언어들을 정치권에 네. 썼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늘 김대중 대통령께서 얘기하듯이 정치인은 네. 국민들에게 중3 정도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정책권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노력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일주일 평가를 하면 한마디로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려는 일주일이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닮은 꼴. 그러니까 일, 실용. 그걸로 이제 승부를 본 거예요. 거제 간 것도 그렇고 네. 새벽형 총리 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인선을 한 것도 속도감 있게 했던 것들.
1: 네.
3: 그다음에 장동현 대표 만난 것도요. 그러니까 집권여당은 그릇을 크게 써야 된다.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어떤 그 대립보다는 국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런 지점들을 다 실천하려고 포인트들을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파 싸움을 하지 않도록 일로 끊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안에서 뭐 친천계네 친명계네 전당대회 끝났지만 상조는 다죠. 당연히 친천계 최고인 3명이 있고 최근에 조금 뭐 청년 지명직 최고와 관련해서 조금 네. 좀 불협화음 비슷한 게 나올 뻔한 상황이 있었죠.
1: 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그냥 크게 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일로 쭉 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 좀 코스프레? 대통령 닮은 꼴로 좀 당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다.
1: 자, 그래서인지 어제 이제 첫 당정 협의를 했죠. 그리고 부동산 문제를 이제 얘기했는데 보니까 모양새가 약간 여당이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민심을 좀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해서 청와대가 받는 그런 분위기, 각도, 그렇게 구도를 그렇게 만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2: 그 부분은 네. 실제로 뭐 여당이 좀 주도적으로 해서 청와대에 이렇게 정책을 던졌다 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보다는 출구와 그 퇴로를 만들어줬다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1: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2: 8.13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그 실제 정책의 진위에 비해 가지고 너무 여론이 안 좋아요. 원래 이거는 여론이 서로 상쇄되는 측면도 있는 거고 좀 잘 따져봐야 되는데 어쩐 일인지 이 진보 정부 특히 이재명 정부가 이 부동산 문제는 건드리면 선악의 개념으로 자꾸 접근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응징형, 징벌형 정책으로 오인되는 경향이 있고 그로 인해서 실제 정책보다도 더 많은 반감을 불러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저 집권 여당이 책임 있는 수습자로서 어떤 여기서 이제 역할을 해준다는 것은 대통령의 짐을 좀 덜어준다. 이런 측면에서 좀 역할이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 이왕 그렇다면 조금 더 선택지를 풍부하고 다양하게 해서 실제로 좀 이런 것들이 세심하게 고려되는 어떤 흔적들을 많이 남겨야 되고요. 또 그렇게 하면서 그 성남 민심을 좀 위로하고 그러면서 위무하는 이런 어떤 그 기능으로 나아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1: 김최욱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0: 아니 근데 그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그 수정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거는 뭐 잘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걸 만들 때 당사자가 김민석 총리였다는 거죠. 본인이 총리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거기서 그런 난리가 난 다음에 다시 당에 와서 이제는 또 그걸 고치는 걸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좀 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문재인 정부 때 제가 그때 부동산 업자 만났대요. 그 부동산 하시는 분 만났더니 복덕방 이른바. 아니 도대체가 너무 정책이 많이 나와서 뭘 나도 모르겠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지금 11호 정책부터 시작해서 8.13 정책 그다음에 세제 정책도 또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바꾸는 건 잘 되는 거 뭐 민심을 반영하는 거는 잘한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거를 김민석 총리가 와서 그 대표가 와서 막 바꾸는 거를 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본인이 그 책임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점수를 높이주기는 참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2: 근데 이건 김민석 대표가 자신이 결정했다기보다는 전당대회 중간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 또 후보들 간에도 이게 토론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집단지성의 힘이라고 봅니다. 물론 김민석 대표가 자기 책임도 좀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솔하게 고백하면 저는 더 좋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의 이제 수습 국면은 뭐냐면은 이제 전당대회 때 확인된 민심 또 여러 어떤 그 후보들 간의 토론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대표가 받아안는 형식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요 하나의 어떤 그 총리 시절 문제만 삼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1: 부동산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너무 좀 쉽게 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계곡 그 철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보다 쉽다고. 근데 저는 거기서부터 뭔가가 좀 꼬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그렇게 봐할 문제인가? 이거는 진짜 교육 문제하고 부동산은 그 누구도 풀기 어려운 문제인데.
3: 킬러 문항인 건 맞죠.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대통령의 계곡 정비보다 부동산 문제가 쉽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시장에 좀 확신을 주려는 정보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1: 그러니까요.
3: 이게 이제 그 사실 두고두고 예를 들어서 핀잔을 듣는 그런 문구가
1: 그다음에 그 시장 이기는 뭐 정부 없다 이런 표현이라던가
3: 저는 뭐 일단은 이제 그거는 전체적인
0: 시장 없다.
1: 아, 정부 이기는 시장
3: 이게 이제 전체적인 평가가 부정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도 중요한 건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돼야 된다는 공적 목표는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오늘 이제 비거주의주차에 대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저항이 심하고. 그 부분 때문에 저는 국정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데 있어서의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집권여당이 당정청을 통해서 보완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수정 보완하자고 제안을 하면 청와대가 그걸 받아서 정부의 정책에 위반이 되면 이게 솔직히 또 호흡을 맞추는 또 이 모습 자체도 이 부동산 시장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언제든 이 정책 자체가 좀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가 호흡을 맞추면 정부가 고집을 안 부릴 수도 있는 거.

0: 거구나라고 했을 때 이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될 수 있어서
1: 네.
0: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봤고 시의적절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좀 국민들한테 알려줬다는 거 저는 이거 굉장히 좀 높이 평가해 줬으면 좋겠다.
2: 저는 그 민주당 분들, 민주당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정책하시는 분들한테 그 100여 년 전에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쓴 그 신념윤리와 책임윤리에 대한 책을 꼭 좀 읽어봐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보면은 신념윤리들은 다 강해. 아, 내가 하는 게 옳아.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저 선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져. 그걸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피가 터지는데 야 내가 동기가 순수했으니까 그런 거 갖고 나한테 뭐라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을 봐요. 정치인은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치인은 책임 윤리가 앞서야 되지 자기의 신념을 자기 혼자서 가지시라고 그거는 권력 없을 때.
3: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신데 예,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하는 이현주 의원이 과거에 양당을 다 경험하고 나서 네.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민주당 탈당할 때는 선의를 갖고 일하는데 악한 결과를 내놨더라. 그런데 국민의힘에 가보니까 여긴 선한 의도 자체가 없다. 그래가지고 또 탈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선한 의도로 선한 결과를 내보자고 세 번째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4: 본인의 정당화 아니에요.
3: 아니, 그런데
4: 민망하니까.
3: 예, 제가 이 말을 자, 들으면서 얘기하는 뭐, 거는
1: 알겠습니다.
3: 확실히 선한 얘기는 네. 민주당이 더 많이 하는 네. 건 맞아요. 그런데 결과가 선하냐 이런 건데 국민의힘은 그러면은 그만한 열정이 알겠습니다. 또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게.
1: 막스 베버까지 나왔는데 광고 듣고 4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5: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6: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7: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8: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5: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9: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5: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10: 뉴스의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입추 매직은 있었어도 처서 매직은 없나 봅니다. 처서가 지났는데 다시 더워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다가 열대야주의보 내려진 곳도 많습니다. 서울과 경기, 일부 남부지역에는 폭염경보로 특보가 강화됐고요. 서울, 대전, 부산 등 열대야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대전, 전주가 25도로 아침에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32도, 대전 34도, 전주 35도, 포항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올림픽대로 사고 있습니다. 한남 방향으로 영동대교 가기 직전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해 있고요. 뒤로 한남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강남권 지나는 데만 15분은 걸립니다. 신채입니다.
11: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2: 오늘 4부 역시 정치 보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주 전 상금 부대변인, 그리고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4부는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장동혁 대표 추진하는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이게 지금 오늘 의결이 보류가 됐는데 저 먼저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13: 네.
12: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직접 뽑자는 거잖아요. 근데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선을 붙이자는 거예요? 아니면 뭐 지금 있는 당협위원장을 놓고 뭐 찬반을 하자는 거예요? 뭐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13: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300명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역구 의원이 254명이고 그다음에 네. 그 비례대표가 46명이에요. 네. 여야 합쳐서 나누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지역구가 254개인 거죠.
12: 네.
13: 근데 여기서 그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네. 그 당협위원장이 임명이 되면 네. 그러니까 대개 이제 총선을 앞두고서 공관위가 만들어져서
12: 그렇죠.
13: 이 사람을 공천을 줄 것이냐 네. 아니면 다른 경쟁력 있는 사람을 더 할 것이냐, 경선을 붙이거나 전략 공천을 하거나 네. 뭐 여기서 굉장한 잡음이 막 벌어지잖아요. 이때 네. 거의 뭐 난장판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분신하겠다고 당사 앞에 와갖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사람들 동원해갖고 막 데모하고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선거 때를 앞두고 이제 다 각 당이 그렇게 합니다. 네. 뭐 비명 횡사니 뭐냐 하는 공천학사 있고 네. 이런데 네. 이거를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당대표가 총선이 아직 2년이 남았는데 네. 근데 여기서 내가 당을 한번 싹 바꿔버리겠다.
14: 물갈이하겠다.
13: 물갈이하겠다라는 취지예요. 근데 그게 보니까 아무도 몰랐는데 거기 보니까 그 무슨 저 그 경년제 8월 그 짝수회의 8월 달에 저 그 당원 당협위원장을 뽑는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아 그러면 2026년에 그러니까 이 당원 당규를 봐라.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그 해석을 하면 뽑는다니까 있는 사람들 다 그만두고 네. 새로 뽑겠다. 근데 그거를 당원들에게 물어봐서 뽑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 근데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안 나온
13: 아직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룰이 안 정해졌는데 무조건 그것만 일단 선언을 해놓은 건데 네. 당장 그 반론이 들어가는 게 야 그럼 2024년에는 왜 안 했냐? 2022년에는 왜 안 했어? 짝수 연마다 한다면서 20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이걸 왜 들고 나오는 거야?
14: 그러니까 당헌 당규 있긴 있는 그러니까 규정이군요.
15: 사실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모든 당협위원장들의 일괄 사표를 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당원 직선제로 전부 새로 뽑겠다 이 얘기
13: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5: 어우 저는 살 떨리네요. 아니 근데 무시무시하네요.
14: 교체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교체? 될 얼마나
13: 그러니까 이게 룰이 안 나온 게 네,
14: 그러면, 그러니까 룰을 모르는구나.
13: 네, 예를 들면 그래서 어떻게 뽑는 건데 그러면
14: 그러니까요.
13: 그러면 이미 현역 현재 당협위원장 임기가 만료됐다고 치고
14: 네.
13: 여태까지 그런 적도 없지만 그다음에 누구 여기 다시 하겠다는 사람 있으면 두 사람 세 사람을 놓고 경선을 붙이겠다는 거야? 아니면 이런 경선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한 사람을 놓고 찬반 투표를 하겠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반대가 많으면 어떡할 거야?
14: 그러면 그냥 사고 지역구 되는 거네요. 네,
13: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14: 사고가 나는 거예요.
13: 이게 사실은 원래는 룰이 정해진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룰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8월 달에 정비를 할 거야 안 할 거야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 룰을 그러면 그 통과가 됐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룰을 정할래. 네. 이렇게 되면 또 굉장히 시끄러워지겠죠.
16: 근데 이제 그걸 이름하여 당원들 손으로 당협위원장을 뽑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배경을 봐야죠.
14: 네.
16: 배경이 가만히 있는 이 당협위원장 전체를 리셋해서 재신임 투표를 묻겠다는 거잖아요. 네. 쉽게 설명하면 네. 원래는 사고지역구가 있고 채워야 될 때가 있으면 뭐 경선 방식을 가든 아니면 내리꽂든 평가를 하든 해서 거기에 지정을 할 텐데 이건 지금 장동혁 대표가 신박한 아이디어를 내서 당원 단계 뭐 경년제 8월에 한다니까 싹 드러내서 재신임을 묻는 거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찬반 투표가 맞죠. 지금 현재 있는 현역 위원들이 이게 계속해도 되겠어? 그걸 당원한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4: 네.
16: 그 당원들이 이게 지금 현재의 당협위원장을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노림수가 뭐냐.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성분은 잘 모르겠으나 그래도 장동현 대표가 이 정도의 승부수를 던졌을 때는 당원 성향은 파악이 끝나지 않았을까.
14: 이미 계산을 다 했다. 네,
16: 그래서 본인한테 협조적인 사람은 당원들이 남겨놓을 것이고 비협조적인 뭐 송파나 몇몇 본인이 그 저 징계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곳은 또 이제 당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계산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제 거기는 이제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선배님이야 워낙 범접하기 힘든 원외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14: 지금 당협위원장이신 거죠.
13: 팔의 목숨이죠.
16: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보면 저는 리셋 후에 사고지역구를 만들고 거기에다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꽂는 방식으로 가서 궁극적 목표는 연임의 꿈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그거죠. 뭐.
14: 근데 김종혁 최고는 걱정 없으시죠?
13: 왜요?
14: 아니 이렇게 인지도가 있고.
13: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14: 유튜브 켜면 늘 나오시는
13: 이렇게
14: 분인데.
13: 인지도가 있어서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미워하는데.
14: 김재혁 대 네. 김재혁 최고는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15: 아니 좀 문제 없으실 걸로 봐요. 오히려 예, 그 당이 그런 자해적인 행동을 하겠나? 아니 뭐 모릅니다 저는. 그런데 네. 요 한 몇 년 전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제 언론에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14: 네.
15: 요즘은 천벌 받을 짓은 꼭 당원 투표로 하더라. 그러니까 왜 민주당 그 왜 위성정당 창당한다든지
14: 네.
15: 아니면은 왜 공천 안 하기로 귀책 사유가 있는데 공천하고 이런 거 다 당원 투표로 했다고
13: 해요. 당원 투표로
15: 하죠. 그랬더니 어느 날 조직된 강성 당원 결집을 해서 전체를 다 그 좌우하는 말 없는 불측정 다수를 지배하는 이게 이제 당원 주권이라는 이름 하에서 네.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까?
13: 나쁜 건 금방 배워요.
15: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저기 여전히 어떤 그 결집된 강성 당원 네, 지지층 네. 여기를 하나의 어떤 돌격대 내지는 어떤 돌파 세력으로 해서 당을 어떤 사적으로 조금 더 강화된 통제를 하겠다는 의도로 저는 봅니다. 네. 그 이상이 아닐 수가 없는 게 과거의 당협위원장은 사고 지역을 하는 건데.
14: 네.
15: 이거는 그게 아니라 굉장히 어떤 모든 당협을 다 대상으로 올려가지고 이제는 한꺼번에 언제든 갈아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정당에서 그동안에 어떤 그 안정적 관리나지는 정당의 그 항상성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안정적 네. 관리는 이걸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흔들어 놓고 뒤집어 놓겠다는 네.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원 주권, 뭐 당원들의 직선으로 한다 그래.
14: 명분은 좋죠.
15: 그러니까
14: 명분은
15: 선으로 포장된 네. 사적인 악이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13: 아마 서영주 소장님도 그 당협위원장 했었죠.
16: 아닙니다.
13: 안 했어요?
16: 옆에서 실무를 했죠.
13: 아 그런가요? 근데 당협위원장 해보면요, 네. 사실은 아, 몇 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만두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하다가 아유 이거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왜냐하면 이거는 법적인 보장이 아무것도 안 되는 직업이 자리예요. 법적인 보장이 안 돼서 그 후원금을 받을 수도 없어요.
14: 네.
13: 그리고 근데 본인이 사무실 지금은 이제 법이 이번에 바뀌었는데 네. 7월부터 그 이전에는 사무실을 본인 입으로 낼 수도 없어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도대체 뭐냐. 법적인 보장은 하나도 안 되고.
14: 그래도 공천받는데 유리한 자리잖아요.
13: 근데 또 웃긴 거예요. 양당 모두가 네. 왜 사무실을 운영 안 하냐고 그걸로 점수를 매겨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건 없는데 양당에서 왜 사무실 안 얻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점수를 매기고. 그래서 사실 이게 엉망진창인데 원외 당협위원장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엉망진창인데 이번에 조금 바뀌었어요. 사무실은 자기 이름으로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법을 바꿔놨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하다가 지쳐서 네. 야 내가 내 돈 써가면서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래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저희만 해도 지금 사고 당협이 서른 몇 개예요.
14: 없는
13: 없어요.
14: 금석인
13: 그만뒀어. 그만두고.
16: 사실상 저런 것만 당원 투표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건 정치 개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0: 아이디어일 수 있는데 그냥 멀쩡하게 현역 의원이 당협위원장 하고 있는데 자 이제 당신들 다 재신임 투표 당원들한테 받아 하면 난리가 나죠. 그리고 의도가 너무 뻔하니까. 근데 저는 이게 대의제 민주 기관에서 당원 투표로 뭐든지 결정한다는 자체가 이게 사실상은 너무 무책임한 발상이거든요. 이게 절차를 잘 지켜서 대의원을 뽑고 대의원들이 이 당협위원장이나 지원위원장에 대해서 추인을 해요. 형식적으로라도. 민주당도요. 사실 당에서 지역위원장이라 합니다. 우리는. 지역위원장을 보내면 지역의 대의원들이 반려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 지역위원장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지역
1: 사실 있어요.
0: 대의원 대회에서 이거를 반려를 합니다.
1: 거부하는 사람도
0: 그게
1: 있어요.
0: 이제 사실상 있어요. 당헌당규상에. 그러면 대의원들이 그렇게 등을 돌아서는 거는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당이 배제하고 다른 사람 내려 꽂을 때 대의원을 장악한
1: 그건 그럴
0: 이
1: 수도 있지.
0: 정치인이 그걸 막아서는 겁니다. 이제 그 정도까지는 뭐 이해가 돼요. 근데 전체를 그냥 통으로 국민의힘은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 당원들한테 하나하나 다 물어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말 괴상한 발상이에요, 이건.
1: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 여기까지 하고, 그, 이진수 의원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일단, 김민석 대표 고소를 했더라고요? 모욕 혐의로.
0: 뭐를 모욕당했는지 제가 알아봤는데,
1: 네.
0: 여자 히틀러?
1: 여자 히틀러.
0: 이 발언 때문에 그러는데, 이분은 참, 참 말도 아까운 게, 그냥 본인은 모욕당하는 걸못 참으면서, 본인이 모욕한 광주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이 5.18의 민주화 정신과 국민의힘의 당헌 강령에 있는 5.18 정신의 개성, 국민의힘도 모욕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5.18 무슨 재조명을 합니까? 그렇게 역사 대한민국의 모든 민주화의 영령들한테 모욕을 준 분이 여자 히틀러라는 말 한마디에 모욕죄를 고소를 하면 이분은 이게 인지능력이나 공감 능력이
1: 아
0: 제로예요.
1: 근데 거기서 제가 눈여겨본 거는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저뿐만이 아니고 여자 전두환, 여자 히틀러거든요.

0: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로 어떤 기행이 많은데 다 의도된 연출인가 하는 의심도 좀 어떤 해봅니다. 아니 이제 판을 키워서 네. 어떤 보수의 여전사로 어떤 하나의 어떤 지역의 소구력을 높이는 하나의 자기 이진숙식 어떤 정치의 틀을 짜놓고 네. 거기에 이제 맞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불행하고 슬픈 일입니다. 사실은 이 뭐 규탄을 하기 앞서 가지고 이게 문명국가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도층 사이에서 버젓이 보여지고 이러다 보면은 국민들이 이제 상당히 마음이 또 슬퍼지고 네. 또 그런 게 치유가 안 되는데 이 또 얼마나 많은 정치가 이런 문제를 또 치유하고 봉합하기 위해서 비용을 치러야 될까 생각하면 앞이 캄캄해지죠.
1: 하긴 듣다 보니까 의도적인 전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 100% 전략입니다. 네.
1: 왜냐하면 어찌됐건 간에 상대의 어떤 이런 쏟아지는 어떤 비난과 이런 것도 자기에게는 정치적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 네.
1: 왜냐하면 더 유명해지는 거니까 어찌됐건. 이 유명해지는 게 좋은 건이 나쁜 건.
0: 유명하신데 어떤 면으로 또 그런 걸 더 바란다는 거죠.
1: 알겠습니다. 김종혁 최고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저는 이게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참 비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지금 2026년 아닙니까?
1: 네.
3: 이 사건은 1980년에 벌어졌던 광주민주화운동이잖아요. 그리고 그거 이미 보수 정권에 있을 때도 그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명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기념관도 짓고 뭐 광주 묘역도 만들고 다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 지나간 것을 왜 자꾸 다시 재소환해서 그 네. 상처를 후벼 파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럴 이유가 전혀 또 없잖아요. 지금 46년 전이면 지금 그때 10대 정도면 이해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비극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6세 이상 되는 사람들만 기억하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 저는 그때 20대였기 때문에 네. 굉장한 그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대학 다닐 때 야,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뭐 그때 80년대가 그렇게 뜨거운 그 시기를 보냈던 것들은 다 광주의 아픔 때문에 그랬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치유하고 넘어가야 될 그리고 이 과거를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걸로 해서 가야 되는 건데 이거를 자꾸만 소환을 하는 이유가 그거는 저는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학술적으로야 뭐 이런 논란도 있을 거고 저런 논란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걸 국회에서 불러다가 국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거 더구나 이제 정점심 원내대표가 이거 하지 말아달라고까지 얘기했는데 한 것은 명백히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좋아 보이지 않고
1: 국민의힘에서 일단 징계와는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3: 그렇더라고요.
1: 네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3: 그 뭐 제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 네, 네, 네. 윤리위가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득달같이 달려들면서
1: 네.
3: 왜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당원들이 이분에 대해서 징계를 해달라라고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당 대변인이 나와서 그 징계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그럼 네. 그 이전에 그 심한 말들을 5.18과 관련해서 심한 말들을 해서 징계받았던 사람들은 뭔지
1: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3: 하여튼 형평성은 하여튼 지금 현재 장동혁 당 대표 지도부에서는 형평성을 찾아보기는 참 어려워요.
1: 자 이런 가운데 수요일인가요? 장동혁 대표 뭐 쇄신한 기자회견을
3: 26일 날.
1: 26일?
3: 네, 26일이 수요일인가요?
0: 뭐 또 당원 주권 얘기할 거고
1: 네. 네. 뭐가 나올까요?
3: 잘 모르겠는데 뭐 네. 저기 아까 아침에 그 서정 변호사님 같이 패널로 나가는데 네. 말씀은 중진들에 대한 물갈이도 얘기할 것 같다.
1: 그거는
3: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다들 우리가 에이 이렇게
1: 거기까지 가면 정말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3: 네, 글쎄요. 뭐 그래서 진짜로 뭐 말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갈지 예, 네. 원래는 뭐 당원 주권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청년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가겠다는 것 쪽이었는데 글쎄 거기서 뭐 중진들에 대한 비판까지 갈 수 있을지
0: 근데 올림픽 공원에 저조한 출석률에 뭔가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 의원들 20%밖에 안 나왔잖아요. 동원령 내렸는데 이런 데서부터 이제 물갈이에 대한 어떤 그 열정이 좀 뭔가 도끼가 탄생한 거 아닌가 하는
3: 그 물갈이는요 네. 그 극우 사이트에 가잖아요. 네. 1년 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야 한동훈이 쫓아내면 지지도 확 올라갈 거야.
1: 네.
3: 장도혁 지지도 하늘로 치솟을 거야. 그때부터 얘기했어요.
1: 네.
3: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한동훈 내친 거예요. 근데 뭐 올라가기는 커녕 그냥 계속 바닥으로 꼬라박고.

0: 있는데 이것도 분명히 누군가 그 주변에 있는 장 대표 머리가 누군가와 상의했을 거예요. 그 누군지는 뭐 대충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지만 뭐 여기서 얘기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금 자기 머릿속에서 세계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중진들도 날리고 원내 당협위원장들 다 우리 저 이거 한번 물갈이 시작하고 그다음에 저 징계 윤리위 통해서 눈에 가시 같은 애들 다 치고 뭐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1: 야, 아니 살벌해요. 너무 과격해.
2: 네, 하여튼 폭풍 전야 이렇게 네 글자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은 폭풍 전야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주 전 상금부대변인,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김종대 전 의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8: 안녕하십니까?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송상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집단수용시설과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 과거사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진실규명은 피해자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2028년 2월 25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로 신청해 주십시오. 문의사항은 02-3393-9700으로 전화 주십시오.
9: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2: 내일은 오마이뉴스 과구신 기자, 노영희 류재화 변호사, 명지대학교 한문도 교수,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1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1: 해가 갈수록 폭염의 강도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빈번해진 안전사고 유형이 있습니다. 유리문과 유리창이 저절로 깨지는 사고죠. 유리면의 바깥쪽은 직사광선을 받아서 팽창하고 안쪽은 냉방기의 영향으로 수축하는데요. 이런 불균형이 반복되면 내부에 균열이 생겨서 한순간에 깨지고 맙니다. 결국 유리 근처에 있던 사람이 파편에 맞아서 다칠 수 있죠. 이 같은 사고를 막으려면 온도 차이를 줄여야 하는데요. 창밖에 햇빛 가리개를 설치하고 에어컨 바람이 유리문을 향하지 않게 해서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1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4: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8시 뉴스입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에 대한 2차 실종 신고가 최초 신고가 종결된 지 두 달여 만에 서울에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장 씨의 사촌동생이 지난달 19일 오후 실종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원경찰서는 제주경찰청을 통해 기존 실종신고가 종결된 사실을 파악하고 장 씨 어머니와 통화해 재신고 의사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은 실종신고 접수 당일인 지난달 19일 관할인 제주서부경찰서로 이첩됐습니다. 육사 폐교와 육군사관학교 신설에 반발한 육군사관학교 출신 60대 남성이 건물 옥상에서 투신 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제지당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용산 국방컨벤션 건물 옥상에서 시위를 벌이던 6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건물 옥상 문을 쇠사슬로 잠그는 등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건물 1층으로 내려와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육사 동창들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암시하는 글을 보낸 뒤 옥상으로 올라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배추의 1군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수입 여부 확인에 나섰습니다. 또 중국산 배추에 대해 포장 장소별로 최대 3회에 걸쳐 포름알데히드 검출 여부를 확인하도록 검사 강화를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지칭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고도 정치적 수사라고 말하면 다 해결되는 것이냐며 대한민국이 스탈린 체제와 소련 같은 독재 국가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김민석 대표가 지난 15일 민주당 전남 광주 합동연설회에서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발언이 정치적 비판을 넘어 악의적 인신공격이라고 고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법무장관 사직서가 수리된 정성호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국회로 돌아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합동수사를 할 합수본 근거 규정이나 특사경 지휘권이 없어져 개별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공소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등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큰 폭으로 하락했던 국내 증시가 이달 들어 회복 흐름을 보이자 B2 규모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기준 신용 융자 거래 잔액은 전일보다 5,223억 원 늘어난 32조 4,16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부산 26도 등 21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6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산지의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0: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가장 위험한 것, 바로 졸음운전입니다. 고속도로 사망자의 70% 이상이 졸음과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는 휴식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드라이브라는 앱을 설치한 후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방문하면 휴식을 안내하는 알림이 오는데요. 이 알림을 누른 다음 15분 이상 휴식하면 최대 500원 상당의 포인트가 적립되고 이 포인트는 전국 커피 전문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졸리면 포인트 받고 쉬어가세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이 계절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더위에 생산적인 일을 하려고 건물 옥상에 고추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더워서 집에 돌아가면 옷이 다 땀에 젖어서 옷을 벗기도 힘든 요즘이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루를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청취자 김선영님께서 8월의 어느 날 나의 오늘은 게시판에 남겨주신 글인데요. 더위에 지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루를 채워나가는 선영님. 참 지혜로우시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일들을 척척 해내면서 월요일 하루를 채워나가셨나요? 늦더위의 기세가 맹렬해서 이번 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저녁은 낮보다 나으니까 우리도 생산적인 일을 한 가지씩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욕실 청소라든가 텃밭에 물 주기, 냉장고 정리 등등 하고 나면 왠지 모를 뿌듯함이 느껴지는 일. 여러분도 컨디션이 허락하는 선에서 조금씩 손대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8월 24일 월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이한철의 슈퍼스타 전해드렸습니다. 아,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진짜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직관적인 가사가 너무 힘이 되지 않나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김명자님이 하루에 반찬 하나씩 했어요. 메추리알 조림, 오징어 도라지, 오이 무침, 그리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저녁에는 닭볶음탕 해서 먹었네요. 우리 명자님은 오늘 반찬을 많이 하셨네요. 아, 하루에 반찬 하나씩을 하셨구나. 메추리알 조림도 하시고 오징어 도라지 무침도 하시고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닭볶음탕까지. 오늘 오프닝에서 뭐라도 해보자, 생산적인 일을 조금씩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명자님은 진짜 그야말로 생산적인 일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우리 이경희님은 오늘 구미도 많이 더웠어요. 둘째 아들이 예비군 훈련 받고 와서 땀을 무지 많이 흘렸다고 하네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도 예비군의 민방위에 끝이 없네요. 휴. 그러게요. 더운 날씨 훈련 받느라고 고생하셨겠네요. 아드님이. 오늘 날씨가 많이 더웠어요. 어제부터 더워졌잖아요. 토요일에 그래도 비 오고 바람도 좀 불어서 선선한 가을 날씨가 오나 보다 싶었는데 다시 어제부터 더워졌습니다. 0365님은 젠디 안녕하세요. 텃밭에 땅콩을 좀 심어놨는데 너구리가 와서 다 헤집어놓고 까먹고 난리도 아니네요. 아직 다 연글지도 않았는데 할 수 없이 땀 뻘뻘 흘리며 닭했어요. 그런데 더운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모기였어요. 오당제 들으며 몸과 마음을 달래봅니다. 땅콩을 심어놨는데 너구리가 왔어요.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0365님 서울은 아니실 것 같은데 와, 너구리가 와서 땅콩을 다 헤집어 놓다니. 또 무슨 얘기 해주세요? 아, 그렇죠. 모기. 모기가 또 이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면서 다시 막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모기가 곳곳에서 진짜 보이는 것 같아요. 대신에 매미 소리는 좀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 한창 더울 때에 비해서 매미가 좀 줄어든 것 같다. 매미 소리가 좀 잦아들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오늘도 더웠지만 어쨌든 여름날에 오늘 하루를 다들 잘 보내신 것 같은데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월요일이었잖아요. 어떤 월요일 보내셨어요?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또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오당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더위 속에서도 오늘 어떤 일을 하면서 하루를 채워가셨는지 그런 뿌듯함이 느껴졌던 일들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와 미니 활짝 열려 있고요.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 3부, 요즘 우리는 준비돼 있어요. 김민우 아나운서와 함께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오늘의 키워드는 뭘지 이따가 3부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올데이 프레쉬,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본 컴퍼니, 현대오피스, 데이팩, 국민연료, 썬연료, 환인제약, 빅토스,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집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처서가 지났지만 한여름 더위가 다시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으로 폭염 경보가 확대됐는데요. 대구와 창원은 37도까지 올랐고 강릉은 36.4도, 양산도 36.3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 낮에도 무더위는 계속될 예정인데요. 서울 32도, 대전 33도, 대구 35도까지 오르겠고 습도로 인해서 체감온도는 1도에서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또 대기 불안정으로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도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올해 21번째 태풍 아싸니가 오늘 오전 9시 괌 북서쪽 해상에서 발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로써 대만으로 향하고 있는 18호 태풍 사우델과 19호 태풍 나라, 20호 태풍 개나리에 이어서 서태평양에서 태풍 4개가 동시에 활동하게 됐습니다. 기상청은 현재 예상 경로대로라면 태풍 4개 모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태풍 진로에 따라 비가 내리는 시점과 양이 달라지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술 소비가 줄고 있다는 통계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 발표된 국세청 통계에서도 이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류 출고량은 298만 8천 킬로리터로 나타났는데요. 국내 주류 출고량이 300만 킬로리터를 밑돈 것은 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이후 27년 만이라고 합니다. 주종별로 살펴보면 맥주의 감소폭이 가장 컸는데요. 맥주는 2022년 이후 3년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희석식 소주와 탁주의 출고량도 내리 감소했는데요. 대중적인 술로 꼽히는 맥주, 소주, 막걸리 출고량이 동시에 줄면서 국내 술 소비 자체가 줄어드는 흐름이 뚜렷해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펴낸 2025 주류산업 정보 실태조사 보고서에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신 소비자의 월평균 음주 빈도는 8.8일로 2023년보다 줄었는데요. 술 소비 감소에는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술자리 문화가 달라진 데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고 회식에서도 술을 강권하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한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배드민턴 최강 안세영 선수가 3년 만에 세계선수권 정상에 올랐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2026 세계 배드민턴 연맹 세계선수권 대회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 2위인 일본의 야마구치 야카네 선수를 2대0으로 이기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왼쪽 발 부상 복귀 후 첫 대회에서 완벽한 몸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무결점 우승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안세영 선수의 세계선수권 우승으로 다음 달 열리는 아시안게임의 금메달 가능성도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한편 이소희 선수와 백하나 선수조도 이 대회에서 여자 복식 금메달을 차지했는데요. 한국 여자 복식팀이 세계선수권에서 정상을 차지한 건 1995년 스위스 로잔 대회 이후 31년 만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켈리 클락슨의 스트롱거 이희원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구이애찬님이 이 곡은 파워풀해서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 진짜 요즘 또 아파의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지만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같은 때 들으면 이 노래의 목소리의 강렬한 에너지 덕분인지 조금은 그래도 더위가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0511님 술 담배를 안 하는 1인으로서 술 소비량이 줄어드는 게 건강상으로 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입니다만 그걸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걱정이실 듯하네요. 그리고 김경주님도 젠디 저는 비주류라 크크크크 그래도 아주 가끔 막걸리에 사이다 섞어 마시는 먹는 건 맛나더라고요. 글 남겨주셨는데 앞에서 뉴스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술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통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주류 업계에서 무알콜? 논알콜 제품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맥주뿐만 아니라 와인, 칵테일까지 다양한 논알콜, 무알콜들이 많이 나와서 술자리 그 분위기는 같이 즐기면서도 또 취하지는 않고 그렇게 건강까지 챙기려는 소비자들을 위한 그런 선택지를 많이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는 시대에서 이제는 얼마나 건강하게 즐길 수 있나를 고민하는 시대로 좀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분 좋은 소식도 있었죠. 배드민턴 우리 안세영 선수가 2026 세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다시 정상을 탈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일본의 세계 랭킹 2위 야마구치 아카네 선수를 2대 0으로 꺾었는데요. 그 안세영 선수가 발 통증으로 인해서 지난달에 일본 오픈 기권하고 재활에 전념한 뒤에 복귀한 첫 국제 대회였는데 바로 또 이렇게 정상에 올랐습니다. 너무 대단하죠. 이제 다음 달 열리는 아시안 게임에서도 어떤 모습 보여줄지 벌써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자 복식에서도 이소희 백하나조가 세계 랭킹 1위인 중국 선수들을 꺾고 2대 0으로 꺾었어요. 세계 선수권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무려 31년 만이었다고 해요. 1995년에 길령아 장애옥조 이후에 처음이고요. 와, 진짜 멋지죠. 이번 우승은 계속 이렇게 시도를 했지만 그동안 탈락의 아쉬움을 겪었었는데 결승까지 올라서 첫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따냈다는데 두 선수에게도 의미가 있는 너무 멋진 그런 경기 또 대회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 복식에서도 동메달 서승재 김원호 선수 기록했고요. 이제 우리 한국 배드민턴 선수들 다음 아시안 게임에서도 멋진 도전 또 이어갈 수 있기를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정숙님이 우리 안세영 선수 최고입니다 하면서 또 글을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또그 앞에서 전해드렸던 늦더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있었어요. 처서가 지나면 좀 선선해질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우리 모두 그때 막 처서 매직이다, 시원해졌다 이렇게 기분 좋은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 다시 더위가 강해졌습니다. 폭염특보 내려졌고 폭염경보도 확대됐고요. 안대범님이 20시 현재 30도입니다. 네, 처서 지난 거 맞죠?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다시 더워질 줄이야. 당분간 이렇게 평년보다 높은 기온, 체감온도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계속해서 잘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물도 자주 챙겨 드시고 또 한낮에 야외 활동도 되도록은 면 피하시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날씨가 선선해졌다고 좀 방심했다가 갑작스럽게 더위가 또 이렇게 찾아오면 몸이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이 늦더위 무사히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많이 덥다고 하니까 여러분 내일도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하루를 보내셔야 될것 같아요. 모두 모두 또 이 여름을 잘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B2B 서은광 씨가 부른 노래인데요. 이 노래 같이 들어볼게요. Feel Alive.

0: 목포시와 목포 MBC가 공동 주최하는 목포 시민 아카데미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는 투자 전문가 염승원 이사가 대한민국 자산 시장의 대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포 시민 아카데미는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두 배, 인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생활인구 100만, 동아시아 해양허브 목포시가 함께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리는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오당제 가족분들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월요일이었는데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 하루가 유난히 길었던 분들도 계실 테고 생각보다 괜찮았던 하루를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어제 그 숙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라디오 뉴스 새벽에 하고 퇴근했다가 좀 쉬고 다시 이제 여러분을 만나러 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월요병은 평소보다 덜했던 것 같아요. 어제도 출근을 했기 때문에 다들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퇴근을 하셨는지 오늘 뭐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하루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 오당제에 편하게 나눠주세요. 보내주실 곳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7011님이 젠디 저 오늘 오당제 오프닝을 놓쳐서 너무 찝찝해요. 크크크크 다시 듣기 올라오면 들어야겠어요. 무슨 얘기 하셨나요? 유유 아, 또 오당제 오프닝을 놓치면 찝찝해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네요. 우리 7011님을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다시 날씨가 더워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위에 지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서 하루를 생산적으로 채워나가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청취자 김선영님이 옥상에 고추를 말리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또 생산적인 일을 하고 계신지 하나씩 실천하고 계신 일들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해드린 것처럼 뭐 욕실 청소, 텃밭에 물 주기, 냉장고 정리, 뭐 운동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 계속해서 공유해주세요. 4788님이 젠디 안녕하세요. 그냥 별일 없이 하루가 지나갔네요. 집에 오니 밥이 없어서 밥만 되길 기다리고 있어요. 요즘 저녁밥 친구 오당제 하트. 아 그래요. 그래도 우리 4788님 별일 없이 하루가 지나갔다는 게 어쩌면 가장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집에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너무 잘 해낸 하루인 것 같고요. 이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따뜻한 밥 맛있게 드시고 오당제가 또 이게 저녁밥 친구라는 게 참 감사하네요. 밥 친구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이게 밥 먹을 때 너튜브 영상 같은 걸 이렇게 보거나 하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고르거든요. 이 소중한 즐거운 식사 시간을 아무거나 보면서 아무거나 들으면서 보낼 수 없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밥 친구를 선택하는데 우리 4788님이 또 오당제를 밥 친구로 선택해 주셨다는 게 감사합니다. 9566님, 젠디 저는 오늘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깨 어슴 묶음했어요. 너무 더워요. 이제 집으로 가고 있어요. 와, 그럼 거의 12시간을 일하신 건데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네요. 오, 진짜 빨리 집에 가셔서 좀 시원하게 씻으시고 오당제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8698님은 오늘 김장 물을 심었습니다. 퇴비 뿌리고 관리기로 둥덕 만들고 했더니 얼마나 더운지 지금도 매가리가 없네요. 전문 용어들이 오늘 많이 나오는데 어슴 묶음부터 둥

0: 물 챙기세요 하고 당부의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오줌 같은 날씨에 아까도 전해드린 것처럼 날씨가 좀 시원해진 것 같아서 방심하다가 또 괜히 더 힘들어지실 수 있으니까 물 아직까지 잘 챙겨 다니시면서 수분 보충 틈틈이 해주시고요. 또 햇볕 굉장히 세잖아요. 우리 6203님이 감사하라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세요. 그럴 때는 이제 모자 꼭 챙기시고 양산도 활용하시고 이렇게 좀 보호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월요일이라서 힘내시라고 또 저희 PD님이 좋은 노래를 선곡해 주셨습니다. 라이브 버전으로 들려드릴 거예요. 이문세 씨의 파랑새 1843님의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1: 파란색 가요. 네.

이문세의 파랑새 1843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확실히 라이브로 들으니까 뭔가 분위기가 확 다른 것 같아요. 그죠? 8698님이 오타가 났네요. 둑럭이 아니라 두럭입니다. 두럭은 밭둑을 강원도에서 밭두럭. 아, 밭두럭 할 때 그 두럭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감사합니다. 8698님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아무리 검색을 그 노래 나가는 동안 해봐도 이 둑럭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는데 또 이렇게 궁금증이 풀렸네요. 4562님, 젠디 저는 9시에 퇴근해요. 하루 중 가장 즐거운 퇴근 시간을 기다리며 듣고 있어요. 꼬리에 모터 달고 기다리고 있을 반려견과 다 커서 이젠 귀여움은 찾아볼 수 없는 두 아들이 반겨주겠죠. 어떻게 보면 집으로 다시 출근이지만 힘내서 퇴근해볼게요. 아, 집으로 다시 출근하는 기분. 하루 종일 그래도 우리 직장인들은 퇴근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퇴근 시간 가까우면 발걸음부터 가벼워지고 마음도 막 날아갈 것 같고 이런 기분이 드는데 우리 4562님의 퇴근 후의 모습을 너무 이렇게 멋지게 잘 표현해 주셔서 재밌네요. 반려견이 꼬리에 모터를 달고 기다리고 있고 두 아들이 또 반겨주고 오늘도 긴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9시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분 정도 마지막 20분 힘내서 잘 마무리하시고 살아가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기분 좋게 퇴근하시길 바랄게요. 2369님, 날씨가 더워져서 힘드네요. 이럴 때 남양특집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젠디 뒤에

서 있는 여자분은 누구시죠? 좀 무서울 뻔했는데. 아, 아니 아니 아니요. 제 뒤에는 아주 환한 빛이 비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도 보이는 라디오 보셨겠지만 뒤로 괜히 쳐다보게 되네. 그 전광판에 오늘도 당신 편이 로고가 예쁘게 빛을 밝히고 있답니다. 남량 특집. 개인적으로 저는 좀 별로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우리 혜영 작가님은 굉장히 좋아하시지만 주말엔 산으로 시간에 우리 윤성준 기자님이랑 한번 했었죠. 저는 아우 다시 듣기로도 못 들을 것 같아요. 이거 조금 무서웠어요. 4790님, 오전에 아내 병원 진료 후 부산 시민공원 황토길 걷기 하러 나갔는데요. 너무 더워서 집으로 와서 종일 집에 있다가 저녁 먹고 이기대 바닷길 1시간 반 걷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바닷가에도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너무 더워요. 바닷가도 진짜 덥겠네요. 바람 살살 불고 너무 좋았는데 지난 토요일 날 어떻게 이렇게 다시 날씨가 더워졌는지. 오늘 병원도 진료 보시고 아내분 그리고 황토길도 걸으시고 알찬 하루 보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덥다고 너무 집에만 있어도 몸이 더 처지는 기분 드니까 너무 이렇게 햇볕이 내리쬐는 뜨거운 시간 피해서 아침 저녁으로 잠깐 산책을 한다든지 걸어 다닌다든지 뭐 그런 운동하는 시간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6483님 오늘 영월로 혼자 휴가 왔어요.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숙소에 와이파이도 TV도 없어서 오랜만에 라디오 들어요. 빛이 없는 곳에서 보이는 달은 정말 밝네요. 모두 달 한번 올려다 보시고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 와, 혼자 떠난 휴가. 영월로 가신 거예요. 진짜 제대로 푹 쉬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와이파이도 없고 또 TV도 없다고 하니까 오롯이 뭔가 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거잖아요. 그 사이에 또 저희 오당재가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그래요? 오늘 달이 예쁜가요? 저도 퇴근길에 한번 봐야겠네요. 달빛이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도 지금 혹시 밖에 계시다면 운전 중이시라면 아니면 뭐 산책하거나 운동 중이시라면 하늘 한번 시간 되실 때 올려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떠난 여행인이만큼 또푹 쉬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시면 좋겠어요. 0365님이 신청해주신 정인의 오르막길 그리고 0892님의 신청곡이에요.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두곡 듣고 올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있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있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있다 데이팩.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선열로.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입주민 안내방송을 단지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만든 아파트가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SNS에 외삼촌네 아파트 단지는 안내방송을 여기 사는 아기들이 돌아가면서 함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영상에는 어린이가 강아지 배변 처리와 여름철 에어컨 사용에 관한 안내를 또박또박 읽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아지가 남긴 배변을 그대로 두면 이웃이 밟을 수 있다면서 배변 봉투에 담아서 깨끗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고요. 또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서 복도 창문이 닫혀 있다면 열어달라는 안내도 전했습니다. 방송을 마치면서는 자신을 이날의 일일 아나운서라고 소개하면서 서로서로 배려해서 우리 아파트를 세상에서 제일 머머한 아파트로 만들어보아요 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이 어린이가 만들고 싶다고 한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일까요? 1번 불편한 아파트, 2번 행복한 아파트, 3번 쓸쓸한 아파트. 자, 서로서로 배려하면서 지내면 어떤 아파트가 될까요? 1번 불편한 아파트, 2번 행복한 아파트, 3번 쓸쓸한 아파트.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김여미님이 신청해주신 노래예요. 찰리빈웍스의 서로 사랑하는 마음.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달걀을 구입하면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0: 끊고 냉장고 문에 달걀을 보관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달걀은 냉장고 문보다 안쪽 선반에 보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을 자주 여닫으면 온도 변화가 커져서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달걀은 뾰족한 부분이 아래를 향하도록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부의 공기층이 안정돼서 조금 더 신선하게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용하기 전까지는 물로 씻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껍데기를 씻으면 보호막이 손상돼서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보관 습관만으로도 달걀을 더 오래, 더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9시 뉴스입니다. 지난 22일부터 제주에서 실종자 추정 시신이 4명째 발견됐습니다. 제주 해경은 어제 오후 신흥리 인근 해상에서 70대 추정 남성 시신을 발견했는데 지난 22일 제주 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숙소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또 애월읍 계곡 인근에서도 실종 신고됐던 또 다른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 22일에는 60대 남성이 송당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60대 남성도 장씨 사건 경찰 담당자가 허위로 종결 처리해 21일 가족이 재신고하면서 수색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경기 시흥 다가구 주택에서 6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이 발견된 곳은 숨진 남성의 자택으로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저녁 8시쯤 숨진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여성의 소재 추적에 나섰고 남성 자택 인근 골목으로 들어가는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유해한 환경에 노출된 남성 노동자의 태아에게는 산재를 인정하지 않고 임신 중인 여성만 적용받는 산재보상법은 평등권 침해가 의심된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사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른바 부계산재 사건과 관련해 원고 측이 요청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멈춥니다. 원고는 삼성전자에서 2004년부터 약 7년 동안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중 아산화질소, 암모니아, 산화아연 등 생식 독성 물질에 노출됐고 2008년 태어난 자녀는 눈, 귀, 심장 등에 유전성 기형이 나타나는 차지증후군을 진단받았습니다. 정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태아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 측은 원고가 임신 중 근로자가 아니라며 불승인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들이 재단 이사장을 성추행과 갑질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전 교조에 따르면 해당 이사장은 산행과 낚시, 해외여행 등의 교사들을 강제 동원해 사적 수발을 들게 하고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를 통해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교육청 특별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한 교사는 이사장이 학교 식당과 중앙 현관 등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를 만지고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25도, 부산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6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산지의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3: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4: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에너지 소비 효율을 살펴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등급이 좋은 제품을 써야 에너지 비용을 아끼고 환경을 지킬 수 있죠. 그런데 이건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자들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듣는 과정에서 막대한 전력이 쓰이는데요. 하지만 대다수의 AI 모델이 속도와 정확성을 앞세울 뿐

0: 에너지 효율을 언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화되고 있는 시대, AI의 성능과 편리한 만큼 친환경도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5: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일일 아나운서를 맡은 어린이가 만들고 싶다고 한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일까요? 4491님 정답. 행복한 아파트. 저도 위아래 옆집 좋은 분들 만나서 17년째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하트 하트 행복해요. 와 진짜 좋은 얼마나 좋은 옆집 분들 이웃이길래 이렇게 또 정답과 함께 글을 남겨주셨네요. 4491님 축하드립니다. 정답 맞춰주셔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고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너무 좋다. 사람들이 열심히 듣고 꼭 실천해 줄 것 같다. 그리고 아이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들으니까 몽글몽글한 기분이 든다. 사람 냄새나는 아파트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도 훈훈한 굿뉴스 퀴즈였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분은요.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휴온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과 함께합니다.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6: 맥스 안 터져요!
9: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5: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래부터
10: 요즘에 그 소식 들었어까지
5: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 놓쳐서는 안 되는 키워드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10: 우리는
5: 최신 트렌드부터 사회적 이슈까지 세상만사 돌아가는 얘기들을 키워드로 정리해드리는 요즘 우리는 오늘도 코너지기 MBC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1: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5: 자, 오당대 청취자들과 2주 만에 만나는 건데 우리 민호 아나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 좀 들려주세요.
11: 네. 벌써 2주가 됐네요. 저희 사무실에 선후배들이 휴가를 많이 가셔가지고 그 빈자리를 2주 동안 많이 채웠습니다.
5: 진짜? 네, 배터를 많이 했어요?
11: TV 뉴스도 하고 여러 가지.
5: 역시 바쁘게 지냈군요. 2주 동안.
11: 아닙니다.
5: 저희가 오늘 오프닝에서 생산적인 일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민호 아나운서는 혹시 자신 있는 뭐 집안일 같은 거 있어요?
11: 저는 자취 경력이 무려 20년 가까이 돼가지고 네. 모든 집안일이 거의 뭐 마스터 수준이긴 한데 요즘 완전 취미 들린 집안일이 있어요.
5: 뭐예요?
11: 바로 화장실 청소.

0: 진짜?
1: 입니다.
0: 어떻게 취미까지 들리게 됐어요?
1: 사실은 제가 물기 제거 이런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대충 그냥 몸만 닦고 나오는 편이었는데 한몇 개월 전부터 이 곰팡이가 눈에 많이 좀 들어오고
0: 맞아, 물기 제거가
1: 네, 뭐
0: 중요해요.
1: 핑크 곰팡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타일 사이사이에 또 까만 곰팡이들 이런 거 제거하는 맛에 갑자기 빠져가지고 눈에만 보이면 락스를 바르고 네, 눈에만 보이면 스퀴즈로 물기를 제거하고 이러고
0: 진짜?
1: 있습니다, 요즘.
0: 락스로 청소할 때 근데 그거
1: 네.
0: 항상 마스크 끼시고 호흡기에도 안 좋을 수
1: 맞아요. 예,
0: 있으니까.
1: 환기 잘 해야
0: 환기도
1: 되죠.
0: 잘해야
1: 네.
0: 되고. 또 화장실 청소에 자신이 있어 하는 우리 민우
1: 아,
0: 아나운서.
1: 진짜 이렇게 그래서 다른 친구 집에 놀러 가면 화장실 쓰게 되잖아요.
0: 네.
1: 너무 눈에 보여요.
0: 아,
1: 그 예전에 안
0: 진짜?
1: 보이던 것들이. 아, 저
0: 그렇겠다.
1: 머리카락 조금만 저 이렇게 좀 모으면 될것 같은데.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0: 그렇겠네요. 진짜 다음에 또 화장실 청소 팁 나눠주면 좋을 것
1: 네,
0: 같고요.
1: 알겠습니다.
0: 자, 그럼 오늘의 키워드 뭔지 바로 만나볼까요?
1: 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요즘 굿즈입니다.
0: 요즘 굿즈라는 게 이제 요즘은 흔히 쓰는 말이긴 하지만 굿즈가
1: 네.
0: 뭐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일종의 기념품 같은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굿즈는요, 특정 브랜드나 연예인 등이 출시하는 기획 상품을 뜻하는데요. 드라마, 애니메이션, 팬클럽 등을 위해서 제작된 파생 상품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영어예요. GOODS, 굿즈,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0: 굿즈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근데 꽤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1: 네.
0: 요즘 들어서 특히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1: 맞아요. 지난번에 서울국제도서전 이야기 드리면서 관람객들이 굿즈 때문에 오픈런을 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0: 그렇죠.
1: 한 출판사에서 준비한 열쇠고리 키링 4,000개가 행사 시작 1시간 만에 동났다는 이야기 전해드렸었습니다. 그 정도로 요즘 이 굿즈가 정말 인기인데요. 특히 그 인기의 중심에는 예전에도 지금도 바로 국중박, 국립중앙박물관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1: 국가의 권위가 담긴 국세를 닮은 키링이나 뭐 전통 공기놀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기가 요즘 출시되자마자 품절 사태를 빚어가지고
0: 네.
1: 재입고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하고요.
0: 오.
1: 실제로 박물관 내 굿즈샵이 되게 크고 잘 꾸며져 있어요.
0: 네.
1: 근데 가시면은 평일 오전인데도 관람객들로 꽉 찬다고 합니다.
0: 우와.
1: 매장에 들어가 보시면 문화재를 모티브로 한 키링, 문구류, 생활용품, 주얼리, 인형 등이 진열돼 있고요. 방문객들이 이 상품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손에 들고 살펴보시면서
0: 네.
1: 사진도 찍고 큰 관심을 보인다고 하고요. 가족 단위는 물론이고 20, 30대 젊은 관람객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도 엄청 많이 있다고 해요.
0: 네.
1: 독일에서 한국을 찾은 한 관광객은요. 다른 나라 박물관에서는 뭐 엽서나 책 정도 샀는데 한국 박물관 굿즈는 일반 디자인 브랜드 제품처럼 세련돼서 놀랐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거든요.
0: 네.
1: 전시를 보러 왔는데 굿즈샵에서 더 오래 머물렀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0: 와.
1: 과거의 박물관 기념품 생각해 보시면 뭐 전시 관람의 부속 상품 정도였잖아요. 근데
0: 그렇죠.
1: 요즘에는 전통 문화재, 뭐 한글 문양 이런 것들을 아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 굿즈가 MZ세대 취향을 제대로 저격하면서 새로운 소비 문화로 자리를 잡았고요.
0: 네.
1: 특히 복, 부, 장수 이런 전통 문화가 담고 있는 상징성 있잖아요. 이거를 현대적 디자인에 담아낸 점도 인기 요인인데요.
0: 네.
1: 과거에는 조금 이거 좀 너무 올드하다, 전통이다 이런 문양과 유물들이 뉴트로 감성과 만나서 일상 속의 소장품으로 재탄생하고 또 젊은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겁니다.
0: 그러니까 요즘 굿즈 보니까 정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싶을 만큼
1: 네.
0: 너무 멋지게 표현을 잘 해냈던데
1: 그렇습니다.
0: 이 국중박 굿즈의 인기가 오랜만에 일은 아니잖아요.
1: 맞습니다.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에 따르면요, 지난해 박물관 문화상품의 연간 매출액이 무려 413억 3,700만 원이었어요.
0: 우와.
1: 전년 매출과 비교해 보면 212억 8,400만 원이었는데 한 연만 한해 만에 약두 배에 달하는 급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0: 와, 대단하네요.
1: 네.
0: 올해 총 매출액은 또 얼마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1: 그니까요.
0: 그 국중박뿐만 아니라 한국 조폐공사에서 내놓은 폐지패를 활용한 명태 모양 굿즈도 인기가 많아서 계속 완판이 됐다고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국립중앙박물관과 한국조폐공사의 공공 굿즈 성공 요인을 분석하는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한국 조폐공사 얘기를 좀 해보면요.
0: 네.
1: 주 수익원이었던 화폐 생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요즘 뭐 이렇게 현금을 잘안 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작년부터 화폐 굿즈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0: 네.
1: 화폐 제조 기술을 활용하면서 화폐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연간 약 100톤의 부산물을 업사이클링하려는 취지도 있었다고 하고요. 관계자분의 말이 돈이 가진 긍정적인 상징성 때문에 더 잘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스스로 팬덤을 만들어서 입소문을 내주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리고 이 세미나에서 나온 얘기들 살펴보니까 굿즈 담당자들은 굿즈가 성공하려면 그 기관의 정체성 그리고 독창성이 담긴 상품이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 기관이 이런 상품을 만들어? 라는 호기심을 일으키는 의외성 그리고 대중이 일상에서 쓰거나 볼 수 있는 친근함을 가진 상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 세미나에서 얘기가 나왔네요.
1: 오, 그렇군요. 이렇게 조폐공사에서도 굿즈를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굿즈를 내놨다고요?
0: 맞습니다. 바로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회를 맞아서 국가유산진흥원이 보훈문화상품 굿즈 11종을 출시했는데요.
1: 네.
0: 보훈부 관계자는 지난 6월 1차 보훈문화상품으로 출시된 열쇠고리, 자석, 배지가 인기가 높아서 2차 굿즈를 내놓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2차 굿즈가 꽤 매력적입니다. 김구 선생님 안경 굉장히 그 상징적이잖아요.
1: 네.
0: 그 안경을 닮은 상품도 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집무실인 경교장을 직접 조립해볼 수 있는 상품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백범일지의 주요 구절과 김구 선생의 서명문 태극기를 활용한 노트, 북커버, 미니 에코백, 연필 세트, 금속 책갈피 같은 문구 및 일상 잡화류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본부 관계자는 상품의 종류와 활용도를 넓혀서 다양한 연령층이 일상 속에서 김구 선생의 삶과 후대에 전하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 보니까 종류도 정말 다양하고요.
0: 네.
1: 이렇게 굿즈가 인기다 보니까 이제는 뭐 각종 행사나 새로운 상품이 출시됐을 때 굿즈가 없으면 서운할 정도인데
0: 맞아요.
1: 실제로 굿즈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서 엄청 굿즈를 지금 찾고 있는데 캐릭터 굿즈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은 요즘 뷰티 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한참 이제 뷰티 업계는 뭐 한정판 또 협업에 열중했던 화장품 시장이었는데
1: 네.
0: 최근에는 그야말로 이제 뷰티 업계도 굿즈 전쟁 중이에요. 립스틱이나 쿠션 팩트 사면은 키링을 주기도 하고요. 수분 크림 같은 거 사면은 캐릭터 파우치가 딸려 나오는 시기죠.
1: 네.
0: 한정판 굿즈로 시선을 일단 끌고 SNS 입소문까지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바로 이것입니다.
1: 네.
0: 무엇보다 뷰티 시장 주요 소비자가 굉장히 어려졌어요. 10대에서 20대로 한층 젊어졌다는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취향에 맞춰서 패키지를 원래 좀 단순한 만들면서 클린 뷰티가 예전에 이게 굉장히 인기였는데
1: 네네.
0: 이게 지고 다시 뭐 공주풍이나 좀 키치한 빅빅급 감성이 요즘 트렌드가 됐다고 해요.
1: 맞아요.
0: 뷰티 업계에서는 이제 제품 차별화가 거의 불가능해진 요즘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은 상품들이 나오고 다 뭐 성분도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캐릭터 협업, 굿즈 증정이 유일한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굿즈 열풍은 뭐 뷰티 업계뿐만이 아니라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도 확산 중인데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 부산, 부산박물관, 부산근 현대 역사관 이런 지역 문화기관의 건축물, 유물, 생활사를 모티브로 한 굿즈 12종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6월부터 부산 브랜드숍에서 전시와 판매를 시작을 했고요. 방금 말씀드린 국중박의 뮤즈가 있다면 사찰에는 붓즈가 있습니다. 붓즈. 이름이 재밌죠.
1: 네.
0: 대한불교조계종은요. 서울 종로구에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는데요. 티셔츠, 모자, 스티커 이런 일상적인 문화 상품 위주로 판매를 하면서 최근 MZ세대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힙 불교 열풍을 겨냥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도 굿즈 마케팅으로 차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뭐 너튜버 같은 개인 크리에이터조차도 누구나 자기 굿즈를 만들어 팔 수가 있는데요. 크리에이터 커머스 플랫폼에서 현재 8만 명 이상의 크리에이터가 입점을 해서 본인들만의 굿즈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1: 8만 명 이상의 크리에이터가요.
0: 네.
1: 그 최근에 눈에 띄는 굿즈 트렌드는 또 세 갈래라고 하던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0: 그렇습니다. 제가 세 개로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 네.
0: 일단은 손끝으로 누르는 키캡 이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1: 엄청 인기죠.
0: 네. 매체에서도 많이 다뤄졌고요.
1: 네.
0: 그리고 키링, 한국적 감성을 입은 전통 굿즈. 식품, 외식, 문화, 콘텐츠가 결합한 협업 굿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 아, 그 키캡 키링이 하나의 그
0: 네, 맞습니다.
1: 그 정도로 진짜 큰 그런 건가 봐요.
0: 네. 이 키캡과 키링은 일단 크기가 작고 휴대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가장 널리 사랑받는 베스트셀러로 등극을 했고요. 요새 길거리 가보시면은 가방에 예전에는 사실 이게 막 보편화되지 않았는데
1: 네.
0: 인형이나 캐릭터 뭐 장난감 이런 거 단 청년들 진짜 많아요.
1: 요즘 많이 들죠.
0: 네, 최근에 이제 키보드 자판 조각을 활용한 키캡 키링이 인기를 끌면서 이게 뭐냐면 살짝 설명을 드리면 실제 기계식 키보드 스위치처럼 누르면 딸깍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고
1: 네.
0: 촉감도 뭔가 이 타닥타닥 느낌이 나가지고 아주 반응이 좋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설명드린 전통 감성 굿즈의 인기도 예사롭지 않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뭐 관광지 기념품이나 중장년층 선물 이미지가 강했던 이것들이 지금은 완전히 이미지가 달라졌습니다.
1: 네.
0: 촌스럽다라고 평가받던 문양과 색감이 오히려 힙하다는 반응으로 바뀐

0: 거고요. 또 K컬처 확산도 한몫했다고 해요. 아이돌, 드라마, 영화, 웹툰이 해외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한국적인 요소 자체가 이 세련된 콘텐츠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감성의 키링이 부적 같다. 또 가방에 달면 돈 들어올 것 같다. 이런 후기가 붙는 것처럼 행운템 소비와도 결합하고 있으면서 더더더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협업 굿즈 열풍은 뭐냐면 최근 식품업계가 인기 예능이나 애니메이션, 문학, 캐릭터와 손잡고 한정판 제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거든요. 치킨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방송국이죠. MBC 네. 예능 무한도전과 협업한 메뉴와 굿즈를 선보였는데 이 굿즈가 일부 매장에서는 조기 품절되기도 했던 아주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1: 아 진짜 무한도전 굿즈는 최고였죠. 예전부터도.
0: 네.
1: 전문가들은 이 굿즈 열풍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0: 일단 전문가들은 굿즈 소비 문화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어요. 단순하게 캐릭터 상품 구매를 넘어서서 개인의 취향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소비 행위로 이 굿즈 문화가 자리 잡았다는 거죠.
1: 네.
0: 예를 들어 뭐 가방에 키링을 달고 포토카드를 보관하고 캐릭터 패키지를 버리지 않는 행동 자체가 아, 나는 이런 취향을 좋아하고 이런 취향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일상에서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은희 이난혜 교수가 굿즈 소비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는 팬심이라고 말을 했어요.
1: 네. 그러니까
0: 소비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과 연결돼 있다는 감정과 소속감을 이 굿즈를 통해서 확인한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굿즈 소비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요. 이미 하나의 생활 문화로 굳어졌다고 평가를 합니다. 뭐 어떤 캐릭터나 브랜드가 인기를 얻느냐는 계속 바뀌겠지만 좋아하는 대상을 물건으로 소유하고 또 공유하려는 흐름 자체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설명이고요.
1: 네.
0: 그러니까 손에 사실 그 콘텐츠는 잡히지가 않잖아요. 그냥 무형인데
1: 네.
0: 이런 굿즈 같은 건 손에 잡히는 유형이지니까 이게 결합을 하면서 새로운 홍보 효과를 내게 된 거죠.
1: 네.
0: 근데 과제도 있긴 해요. 빠른 어때요? 유행에만 기대어서 생산이 많이 된 것들은 금세 소비자 관심에서 멀어질 수가 있잖아요.
1: 네.
0: 대중성은 유행 확산에 유리는 한데 또 지속성에는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그 두쫑쿠도 사실 인기를 엄청 끌었다가
1: 그렇죠.
0: 지금은 거의 뭐 시드시즈를 하잖아요.
1: 네.
0: 그 비슷한 측면인 것 같은데 장기간 사랑받을 수 있는 지식 재산권을 좀 키우고 품질과 안정성을 함께 관리해야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우리 오당대 청취자분들도 혹시 소장하고 있는 나만의 굿즈 있으시면 자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영호님이 사무실에도 MZ 직원들 가방에 키링이 주렁주렁 요즘에 근데 진짜 하나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
0: 네.
1: 개씩 다는 게 유행이라서
0: 그러니까요.
1: 진짜 주렁주렁 달고 다니시더라고요.
0: 하나에 계속 두세 개 달려있더라고요.
1: 맞아요.
0: 신재현님은 저 국립중앙박물관 갔을 때 굿즈샵 줄 선 거 보고 포기했었어요라고.
1: 줄까지 서서
0: 네.
1: 맞아요. 어디든 뭐 박물관, 뭐 미술관, 어디든 굿즈샵에 줄 서서 들어가는 건 이제 흔한 일이 된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박현진님, 라떼는 응원도 풍선 하나면 충분했는데 요새는 응원봉도 팬덤마다 특색 있고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응원봉마다 애칭도 있어서 덕질할만 나겠다 싶었어요.
0: 그러네요.
1: 요즘에 진짜 다양하죠.
0: 네, 너무 예뻐요.
1: 모양도 다양하고.
0: 네. 이지영님은 8.15 기념 굿즈 갖고 싶은 거 많았는데 아쉽게 볼펜도 못 샀어요. 인기가 많았나 봐요.
1: 인기가 진짜 많아서
0: 네.
1: 요즘에 굿즈 사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나는 이 굿즈를 소장하고 있다. 자랑해 주실 만한 굿즈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최근에 보니까 MBC 라디오에서도 굿즈를 만들었어요. 완벽한
0: 네.
1: 하루 이상순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었잖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배철수 음악 캠프도 뭐 티셔츠라든지 이런 거 저 라디오 10층 스튜디오에도 보면은 많이들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굿즈 자랑 많이 해주시고요.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우리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의 순디 이상순 씨의 완벽한 하루 듣고 올게요.

0: 이상순의 완벽한 하루 듣고 왔습니다. 6316님이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굿즈 샀어요. 최욱의 매불쇼도 크크.
1: 와.
0: 오, 굿즈 사셨구나.
1: 네. 오당제도 만약에 굿즈 있으면 꼭 사실 것 같은데요. 이분.
0: 그러니까 사주시면 좋겠네요.
1: 2344님. 맞아요. 무한도전 콜라보 세트 먹으려고 했는데 며칠간 퇴근할 때쯤 되면 매진돼서 굿즈 못 가져서 아쉬웠어요.
0: 그러셨구나. 신은희님이 저는 굿즈 잘 몰랐는데 백캠 듣다가 백캠 굿즈, 티셔츠, 에코 가방 등 여러 가지 구입해서 운동 갈 때 들고 가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라디오 팬분들은 그 확실히 이런 거 구입을 하시나 봐요.
1: 그러니까요. 그 백캠 찍혀 있으면 뭔가 내가 좀 뭐 있는 사람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해요.
0: 백캠 듣는 사람.
1: 네, 맞아요. 그런 느낌.
0: 그럴 수 있겠네요.
1: 네. 7011님 제가 좋아하는 인디 뮤지션의 단독 공연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인형 뽑기 기계 모양 키링 굿즈입니다. 손잡이를 돌리면 안에 들어있는 동그란 알맹이가 하나씩 나와요. 요즘엔 이런 굿즈도 있더라고요. 흐흐. 아이디어가 좋아요.
0: 사진 보내주셨는데 진짜 뽑을 수 있는 거예요?
1: 완전 귀엽다.
0: 아, 이렇게 돌리는 버튼이 있구나. 그걸 버튼을 누르면 돌리면 이제 뭐 하나씩 굿즈가 나오나 봐요. 저 안에 동그라미로 뭐 여러 가지가
1: 그러니까요.
0: 있는데
1: 그 기타도 있고
0: 그런 게 이제 아마 그 뮤지션을 그 표현하는 그런 하나하나의 아이템들이겠죠.
1: 저 다시 빼고 넣고 뭐 이런 게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0: 그러니까 멋지네요. 4788님 저는 오래전부터 가수 이승환 오빠 팬인데 그동안 여러 굿즈가 있었지만 얼마 전 응원봉을 출시했어요. 오. 그래서 저도 겟했어요. 옷도 열어버렸어요.
1: 와.
0: 그 좋아하는 가수의 굿즈 갖는 거는 확실히 추억도 되고
1: 그러니까요.
0: 그럴 것 같아요.
1: 맞아, 전시도 할 수 있고. 7189님 전 조폐공사에서 출시한 폐 지폐로 만든 도깨비 방망이 키링이 있어요. 10,000원권 50,000원권 다 있어요 하면서
0: 궁금했는데 사진 보내주셨는데
1: 얘 되게 예쁘다 이거.
0: 표현해주세요. 민우 알아서.
1: 이게 뭔가 알록달록하면서 이게 진짜 돈이잖아요.
0: 그러니까.
1: 폐 지폐.
0: 네.
1: 아니 이거 갖고만 있어도 뭔가 돈 나와라 뚝딱 하면서 돈 나올 것 같은 그런 방망인데요.
0: 아마 노란 빛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5만 원권.
1: 와, 와.
0: 근데 폐지폐 5만 원권이 있으려나. 저희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 요즘 우리는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요즘 굿즈인데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3: 9995님. 국중밥 굿즈 있어요. 찬물 넣으면 선비들 얼굴이 빨개져요. 처음 보고 얼마나 웃긴지 물 마실 때도 색이 변해요.
2: 오, 되게 신기하다.
3: 네.
2: 오,
3: 귀여운 선비들.
2: 컵인가 봐요. 컵. 그렇죠. 그래서 네. 물을 넣으면은 선비들의 색깔이 얼굴이 빨개지는 오. 거. 예전에 저는 해리포터 굿즈 중에 그 컵인데 머그컵인데 물을 부으면 그 비밀의 지도 알아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3: 오, 몰라요. 잘.
2: 그 지도 발자국 이렇게 찍혀요.
3: 오,
2: 발자국 이렇게
3: 찍
2: 찍히는 그런 굿즈 있었는데. 이도영님, 저는 국립박물관 굿즈를 집안에 들여놨어요. 목욕 가운, 수저 세트, 반가사 유상 세트, 술병, 가방, 머리끈까지. 우와, 진짜 많다. 제 나이 61입니다. 환갑 넘어 굿즈 사재기 중입니다. 우리 문화가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 되니 너무 좋아요.
3: 와, 도영님 집에 가면 거의 뭐 박물관 비슷하겠네요.
2: 그렇네요. 진짜 다양하게 가지고 계시는. 목욕 가운부터 뭐 네. 수저, 술병, 와. 머리끈까지. 머리끈? 와, 진짜 다양하다.
3: 네. 970 하나님은요.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종궁모 굿즈? 엄청 여성스럽고 예쁘죠? 근데 종궁모가 뭐냐고요? 종아리 굵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일의 모임하였고 인별에서 알고리즘을 얻어서 찾아갔어요. 저 종아리 굵기로 여성부 1위한 여자예요. 몇 센치인지는 비밀.
2: 우와. 이... 오, 진짜 그 종국자
3: 우와,
2: 이렇게 써 있는데 종아리 굵은 자 뭐 이런 뜻인가 봐요.
3: 네, 저는 뭔가 이 종아리 느낌이 나는 그런 모양일 줄 알았는데
2: 네.
3: 예쁘게 하트로 이제 돼 있습니다.
2: 네, 이렇게 뭐 모임 아니면 뭐 그런 동아리 이런 데서도 굿즈를 이제 많이들 자기들 우리들만의
3: 그러네요.
2: 그런 굿즈를 만들고
3: 아 밑에 이게 다리 모양이 있네요.
2: 아, 다리 모양이
3: 갈등.
2: 있네요.
3: 네.
2: 밑에 구두를 신고 계시고 그 종아리 부분에 하트로 좋은 국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 그러니까 나의 종아리 사랑하자 약간 이런 의미인가요?
2: 그런 것 같아요.
3: 오.
2: 예쁜데요?
3: 그러니까요.
2: 4197님. 70년 말 국내 만화영화 극장에서 판매했던 굿즈 상품입니다.
3: 오.
2: 풀세트 카드입니다.
3: 70년 말
2: 희귀본.
3: 굿즈?
2: 오.
3: 어떻게 생겼죠? 와 대박. 자, 달력이네요.
2: 이 중에 아는 만화 있어요?
3: 어제 본 것 같은
2: 또리 장군.
3: 또리 장군 들어오는 본 것 같아요.
2: 우리는 잘 모르는 동화인 것 같은 70년대 유행했다고 하니까.
3: 은하함대 지구호.
2: 그러네.
3: 청취자분들 아시는 분들 있으세요?
2: 은하철도 999는 아는데 네. 은하함대는 잘 모르는데.
3: 70년대.
2: 그러니까요. 그때도 굿즈가 이렇게 있었나 봐요.
3: 신기합니다.
2: 근데 이렇게 굿즈를 모으면 그 지금 70년대 거를 자랑해 주셨잖아요.
3: 예.
2: 세월이 지나면 그 가치가 높아지거든요.
3: 그러니까요.
2: 그래서 오 이렇게 간직하시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6483님 K-POP 데모논터스 굿즈 중에 더피핀 달고 올해 초에 터키 갔었는데 외국인 어린이들이 다 탐내더라고요. 얼마나 뿌듯하던지 결국 한 명에게 주고 돌아왔답니다.
2: 와.
3: 여러 개 사서 갈 걸 그랬어요.
2: 오 다들 탐내는 에이. K-POP 데모논터스. 그 K-POP 데모논터스 덕분에 또 국립중앙박물관의 그 굿즈도 더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지기도
3: 맞습니다.
2: 했잖아요. 김원성님, 프로야구팀 유니폼 모자도 굿즈라 할 수 있죠 하고
3: 네.
2: 글 남겨주셨는데 그렇죠. 우리 팀, 내가 응원하는 팀 굿즈 모으는 거 진짜 스포츠 팬으로서는 꼭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고 저도 제가 응원하는 팀에 뭐 예를

0: 있으면 경기를 보러 간다. 그러면은 굿즈는 무조건 사죠.
1: 맞아요. 특히 해외에서 뭐 이렇게 우리나라 선수들
0: 맞아,
1: 경기
0: 맞아.
1: 보러 가면 무조건 사오죠.
0: 예를 들면 뭐 손흥민 선수 굿즈다. 뭐 그러면은 다들 사고 싶지 않을까요?
1: 맞아요. 박기범님, 대표적인 굿즈가 수건에 동창회, 산악회, 돌잔치 등등의 자수가 있는 굿즈요. 키드. 아 이거
0: 집에 하나씩 다 있죠.
1: 저 진짜 좋아요 이 굿즈.
0: 근데 이게 그 수건을 되게 1년마다 갈아줘야 된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진짜 몇 년 넘게 쓰고 이랬었잖아요.
1: 맞아요. 한 2000년대 초반 그 날짜가 적힌 수건이 아직도 저희 집에 있긴 하거든요.
0: 그러니까. 김연수님은 수학여행 가면 사오던 기념품들이 요즘 보면 그것이 굿즈인 거죠. 오, 그럴 수 있다.
1: 맞아요. 맞아요.
0: 예전에 샀던 굿즈들 보면 옛날 생각도 나시고 네. 그럴 것 같아요.
1: 예전에 무슨 산 같은 데 가면 손수건에 맞아. 그 산에 이렇게 지도가 펼쳐진 그런 수건.
0: 기억나요.
1: 많이 팔았던 거.
0: 그런 것 같아요.
1: 그런 거 하나 사왔던 것 같아요.
0: 그렇네. 또 추억의 그런 굿즈들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네. 오늘 또 요즘 굿즈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 민호 아나운서 어떠셨어요?
1: 아 저도 사실 뭐 이거 이런 걸 잘 사는 편이 아닌데 요즘 굿즈가 너무 귀엽고 예쁜 것들이 많아서 저도 이제 약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0: 탐나는 굿즈가 혹시 있어요?
1: 저는 이제 소개를 아직 시간상 못 드렸는데 그 최근에 영화 오디세이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0: 맞아요, 맞아요.
1: 요즘 그 예전에 그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0: 진짜 인기더라 요즘에.
1: 네. 네. 그러면서 각본집까지도 지금 엄청나게 인기가 끌고 있어요. 요것도 약간 굿즈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고 있는데 요즘 저도 관심 있어가지고 서점 한번 가려고요.
0: 그렇군요. 오디세이 굿즈까지.
1: 네.
0: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또 요즘 관심사 있으시면 오당재 홈페이지 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민호 아나 아나운서 오늘도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아이라 왓슨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샤이닝 스타.

아이라 왓슨의 샤이닝 스타 듣고 왔습니다. 이혜원 님이 오늘 대화 재밌었어요. 크크크크. 보이는 라디오로 사진들 같이 봤어도 좋았겠어요. 아, 그러게요. 오늘 같은 날 이제 보이는 라디오 하면서 여러분과 굿즈 자랑해 주시는 거 같이 이렇게 보면서 대화했어도 재밌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표현을 해드린다고 하지만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좀 열심히 더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사진을 생생하게 들려드릴 수 있도록. 5174님, 아, 바로 나오네. 큰일 났다. 안녕하세요. 오당지 애청자님의 달림 소식을 듣고 집 밖으로 나가서 저희 동네 달림 사진 찍어서 보내봐요. 하고 사진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와, 이 사진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그 밑쪽, 아래 사진 아래쪽에 보니까 나뭇잎들이, 나무 가지들이 있는 거 보니까 나무 위로 이렇게 올려다 보면서 찍으신 사진인 것 같아요. 근데 달이 얼마나 밝은지 형체가 이렇게 잘 이렇게 동그 그냥 너무 밝아요, 달이. 동그랗게 환하게 빛나고 있는 빛이 아주 밝은 그런 달 사진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어렵네요. 7087님,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서울 딸집으로 놀러 왔어요. 인천국제공항이 어떻게 생겼나 구경하고 있는 중이에요. 인천 되게 멋있네요. 처음 가는 인천국제공항이 궁금합니다. 오, 부산에서 서울 이제 따님 집에 놀러 오셔서 이제 인천국제공항 구경하러 가는 중이신가 봐요. 이제 해외여행, 해외 갈 일이 아니고서는 인천국제공항에 갈 일이 이제 잘 없으니까. 공항만 가도 근데 그 느낌이 뭔가 나잖아요. 뭐 어디 여행을 가지 않아도 공항에 그냥 갔다가 거기서 뭐밥 먹고 차 마시고 뭐책 읽고 그렇게 이렇게 하고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저도 예전에 막 그런 적이 있는데 여행 가고 싶은데 여행은 못 가고 그럴 때 공항에 가서 그 분위기 느끼고 공항만의 그 냄새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만끽하고 오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우리 7087님은 또 처음으로 공항 가시는 거라서 더 설레는 마음이실 것 같아요. 거기 맛있는 음식들도 있고 하니까 가서 또 야식 드시고 따님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1280님, 지난 토요일에 큰딸 결혼시켰어요. 모든 선배 어른들이 다 존경스럽더라고요. 아직도 피곤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른 되기 참 힘드네요. 따님을 또 결혼시키신 우리 1280님,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래도 큰일 잘 치르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보겠습니다. 또한 주가 시작됐어요. 내일은 화요일인데요. 화요일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지 오당지에 공유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이야기 많이 많이 들려주시고요. 장필순의 그대로 있어주면 돼. 그리고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1794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5: 휴렉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김지연 님이 내일은 삼형제 중에 막둥이가 저에게 온 날이에요. 딸 낳고 싶었는데 또 아들을 낳아서 약간 서운했지만 예쁜 행동은 제일 많이 하는 아들이에요. 고2고요. 이름은 장재영입니다. 사랑하는 이쁜이 막둥이 재영아 사랑해 하고 또 이렇게 축하의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면 진짜 한창 바쁘고 또 예민하고 공부하느라 그런 시기일 텐데 엄마에게 여전히 귀여운 막둥이인 것 같아요. 재영이가 엄마에게 온 특별한 날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지금처럼 건강하고 멋지게 잘 자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박성남님은 내일은 월급날이라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삼겹살 먹으러 갈 건데 이곳은 올드 팝송을 틀어주는 가게라서 더 자주 갑니다. 우와, 일단 월급날 축하드리고 좋아하는 삼겹살까지 그거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내일 하루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또 일한 뒤에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거 먹는 그 시간 너무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올드팝을 틀어주는 가게라니 삼겹살 먹으면서 이렇게 좋은 팝 들으면서 분위기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어딘지 궁금해지네요. 맛있게 잘 드시고 오시고요. 아까 또 영월로 혼자 휴가 갔다고 하셨던 분 있죠. 6483님이 내일은 알람 없이 새소리 듣고 일어나서 산속에서 일출을 볼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유명하다는 소금빵 집에 가보려고요. 오후에는 고양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책도 읽을 거예요. 선물 같은 하루하루를 허투루 쓰지 않아 볼게요. 와, 너무 좋다. 알람 없이 새소리에 눈을 뜨고 또 산속에서 일출을 바라보는 아침이라니 생각만 해도 너무 여유롭고 멋지네요. 거기다가 또 맛있는 소금빵과 고양이까지 하루를 아주 멋지게 채워나가실 것 같습니다. 혼자 여행 가신 거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들 천천히 누리고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도 오롯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선물 같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그 시간들 마음껏 누리고 오시길 바라면서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4491님이 골라주신 오늘의 끝곡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우리 누구였지? 우리 6484님한테도 4491님이 야호 감사해요. 너드 커넥션에 그대만 있다면 신청합니다 하고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김윤희님 늦더위와 기운 없음으로 힘들었던 하루 좋은 음악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하면서도 글 남겨주셨네요. 오늘 이 노래 너드 커넥션에 그대만 있다면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KBC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FM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다.

0: 대
1: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0시 뉴스입니다. 오늘 저녁 8시 55분 인천 옹진군 백령도 남남서쪽 35km 해역에서 규모 2.5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37.66도, 동경 124.54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7km입니다. 제주에서 지난 22일 60대 남성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된 가운데 경찰은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해 수색 작업을 중단시킨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추가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장 씨 추정 시신에 타살 의심 흔적은 없다며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상당히 부패해 외상 흔적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만큼 범죄 피해 가능성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25일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제주에서 50대 여성이 또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저녁 7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주택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타살로 보고 감식을 진행하는 한편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여당과 정부가 서울 500가구 이하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인허가 권한을 서울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 데 대해 서울시가 난개발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을 자치구 단위로 결정하면 광역도시계획이 무너지고 난개발을 초래해 그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가 권한을 갖고 있어 소규모 정비사업이 늦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시 권한은 전체 9개 인허가권 중 구역 지정, 사업시행 통합심의 등 두 가지뿐인데 소요기간이 약 4개월에 불과해 전체 기간 12년에 2.7%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대이란 경제 제재 발표를 앞두고 양국 종전 협상을 중재했던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이 현지 시간 24일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파키스탄의 한 소식통은 무니르 총장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측근들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무니르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란을 다시 협상장으로 끌어내도록 요청했다고 파키스탄 소식통은 전했지만 백악관은 이에 대해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부산 26도 등 21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6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산지의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4: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가장 위험한 것 바로 졸음운전입니다. 고속도로 사망자의 70% 이상이 졸음과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는 휴식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드라이브라는 앱을 설치한 후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방문하면 휴식을 안내하는 알림이 오는데요. 이 알림을 누른 다음 15분 이상 휴식하면 최대 500원 상당의 포인트가 적립되고 이 포인트는 전국 커피 전문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졸리면 포인트 받고 쉬어가세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6: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우사인 볼트보다 빠른 로봇이 증당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상장된 중국의 로봇 기업 유니트리는 기업 가치가 한때 9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이런 기술이 전시장을 넘어 생활 곳곳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일상 속에 스며든 중국의 로봇 기술, 잠시 후 테코노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양국 간 관세 협상이 막판에 결렬되면서 미국은 일부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강한 압박이 뜻밖의 역효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불러온 역풍, 잠시 후 글로벌 리포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8월 24일 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9: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경제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코노미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2: 오늘은 로봇, 피지컬 AI 쪽 얘기해 주신다고요?
3: 네. 지난주에 그 중국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이벤트들이 있었고 네. 저도 또 그 타이밍에 어떻게 보니까 중국을 좀 갔다 왔는데 그 얘기를 좀 겹쳐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지난 수요일이죠. 8월 19일에 중국 로봇 회사인 유니트리가 상하이 증시 상장했고요. 같은 날 베이징에서 세계 로봇 대회 WRC가 개막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또 어쩌다 보니까 한 8월 18일까지 한 3박 4일 정도 그 중국의 이제 지인들하고 아이들하고 해가지고 좀 이제 AI 투어 치어로 한번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전 이제 중국 선전에 갔다 왔어요. 프로 오는 겁니다. 좀 내려가서 전날 예. 종가가 845위안 한 460% 상승으로 끝났고 예. 장중 제일 높았을 때 시가총액이 우리 돈 92조 원. 예. 첫날 종가 기준은 70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모가 기준의 기업 가치가 12조 원이었으니까 하루 만에 12조 원짜리가 70조가 된 거예요.
2: 예.
3: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청약할 때 최종 당첨률이 0.018%.
2: 야.
3: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이거 한 주밖에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 예.
3: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 역사상 그래서 가장 낮은 당첨률이었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좀 빠지긴 했습니다. 많이 빠졌죠. 뭐 다음날 18.7% 빠지고 지난주 금요일

0: 종가가 672.41 위안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틀 만에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왜 이렇게 되는가라는 것들 아마 이 송경재에서 좀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상장 후에 5거래일 동안에 가격 제한폭이 없는 중국판 나스닥 그러니까 커창판의 어떠한 그 특징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가만 보더라도 처음에 개장할 때보다 어마어마한 좀 돈이 모였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특히 이번에 주목됐던 게 상장 과정이 뭔가 절차가 굉장히 빨랐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사전 심사라는 제도가 하나 더 붙었는데요. 예. 원래 상장 신청하면 서류가 공개가 되잖아요.
1: 예.
0: 근데 이제 기술 기업 입장에서는 그 서류에 대한 것들이 경쟁사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매출 구조나 핵심 기술 거래처가 보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커창판을 이번에 이제 개편을 하면서 중국판 나스닥이죠. 요건에 맞는 기술 기업은 정식으로 공개 신청을 하기 전에 거래소가 비공개로 미리 서류를 봐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정식 접수 전에 문제될 부분을 정리하고 들어가니까 공개하고 나서 심사가 이제 확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유니트리가 3월 20일에 이제 접수를 해서 6월 1일에 상장 심사위원회를 통과했는데 73일 걸렸고요. 그리고 나서 7월 2일에 최종 등록 승인이 나왔는데 접수부터 103일 걸린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는 이제 상장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프로세스를 아시는 분들 이게 얼마나 짧은 건지 아마 아실 건데요. 이제 제가 이제 6월 2일에 그때 상해 저도 또 한번 가서서 방송에서도 로봇 이야기 살짝 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1: 네.
0: 근데 그때 산업박람회 때가 딱 유니트리 상장 심사하고 다음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유니트리 로봇이 권투장에서 막 로봇 권투를 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좀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어떻게 이렇게 초스피드로 상장을 하는가 이랬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지금까지 중국에서도 이 제도가 생기고 나서 최종 승인에서 상장까지 5개월 만에 된 게 가장 빠른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기술 회사가 이제 자본 시장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국가가 더 속도를 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 지금 중국 회사 특히 이제 로봇 회사들이 계속 상장을 줄이어 준비하고 있거든요.
1: 예.
0: 더 빨라질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상황이죠.
1: 자 그런데 이 유니티 돈은 좀 벌고 있습니까?
0: 그러니까 작년 매출이 16억 9,9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3,500억 정도고요.
1: 예.
0: 순이익은 한 우리 돈 한 570억 정도입니다. 성장률이 이제 무서운데 매출 전년 대비 4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모가 기준으로 좀 봐야 돼요.
1: 네.
0: 주가 수익률 PER이 한 219배 정도예요. 그는 뭐 업종 평균이 높다고 하더라도
1: 예.
0: 그래도 이거는 정말 높은 상황이고 첫날 종가 기준으로 포브스에서 분석을 해봤는데
1: 예.
0: PER이 1300배까지 육박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너무 많은 돈이 몰리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1: 예.
0: 유니트리 로봇이 지금 어디 팔리는가라는 건데 대부분 휴머노이드 매출의 73%가 연구용하고 교육용이에요.
1: 아.
0: 그러니까 대학 연구실이나 학교에 팔리고 있는 거지 산업용에 들어간 건 9% 정도고
1: 네.
0: 진짜 제조 라인에 쓰이는 거는 전체 3-4% 정도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직은 이 회사가 로봇을 파는 회사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로봇 실험 도구, 연구 도구를 파는 회사에 가깝고 엔터테이너라는 회사에 가까운 건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는 그다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산업에 들어갔을 때에 대한 기대값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자, IPO 다음 날 바로 주가가 한 18% 넘게 빠졌어요.
0: 네.
1: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0: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어떻게 보면 유니트리의 특징, 이제 판매되는 특징하고 그리고 왕싱싱이라는 창업자가 그 다음날 있었던 이제 베이징 로봇 박람회에서 했었던 이야기랑의 맥락이 좀 맞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솔직하게 얘기한 건데 너무 솔직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예.
0: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느냐. 왕싱싱이라고 하는 유니트리의 대표가 1990년생인데 이 사람이 베이징 로봇 박람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현지능의 챗 GPT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자칫하면 이제 10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1: 예.
0: 그럼 구현지능이라는 게 뭐냐면 중국식 피지컬 AI를 부르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회사가 상장이 됐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몽뚱이는 만들었지만 이게 정말로 공장에서 제대로 움직이는 이른바 챗GPT 모먼트가 올라면 어떻게 보면 10년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1: 네.
0: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하드웨어가 이제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됐는데 모델이라고 하는 게 일반화가 얼마큼 돼 있느냐. 예를 들면 실험실처럼 통제된 환경에서는 완벽하게 움직이는데 로봇이 이제 물건 위치가 좀만 바뀌어도 실패를 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처리하는 것들을 로봇이 못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회사가 이번에 조달한 금액 중에 48% 정도를 로봇 두뇌 연구에 이제 배정을 했습니다.
1: 아.
0: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몸을 몸을 만드는 데는 이제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럼 네. 이제 두뇌를 만드는 데에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딥시크가 이번에 전략 투자자로 300억 정도

0: 넣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식 LLM 모델을 가지고 이제 몸에다가 제대로 된 머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형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오히려 두뇌에 대해서 한 2, 3년 안에도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부터 이제 중국하고 또 미국이 두뇌 싸움으로 가는구나라고 하는 것들도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로봇 기업들의 성패는 하드웨어적인 싸움은 어느 정도 다 숙성 단계에 와 있고 두뇌 가지고 싸운다 이렇게 전망해도 돼요?
0: 일단 중국에서는 그렇게 보이고요. 예. 미국은 거꾸로 두뇌를 중심으로 해서 하드웨어를 키우고 있는데 결국엔 그 하드웨어라는 것도 중국 있는 부품이나 여러 가지 성장세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이제 더 똑똑한 두뇌가 한 번 더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로봇 산업의 빠른 발달 속도 세계 로봇대 이런 거에서 보면 네. 야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빠르다 생각이 있어요.
0: 그러니까
1: 다양한 로봇들 이번에도 선보였다면서요.
0: 네. 말씀하신 대로 세계 로봇대회가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베이징에 이주항에서 열렸고 전시장이 5만 5천 제곱미터 삼각엽 300개 전시품이 2천에서 3,000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참가 기획이 36% 늘었는데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게 말이 세계 로봇대회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거의 중국 회사들 중심이고 우리나라 회사 일부 그리고 네. 미국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 중국에 이렇게 많은 휴머노이드 기업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주제어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1: 예.
0: 이 주제가 뭐였냐면 인간과 기계의 공생 산업과 수요의 융합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는 엔터테인이라고 쳤지만 산업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상당히 들어갔고 그리고 이번에 또 이 이제 그 전시관 중에 이제 구매날이라고 하는 걸 별도로 만들고 중국 국유기업 48곳 정도가 처음으로 연합 전시관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일을 하는 장소에 로봇이 들어갈 수 있게 중국에 있는 공공기업들이 힘을 써주겠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뭐 갤봇 부스에서는 로봇이 토스트 굽고 빨래 개고 유비테크에서는 자동차 공장 내 한 줄을 통째로 옮겨놓고 아니면은 형태 바꿔서 바퀴 달린 휴머노이드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1: 네.
0: 근데 뭐 그 상황에서 완벽하게 하진 않았어요. 뭐 셔츠 한 장 게다가 실패한 로봇도 있었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또 로봇 결혼식 시연하는 것도 있었는데
1: 네.
0: 그때 이제 신랑 신부의 동작이 좀 어긋나가지고 실패하는 이런 것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이미 작년하고 다르게 엔터테인을 넘어서서 산업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 산업에서의 지금 어려움들을 이미 인정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다음 산업에 있는 두뇌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또 중국 특유의 실패를 하더라도 빨리빨리 우리가 테스트하면서 해결하겠다라는 게 산업으로 넘어왔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이번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미국 로봇은 왜 안 보이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이게 참 흥미로운 건데 이제 테슬라 옵티머스나 피규어 같은 미국 대표 주자는 원래 이런 외부 전시 좀 잘 안 나오고요. 네, 그리고 나서 발표 영상으로 보여주는 부분도 있고
1: 예.
0: 또 한 가지는 미국 미중 관계도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미국이 올해 7월에 외국산 휴머노이드 수입을 막았어요. 그리고
1: 예.
0: 미 국방부는 유니트리 모기업을 중국국 연계기업 명단에 올려서 조달 금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미국 회사가 베이징까지 가서 뭐 기술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로봇 시장도 우리가 두뇌 말한 것처럼 중국 리그, 미국 리그 나눠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이 안에서도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라고 하는 또 고민이 오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마침 공교롭게 이번 소장님도 네. 베이징 로봇 박람회 진행되기 전에 중국 갔다 오셨잖아요.
0: 네.
1: 이번에 갔다 온 경험도 오늘 공유해 주신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선전에 갔다 왔는데
1: 네.
0: 선전에서 전 로봇을 이번에 직접 제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정도 있었어요. 하나는 유니트리 지원, 지금 말했던 거고 두 번째는 엔진 AI 로봇인데 일단은 이 유니트리 G1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하얼빈 공업대학에 가서 실제 대학원생들이 컨트롤하는 거를 저도 이제 같이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부러웠던 거는 그곳에선 정말로 로봇 연구하고 싶은 대학원생들이 이 유니트리 로봇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여러 대를 만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저희가 아이들하고 갔는데도 저희한테 유니트리 로봇 두 대 보여주면서
1: 예.
0: 실제로 컨트롤을 했는데
1: 예.
0: 이 컨트롤하는 게임 패드가 제가 이번에 좀 자세히 봤거든요.
1: 네.
0: 그랬더니 일반 게임기 패드처럼 생겼고 그 안에 버튼에 대한 설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1: 예.
0: 마치 예전에 격투 게임 해보신 분들은 예를 들면 뭐 밑으로 하고 위로 하고 버튼으로 뭐 공격 나가잖아요.
1: 네.
0: 그런 것처럼 실제로 버튼마다 상호작용이 있어서 뭐 박수 치는 거, 악수하는 거, 손 흔드는 거, 키스하는 것들이 있었고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여러 움직임을 할 때 휘청휘청하면서도 어떻게든 균형을 잡고 안 넘어진다라는 것들이 아 진짜 어쨌든 기술이 많이 올라왔구나라는 걸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 유니트리 로봇 같은 경우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1: 예.
0: 120cm 전후 정도 되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는 뭐 권투를 하든 액션을 하든 되게 귀여워 보였는데
1: 네.
0: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쇼핑몰을 갔어요. 근데 쇼핑

0: 쇼핑몰 1층에 예. 우리로 치면 뭐 스타필드 같은 넓은데 1층에 예. 로봇 그 매장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엔진 AI를 들어갔는데 엔진 예. AI가 격투 로봇 하는 데거든요.
1: 저기 키가 어느 정도 되는 로봇입니까?
0: 저게 170cm, 175cm 정도 될 겁니다. 예. 몸무게도 75kg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성인 남성인데 그런데요. 예. 버튼 꾹 누르면 발차기를 하기도 하고.
1: 그러니까 저게 그냥 쇼핑몰에 가면 네. 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0: 네, 그냥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예. 돈 내면 체험도 해줘요. 야.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6만 원 받고 15분 체험 해주길래 한 네.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컨트롤러에 이제 유니티리건 게임 막 조작 버튼처럼 돼. 얘는 아예 액정이 있어서 액정에다가 꾹 누르고 한 30초 있으면 승용권이 돼요. 네.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이 실제 이 휴머노이드가 이미 중국에서는 마치 UFC 격투 대회처럼 네. 일종의 쇼잉을 하고 있고요. 그럼 거기서 이제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로봇이 얼마인지 물어봤거든요. 놀라운 게 저도 한 2억 할 줄 알았거든요. 네. 우리도 5천만 원 수준이라고요. 5천만 원이면 저거를 사는데 실제로 눈앞에서 보면 아, 저거 네. 한 대 맞으면 진짜 뼈 부러진다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는데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도 한 1, 2년 전까지는 몇 억대였는데 이번에 그냥 쇼핑센터에서 5천만 원짜리 로봇을 조정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 게 야. 지금의 중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저는 이번에 영상 나온 것들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네. 우사인 볼트보다 로봇이 빨리 뛴다 네. 이 이슈가 있더라고요. 네. 이것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0: 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베이징의 WRC가 이제 어제 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데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라는 게 2회 차가 토요일 20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 근데 실제 여기가 지금 어디서 하고 있냐면 이것도 베이징에서 하고 있는데 국가 스피드 스케이팅관 그러니까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스피드 스케이팅하는 경기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16개국에서 666개 팀 로봇 2,000대 이상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51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이슈가 된 게 평지 달리기였고요. 예. 이 평지 달리기가 이번에 중요한 게 지금까지 원격 조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부터 평지 달리기는 원격 조정이 금지됐어요. 무슨 말이냐? 스타트 하거나 완전 자율로만 100m를 뛰는 겁니다. 네. 근데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번에 첫날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제 100m 예선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거는 저때 달리기에서 1등을 했던 탱궁 울트라가 네. 9.39초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사인 볼트가 이제 2009년에 세웠던 9.58초보다 빠른 수치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저기 보면 부러지고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은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작년에는요. 예. 이 대회 1회 때는 저 100m 최고 기록이 21초 50이었어요.
1: 야,
0: 그럼 1년 만에 절반 이상을 줄인 거예요.
1: 그렇네요.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봇 기술이 어디까지 올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예. 전 로봇은 어디서 만든 겁니까?
0: 저게 이제 스마트폰 만드는 아너에서 만든 로봇이고요. 네. 실제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관전 하나가 내는 힘이 400Nm인데 이게 중국 매체 표현으로는 아우디의 SUV 엔진 토크를 관전 하나에 몰아넣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 만들고 폰 배터리 만들고 폰 냉각 기술 만들던 회사가 그 기술을 확장해서 로봇을 저렇게 만드는데 저게 지금 엄청난 속도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게 또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도 있는 것이죠.
1: 그렇군요. 이번에 소장님께서 다녀오신 선전 같은 경우는 네. 아예 도시 자체에 로봇이 뭐랄까요? 적합하게 이렇게 융합될 수 있는 형태로 뭔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하던데 네. 그건 무슨 소리예요?
0: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제가 이제 책을 피지컬 AI 책을 냈지만 피지컬 AI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는 로봇 하면 자꾸 휴머노이드만 생각하는데 예. 휴머노이드 말고도 먼저 올 수 있는 것도 꽤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이라든지 예. 드론이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이미 이 선전이라고 하는 도시에는 어느 정도 일상에 녹아들어가 있고 그게 시범이 아니라 이미 상용화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그 포니 A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실제 자율주행 택시를 선전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앱으로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앱을 부를 때 이게 사람 운전자가 없으니까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0: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 택시는 100대 알람 기사 100명 필요하잖아요. 네. 로봇 택시 100대 운영하는데 인력 3명이라고 합니다.
1: 예. 네,
0: 그렇게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1: 그다음에 드론 배달은 또 무슨 얘기예요?
0: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맨날 영화에서 보는 우리는 테스트로 하는 건데 이미 네. 여기는 깔려 있어요.
1: 아.
0: 메이투안이라는 회사인데 예. 우리로 치면 배달의 민족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드론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회사가 실제로 드론을 사다 쓴 게 아니라 2017년부터 개발을 했고요.
1: 예.
0: 그걸 갖고 물류에 대한 항공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뭐 어떻게 했냐면 거기 공원이 있어요. 공원에서 KFC 측에 어떻게 보면 그 치킨 너겟 같은 걸 시켜 먹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어떻게 오는 거냐면 실제 라이더들이 그 지역에서 드론 스테이션에 가서 네. 특정 박스에다가 넣으면요.
1: 네.
0: 그걸 갖고 드론이 움직여요. 그러면 공항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공원 한복판에
1: 네.
0: 전화 박스보다 조금 큰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1: 네.
0: 거기에 계속 얘가 박스를 갖다 줘요.
1: 아.
0: 근데 이게 놀라운 게 공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를 치면 여의도 같은데 한복판 같은데 저런 박스들이 서너 개 있어서
1: 네.
0: 아침에 출근할 때 커피랑 빵 주문해 놓으면
1: 아.
0: 실제로 와가지고 받아가는 구조라고 해요.
1: 예.
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표준화돼 있고 움직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호텔에 가보면 우리가 요즘에 음식점에 가면 이제 배달 로봇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건데 예를 들면 1층까지 배달원이 와요. 그럼 요즘에 호텔에서도 배달원이 오면 사람이 가지러 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1: 네.
0: 근데 거기에는 로봇을 그냥 넣고 거기서 QR코드 닫아놓으면 이 배달 로봇이 실제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실제 우리 문 앞에 와가지고 똑똑 두드리고 QR코드에서 받아가는 건데
1: 네.
0: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같이 복합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들로 실제 표준화나 인프라들이 다 와있다라고 네. 하는 것들이 좀 놀라운 부분이었죠.
1: 아, 오늘도 시간이 없어서 여쭤볼 게 더 많은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랑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듯한 느낌도 있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게 한 세 가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강점이 있다.
1: 네.
0: 앞서서 말씀드린 유니트리 로봇 같은 경우에 이게 유니트리에서 말한처럼 이게 실험실 밖으로 나왔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1: 예.
0: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제가 이 시간에서 계속 얘기한 게 우리나라 제조업 공장들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1: 예.
0: 이미 중국이 이런 식으로 우리 데이터 없으니까 실패하더라도 시작할 거야라고 얘기한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드론을 그렇게 해서 지금 저렇게 선전에 자리를 잡게 하는 게 몇 년 걸렸거든요. 근데 몇 년 동안 했었던 게 움직임이 있는데 이제 피지컬 AI도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조 공장에 데이터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된다.
1: 네.
0: 정말로 앞으로 1년 동안은 이걸 갖고 뭐라도 해야 된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부품도 해야 되지만 핵심 부품 중심으로 움직여서 마치 우리 HBM처럼 이제 피지컬 A에서 우리가 꼭 들어가야 될 병목이 될 수 있는 부품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은 결국 사람입니다.
1: 네.
0: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로봇을 계속 컨트롤하는데 저거 하려면 엔지니어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대학에서 중국 대학은 그렇게 로봇을 여러 개를 컨트롤하는 대학원생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안타깝게 대학원들이 로봇 한 대에 수십 명이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로봇을 소중히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고장나면은 대체가 없으니까 영업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1: 예.
0: 근데 저 로봇들이 중국 로봇들은 다 상처가 많았거든요. 무슨 말이 막 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대가 있으니까.
1: 네.
0: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지금 키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력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좀 같이 가야 된다라는 좀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주 가셔서 또 네. 많이 전해 주십시오.
0: 네.
1: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이혜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미국 먼저 가보겠습니다.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 트럼프가 이런 망언 아닌 망언을 한 적도 있었는데 오히려 캐나다의 오랜 골칫거리였던 퀘벡 독립운동을 잠재웠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시작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벌어진 관세 전쟁인데요.
0: 예.
1: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산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에 50% 관세를 부과를 먼저 했고요. 또 최근에는 와인이나 가구, 유제품, 시멘트, 의류 같은 데도 50% 관세를 추가로 매겼습니다. 캐나다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 마크 카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공격받았다고 규정을 했고요. 지금 전쟁 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미국산 철강이랑 유제품, 가전, 농기계 등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지금 예고한 상태입니다. 미국도 지금 캐나다가 보복하면 나도 다시 대응할 거야 이렇게 밝히면서 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점점 격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0: 그렇군요. 요즘 미국이나 캐나다 다들 물가 걱정하고 또 경기도 걱정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이런 행보에 민심이 가만히 있을까요?
1: 네. 이게 정부의 불만이 커질 법도 한데 네. 오히려 지금 반대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니 총리가 대미에 대한 그 강경한 대응에 힘이 실리고 있는 건데요.
0: 예.
1: 캐나다인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히 관세가 몇 퍼센트 올랐느냐, 뭐 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 이런 경제 문제를 넘어서서요. 미국이 캐나다를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0: 예.
1: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 이렇게 발언을 거듭하면서 지금 반감도 매우 커진 상태인데요.
0: 예.
1: 이렇게 협상이 결렬되고 나서 여론조사를 보면 캐나다가 이렇게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협상장을 떠난 것이 오히려 옳았다. 이렇게 응답한 게 76%나 달했습니다.
0: 네.
1: 또 다른 조사를 보면 미국을 이제 신뢰할 만한 동맹국으로 보지 않는 캐나다인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0: 네.
1: 이제 신뢰할 만한 동맹국으로 본다는 캐나다인은 9%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심지어 퀘벡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긍정적 적인 평가가 10%도 안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 예.
1: 야당인 보수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랑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 추가로 양보해서는 안 되고 캐나다의 일자리와 기업을 지켜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같이 내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국기 결집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0: 예.
1: 랠리 어라운드 더 플래그라고 하는데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외부의 적을 두고 국민들이 정부와 국가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형상을 그렇게 나타낸다고 합니다.
0: 네.
1: 이런 흐름이 가장 잘 보이는 게 퀘벡주인데요.
0: 이제
1: 퀘벡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프랑스어 사용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이에요.
0: 예.
1: 그래서 언어와 역사, 문화적 정체성 자체가 다른 지역과 상당히 다르다 보니까 원래는 캐나다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국가를 만들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0: 예.
1: 근데 트럼프의 등장 이후에 이 구도가 달라진 건데요. 과거에는 퀘벡 대 캐나다가 중요한 갈등이었으면 지금은 캐나다 대 미국이 더 큰 갈등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퀘벡 독립 지지율은 30% 안팎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해요.
0: 네. 정작 독립을 주장했던 퀘벡 당마저 인기가 높아졌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퀘벡의 대표적인 분리주의 정당인 퀘벡당이 있어요.
0: 네.
1: 여기가 지금 현재 주의회 선거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독립을 주장하는 정당 자체는 인기인데
0: 네.
1: 정작 독립은 지금 인기가 없는 묘한 상황이 된 거예요.
0: 야, 퀘벡당도 고민 좀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제 퀘벡당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건 이 독립에 대한 국민투표였는데 지금 괜히 국민투표를 했다가 패하면 이 독립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오랫동안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0: 예.
1: 결국에는 이 퀘벡당 대표가 집권을 하더라도 트럼프 재임 중에는 독립에 대한 국민투표를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0: 네.
1: 미국의 압박이라는 변수가 사라진 뒤에야 다시 한번 독립 여부를 물을 수 있겠다 이런 전략인 셈입니다.
0: 이거 트럼프 대통령 생각대로 흘러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1: 그렇습니다. 오히려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제 캐나다를 미국 쪽으로 끌어당기겠다던 그런 트럼프의 구상이 있었잖아요.
0: 네.
1: 근데 이 압박이 오히려 캐나다인의 이제 애국심을 자극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0: 예.
1: 그리고 이런 캐나다의 반미 감정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제 바로 이번 관세 협상의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미국산 술 문제였습니다.
0: 아, 미국산 술이요?
1: 네.
0: 아니 미국산 술이 관세 협상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1: 캐나다에서는 각 주 정부가 주류 유통과 판매를 관리를 하는데요. 예. 이제 작년에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자 대부분의 주 정부가 미국산 와인이랑 위스키 등을 매장에서 아예 철수를 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관세만 붙인 게 아니라 아예 주 정부가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판매망에서 빼버리겠다는 구상이었는데요. 예. 이제 미국

0: 미국은 다른 나라 술은 그대로 판매하면서 이거는 미국산 제품만 차별한 조치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번에 50% 관세를 부과한 이유 중에 하나로 내세웠습니다.
1: 네.
0: 이에 카니 총리도 관세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 각 주정부에 이제 미국산 주류 판매를 재개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는 했지만, 캐나다 내부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요. 일부 주 총리들은 미국산 술을 다시 한번 매장에 갖다 놓더라도 소비자들에게는 진열대에 그대로 두고 캐나다산을 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했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지난달 여론조사에서도 미국과 무역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미국산 와인과 맥주, 증류주를 구매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캐나다인이 60%. 달했고요. 이제 미국산 위스키 한 병이 양국 관계가 얼마나 멀어지는지를 조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1: 말씀 듣고 보니까 캐나다 사람들의 반발이 생각보다 훨씬 더 거세지는 모습이네요.
0: 그렇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술처럼 바이 캐네디안, 그러니까 캐나다산 제품을 사자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마트에서도 미국산 식품 대신에 캐나다산 제품을 일부러 찾아 구매하고, 또 매장들도 캐나다산 제품이라는 표시를 눈에 더잘 띄게 붙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여행도 조금 꺼리고 있나 봐요. 가까운 미국으로 휴가를 가거나 쇼핑을 가던 캐나다인들이 미국 대신에 다른 국내 여행지를 선택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고, 다른 나라로 목적지를 돌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권에서만 미국에 맞서자고 외치는 게 아닌 거죠. 이제 소비자들도 어떤 물건을 살지, 어디로 여행을 갈지, 이런 일상적인 선택에서도 미국과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캐나다를 이렇게 끌어당기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압박이 역설적으로 캐나다인들에게 우리는 누구인가 이런 걸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결속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말씀 듣고 보니까 카니 총리가 참 부럽습니다. 사실 이렇게 미국과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국가들이 교섭력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워낙 힘센 국가니까요. 그래서 끌려다닐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국민들이 이렇게 뭔가 뭐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서 강경한 입장을 해주면 그만큼 정부 입장에선 교섭력이 높아져서 뭐래도 하나 더 얻어올 수 있는 교두보가 되는데, 참 우리도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니켈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이제는 가격을 다른 나라에 맡기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다고요. 이건 또 무슨 내용인가요?
0: 네, 지금까지는 인도네시아는 원자재 시장에서 물건은 많이 파는데 가격을 매기는 힘은 매우 약한 나라였습니다.
1: 네.
0: 이제 대표적인 게 니켈인데요.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의 니켈 생산국이지만 국제 니켈 거래에서는 뭐 런던 금속 거래소 가격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팜유 같은 경우에도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생산국인데 국제 가격 형성에서는 말레이시아 시장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이 수비안토 대통령이 이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 라고 나선 겁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니켈도 우리가 캐고 석탄도 우리가 캐고 팜유도 우리가 생산하는데 왜 가격은 남들이 정해야 되느냐의 근본적인 물음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1: 네.
0: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인도네시아의 전략 광물 그리고 원자재를 거래하는 새로운 거래소를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인도네시아가 자체적인 국제 기준 가격을 만들어 보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그래서 프라보어 대통령은 2024년 취임하고 나서 니켈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팜유와 석탄, 구리, 복사이트, 천연가스 같은 풍부한 자원에 대한 국가 영향력을 계속 강화하고 싶어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발언 수위도 상당히 셌습니다. 의회 연설에서 보면 우리가 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싶지 않다면 사지 마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니켈과 주석, 금은 차라리 우리 자손들을 위해 땅속에 두는 게 낫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원자재 생산국이 아니라 가격 결정자가 되자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1: 단순한 원자재 생산국이 아니라 가격 결정자가 되려면 그만큼 독점적인 어떤 매장량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니켈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0: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제 니켈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강을 만드는 데 주로 쓰이고요.
1: 예.
0: 하이니켈 삼원계 배터리 같은 전기차 배터리에도 들어가는 핵심 원료입니다.
1: 네.
0: 이제 미국에 있는 지질 조사국 기준으로 보면 인도네시아의 니켈 매장량은 5,500만 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고요. 생산량은 더 압도적입니다.
1: 네.
0: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생산된 니켈 360만 톤 가운데 절반가량인 180만 톤이 인도네시아에서 나왔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세계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를 했고요. 2024년에는 이 비중이 이미 62%까지 높아졌고 올해는 60% 후반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1: 매장량과 생산량 기준으로 보니까 진짜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할 정도로 충분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격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0: 네,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자체 원자재 거래소를 만드는 일입니다.
1: 예.
0: 이제 지금 니켈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부터 보면 조금 이해가 쉬운데요. 국제 니켈 시장에서는 그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대표적인 기준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광산업체와 재련업체, 상사와 금융회사가 이 런던 금속 거래소 가격을 참고해서 실제 거래 가격을 정하는데요.
1: 예.
0: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업체와 해외 업체가 니켈을 사고 팔 때도 이 거래소 가격의 품질이나 운송비 등을 반영해서 가격을 정하는 시기입니다. 네, 인도네시아는 이 기준 자체를 자국으로 가지고 오고 싶은 거고요. 이제 내년부터 가동하는 새로운 거래소를 통해서 니켈을 비롯한 전략 원자재가 실제로 거래되도록 하고 여기서 형성되는 가격을 국제적인 기준 가격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1: 네, 가격 결정권 가져오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거래소 만드는 거 말고 또 다른 건 뭡니까?
0: 두 번째는 이제 수출 거래를 정부가 조금 더 훨씬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건데요.
1: 네.
0: DSI라는 국영기관이 있어요. 이걸 활용해서 원자재 수출 감사를 더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부 원자재 기업들이 지금 수출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고 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데요.
1: 예.
0: 이제 예를 들어서 해외 업체에 실제로는 100달러에 팔아놓고 인도네시아 정부에는 80달러에 팔았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1: 예.
0: 기업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에 내야 되는 세금이나 로열티 를 줄일 여지가 조금 생기는 거잖아요.
1: 예.
0: 그래서 정부는 이런 거래를 잡아나겠다는 겁니다. 이미 석탄과 팜유, 그다음에 페로알로이 같은 것을 중심으로 6,500건 이상 약 140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들여다봤고요.
1: 예.
0: 앞으로 대상 품목과 이제 항목을 더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1: 결국 이렇게 가격 결정권을 거래소라든가 수출 거래 꼼꼼히 체크해서 확인하겠다는 게 인도네시아가 이제 비싸게 팔아서 마진 많이 남기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0: 네, 단순히 니켈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받겠다는 구상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인도네시아가 가격 결정권을 가지면 가장 크게 좋아지는 건 국가 재정의 수입이 증가하고
1: 예.
0: 또 루피아와 가치가 안정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협상력이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1: 네.
0: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략 원자재의 가격 결정권을 가지면 수출업체가 세수와 로열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일을 막을 수가 있고요. 또 인도네시아는 최근 루피아와 가치가 급락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격 결정권을 통해서 수출 대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외화 유입을 극대화하면 이렇게 루피아화의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구상이라고 합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거래소 하나 만든다고 정말 국제 니켈 가격이 인도네시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을까요? 중국이라든가 미국이 눈 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0: 실제로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1: 예.
0: 이제 거래소를 만든다고 가격 결정권이 저절로 따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1: 예.
0: 국제 기준 가격이라는 거는 정부가 앞으로 이 가격으로 거래하세요. 이렇게 선언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1: 예.
0: 그래서 전 세계 생산업체와 상사, 금융회사들이 그 시장에 들어와서 실제로 사고 팔아야 되는 게 우선이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충분히 많고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을 정도로 유동성이 풍부해야 그 가격을 신뢰하게 됩니다. 시장이요.
1: 네.
0: 이제 인도네시아도 비슷한 경험이 이미 한번 있었어요. 2023년에 팜유 거래소를 만들었는데 아직도 거래량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1: 예.
0: 그래서 국제 팜유 가격에서는 여전히 말레이시아 파생 상품 시장의 영향력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니켈 거래소 역시 만드는 것보다도 세계 시장 참가자들을 얼마나 끌어들이는지가 관건이 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방법을 쓰면 어떨까요? 무조건 우리 니켈은 우리 거래소, 자국 거래소 아니면 거래 못한 이렇게 하는 건 조금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0: 네, 사실 생산량이 그만큼 많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그렇게 강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 예.
0: 이번에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 게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1: 예.
0: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거래 절차가 복잡해지고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특히 외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하면 정부 통제가 계속 강해지는 것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순간 신규 광산이나 재련소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1: 네.
0: 그래서 결국에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딜레마가 생기는 건데 가격 결정권을 가져오려다가 오히려 자국 자원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1: 그래도 인도네시아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던 이유가
0: 대표적인 사례가 금인데요. 네. 중국은 2016년에 위안화로 거래되는 상하이 금 벤치마크 가격을 도입했습니다. 예. 중국 내 실물 금 거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가격도 아시아 금 시장에서 의미 있는 지표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1: 네.
0: 다만 여기서 인도네시아와 중요한 차이가 좀 있는데요. 중국은 막대한 소비시장과 금융시장, 수많은 거래 참여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압도적인 니켈 생산량 뿐이거든요.
1: 예.

0: 결국에 인도네시아의 실험이 성공하려면 세계 최대 생산국이라는 힘을 세계가 참고하는 가격으로 어떻게 바꿀지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중국하고 똑같은 상황은 아니었군요. 앞으로도 니켈 가격 많이 올라가지고 또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박하는 건 아닌지 저는 또 그 걱정도 들어서 나중에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은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유럽인들의 절약 습관이 남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남달라지고 있다라는 뉴스 까지 되려면 도대체 돈을 얼마나 안 써야 되는 거예요?
0: 네. 유럽 사람들이 최근에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고 있는데요.
1: 예.
0: 유로존 가계 총 저축률이 올해 1분기 14.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처분 소득이 100만 원 생기면 이 중에 14만 3천 원 정도를 쓰지 않고 남긴다는 건데요.
1: 네.
0: 이제 코로나 이전에 5년 평균이 이게 12.5%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한 2%포인트 정도도 높은 거고 이게 파이낸셜 타임스가 유럽 18개국을 분석을 했더니 14개국에서 저축률이 코로나 이전보다 높았습니다.
1: 네.
0: 이제 사실 코로나 때는 조금 납득이 갔던 것 같아요. 외출도 못하고 상점도 이제 문을 닫으니까 강제로 돈을 못 쓰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저축력이 이례적으로 치솟았었는데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유럽인들의 저축 성향이 좀처럼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1: 그렇군요. 그럼 왜 이렇게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0: 그러니까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몇 년간 위기가 너무 자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1: 예.
0: 이제 코로나를 겪기도 했고요.
1: 예.
0: 곧 이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1: 예.
0: 그래서 물가도 크게 올랐고 이제 좀 안정되나 싶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에너지 가격이 올랐고 그래서 또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뭐 돈이 있으니까 쓰자 이게 아니라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일단 모아두자 이렇게 바뀐 겁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왜 저축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장 많이 나온 답이 비상금 마련이었습니다.
1: 예.
0: 이제 두 번째가 인플레이션, 세 번째가 전반적인 불확실성이었습니다.
1: 네, 사실 이렇게 뭔가 인플레이션이 생기거나 물가가 많이 올라도 본인들이 돈 버는 게 더 나름 씀씀이를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면은 그렇게 저축 안 할 텐데
0: 네.
1: 고용 시장이 안 좋은가 보죠.
0: 네, 그 영향도 조금은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독일 노동시장도 최근에는 약해지고 있는데요. 다만 경제학자들이 주목하는 거는 고용 불안만으로는 지금의 높은 저축을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1: 네.
0: 이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위기의 후유증이라는 분석에 조금 더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1: 예.
0: 그러니까 실제 소득이나 고용 상황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자체가 소비를 억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1: 그렇군요. 야, 물론 저축 많이 하면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도 있긴 있지만 모두가 다 저축하면 이게 경제적으로 무조건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 건 아니거든요.
0: 그렇습니다. 물론 저축이 개인에게는 좋은 일일 수 있는데요. 경제 전체가 동시에 저축을 늘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 예.
0: 경제학에서는 잘 알려진 것처럼 이거를 저축의 역설 또는 절약의 역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1: 그렇죠.
0: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을 소비를 하면 그 돈은 식당이나 호텔, 자동차 회사의 매출이 되는데요. 기업은 그 돈으로 직원을 고용하고 다시 투자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너도 나도 돈을 쓰지 않고 쌓아두면 소비가 줄고 기업 매출이 줄고 또 결국 투자와 고용도 위축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 성장까지 둔화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 미국과 유럽의 성장률 전망에서도 실제로 이런 차이가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IMF의 전망을 보면 올해 미국 경제가 2.3% 성장할 걸로 보고 있더라고요.
1: 네.
0: 근데 유로존은 0.9%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미국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보다 돈을 더 잘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0: 네. 네.

0: 네, 통계 기준이 완전히 같지는 않은데 미국 가계는 소득에서 소비를 돌리는 몫이 훨씬 크고 예. 유럽 가계는 상당한 부분을 저축으로 남기고 있다는 차이가 뚜렷한 대목입니다.
1: 왜 그렇습니까?
0: 네, 자산을 보유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인데요. 예. 이제 미국에서는 절반이 넘는 가구가 주식에 투자를 하지만 네. 유럽에서는 주식을 보유한 가구가 3분의 1 정도에 그친다고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증시가 오르면 아, 내 주식이 올랐네, 내 자산이 늘었네 라는 걸 직접 체감하게 되는데 그러면 바로 자동차를 바꾸거나 뭐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소비에도 좀 더 자신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예.
0: 이걸 두고 경제학에서는 부의 효과라고 부릅니다.
1: 예.
0: 이 차이는 최근 몇 년간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는데요.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미국 가계에서는 이른바 부의 효과가 발생을 했고요.
1: 네.
0: 이 자산 증가가 자동차나 여행 같은 소비를 떠받쳤습니다. 그런데
1: 네.
0: 유럽에서는 임금과 구매력이 회복됐는데도 소비가 그만큼 따라오지 않았는데 이거를 분석을 보면 이 유로존의 가처분 소득은 장기 추세 수준을 회복했지만 이제 민간 소비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 추세에서 못 미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산 효과, 부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자산을 어떤 형태로 보유하고 있느냐가 저축과 소비 성향도 바꾸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네요. 자, 그런데 다시 유럽으로 돌아와서 그래도 지금 저축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소비나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이거 결국 돈 쌓아놓으면 어딘가 나중에는 도움되지 않을까요?
0: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유럽 경제의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1: 예.
0: 지금 쌓여있는 저축은 어떻게 보면 아직 쓰지 않은 실탄이니까요.
1: 그렇죠.
0: 네,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소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은 불안해서 안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가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고 경기 전망이 좋아지면 상황이 빠르게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1: 네.
0: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최악은 지났구나, 돈을 좀 써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동안 쌓아놓은 저축이 여행, 외식, 자동차 같은 소비로 흘러나올 수가 있고요.
1: 예.
0: 그렇게 되면 유럽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살아날 가능성도 생기게 됩니다.
1: 그런데 아직까지는 러우 전쟁도 끝나지가 않고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란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유럽도 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단기간에는 뭔가 갑자기 저축 줄이고 소비 다시 늘리는 그런 뚜렷한 계기가 없을 것 같네요.
0: 그렇습니다. 단기간에는 오히려 이렇게 비상금을 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들만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의 유럽 문제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소비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소비할 자신감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자신감이 언제 돌아오느냐가 유럽 경기 회복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도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또 인도네시아까지 전 세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혜인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

0: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아침이 오면 날아가질까
3: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노래죠. 박정호가 부릅니다. 희망곡입니다. 저는 내일 밤 10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오늘 저녁 7시쯤 제주 서귀포 남원읍의 한 주택에서 50대 여성이 숨기에 실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살해됐을 가능성

0: 있는 것으로 보고 감식을 진행하는 한편 여성의 남편인 전직 경찰관을 유력한 용의자로 파악하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지난 22일 60대 남성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서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된 가운데 경찰은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해 수색 작업을 중단시킨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추가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장 씨 추정 시신에 타살 의심 흔적은 없다며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상당히 부패해 외상 흔적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만큼 범죄 피해 가능성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25일 영장 실질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2024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분당 야타벽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국가에 1,400여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수원지법은 국가가 20대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484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야탑역 일대에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했고 인건비, 초과 근무 수당 등 5,505만여 원의 행정비용이 낭비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정부가 초중고등학교에 쓰이던 연간 약 1조 8천억 원 규모 교육세를 내년부터 대학과 평생교육에 투입합니다.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고등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별 소비세와 교통에너지 환경세, 주세에 붙는 교육세 중 60%는 영유아 교육 보육에, 40%는 초중고등학교 목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됩니다. 정부는 이 40% 올해 기준으로 약 1조 8천억 원을 대학과 평생교육 재원으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중국 배추의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수입 여부 확인에 나섰습니다. 또 중국산 배추에 대해 포장 장소별로 최대 3회에 걸쳐 포름알데히드 검출 여부를 확인하도록 검사 강화를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부산 26도 등 21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전국이 31도에서 36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7.7도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이른 아침에 극장에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요금을 조금 깎아주는 걸 조조 할인이라고 하죠. 여기서 조조는 일찍조, 아침조를 쓰는 한자어입니다. 이른 아침이란 뜻인 거죠. 토박이 말 중엔 이슬 아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이른 아침을 이슬 아침이라고 해서 농촌에선 이슬 아침부터 바삐 일하는 농부들을 볼 수 있다처럼 쓰입니다.
2: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영상 사이트에서 바비 맥퍼린을 검색해보면 그가 자신의 몸을 악기처럼 사용해서 노래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관객들에게 몸과 목소리만 이용해서 음계라는 걸 설명해주기도 하죠. 그걸 보다 보면 악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바비 맥퍼린이 낸 소리만 가지고 그걸 오버더빙해서 만든 이 대표곡이 생각나는데요. 인도의 신비주의자 메어 바바가 자주 설파하던 말을 제목과 후렴으로 사용해 전세 빌보드 1위에 올려놓은 곡입니다.

8월 24일 월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바비 맥퍼린입니다. Don't worry, be happy.

0: put a smile on your face. Don't bring everybody down like this. Don't worry. It will soon pass, whatever it is. Don't worry, be happy. I'm not worried. I'm happy.
1: 8월 24일 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바비 맥퍼린 Don't Worry, Be Happy였습니다. 최희원님 신청곡이었어요. 이 노래는 뭐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마음 상태로 있든 간에 그냥 듣고 있으면 그래.

0: 진짜 어떻게 사람 자체가 음악일 수 있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하거든요. 그 정체성 자체가 음악인 것 같은 사람? 여러분의 정체성,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건 무엇일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음악으로 탄생한 사람의 많은 목소리들 오늘도 가능한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통해서요. 자, 그래서 오늘도 문자 샵 8001번으로 열어뒀어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 여기에서 듣고 싶은 음악 보내주시면 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들으실 때 미니 메시지 남기시는 건 무료고요. 또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어요. 어느 쪽이든 다 상관없으니까 편한 쪽으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4: 우와.
3: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샤볼데이.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노래는 신디 로퍼, Money Changes Everything이었습니다. 김진연님 신청곡이었어요. 돈은 모든 것을 바꾼다. 진짜일까요? 아, 진짜라면 너무 좀 슬퍼지는데요. 오일오사님,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간월산을 산행을 하고 영알 칠봉 완등에서 은주화인 완등 메달을 수령했습니다. 신청곡 남겨볼게요. 위즈 칼리파, 찰리 푸스의 See You Again 하셨는데요. 와, 뭔가 간월산 산행을 하고 또 칠봉을 완등을 해서 완등 메달을 수령을 하셨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이게 글자로는 뭔가 이게 딱 잘 안 들어와가지고 이미지가 어쨌든 엄청난 등산을 하셨다는 뜻인 거죠? 아니, 저도 등산을 싫어하지는 않는데 저는 숲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바다보다는 산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데 뭐 이렇게 막 완등하고 막 봉우리를 올라가고 막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간 적은 없어가지고 지금 뭔가 오이로사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완등 메달 이런 거 이렇게 받고 나면 되게 뿌듯해지잖아요. 내가 이제 운동도 하고 그냥 그 산의 전기도 느끼고 기분 좋으려고 간 거였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도 받은 것 같은 기분일 테니까. 자, 그 좋은 기분, 그리고 왜 산에 올라갔다 오면 왜 기운도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그 좋은 기운, 또 골든디스크 청취자분들과 신청곡으로 같이 나눠주신 것 같아서 저도 그 기운 잘 받겠습니다. 오이로사님이 신청해 주신 영화 분노의 질주 7 OST였죠. 위즈 칼리파 피처링 찰리 푸스의 See You Again. 이 노래와 함께 김요한님이 미카, 아리아나 그란데가 함께한 파퓰러송 듣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두 곡 같이 들어볼게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처음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964년생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트레이시 채프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트레이시 채프먼은요, 정식 앨범을 내기 전에 다른 가수들의 콘서트 오프닝 무대에 서면서 경력을 좀 쌓아오다가 1988년에 1집 앨범을 내면서 데뷔를 했었어요. 그리고 데뷔곡으로 선보인 노래는 Fast Car였습니다. 이 노래가 처음부터 막 반응이 온 건 아니었는데요. 1988년에 그 넬슨 만델라 70살 생일 헌정 콘서트에서 이 노래를 불렀을 때 그때 이제 그게 TV로 송출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차트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하다가 빌보드 6위, 또 영국 차트에서는 4위까지 올라갔고요. 지금까지도 트레이시 채프먼의 대표곡으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레이시 채프먼은 2008년까지 8장의 정규앨범을 냈는데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활동한 싱글이 Thinking of You라는 곡이었어요. 2008년이면은 지금까지 20년 채 못 되긴 하지만 거의 20년 가까이 새 앨범 활동이 없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음악 활동을 하고 있나 좀 찾아보니까 간간이 공연도 하고 있고요. 또 자선 활동 같은 데 얼굴을 비치면서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새 앨범, 새 노래가 안 나온 지는 조금 되기는 했죠. 하지만 오늘은 그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 2008년에 나왔었던 여덟 번째 정규 앨범에서 Thinking of You를 가장 최근 싱글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트레이시 채프먼의 데뷔곡 Fast Car 그리고 2008년 현재까지 가장 최근 싱글입니다. Thinking of You.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트레이시 체프먼의 데뷔곡 Fast Car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이었던 2008년에 나온 앨범에서 Thinking of You였습니다. 박현주님, 제가 여름이 되면 늘 여기저기 신청하는 팬 메스니 그룹의 Every Summer Night 이번에도 신청합니다. 8월 말쯤 되면 그럴까요? 말도 안 되는 폭염이 조금 가시고 저녁바람이 선선해져서 모두가 그래 이 정도면 여름밤을 좀 즐길 수 있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적당한 시기에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신청 넣어둘게요 하셨는데요. 아 이제 8월의 마지막 주잖아요. 네, 2주 지나고 나면 9월 돼요. 그래서 이쯤에는 이 음악을 좀 들려드려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 페메스니 그룹의 음악을 준비를 했는데 사실 늦여름에 워낙 날이 좀 변덕스럽기도 했고요. 갑자기 흐렸다가 막 비가 왔다가 또 날이 또 더웠다가 좀 다시 좀 기온이 내려갔다가 막 그리고 요즘에는 이게 날마다도 그렇지만 지역마다도 약간 좀 이 날씨와 변화가 좀 천차만별이어가지고 이제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 날씨라는 거를 여름 날씨는 이랬지 이게 공통의 기억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의 기억으로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많이 들고 그리고 뭐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것도 또 극단적으로 좀 변하는 것 같고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이랬다가 그래도 제가 뭐 골든디스크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은 가고 계절은 변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긴 하다고 결국에는 또 가을이 오겠지만 이 8월 마지막 주를 시작한 오늘은 이 곡을 좀 들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팬 메스니 그룹의 연주로 Every Summer Night 지금 이 여름밤을 이 곡의 향기로 함께 물들여 보시죠.

지금 들으신 노래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주디 갈란드가 부른 Over the Rainbow였습니다. 고전적인 분위기가 확 풍기죠. 4791님 신청곡이었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이제 마지막 곡 전해드리고 인사드려야겠습니다. 8월 24일 월요일을 마무리하는 오늘의 끝곡은요. 정일범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롤링스톤스의 Paint It Black. 오늘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0: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낡은 책상 서랍에서 10년이나 지난 일기를 꺼내어 들었지. 왜 그토록 많은 고민의 낱말들이 그 속을 가득 메우고 있는지. 그 오랜 기록들이 어두운 거미줄에 쌓여있는 동안, 물론 힘겨운 날들도 많았지만 가끔은 깜짝 놀랄 만큼 재미있는 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 지금은 모두 힘겹다고 하겠지. 하지만 다가올 날들을 상상해보면 어떨까. 세상은 그렇게 어두운

푹 하고 날려버린 먼지들이 10년이나 지난 일기 위에는 수북이 쌓여 있었지. 왜 그토록 많은 외로움의 낱말들이 그 위에 덮여 있는지. 그래, 지금 힘겹다고 생각하는 날들도 언젠가 다가올 날에는 다시 돌아오고픈 시간일 거야. 세상은 그렇게 어두운 것만은 아니야.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Yo, man, what do you expect? The guy's a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よくね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

0: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1: 불 들어왔다.
2: 멈추면 버리면 되지 뭐.
1: 아 형, 아 어디 가요?
2: 아 나도 몰라 그냥 아무데나 가는 거야.
1: 아니 어디 가 돈도 없이.
2: 아니 돈만 없어. 직업도 없고 여자도 없고 개뿔도 없어.
1: 아니 그래서 그냥 가게 지금?
2: 그냥 가지.
1: 아니 씻고는 가야지.
2: 사람이 어떻게 매일 씻냐? 아.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방송 제1FM입니다.

초단파 89.1MHz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 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よくね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여기는 가요 1999.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이쁘다는 틀리고 예쁘다만 맞던 때가 있었습니다. 간지리다만 맞고 간지럽히다는 틀리던 때도 있었고요. 지금은 이뻐도 되고 예뻐도 되고 간지려도 되고 간지럽혀도 괜찮습니다. 또 효과라고 발음하면 틀리고 효과만 맞던 때도 있었지만 현재는 효과와 효과 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말은 시간이 흘러 변하기도 해서 항상 관심을 두고 살펴봐야겠죠.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MBC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3: FM 89.1MHz 목포 MBC

0: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인 어제 제주 숙소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사건을 허위 종결한 부경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부경장이 담당했던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3: 미국이 이란의 자금줄을 끊기 위한 경제적 고립 작전에 착수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원유는 물론 가상자산과 금까지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도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2: 서울 등 전국 곳곳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폭염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며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3: 대통령 가족과 측근의 비리 의혹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 변호사가 지명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후 10년 만입니다.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8월 25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2: 제주에서 실종됐던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장 씨 숙소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3: 사건을 허위 종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자 경찰이 뒤늦게 재수색에 나섰고 104일 만에서야 시신을 찾았습니다. 먼저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야자나무 잎이 무성하게 자란 농장 주위를 경찰과 감식반이 분주하게 오갑니다.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장미란 씨가 머물던 숙소와 직선 거리로 400여 미터, 도보로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경찰 수색이 이루어졌던 한림항과도 1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신 주변에선 실종 당시 장 씨가 입고 있던 옷가지와 휴대전화 등도 발견됐습니다.
5: 범죄에 기인했을 걸 염려해서 그 주변 상황까지 전부 다 서치를 했고요. 범죄에 기인했는지 안 했는지는 부검을 통해서.
4: 장미란 씨는 지난 5월 12일 숙소를 나갔고 사흘 뒤 저녁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부모 경장이 통화를 했지만 위치를 알리고 싶지 않아 한다며 거짓 종결 처리했고 마지막 위치가 파악된 한림항 일대 수색도 2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실종 사건 골든타임인 72시간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6: 너무 황당도 했고 화도 많이 났고 지금 담당 형사님한테도 전화해서 막 따졌거든요.
4: 경찰 말만 믿고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자 두 달 뒤인 지난달 17일 남자친구가 재신고를 했지만 앞서 부경장이 종결 처리한 기록 탓에 접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틀 뒤 가족이 서울서 다시 신고해 재수색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실종 석 달이 지난 탓에 한림항 일대 CCTV 영상 등이 대부분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부경장의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이 알려진 뒤 경찰은 뒷북 재수색에 나섰지만 실종 104일 만에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2: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해 긴급 체포됐던 경찰관은 시신이 발견된 어제 반대로 석방됐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이어서 남민주 기자입니다.
7: 긴급 체포 이틀 만에 석방된 경찰관이 모습을 드러내자 유족들이 거세게 항의합니다.
8: 야, 와봐. 야, 어디 가냐?
9: 유가족이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유가족이 말씀하십니까?
8: 말해봐.
7: 긴급 체포 요건인 긴급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으로 석방된 건데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 다만 위치를 알리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짓말로 골든타임을 놓치겠던 부경장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9: 유가족에게 말씀하시죠.
10: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7: 경찰은 부경장을 상대로 범죄 동기를 집중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부경장은 지난해 서부경찰서 실종수사 전담팀에 배속돼 1년 정도 실종수사를 담당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부경장이 경찰 업무로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지난달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직위해제됐습니다. 앞서 2023년에는 부경장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돼 내부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부경장이 겪은 사건들이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하도록 영향을 미쳤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감찰을 벌이고 있는 제주경찰청은 부경장이 담당 경찰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해도 검증 절차가 없어 적발되지 않는 점을 노리고 거짓 종결을 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11: 가족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렇게 문구를.

0: 자고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친구가 됐으면 경찰이 경찰 잡지 않다 생각하고.
1: 특히 장미란 씨 사건의 경우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상태를 사망으로 수정하고 기록까지 삭제한 경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직무유기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남민주입니다.
2: 소식을 접한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경찰 조직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3: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이재명 대통령은 매우 참담하고 안타깝다면서 경찰 조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습니다.
4: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사건 종결 및 지휘, 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3: 이 대통령은 사건 발생 경위뿐 아니라 제도적인 보완책과 근본적인 쇄신책 등 경찰 조직에 대한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참석 도중 속보를 접한 한성숙 국무총리 역시 가슴 아프다면서 실종 사건에 대한 관리자 이중 확인 의무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4: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내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한 총리는 특히 수사기관의 부당, 불법 행위가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여당에서는 경찰 역량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5: 실종 사건인데 15일 동안 손 놓고 있었습니까? 보름 동안? 그게 말이 돼요? 할 말이 있습니까?
6: 예, 이 부분은 많이 잘못됐습니다.
3: 야권에선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로 경찰에 대한 견제 기능이 사라졌다며 경찰과 정부를 향한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7: 서로 간에 눈치 봐가지고 시스템이 돌아가는 시스템, 그게 대한민국이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시스템인데 그걸 보안수사를 폐지함으로써 좀 없애버렸다고 생각합니다.
3: 유대성 경찰청장 대행은 국민들을 향해 매우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 전반을 살피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2: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을 국제금융망에서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며 전방위 경제 제재에 나섰습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 기업들도 제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신재영 특파원입니다.
8: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현지 시간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의 자금줄을 끊기 위한 이른바 경제적 고립 작전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핵과 미사일, 원유는 물론 디지털 자산과 금, 항공, 해운까지 이란과 거래하는 제3의 국가와 기업은 모두 2차 제재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9: 우리의 목표는 이란 정권이 완전히 고립될 때까지 이 잔혹한 정권을 유지시켜주는 모든 경제적 자금줄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입니다.
8: 베선트 장관은 이란 대신 자금 세탁을 돕는 곳은 어디든 달러 금융망에서 퇴출될 수 있다며 세계 각국은 미국과 이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압박했습니다.
9: 이제 세계 지도자들은 번영과 고립, 평화와 테러, 그리고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8: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SNS를 통해 어떤 국가든 이란에 경제적 생명줄을 제공하면 엄청난 경제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고강도 압박 속에 이란의 리알화 환율은 달러당 200만 리알을 넘어서며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경제적 타격이 현실화된 가운데 이란 경제장관은 미국의 새 제재는 실패할 것이라며 완전히 대비가 돼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9: 우리는 이 싸움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도 수비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알리 마다니자데 이란 경제장관입니다.
8: 한편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했다며 유조선 44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벌금 부과와 화물 압류 등을 경고했습니다. 이란 당국이 거명한 제재 대상 선박 중엔 한국 장금 상선 소유 선박 5척도 포함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10: 전국에 다시 강한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엔 보름 만에 폭염 경보가

0: 발령됐고 전국 곳곳의 낮 기온이 35도를 웃돌았습니다. 이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보름 만에 서울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어제 청계천에는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2: 딱 나오자마자 아 덥다가 느껴질 정도.
3: 처서라는 게 실감이 안 날 정도로 너무 더워서.
1: 여름 더위가 꺾인다는 처서가 지났지만 무더위는 다시 기승을 부렸습니다.
4: 경량 바람막이를 꺼내놨거든요. 근데 나중에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어제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2.5도를 기록했고 대구 35.8도, 강릉은 36.4도까지 치솟으며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32도, 부산 35도 등 전국 곳곳의 낮 최고 기온이 31도에서 3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한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온열질환자도 다시 늘었습니다. 온열질환자는 지난 7일 하루 23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주 한 자릿수로 줄었지만 최근 다시 증가하면서 올여름 누적 환자는 사망자 33명을 포함해 3,656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환자 수는 지난해보다 적지만 사망자는 7명 더 많습니다. 다시 찾아온 폭염의 원인은 두 개의 고기압이 대기 상하층을 넘는 이중 열돔 현상입니다. 대기 하층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을 따라 덥고 습한 공기가 밀려들고 상층에서는 티베트 고기압이 뚜껑처럼 열기를 가두고 있는 겁니다. 다만 기상청은 수일 내로 북쪽에서 찬 공기를 품은 기압골이 내려오면서 이중 열돔 구조도 차츰 약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를 시작으로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예보돼 있고 다음 주에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내려가 무더위 기세도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정숙입니다.
5: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 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현지 시간 24일 관보를 통해 신규 H-1B 비자 신청에 10만 3,265달러, 우리 돈 약 1억 4,300만 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2024년 회계 연도 기준으로 H-1B가 승인된 근로자 출신국을 따져보면 인도가 71%, 중국이 11.7%로 1, 2위였고 한국은 1%로 5위였습니다. 미군이 남미 마약 운반선 공격을 두 달 만에 재개했습니다. 미 남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24일 동태평양 마약 밀매 경로를 따라 운행하던 선박에 전날 치명적인 물리적 타격을 해 마약 테러리스트 두 명이 사망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CNN은 미군이 남미에서 미국으로 마약을 밀반입하는 선박을 공격한 건 지난 6월 이후 처음이며 이번 공격을 포함해 지금까지 해당 작전으로 격침된 선박은 67척 이상이고 사망자는 221명 이상이라고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동부 강원이 5에서 60mm, 속권이 5에서 40mm, 충북이 5에서 30mm입니다.

0: 고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MBC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3: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지금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4: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5: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0: 함께합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냐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경찰이 무사하다면서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했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이후 또 다른 실종자들도 주범으로 발견되고 있는데 사흘째 벌써 4명이라고 하네요. 성인 실종신고가 한 해 7만 건이 접수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1,000명가량은 결국 숨진 채 발견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건이 수색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한 달 안에 종결된다고 합니다. 경찰이 현재 인력으로 모든 성인 실종 사건을 대응할 수 없는 것도 한계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사건처럼 경찰의 거짓 기록을 걸러낼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미란 씨 관련한 소식은 잠시 후 곽우신 기자와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25일 화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현재 기온입니다. 서울 26도, 부산 28도, 대구 26도고요. 대전 24도, 광주 25도, 강릉 27도, 제주 27도네요. 현재 서울 수도권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낮에는 찜통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온열질환 조심하셔야겠네요. 낮에도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가겠고요.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남부를 시작으로 비가 시작돼서 주말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도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 쓰시면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0: 8월 25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 외에도 실종 신고 접수됐던 남성 2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돼 사흘 사이에 실종자 관련 시신이 4구로 늘어났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어제 애월읍에서 실종 신고됐던 60대 남성이 조천읍에서는 70대 남성 실종자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전국의 실종신고는 2021년 10만 7,381건에서 2025년 12만 5,383건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 성인 실종자 중 93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애가 없는 성인의 경우 실종자가 아닌 가출인으로 분류돼 CCTV 영상 등을 보려면 영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외국처럼 실종자를 나이가 아니라 상해나 자살 우려가 큰 위험도로 구분해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글을 온라인에 올려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하게 한 20대가 국가에 1,400여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어제 국가가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에 1,48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지난 2024년 9월 A씨는 월요일 날 야탐역에서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고 경찰은 일대에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는 등 비상순찰을 벌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두 달 후 A씨를 채용했습니다.

0: 체포했으며 모두 5,505만 1,000원의 행정비용이 낭비됐다며 소송을 제기했고요. 재판부는 청구금액의 약 27%에 해당하는 1,484만 원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며 이는 공중 협박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에 대한 첫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폭염으로 바다가 뜨거워져 폐사 위기에 놓인 양식 물고기들을 바다에 대량 방류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올해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에 있는 어가 110군데에서 양식 물고기 약 879만 마리를 긴급 방류하겠다고 신청했는데요. 폭염으로 바다가 뜨거워져서 그대로 두면 대부분 죽기 때문에 방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24년에는 고소온으로 양식 어류 2,828만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고 업계는 664억 원의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요.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최근 남해 연안의 수온은 27도에서 30도로 경남 지역에는 지난 10일부터 고수온 특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명태균 씨가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서울고법은 어제 관계자 접촉 및 언론 인터뷰 금지 등을 조건으로 명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는데요. 명 씨는 지난 20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의 인용으로 이르면 오늘 오전에 석방될 예정입니다. 명 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지난달 13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는데요. 한편 마찬가지로 명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천만 원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알고 넘어가야 할 경제 소식들 정리해드립니다. 아침엔 경제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최대 110조 원에 달하는 주주 환원 계획을 내놨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3% 넘게 급락을 하면서 6,700선이 무너졌는데 하락 배경부터 좀 볼까요?
1: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삼성전자가 이제 대규모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한 당일부터 네. 이런 징후가 있었는데요. 시간에 걸려서 주가가 오히려 떨어진 겁니다.
0: 네.
1: 4%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어제 본장을 열어보니 역시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코스피가 3% 넘게 급락을 해서 6,700선 아래에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0: 실망을 했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를 만족시키기엔 좀 부족했던 건가요?
1: 맞습니다. 네. 가장 큰 원인이 삼성전자 주주 환원책에 대한 실망감. 여기에다가 외국인들이
0: 네.
1: 삼성전자 관련주, 삼성그룹 관련주들을 대규모로 매도를 했는데요.
0: 네.
1: 최대 110조 원이라는 역대급 주주환원책을 내놨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대규모 자사주 매입 소각보다는 현금 배당의 무게가 실렸고
0: 네.
1: 그것도 30조 원입니다. 나머지 이제 70에서 80조 원의 구체적인 환원 방식은 내년 1월. 이사회까지 좀 기다려야 한다라는 점이 실망 네. 매물로 이어졌습니다.
0: 네.
1: 삼성전자 이 무거운 주식이 8.7%나 급락을 했고요. 지분 가치가 연동되어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화재까지
0: 네.
1: 줄줄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3조 9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는데요.
0: 네.
1: 대부분이 삼성 관련 계열사였습니다.
0: 네.
1: 다만 이제 시장 전체가 무너진 건 아닌데요. 오히려 상승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보다 더 많았고요. 특히 코스닥은 1% 넘게 올랐는데 이렇게 반도체가 좀 부진하면 2차 전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등으로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0: 네.
1: 코스닥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아마 어제 급락은 증시 전반의 펀더멘털 악화라기보다는 삼성전자발 어떤 주주하는 실망감인데요.
0: 네.
1: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도 이 기술주 하락에 혼조 양상으로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다우지수만 소폭 상승했을 뿐 나스닥 S&P 하락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는 2.7%나 빠졌는데 실적 발표 앞둔 엔비디아.
0: 네.
1: 엔비디아가 전반적인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0: 그렇군요. 뭐 근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다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제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주주 환원 방식의 차이가 주가를 갈랐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SK하이닉스는 소각을 또 하기도 했었고요.
1: 맞습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네.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주 환원 방식의 차이, 또 하나는 이제 주가 부양 속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0: 네.
1: 지금 SK하이닉스가 석 달 동안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서 전량 소각합니다.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얘기는 유통주식 수가 줄어서 주당 네. 가치가 높아지죠. 실제 이제 매입 기간에는 이제 매일 구조적으로 매수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그러니까
1: 즉각적인 주가 부양책으로 받아들여진 반면에 삼성전자는 최대 110조 원 규모는 훨씬 크지만
0: 네.
1: 30조 원의 현금 배당을 3분기에 하고요. 나머지 70에서 80조 원 어떻게 환원할지는 내년 1월 이사회에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0: 속도가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1: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확실성 해소가 아니라 불확실성의 연장이 아니냐라는 이제 분위기였고요. 다만 이걸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지금 이 주주 환원책이 이제 정교화된다면
0: 네.
1: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굉장히 장기 순매수를 유도하면서 국내 증시의 이제 만성적인 아킬레스건 약점이라고 하는
0: 네.
1: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는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0: 예.
1: 물론 주주 환원을 많이 한다는 게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만능키는 아닙니다. 반도체 업체의 특성상 대규모 설비 투자 연구 개발이 필요한데요.
0: 네.
1: 미래 투자를 위해서 삼성전자처럼 뭐 HBM이라든가 이제 파운드리와 같은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기업은 주주 환원과 미래 투자 사이의 균형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결국 장기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0: 그렇겠군요.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사실상 엔비디아가 독점을 하고 있는데 AI 서버 가격을 15% 이상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걸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호재로 볼 수 있을까요?
1: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AI 지금 칩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AI 인공지능 시장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내년 초부터 출하분부터 AI 서버의 가격을 무려 15% 이상 인상하겠다라고
0: 네.
1: 이제 고객사한테 통보를 한 겁니다.
0: 네.
1: 여기 마진율이 70%가 넘습니다. 그런 이제 거의 독주하고 있는 기업조차도 메모리 가격 인상을 이제 예고하면서 반도체 네. 원가 상승을 버티지 못하고 비용을 고객사한테 넘기겠다, 전가하겠다라는 건데요.
0: 네.
1: 이것은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 반도체 업체들한테는 명백한 호재입니다.
0: 예.
1: HBM과 서버용 DRAM의 극심한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메모리 제조사들이 갑에 위치로 가격 협상력을 압도적으로 좀 높아졌다라는 건데요.
0: 네.
1: 빅테크 기업들의 엔비디아 독주를 막기 위해서 자체 AI 칩 개발에 나선 것도 결국 필수인 이제 고성능 메모리를 확보하기 위해선 K반도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1: 따라서 메모리 가격이 오르더라도 고객사들이 쉽게 공급처를 바꾸기 좀 어렵기 때문에 메모리 업체들의 가격 협상력, 수익성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0: 예.
1: 장기적으로 보면 양날의 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마 엔비디아가 주가가 떨어진 이유도 메모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서버 가격을 15% 두 자릿수 올리게 되면
0: 네.
1: 결국 빅테크 기업들은 주저하게 됩니다.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까지 계속해서 그동안은 회사채까지 발행하면서 투자를 높여왔는데
0: 네.
1: 오히려 AI 투자를 늦출 수 있다라는
0: 네.
1: 이제 전망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메모리 가격 상승 자체는 단기적으로 호재지만 그러나 너무 가파르게 오른다? 이건 오히려 AI 빅테크 업체들의 투자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들여다봐야 합니다.
0: 네, 엔비디아나 우리 기업들이나 결국에는 공동 운명체로 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이 7거래 연속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1380원까지 내려왔는데 이 원화 강세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1: 맞습니다. 어제는 장중 1370원대까지 내렸다가 1386.5원에 정규시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0: 네.
1: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 여러 가지가 이제 겹쳤는데요. 특히 지금 수출 기업들 월말 앞두고 벌어들인 달러 환전하는 환전 물량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0: 네.
1: 여기에다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규모 주주안을 발표하면서 원화 수요가 더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 특히나 SK하이닉스의 DR 발행 성공과 같은 개별 모멘텀이 계속해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0: 네.
1: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달러 약세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석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엔화 가치가 반등하면서 원화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달 아마 이제 1550원대까지 급등했던 이 환율이 되돌림 심리까지 겹쳐지다 보니까 한 달 새 원달러 환율이 160원 가까이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0: 네.
1: 결국 달러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자 환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앞으로 뭐 추가 하락 가능성은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수출과 무역 수지 흑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수출 기업들이 달러 매도가 이어진다면 아마 이제 1350원대 진입할 시도할 가능성도 높아졌는데요.
0: 네.
1: 근데 한 달 반 만에 이제 160원 넘게 떨어진 만큼 속도 조절 가능성도 남아있고 여기다 이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 또 재정 불안, 중동 리스크와 같은 대외 변수가 부각되게 되면
0: 네.
1: 안전자산인 달러가 재차 강세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0: 그럴 수도 있겠군요. 부동산 관련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당정이 이제 반발이 컸었던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겁니까?
1: 그렇습니다. 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있는데 방향 크게 두 갈래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거주 인정 범위 자체를 넓히는 방안입니다.
0: 예.
1: 육아나 가족 돌봄 또 같은 시군 내 이사처럼 불가피한 사유는 비거주하는 경우를 거주로 인정해주는 폭을 더 늘리고요.
0: 네.
1: 또 최장 3년만 인정하는 인정기간뿐만이 아니라 1년 이상 선거주 요건도 좀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0: 네.
1: 또 하나는 기본공제 금액 자체를 되돌리는 방안입니다. 당초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한도, 종부세 공제한도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려고 했지만 지금 여당 반발이 커지자 다시 이걸 12억 원으로 복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1: 다만 지금 여당의 요구대로 이제 거주, 비거주 구분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0: 예.
1: 정부가 조금 이 지금까지 견제해온 실거주 원칙의 근간을 좀 흔드는 것이어서
0: 네.
1: 과연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다음 달 1일 국무회의 3월 3일 국회에 제출이라는 시안이 입박했기 때문에
0: 네.
1: 아마 이번 주말 사이에 최종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그리고 용산공원 안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두고는 정부와 서울시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이번 주에 김윤덕 장관하고 오세훈 시장이 만난다고요?
1: 그렇습니다. 지난주 김인덕 장군과 오세훈 시장의 첫 회동에서 이
0: 네.
1: 문제를 논의했습니다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는데요. 이번 주 재회동이 이제 예정이 돼 있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걷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0: 네.
1: 정부는 훼손된 군 부지에 청년 임대 지책을 지어야 한다라는 반면 서울시는 훼손된 부지 역시 공원 예정지이기 때문에 1cm도 개발을 허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0: 네.
1: 다만 서울시는 캠프킨 부지와 국군 재정관리단과 같은 주변 국유지를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0: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설 소장이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2: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3: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2: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됐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인 어제 발견이 됐습니다.
4: 네, 경찰은 어제 오전 10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합동수색을 하던 중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장 씨가 실종 직전 머물렀던 숙소 인근이었는데요.
2: 네.
4: 시신의 옷과 슬리퍼가 장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됐을 때와 같았고 주변에는 장 씨의 휴대전화와 금팔찌 같은 유류품도 발견이 됐습니다. 다만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직 신원 자체가 장 씨로 최종 확인된 것은 아니었는데요.
2: 네.
4: 경찰은 DNA 검사와 부검을 통해 신원과 정확한 사망 원인, 시점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2: 네, 어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아직까지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4: 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출석한 자리였는데요. 제주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으로는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2: 네.
4: 다만 이것도 아직 현재 단계의 경찰 판단이고요. 뭐 이 숨진 장 씨의 남자친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럴 자살을 할 만한 특이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2: 네.
4: 또 이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실제 사망 장소인지도 사실은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2: 네.
4: 경찰이 최초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하면서 수색이 중단됐고 주변 CCTV 영상 상당수도 이미 보존 기간이 지나 사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최초 수색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장 씨를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 남고 있습니다.
2: 네, 그래서 뭐 이런 결과를 받아들고도 뭐 아직 알 수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찰청은 본청 감찰 인력을 제주로 보냈다고 합니다. 사건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휘감독 체계를 좀 자세하게 점검한다는 거죠.
4: 네, 이 담당자인 제주서부경찰서의 부모 경장은 실제 장 씨와 연락하지 않고도 연락이 됐다, 무사하다라 거짓말을 한 뒤에
2: 예.
4: 사건을 종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급자 보고와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2: 그러니까 부모 경장이 왜 이렇게 했는지도 사실 모르는데 그 과정에서 상급자 보고와 확인이 왜 또 제대로 안 됐느냐 하는 거죠.
4: 그렇죠. 그러니까 부경장이 지난 1년 5개월 동안 실종 수사팀에서 담당해서 처리 종결한 사건만
2: 네.
4: 모두 298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98건이 모두 허위 종결 사건은 아니겠지만
2: 네.
4: 경찰은 다른 허위 처리가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실제로 몇 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2: 네.
4: 경찰청은 여기에 더해서 전국 시도경찰청에 최근 3년간 실종 사건 처리 과정을 오는 11월까지 전수점검하도록 또 지시를 했습니다.
2: 네.
4: 앞으로는 담당 경찰관 혼자 실종 사건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과장급 관리자가 최종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스템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2: 네, 크로스 체크가 되도록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진상 규명과 경찰 개혁을 지시했네요.
4: 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요. 대통령이 장 씨 추정 시신 발견 소식을 접하고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냈다라고 전했습니다.
2: 네.
4: 대통령은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면서 사건이 종결된 과정뿐 아니라 지휘 감독 체계 전체를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 네.
4: 한 발 더 나아가 제도적인 보완책과 근본적인 쇄신책을 포함해 경찰 자체 개혁안까지 마련하라고 주문을 했는데요. 검찰의 직접 사건과 보안 사건 폐지로 경찰 수사권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이 실종사건 허위종결 문제가 터지면서 경찰 수사체계 전반의 신뢰 문제로도 지금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2: 예, 근데 이제 부모 경장이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

0: 가 됐었는데 어제 또 석방이 됐더라고요.
1: 네, 이게 뭐 죄가 없다, 혐의가 없다고 해서 풀어준 것은 아니었고요.
0: 네.
1: 법원이 문제 삼은 건 이 긴급 체포의 요건이었습니다.
0: 네.
1: 제주지법에서는 이 부경장의 소재가 확인되고 있고 정상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형소법상 이거 긴급 체포 요건인 긴급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라면서 체포 적부심을 인용했습니다.
0: 네.
1: 다만 신병 확보 절차 자체는 계속될 건데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검찰이 어제 법원에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경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0: 네.
1: 부경장은 직무유기뿐 아니라 실종자 관리 시스템 자료를 조작하고 삭제한 공전자기록 위작 행사 또 위기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0: 네, 부경장이 왜 이렇게 사건을 처리했는지 아직 확실히 나온 게 없는데 이거 좀 굉장히 궁금하고 앞으로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범행 동기부터 과정 전반을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를 결국 수리를 했네요.
1: 네, 정 장관이 지난 18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공식 사직서를 제출한 지 엿새 만이었습니다.
0: 네.
1: 강유정 대변인은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라면서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 장관은 검찰청 폐지 또 공소청과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개혁의 큰 틀이 마무리된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 완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뜻도 밝혀왔습니다.
0: 네.
1: 그래서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데요.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이 10월 2일입니다.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0: 네.
1: 청와대도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럼 후임 장관으로 어떤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나요?
1: 지금 이름이 올라오고 있는 건 민주당의 박균택, 이건태, 박주민 의원 등입니다.
0: 네.
1: 박균택 의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광주 고검장, 또 대검 형사부장, 법무부 감찰국장을 지낸 검사 출신인데요.
0: 예.
1: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는 찬성을 했지만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예외적인 보완 수사권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정 장관과 좀 결이 비슷한 사람을 평가받고 있고요.
0: 네.
1: 반면에 이건태 의원은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이기는 하지만 보안 수사권을 예외 없이 폐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강한 검찰개혁 성향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0: 네, 이렇게 검사 출신들이 있고.
1: 네, 그리고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도 이번에 후보군으로 올라서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어제 이 대통령이 약 10년 동안 공석이었죠.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1: 네, 특별감찰관이란 자리가 대통령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또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참모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자리였습니다.
0: 네.
1: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이제 박근혜 정부 때였죠. 물러난 뒤에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아주 공약하는 뜻은 분명히 임명한다고 했지만 네. 임명을 하지 못하면서 계속 공석이었던 상황인데요.
0: 예.
1: 국회는 지난 20일 민주당 추천의 최길수, 국민의힘 추천 강지식, 대한변협 추천 최용훈 변호사 등 3명을 추천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중에 민주당이 추천한 최 변호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최 후보자 사법연수원 23기고요. 광주지검 특수부장과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를 지낸 역시 검사 출신입니다.
0: 네.
1: 청와대는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단할 적임자다라고 했는데 최 후보자의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0: 네.
1: 이전에 문재인 정부 당시 바른미래당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뭐 정파색이 뚜렷한 인물은 아니라고 평가받고 있고요.
0: 네.
1: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이 되는데
0: 네.
1: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어쨌든 최고위층과 가족 측근을 감찰하게 되는 자리 임명이 되는군요. 자, 그리고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제 18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 네, 어제 이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모두 152건을 접수해 126건을 처리를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등을 포함해 7명을 구속기소하고 51명을 불구속기소해서 모두 5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0: 네.
1: 가장 뚜렷한 추가 성과로는 대통령 관저 이전

0: 복수 자료 역시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1: 네네.
0: 김건희 특검이 넘긴 업체 특혜 의혹에서 더 나아가서 국가예산 불법 전용 문제까지 수사를 확대해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김호진 전 비서관과 김건희 씨 등을 기소를 했습니다. 감사원이 또 관련 감사를 무마했다라는 혐의로 유병호 감사위원 등도 재판에 넘겼는데요. 또 계엄과 관련해서도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한 메시지 전달했다 이런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1차장 등을 기소를 했습니다.
1: 네.
0: 최상병 사건에서는 수사정보 유출 혐의의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 VIP 경로설 은폐 혐의의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과 문현철 전 해병대 방첩부대장 등까지 수사 범위도 넓혔습니다.
1: 네, 근데 이게 180일이라는 역대 최장 수준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어떤 굵직한 사건의 상당수가 다시 미제로 남았어요.
0: 네, 사실 인력도 예산도 기간도 역대 가장 많이 좀 서포트를 받은 법률에 의해서 특검이었긴 했는데요.
1: 네.
0: 하지만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국수본, 국가수사본부 등에 넘긴 사건만 46건, 관련자가 150명입니다.
1: 예.
0: 가장 대표적인 게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두 번이나 수사했고 핸드폰까지 포렌식을 했지만
1: 네.
0: 윗선 의혹을 규명하지 못하고 다시 경찰로 넘겼고요.
1: 예.
0: 노상원 수첩 의혹도 폭발물과 독극물을 이용한 살해 구상 정황과 감금시설로 의심되는 새 것까지 찾아가 현장 검증을 했지만 여전히 전모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도 통일교회 해외 원정 도박 수사 무마 의혹, 계엄 해제지 대통령 안가에서 2차 계엄 논의 진위를 확인했던 안가회동,
1: 네.
0: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대북송금수사기 의혹, 이것도 역시 제대로 규명 못하고 국수본으로 넘어갔는데요. 권특검 스스로도 노상훈 수첩에 대해서 내란 세력의 계획이나 음모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였지만
1: 네.
0: 시간이 부족해서 눈물을 머금고 이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내란 수사를 국수본 하나가 다 맡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면서 여러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상설특별수사본부와 향후 진상조사위원회 설치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종료 시점을 두고 조은석 내란 특검하고 권창현 2차 종합특검이 마지막까지 좀 충돌하는 모습이었어요.
0: 네. 그러니까 계속 특검과 특검이 싸우는 형태가 반복이 됐는데요.
1: 네.
0: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를 공표하는 그 시점에 내란도 종료가 됐다라고 보았습니다.
1: 네.
0: 과거 전두환 내란 사건 당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한 판단이었는데요.
1: 예.
0: 반면에 권창영 종합특검은 국회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가결해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12월 14일까지 내란이 계속됐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어제 브리핑에서 권특검이 상당히 이 문제를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미 대통령인 사람이 일으킨 위로부터의 내란이기 때문에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벌인 전두환 내란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 네.
0: 오히려 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전두환 내란죄 대법원 판결 언급하지 마시라 창피하다라고까지 하면서
1: 네.
0: 새로운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1: 네. 이 두 특검의 충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기소 부분이었어요.
0: 네. 이것도 좀 판단이 완전히 엇갈렸는데요.
1: 네.
0: 조성현 전 단장 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부하부대 전달했지만 이후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해서 병력 진입을 막은 인물이고요.
1: 네.
0: 내란 특검은 이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입건하지 않았고 정부도 계엄 조기 종식에 기여했다라면서 보국 훈장까지 수여했습니다.
1: 네, 막 영웅 얘기도 막 들었었는데요.
0: 네, 하지만 종합특검은 국회 출동 명령을 하달한 순간 이미 내란 가담죄가 성립한다라고 보고 기소를 했고요.
1: 네.
0: 홍장원 전 차장도 마찬가지로 내란 수사와 재판의 핵심 증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지만 종합특검은 계엄 당일 부서장 회의 소집이라든가 연락망 구축, 경찰 상황실 인원 파견 지시 등을 별도의 내란 가담 행위로 보았기 때문에
1: 네.
0: 이거에 대해서 앞선 범행의 책임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게 특검의 주장이었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디벤티.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4: 제초제는 타타타.
5: 한얼사이언스.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Walk it, walk
7: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8: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9: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재원 리포터 전해주세요.
10: 네, 현재 수도권에 특보 수준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인천 송도, 동작구 서초구, 양평군 등 시간당 30mm 안팎의 소나기가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해서 쏟아지는 곳이 있으니까 출근길에 양말, 신발 젖지 않게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오늘은 수도권, 강원도, 충청 북부로 저녁까지 최고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 내일도 수도권 영서 지방으로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은 무척 습하고 덥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26도, 체감 온도가 이보다 3도가량 더 높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부산, 광주 35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9: 0808 쓰시는 분이요. 장미란님 사건 보면서 열심히 일하는 경찰분들도 많지만 일부 안일하게 일하는 경찰관들 근무 태도에 참 화가 많이 나네요 하는 말씀 주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동시에 하고 계실 텐데 상급자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둔다곤 하니까요. 앞으로도 보안 시스템이 더 잘 갖춰져야 되겠죠. 0808님이 신청하신 곡 송골매의 빗물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폭염이나 폭우가 있는 심한 날 위험한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지자체가 나서서 대피시켜야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 나간 공무원도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일부 지자체가 무인 비행체인 드론을 활용하고 있죠. 마이크와 스피커가 달린 드론을 띄워서 위험 지역을 빠르게 순찰하는데요. 땡볕에서 농사를 짓는 어르신이 보이거나 비 오는 날 천변에서 운동하는 시민이 있으면 말을 건네서 대피를 권합니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생명을 지키는 모습, 우리 주변에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3: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전기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사고로 인한 감전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 시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 전기 안전 캠페인은 송하 전업사와 함께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7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미 대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한미 외교수장이 통화해 한반도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0: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어젯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해 한미 관계, 한반도 문제와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장관이 최근 국제정세 변화의 움직임 속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두 장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오늘 새벽 0시 반쯤 경기도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5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경찰관인 이 남성은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주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 부인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했다며 유조선 45척을 공개하고 이들 선박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화물을 압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이 현지 시간 23일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제재 대상 선박에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과 액화 천연가스,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 등이 포함됐고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선박 등과 함께 한국의 장금상선 소유 선박도 5척 포함됐습니다.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어겼는지는 명시하지 않으면서 해당 선박들과 환적에 관해서는 모든 선박 역시 제재 대상에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 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현지 시간 24일 관보를 통해 신규 H-1B 비자 신청에 10만 3,265달러, 우리 돈 약 1억 4,300만 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H-1B가 승인된 근로자 출신국을 따져보면 인도가 71%, 중국이 11.7%로 1, 2위였고 한국은 1%로 5위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 산지에 5에서 60mm, 서울, 인천, 경기와 강원 중남부 내륙 산지에 5에서 40mm, 충북 북부에 5에서 30, 강원 북부 동해안에 5에서 20mm 등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 온도는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이주노동자 노동인권지원사업단 문길주 단장입니다. 긴급 재난 문자가 올릴 때마다 소외감을 느끼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글로 된 재난 문자를 읽지 못하는 해외 이주민 300만 명, 이주 노동자 110만 명이 바로 그들이죠. 재난은 사람을 가려서 오지 않는데 재난 정보는 이렇게 누군가를 비켜가곤 합니다. 누구도 재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이웃이 한 번 더 알려줘야 합니다. 급할 때는 곁에 있는 사람이 제일 큰 힘 아닙니까?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당협위원장 재선출안이 처리 보류됐습니다. 2부 레드캠프 시간에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2차 종합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3부에 김지미 특검보를 만나서 수사 성과와 남은 과제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8월 25일 화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검증까지 트러퍼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딱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6: 김나입니다.
5: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6: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4: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6873님이 아이고 JB 어찌 이비를 뚫고 오셨습니까? 무섭게 퍼붓네요. 모두 운전 조심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는데 빗길에 어떻게 출근하셨습니까?
4: 네, 바지 다 젖었어요. 무릎 밑으로는 지금 뭐 다 젖은 상태입니다. 신발도 그렇고.
5: 네. 저런.
4: 우산 잘 챙기세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근데 우산도 안 되더라고요.
5: 그러니까. 이럴 네. 때는 우비 입고 장화를 신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흙먹는 호랭이님. 네. 어이쿠, 인천에 40분 정도 하늘에 구멍 뚫린 줄 알았습니다. 시내버스 기사인데요. 비 올 때 버스도 미끄러질 수 있으니 제발 먼저 타겠다고 길로 내려오지 마세요.
4: 아, 큰일 납니다. 예.
5: 그러니까요.
4: 왜 길로 내려오세요?
5: 먼저 타고 싶어서. 안전이 최고입니다. 네, 그리고 홀로움님. 종배형 축하해주세요. 종배형과 동갑내기인 나이에 생애 처음으로 기업 화보를 찍는 날입니다. 일반 시민을 홍보용 화보에? 그 기업의 의도는 현장을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4: 기업 화보를 찍는다고요?
5: 네, 화보를 찍으신대요. 근데 왜 동갑내기라고 하면서 형이라고 부르죠?
4: 그러게요. 뭐 생일이 좀 제가 빠른가? 아무튼.
5: 네, 아, 뭐 제가 대신해서 약간 삐딱했었고요.
4: 근데 아무튼 네. 사장님이신가요, 그러면?
5: 아니요. 일반 시민을 홍보용 화보에 쓰는 그 기업의 의도는 현장을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이해합니다라고 하셨으니까 일반 시민 아니실까요?
4: 아, 근데 기업 화보를 찍는다면서 시민을 모시고 찍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튼 뭐 잘 마무리하시

0: 바랍니다. 예.
1: 네, 아 우리 제이비도 화보 한번 찍으면 잘 될 텐데 그렇죠?
0: 전 사진 찍는 걸 엄청 싫어해서 7년 전에 시선 집중 진행 맡으면서 찍은 사진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그 사진 되게 잘 나왔어요.
0: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중간에 한번 사진 찍자고 해서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뭘 또 찍냐고 그냥.
1: 그냥 7년 전에 어린 사진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0: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바뀐 거 없어요.
1: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바뀐 게 없는 제이비와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요.
0: 이진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5.18 토론회를 열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민주당 대표 경선 과정이었죠. 전남 광주 합동연설에서 이렇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2: 제명할 수 없다면 제가 제안했듯이 국회법을 고쳐서 과반수로 1년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게 해서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아웃시키겠습니다.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0: 자, 그리고 나서 이진수 의원이 어제 김민석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방금 들으신 대로 여자 전두환, 여자 히틀러라고 하는 두 개의 비유를 댔는데 여자 전두환은 빼고 여자 히틀러 발언만 문제 삼았습니다.
1: 어허.
0: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왜 여자 전두환으로 빗댄 발언은 고소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진숙 의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3: 소송의 절차를 훨씬 더 단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1: 소송의 절차를 훨씬 더 단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0: 말이 안 되죠. 아니, 소송 절차를 단순하게 한다. 이거 간단히 얘기를 하면 모욕죄 입증 과정을 좀 더 단순하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그죠? 근데 여자 전두환인지 여자 히틀러인지 그러면 검증 과정이 두 개냐 하나냐이기 때문에 소송의 절차가 더 단순해지는 겁니까? 이런 겁니까? 그러면 전두환이 누군지 히틀러가 누군지 여기부터 조사를 해야 돼서 소송의 절차가 되게 복잡해지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두 번째, 오히려 모욕죄로 고소를 했으면 고소의 취지대로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고소인 입장에서는 그 핵심적인 게 뭡니까? 모욕의 정도와 강도를 훨씬 엄청 왜 이게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나한테 그 피해를 줬는지를 입증하는 게 가장 핵심적 관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욕의 사례를 하나 되는 것보다 두 개 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는 뺍니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댓글이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시간 낭비인 것 같긴 한데 그러면 히틀러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히틀러에 비유한 건 문제가 있고 전두환은 좋은 사람이어서 전두환에 비유한 건 문제가 없어서 전두환은 뺀 겁니까? 여자 전두환이라는 발언은?
1: 지금 우티스님이 여자 전두환이라는 호칭은 좋은 거 아니에요?
0: 아니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걸 지켜오는 광주 시민은 얼마나 모욕적이겠습니까?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 행태를 바라보는 광주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오히려 그것이 광주 시민 전체에게 더 나아가서 대한국민 전체에게 모욕적이라는 생각을 왜 못하느냐 국회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왜 못하는지 일각에서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여자 전두환도 모욕적이라고 고소하면 우리나라의 극우들이 싫어할까 봐 그래서 극우들 의식에서 여자 전두환은 뺀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 광경을 지켜보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광주 시민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한 번쯤은 좀 헤아려 봐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네, 안 그래도 그런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배시시 남매님, 5.18을 모욕하는 건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주셨고요. 문봉철님은 정치의 사법화네요. 이것도 정치는 정치로 풀어라 제발 이라고 올려주셨는데 민주당은 어제도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5.18 관련 단체들이 지난 21일이었죠.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서 장동혁 대표실 관계자를 만나서 당의 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5.18 관련 단체 서울지부 같은 경우에는 이진숙 의원실의 보좌관에게 질의서와 입장문의 어떤 건지를 또 전달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은 했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 답을 했으면 또 뉴스가 나왔겠죠.
0: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2차 종합특검이 수사를 끝내고 어제 종합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은 잠시 후 3부에서 김지미 특검부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때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권창영 특검이 마지막으로 제안한 내용

0: 들어보겠습니다.
1: 나머지 수사에 대해서는 각종 수사기관이 합동하여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그 상설 조직으로 만들어진 특수본에서 체계적이고 장기간 수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따라서 이러한 특수본 설치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어느 정도 책임자 위주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대규모 면책 내지 사면이 필요한 것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조건으로만 그러한 면책과 사면이 단행되어야 됩니다. 특별수사본부에서 어느 정도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시면 그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때는 형사처벌 조건을 하지 않고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진상규명을 통해서 실무자들, 가담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그럼으로써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고 이 내란범죄와 국정농단의 전모를 그때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0: 이 제안을 들으면서 잊었던 기억이 되살아난 게 있는데요.
2: 네, 어떤 걸까요?
0: 지금 특수본과 진상조사위원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네. 이 가운데 특수본은 사실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이 활동 종, 뭐 순직해병 특검까지 포함해서 3대 특검이 활동 종료한 다음에 특수본이 꾸려져서 나머지 수사를 해왔어요. 그러다가 2차 종합특검이 출범을 하면서 다시 이제 그쪽으로 넘어간 것이니까 이후에 뭐 특수본은 자녀 수사를 위해서 저는 설치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진상조사위원회 있잖아요. 이거는 좀 제가 이제 잊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는 게 바로 이건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5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헌법존중 TF라고 하는 것들이 가동이 됐었습니다. 부처별로 기관별로 이 헌법존중 TF를 그 구성 가동을 해가지고 12.3 내란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가담을 했거나 연루된 부분들이 있는지를 조사를 했고 그것을 무엇에 반영한다? 인사에 반영한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했었거든요. 그런데 권창혁 특검이 이거와 비슷한 진상조사위원회를 다시 언급을 했다. 그렇다면 특검이 평가하기에 헌법 존중 TF의 활동이 좀 미진했다고 보는 것이냐 뭐냐. 이게 좀 궁금한데 사실 헌법 존중 TF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쫙 종합 정리돼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자세하게 세세하게 보고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궁금하다. 여기서는 일단 뭐 이렇게밖에는 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미 시도했던 것을 다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다. 이 점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 네, 김창면님 특검을 해도 남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주셨고 최정현님은 끝나지 않는 내란의 전말입니다. 어떤 수사기관이든 끝까지 발본색원해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들 들어와 있습니다. 뉴스와 분석에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정성호 법무장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뭐 이르면 내일 정성호 장관이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라는 지금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그동안 여러 차례 정성호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뭐 여기서 다시 할 생각은 없고요. 오늘은 다른 포인트를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어떤 걸까요?
0: 후임 인선 시기와 그 시기에 다른 부처장관 교체가 겹쳐지는가 이게 지금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당장 오늘 후임을 발표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인사청문 절차 대략 뭐 아무리 짧게 잡아도 20일, 보통 한 달을 잡는다고 하면 후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는 시점이 이제 9월 하순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시점을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이 언제입니까? 10월 2일입니다. 그러면 후임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되든 개청 실무 지위는 어렵다라는 얘기로 결국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서둘러봤자 이렇다. 그러니까 후임 법무부 장관은 사실은 뭐 이제 중수청의 항원부 장관 소관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공소청으로의 전환 실무 작업은 지휘를 못한다. 결국은 이 점을 좀 먼저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후임 인선은 언제 할 것이냐. 어차피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포인트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소폭이든 중폭이든 개각이 이루어진다고 칩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개각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여기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미 그런 흐름이 좀 잡히고 있는 건데 그게 어떤 차원이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위기 쇄신도 필요하다. 이런 개각의 필요성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짚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효과입니다. 이게 약과 독은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역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가지는 일단 법무장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법무장관 후보

0: 수사를 매개로 야당이 공소청, 중수청 출범에 대해서 다시 공세를 펼 수 있는 장이 뭔가 열린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뒷북이라 하더라도 일단 그 장은 열린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장, 뭐 법무부 장관 후임까지 포함을 해서 개각이 이루어진다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이 인사청문회에서 만에 하나라도 돌발 악재가 발생을 한다면 분위기 쇄신 차원이 아니라 분위기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딜레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기능적으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개각이 맞을까 아니면 그 뒤로 가는 게 맞을까 뭐 이런 시기선택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런 문제도 함께 고려가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아마 청와대도 이걸 고려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조율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 네, 일단 어제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밝힌 거는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그 신속히가 과연
0: 근데 법무부 장관의
1: 될지.
0: 경우에는 아무리 신속히 해봤자
1: 그렇죠.
0: 공소총 전환과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네, 이사나님, 후임 법무부 장관 누가 될지 참 궁금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은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이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적토마님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법무부 장관, 그럼 10월에 지명하는 걸까요? 아예 늦게?
0: 근데 10월이 되어버리면 10월부터 뭐가 있습니까? 국정감사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1: 다 끝나고
0: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러면 또 그 이제 감사가 하루가 멀다고 일정이 빽빽하게 짜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법사위는 국정감사 하다 말고 인사청문회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국정감사 기간에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1: 네, JB타임즈 함께하고 계신데요. 다음 주목할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2: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30대 여성 실종자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제주경찰은 합동수색 중이던 경찰관이 지난 5월에 실종됐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고 감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지점은 장 씨가 묵었던 장기투숙 숙소에서 1km 남짓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실종 사건을 잇따라 허위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 네, 관련해서 두 가지 점을 따로 짚어야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거부터 한번 봅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어제 국회에 출석을 했는데요. 최현일 민주당 의원과 문답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3: 그런데 경찰에서 보니까 보도에 보니까 범죄 피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는데 아직 정확한 사인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근거가 있나요?
4: 예, 확인되진 않았는데 제가 그 제주청장에게 보고받은 바로는 네. 목맴사 추정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3: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4: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0: 그런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목맴사라는 것도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뭐 타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섣부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 그 이 점에 좀 주목을 하고 있냐면 이게 이른바 결과론적 자기 합리화 논리로 그러니까 악용을 할까 봐 제가 지금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모 경장이 그런 짓거리하지 않고 제대로 했어도 결국은 목맴사라면 결국은 뭐 이분이 이렇게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부모 경장의 그런 짓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논리 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 얘기할 게 아니다. 이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부모 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이 298건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부모 경장이 그 이 298건을 처리한 기간이 1년 5개월 동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 경장이 실종팀으로 배치가 된 게 지난해 3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로 따져보면 1년 5개월 동안에 298건의 실종 사건을 처리를 했는데 속칭 뭉갠 사건이 그러면 지금까지 확인한 거 두 건 말고 더 있을 가능성을 지금 배제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경찰이 이에 대한 지금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예단은 안 하겠습니다만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뭉갠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거라면 반드시 그건 또 추적을 해서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까지 좀 확인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미스트님 이래도 경찰을 믿으라는 겁니까?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고요. 하얀 구름님은 정말 경찰들 왜 이럽니까? 라고 물어주셨고 새로울 세상님은 JB 그런데요 왜 아직까지 경찰청장은 직무대행 체제입니까? 임명 못하는 이유가

0: 있는 겁니까?라고 물어주셨네요.
1: 저도 그게 좀 궁금한데 그건 좀 따로 알아보고 나중에 좀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 하나 전해드리면서 오늘 JB타임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이 18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그리고 같이 움직였던 한 사람, 60대인데요. 두 사람 모두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3월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제주공항에서 출발해서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 안에서 소란을 피워서 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건데 무슨 소란을 피웠느냐? 승무원이 계속 말리는데도 통로에 일어서서 승객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거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하고요. 할렐루야,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소리치면서 기내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승무원이 다가와서 경고장을 발부하면서 제지하자 나한테 삿대질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13분 동안 비행기 안에서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0: 아이고.
1: 근데 저 이 장면 가끔 지하철에서는 봤는데 예수 천국 불신지요.
0: 근데 그것도
1: 피켓
0: 예전...
1: 들고 돌아내면서 비행기 안에서 지금 벌이는 것을 제가 보다 처음 보는 건데요. 이분은 뭔가 지금 크게 착각한 것 같은데 이거 항공운항법 위반 혐의 이거 중죄거든요. 처벌 상당히 셉니다. 뭐 본인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 항공운항법 이 소란에 해당되는지도 몰라고 소란을 피울 아니 소란을 일으킬 고의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 다 피워놓고 소란을 일으킬 고의가 없었다라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네? 근데 벌금 100만 원에 그쳤다.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0: 너무 약합니까?
1: 그러니까요.
0: 네. 너무 약해요? 목성님이 피할 곳도 없는 곳이라 본인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장소였겠네요.
1: 아니 이 사람이 13분 동안 비행기 안에서 소란 피울 때 승객들 입장에서는 그때가 지옥 아니었겠습니까? 본인이 지옥으로 연출한 거 아닙니까? 좀 돌아보라. 제 모습 좀 돌아보라 이런 얘기 좀 해야 되는 거죠. 왜들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0: 그러니까요. 아니 이래가지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아이고 참. 5164님. JB 오늘은 화가 많은 화요일이네요.
1: 뭐 항상 그랬잖아요. 뭐. 네. 마무리할게요. JB 타임즈 이렇게 끝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보수의 눈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봅니다. 국민의힘 레드캠프 출발합니다.

0: 네, 레드캠프 박정하 국민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관심사가 이 당협위원장을 전면적으로 재선출하고 재선출 방식은 당원 직선으로 한다. 이 안건이 어제 최고위원회에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는 겁니까? 못한 겁니까?
1: 일단 숨고르기 아닌가 싶어요.
0: 그러니까
1: 일단은 그 지금 장동혁 대표나 이 당권파에서는 강하게 주장하는 게 당원 중심 정당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잠실 올림픽공원에도 매주 나가는 거고 그 사람들의 요구나 욕구 왜 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지지를 공고히 갖고 있어야 지금 현재 지도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뭐 추진 어떤 방식이든 추진하려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내일이 취임 1주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기자간담회 예고돼 있잖아요. 내일 뭐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0: 저는 그 질문들을 드렸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교체를 하려면 꼭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1: 네.
0: 조강특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문제의 어떤 그 당협위원장만 교체하면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를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에 이미 답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1: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 관례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당이 건강하다는 걸 전제로 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 있는 당협에 대해서만 조강특위에서 정리하면 되는 건데 지금은 그 당규 해석을 갑자기 하면서 짝수년도 8월 말에 모든 당협위원장이 일괄 사퇴되는 걸로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다시 선출해야 된다는데 선출하는 방식이 그동안의 방식이 아니라 당원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당원들한테 뭔가 당의 소속감이나 자기네들의 성취감을 주기 위해서
0: 직접 판 깔아주는
1: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당협위원장을 선출해라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바라는 당원 주권 정당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0: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의원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 좀 오가고 있어요. 이 움직임에 대해서.
1: 지금 어제 일단 의결이 보류가 된 거는 의총이 지금 여러 번 있었어요. 이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의총이 여러 번 있었고 거의 대다수의 의원들이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정재식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의총의 결과를 가지고 대표에게 전달을 하겠다라고 해서 아마 어제 보류가 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걱정인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야당이 건강한 상황이라면은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 뭐 정당 개혁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0: 네.
1: 민주당 최근에 전당대 있었는데 굉장히 열기가 높았고 했는데도 당원 투표율이 이렇게 썩 높지는 않았어요. 한 50% 선이라고 저는 얼핏 봤는데 저희 당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저희 당 이제 당원 투표하면은 제 기억에는 한 30% 선?
0: 투표율이.
1: 그러면은 지금 그 열성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강성 당원들이 과표집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각각의 지역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당의 힘을 모아서
0: 네.
1: 지금 이재명 정부를 견제해야 되고 국회 내에서도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역에 내려가서 이제 어찌됐건 100%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고 지역 내에서 또
0: 갈라지겠죠.
1: 그러니까 쪼개지는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0: 이제 그 고약한 질문 하나만 드리면 의원님도 당협위원장이시잖아요.
1: 그렇죠. 저도 당협위원장.
0: 만약에 그 의원님이 지금 이제 그 직선을 한다면 네. 당협위원으로 재선출될 자신 있으세요?
1: 아, 그거는 될 자신은 저는 있어요. 저는 있는데
0: 예.
1: 저는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시는 것처럼 지금 많은 의원님들하고 제가 뭐 우리 그 계엄이나 탄핵이나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후보 교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을 좀 달리하고 있는 거고 현재 당 노선에 대해서는 당권파하고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작년 가을 같은 경우는 어제 당원 행사를 하는데 일부에서는 막 배신자 이런 소리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0: 오 의원님한테?
1: 그럼요.
0: 오, 예.
1: 그러니까 그런 당원들이 분명히 있어요.
0: 있겠죠.
1: 그 수가 얼마가 되느냐의 문제지.
0: 그렇지.
1: 근데 그런 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막 하면 당선, 그러니까 선출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 이전에 그 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라지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당이 자꾸 쪼개지는 거고 지역 내 조직이 단단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갈등을 자꾸 만들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게 의원들이 가장 반대하는 제일 큰 이유 아닌가 싶어요.
1: 근데 아무튼 근데 장동혁 대표나 당권파는 끝내 이거를 그 추진을 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숨고르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내일이 취임 1주년이고 그다음에 목요일 금요일이 의원들 전체가 모이는 연찬회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연찬회에서도 굉장히 연찬회가 이렇게도 잘 계획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의원들하고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바라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며칠 숨고르기를 하고 네. 뭐 목요일 날 또 의결을 할 수도 있다는 일부 보도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목요일은 넘어가면서 다음 주 정도 주말 다음 주 뭐 이런 상황을 좀 보면서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강성 당원들한테 무언가의 사인을 줘야 되고 무언가의 선물을 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소구할 수 있는 이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추진을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1: 아마 이제 타이밍 조절을 좀 할 거다.
0: 그렇죠.
1: 그렇게 보시는 거고. 또 하나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슈가 징계잖아요.
0: 네.
1: 의원 4명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나온 다음에 의원님이 페이스북에 시랴 방성대국이라고 적으셨어요. 어떤 뜻으로 이렇게 적으셨습니까?
0: 이게 황성신문에 옛날에 이제 저희가 그렇죠. 국권을 잃었을 때 나왔던 사설의 제목인데요. 제가 처음 이걸 쓴 거는 2014년도인가 지방선거 할 때 그때 제가 저희 당 이제 정몽준 후보의 대변인을 했었고
1: 예, 예, 예.
0: 당시 이제 정몽준 후보하고 박원순 시장님하고의 경쟁이었는데 선거를 앞둔 하루 전에 결과가 뻔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런 네. 마음에서 네. 그때 이제 마지막 대변인 논평을 이 제목으로 했었습니다. 그때도 생각이 예. 나고 이거는 그 지금 징계를 받은 의원님들이 저랑 그 생각도 비슷하고 같이 활동을 했던 많은 분들이에요. 근데 저렇게 그 윤리 자체가 정당성도 훼손된 상태에서 다른 의원님들 논란이 있는 거에 대한 형평성에도 문제도 있는 상황에서 정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징계 형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서 저항 내지는 막을 방법은 없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1: 네.
0: 라는 생각에 그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올렸어요. 거기에 뭐 이 징계는 과하다 아니면 뭐 윤리가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 구구절절하는 거는 이미 국민들 다 알고 계시는
1: 그렇죠.
0: 부분이라
1: 네.
0: 그냥 그렇게 마음 그렇게라도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1: 근데 이제 그 이 중징계 결정이 나오고 나서 이제 대비되는 게 그럼 이진숙 의원은 왜 처리 징계 안 하느냐?
0: 그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형평성의 문제죠.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지금 징계 받은 네 분의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하셨던 일들은 변론의 여지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그렇게 정치 생명을 끊어버려야 되는 정도의 형량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은 저희 당내에서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당이 어렵게 되는데 만들었던 또 다른 에라들은 없었나 또 다른 분들은 없었나라는 걸 볼 때는 충분히 잘못된 징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형평성에 위배되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윤리가 당권파 내지는 대표의 일종의 당권 유지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예단할 수 없지만 진짜 그러니까 이 중징계 받는 분들은 이 중징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2028년 총선 출마 자체가 이제 공천받는 게 되게 어려워질 수 있는.
0: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원으로 활동을 못하는 거니까
1: 그러니까.
0: 1년 6개월 이상만 돼도 공천받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버리는
1: 관건은
0: 거죠.
1: 관건은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연임하느냐 안 하느냐 결국 이 문제로 가는 건 귀착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0: 그럴 수도 있죠.
1: 그렇게.
0: 예, 예.
1: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이진숙 의원 건은 이진숙 의원을 징계를 하느냐 마느냐를 넘어서서
0: 예.
1: 당이 자꾸 여기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왜냐하면 당이 자꾸 이제 당한테 물어보잖아요. 이진숙 의원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뭐 하는지 하는데 계속 당은 선을 긋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진숙 의원을 뭔가 계속 실드 치는 것처럼 비춰지면서 끌려 들어가는 지금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0: 맞아요?
1: 보세요?
0: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의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부분이 제일 그게 어려운 부분인 건데
1: 예, 예.
0: 이진숙 의원이 동료 의원이 맞고 일단 어쨌든 지역구내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행동이나 말씀들을 당이 정리를 안 해주고
1: 그러니까.
0: 정리를 안 해주고 이렇게 가면은

0: 자꾸 당이 그걸 옹호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 그 5.18과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슈와 관련해서 당이 정립되어 왔던 이미지가 망가지고 훼손되는 거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사실은 당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제 일신으로 이거 우리 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지. 정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마냥 가다 보면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당의 이미지는 점점 훼손되는 거고 국민들의 신뢰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직자가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결정을 해야 되죠. 그 결정을 그때그때 하도록 당원들이 당직을 맡겨놓은 거고 그러면은 그에 대한 역할을 해야지 이렇게 비켜 나간다고 해서 우회하고 돌아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저는 어떤 식으로든 입장 정리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2: 당 차원에서 그래, 그러니까. 그런데 입장 정리를 해버리면 징계를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딜레마가.
0: 그런 딜레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 그러니까
0: 지금 윤리위가 당의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뭐 사감을 가지고 무슨 당 대표의 사당화를 만들기 위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으니까 그게 정리가 안 되고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2: 그러니까요. 어제 김민석 대표가 장준호 대표 예방했잖아요.
0: 네.
2: 그 장면 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0: 첫 모습은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그전에 우리가 통상 봐왔던 여야 대표 간의 회동의 모습이고 국회의 모습이 저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어제는 세이 헬로우 자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렇게 갈... 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모순에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저게 국민들이 바라보는 모습이고 저를 통해서 여든 야든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하면서 타협점을 찾아가야 되는 게 정치인데 지금 우리 장동혁 대표나 당권파는 싸워라 아니에요.
2: 그렇죠.
0: 뭐 그게 뭔지 잘 모르겠죠. 무조건 싸워라예요. 그리고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막 험한 말도 나오는 거고 막 억지의 비판도 하게 되는 거고 네. 이런 상황이 오는 건데 저는 스스로 얘기했던 거에 대한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뭐 내일이라도 모레도 또다시 또 싸워야 된다라고 하고 어제 웃으면서 만났던 모습은 다 금방 잊혀지는 상황으로 당이 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2: 알겠습니다.
0: 듭니다.
2: 내일 모레 연찬에 있죠. 연찬에. 지금 오늘 한국일보가 보도 보니까 불참이 많을 것 같다라는 예측 기사가 나왔던데 분위기가
0: 저도 어때요? 아침에 기사 그거 봤는데요.
2: 예.
0: 일단은 그 고향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일산에 있는 소노캅이라는 데서 보통의 연찬을 하면 가서 이제 주무시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1박 2일이니까 그러면서 밀렸던 얘기들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일단 그러다 보면 당 지도부에서는 주무시는 분들이 몇 명이 되는지 일단 방을 구해야 되니까
2: 그렇죠, 그렇죠.
0: 그리고 참석률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데 저도 한국일보 보도 보고 의외로 많이 불참을 하신다는 얘기에 진짠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당이 단합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이 연찬회라는 것도 중요한 의원들 간의 행사인데 이것도 그냥 형식화되어 가고 있고 무언가의 구심점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2: 모래 아래에 좀 되고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그 대법관 재청 문제가 지금 상당한 네. 이슈인데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0: 저는 일단은 그 우리나라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대통령제 강력한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럼 청와대나 대통령의 위상이라는 거는 대법원에서 보기도 이렇게 만만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 보면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법원에서 막 그냥 서류 한 장 팩스로 보내서 저렇게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그 밑에서는 상당 기간 오랫동안
2: 그런 얘기가 뭐가 있었을 거다.
0: 얘기가 진행이 되어 왔는데 도저히 방법이 안 되니까 시간은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저런 일이 생겼다고 보는데 저는 청와대가 대법원에 그 재청권을 존중하는 방식을 찾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대법관 재청권을 형해화하고 마치 그냥 대법원이 아니라 대서방처럼 내가 바라는 사람 그냥 써서 재청해줘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 저는 민주주의 원칙,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청와대가 너무 무소불위로 막 달려간다는 국민적 불신을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2: 그럼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반려를 하지 않고 일단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는 넘겨야 된다 이 말씀이실까요?
0: 그렇죠. 대법원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절차를 밟아가면 되죠. 그리고 국회에서 넘어와서 동의가 안 되면 다시 제청해야 되는 거니까
2: 네.
0: 뭐 그런 방식을 찾아야지 대법원의 제청권을 저렇게 무시하고 안 된다고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무슨 탄핵까지 또 얘기하는 거는 저는 민주당이 이게 선출된 권력 맨날 얘기하는데 너무 그 삼권분립을 훼손하면서
2: 네.
0: 막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듭니다.
2: 잠시 후 이제 3부에서 김지미 특검부 인터뷰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0: 예.
2: 2차 종합특검 이제 끝났잖아요. 평가는 어떠십니까?
0: 시끄러웠지만은 뭐 결과는 없었고. 저희가 오늘 계속 모순 얘기 많이 합니다만 스스로 특검 사이에 모순이 또 발생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합특검 처음에 있었던 뭐 내란 특검 뭐 이런 거에 스스로 너무 그 실적을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과한 기소도 있었고 여기에 전 성과도 많지 않았고
2: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소됐잖아요.
0: 아니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또 충돌도 좀 있었고 서로 해석에 충돌도 있었고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특검에 대한 국민적인 피로도가 또 없으면 그전에 제가 이 방송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종합특검 했으니까 알짜 특검 하자고 또 나설 수도 있었는데
2: 예.
0: 지금 피로도가 너무 세서 예. 아마 특검을 더 연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제는 과거는 좀 정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2: 그래요. 근데 이제 권창현 특검은 상설 특별수사본부 필요성을 얘기했던데 어제.
0: 아, 국가수사본부에 넘겼으면 거기서 하면 되는 거고 뭘 또 예.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 또 해석이 너무 틀려갖고 서로 어떤 특검은 아주 국민적 영웅이고 또 있었던 종합특검에서는 또 기소 대상자가 되고 이런 모순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는 특검이 존재하기 위해서 뭔가 자꾸 일을 만들어내는 잘못된 행태들이 또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2: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의원님. 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1: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2: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2: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네, 그 100만 유튜버 박위 씨가 KTX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던 중에 낙상 사고를 당한 영상을 공개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이 영상에는 지난 14일 KTX에서 하차하던 중에 박 씨가 탄 휠체어가 한 공익근무요원의 발에 걸리면서 바닥으로 고꾸라지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2: 근데 이게 왜 논란이 된 거예요?
4: 이 영상에서 박 씨가 당시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이 경사로를 따라 내려오는데 갑자기 눈앞에 발이 보였다. 휠체어 바퀴가 이제 발에 걸리 면서 몸이 튕겨나가 바닥에 내가 떨어졌다. 그리고 경사로 위에 발을 올려놓은 것 자체에 좀 화가 났다라고 하면서 이 낙상사고가 담긴 그 당시 CCTV 화면을 공개를 했습니다.
2: 예.
4: 근데 이 공개 방식을 두고 이제 논란이 일었던 건데 해당 공익근무 요원이 곧바로 사과를 했고 개인의 실수를 이렇게 CCTV 영상까지 공개를 해서 박제를 하는 게 비난을 하는 게 과도하다라는 지적이 나왔던 건데요. 다만 오늘 짚어볼 건 이 논란 자체는 아닙니다.
2: 그러면은요?
4: 안전인데요.
2: 예.
4: 그러니까 승객 한 명의 안전이 현장 보조자의 어떤 숙련도라든가 장비 사용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좀 살펴봤는데
2: 네.
4: 이 공익근무 요원 과연 아무런 이유 없이 발을 갖다 댄 걸까? 휠체어 이용객에게 도움 요청이 들어왔을 때 KTX의 어떤 이동 지원 매뉴얼은 존재를 하는가? 또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번처럼 경사판에 발을 갖다 대는 게 어떤 정해진 절차라고 한다면 또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궁금해서 코레일 측의 매뉴얼을 이제 문의를 좀 해봤습니다.
2: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4: 코레일 측이 이제 이동식 휠체어 리프트에 바퀴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바퀴의 단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사판을 설치를 하는 것이고 것이고 예. 이 발로 고정을 해야 한다라는 건 매뉴얼상 나와 있진 않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 그 안전 매뉴얼은 각 역에 배치를 해서 배포를 해서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따로 이제 승강장용 휠체어 리프트 사용자 매뉴얼을 좀 입수를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 매뉴얼에도 휠체어 승객이 이제 하차를 할 때 리프트를 문에 고정을 시키고 승객을 태운 다음에 승강장 쪽으로 그 리프트를 내리고 리프트가 바닥에 가까워지면 충격을 막기 위해 잠시 멈췄다가 다시 내린다. 그 다음에 이제 승객을 내리도록 안내를 한다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현장 역무원들을 여러 명 취재를 해보니까 이 매뉴얼만으로는 절대 안전하지 않다라는 답변들이 좀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 대부분 기계가 딱 설치했을 때 딱 지면하고 가지는 않거든요. 그거를 발로 꾹 눌러줘야 보통 그렇게 눌러주죠. 그렇지 않으면은 들뜨는 게 있어요. 이게 좀 괜찮은 거면 딱 되는데 안 되는 것도 안 되거든요.
6: 리프트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는
5: 그쵸,
6: 거예요?
5: 그렇죠. 예, 맞아요. 유형 같은 경우는 신형 같은 거보다 잘 안 맞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주긴 해요. 노후 문제도 있을 수도 있죠. 아무래도 노후된 거는 쓰는 걸 자체도 좀 꺼리고 그렇게 되죠.
2: 그러니까 발로 누르는 게 관행이었다 이런 말인가요?
4: 네. 발로 눌러서 고정을 해야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다는 게 일종의 노하우처럼 현장에서 공유가 되고 있다고 했고요. 네. 또 리프트 자체가 노후화되는 문제도 있고 이 승강장마다 지면에 경사가 있다거나 패인 곳들이 있기 때문에 꽉 잡지 않을 경우에는 전도 위험이 있다라는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동식 리프트가 상당히 무거운데 이게 승강 하강을 제외하고는 다 수동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네. 이 과정에서 발김 사고도 자주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매뉴얼 교육 같은 경우도 신규자나 전입자 중심이긴 하지만 충분히 숙지할 만큼의 교육 시간이 이제 길진 않다라는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상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되는 대응을 해야 되는 업무인데 이렇게 제대로 숙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대응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거고 KTX 정차역 같은 경우 이제 역무원이 한 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버겁다라는 것이죠.
2: 그러니까 이거 한 명이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4: 네, 이게 알아보니까 승강장 안내원, 그러니까 직원이 이제 아무리 큰 역이어도 한 명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간혹 공익근무원이 배치가 되는 구조는 있지만 드문 편이고, 이 승강장 길이가 총 388m, 거의 400m 가까이 되는데, 이제 보통 열차가 정차하는 시간이 1분 내지는 2분 정도이기
2: 그러니까.
4: 때문에, 네. 그 안에 고객 민원, 뭐 안전 업무, 거기에 동시에 휠체어 이동까지 다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2: 네. 그러니까
4: 평소에도 상당히 빠듯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안전 매뉴얼이 없는 그런 방법을 스스로 터득을 해서 현장에 있는 역무원들이 마치 노하우처럼 이걸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2: 네.
4: 그러니까 이번 일 같은 경우는 사실 공익근무 요원도 크게 다칠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 또 이대로라면 이동약자는 언제든지 이제 이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교육이나 뭐 매뉴얼이나 장비 점검이나 최소 보조 인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 개인의 실수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사고와 바로 직결되지 않도록 여러 겹의 안전망을 좀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인 거죠.
2: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주 우리가 익숙한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올 것 같은데 역무원이 한 명만 배치되고 간혹 공익근무 요원이 배치된다는 것은 역시 인건비 절감 차원.
4: 네.
2: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4: 네.
2: 그럼 승객의 안전이나 승객의 편의 어떤 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은 그 다음 문제가 돼버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4: 그렇죠. 인력 충원에 대한 목소리도 꾸준히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관통이 되진 않고 있다고.
2: 역시 합니다. 또 네. 역시 인건비 얘기, 비용 절감 네.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4: 그렇습니다.
2: 야, 승객 안전, 그다음에 뭐 승객 편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제 논리 밀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고요.
4: 네.
2: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4: 맞습니다.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에어컨.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8: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9: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0: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참여는 금호 KTS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3부에서는 어제 활동이 끝났죠. 2차 종합특검 김지미 특검보와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심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MBC 생활정보. 입이 심심할 때 껌을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 껌을 씹으면 침 분비량이 많아지면서 면역 항체가 증가한대요. 껌을 5분만 씹어도 우리 몸속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방어하는 면역 글로불린이 2.5배나 증가합니다. 그리고 껌을 씹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서 뇌가 더 활성화되어서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대요. 운동 효과도 있는데요. 리듬감 있는 외부 자극이 가해지다 보니까 심박수를 높이고 운동 효과를 증대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건강 효과 얻기 위해서는 무설탕 껌이나 자일리톨 껌을 10분 정도 양쪽 번갈아 드시는 것이 좋대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3: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은 경기 동남부 쪽에 강한 소나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수도권 영서 지역으로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많은 지역이 폭염주의보에서 경보로 강화됐고요. 오늘도 도심과 해안 지역으로는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온도가 벌써 28도,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구, 광주, 부산 35도로 오늘도 많이 무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2: 네, 2차 종합특검이 모든 활동을 끝냈습니다. 그 과정 복귀가 필요한데요. 김지미 특검보를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180일간의 장정이 끝났습니다. 시원하십니까? 섭섭하십니까?
3: 아, 저는 사실 끝나면 되게 시원할 줄 알았는데요. 그렇진 않고 좀 했던 거, 예, 좀더할수 있었는데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솔직히 더큰것
2: 아,
3: 같아요.
2: 조금만 시간 더 있었으면.
3: 근데 저희가 30일을 한 차례 연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예, 한번더 연장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시원하게 뭐 뚫릴 사건들은 사실은 아니어서 좀 장기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그 부분들은 특검이라는 한계상 기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2: 네.
3: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좀 하려고 하죠.
2: 근데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사실 좀 우려 섞인 전망이 있었던 게 이미 3대 특검이 한번 훑은 건데 얼마나 성과가 나올까 좀 걱정하는 시선도 좀꽤 있었거든요.
3: 네. 이게 아마 특검 그동안 역사적으로 특검은 많았지만 2차 특검 아마
2: 처음이죠.
3: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3대 특검의 수사를 다 받아서 해야 하는 특검이라 저희가 이제 2차 종합특검 이렇게 불리우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간의 제한이 있어서 못한 것도 있었겠지만 사실 못할 수밖에 없어서 못한 사건들도 있거든요.
2: 예를
3: 네.
2: 어떤 게 그런 게?
3: 그냥 뭐 저는 이제 제 사건 중에 그런 게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한데, 이미 이제 열심히 이제 앞선 3대 특검에 수사를 했지만 뭐 증거를 찾지 못했다거나 뭐 진술을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희한테 와가지고 갑자기 진술을 한다거나 좀 그럴 리는 없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안고 출발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아마 특검법도 뭐 저희가 검사 15명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굉장히 적은 숫자거든요. 저희가 내란 특검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내란 특검은 검사가 70명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너희는 그냥 그 남은 거 조금 해. 약간 이런 취지로 법을 만드셨지 않나 싶은데 어제끼리 저희가 아, 우리가 모르고 너무 열심히 한것 같다. 이런 그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2: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꽤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계엄 정당화 메시지 관련해서 김태호 전 1차장도 지금 구속했고.
3: 네.
2: 관저공사 같은 경우 상당 부분이 진척수 유병호 전
3: 네.
2: 그 감사원 사무총장도 구속을 했고
3: 네.
2: 상당한 진척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평은 어떻습니까?
3: 저희는 사실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상황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사 사정도 사실은 저희 이제 와본 분들은 이게 무슨 가건물처럼 이렇게 돼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방마다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2: 진짜요?
3: 에어컨 네 엄청
2: 이
3: 더웠어요.
2: 여름에?
3: 그래서 에어컨 공사를 네. 무리하게 했습니다. 원래 그 건물을 할 수가 없는데, 네, 뭐 그렇기도 했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특검 수사라는 게 일종의 특수수사 영역이기 때문에 수사의 경험과 법리 판단 뭐 이런 것들을 다 갖춘 어쩔 수 없이 검사들의 인력이 굉장히 필요한 조직이에요. 근데 뭐 어째서 그랬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검사가 15명인데 그마저도 못 채우고 결국은 끝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검사가 한 12명 정도로 했었어요. 이제 특검보가 5명이고 그러면 뭐 산술적으로 계산이 되죠. 저희가 기소한 사건이 이제 60여 건이 다 돼가는데 그러면 검사 한 명당 한 6건 뭐 이렇게 기소를 했다는 거라서 네. 그 인력도 상당히 조금 네, 열악을 했고 저희가 3대 특검에서 받은 사건들이라 뭐 국정원, 검찰, 경찰 뭐 군, 뭐, 이런 식의 파견 공무원들이 종류별로 다 필요했는데, 처음에 파견 공무원 숫자도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해서, 열악한 상황에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구성원들이, 뭐 밤새는 거는 기본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말 열심히 해서 결국은 이런 성과를 좀 내지 않았나.
2: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2: 네, 현재 고온다습한 공기 위로 상대적으로 찬 공기가 자리하면서 대기가 무척이나 불안정해진 상태인데요. 오늘도 무더위, 소나기가 반복되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수도권 강원도 충청 북부로는 최고 60mm의 소나기가 예보돼 있고요. 즉

0: 그 사례를 들었던 두 건 말고 국정원 개입건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롭게 네. 밝혀진 부분이잖아요.
1: 네네.
0: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건 또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 같은 또 별도로 기자회견도 하면서 폭로한 네. 내용도 있었는데 네. 종합적으로 그 2차 종합특검에서 어떻게 지금 성격 규정을 했는지가 궁금한데 국정원이 사전에 계엄 모의 사실을 알고 조직적으로 준비를 하고 연루가 된 걸로 판단을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는 겁니까?
1: 저희가 국정원 전 국정원장을 포함해서 정무직 고위직 간부 4명을 기소를 했는데요. 그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판단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뭐 어제도 저희가 마지막 브리핑을 해서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뭐 윤건영 의원하고는 전혀 예, 저희가 뭐 소통을 하거나 접촉을 한 적은 없고 예, 저희가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예, 저희가 국정원 직원도 파견을 왔었거든요. 처음부터 저희가 예. 예, 그러니까 3대 특검에서 받은 사건도 있지만 저희가 의혹을 가졌던 부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뭐 그 합참이라든지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밝혀낸 부분들이 좀 있는데 국정원도 이제 그중에 한 분야였고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국정원에서 좀 정예요원들 파견을 해 주셔서 예, 그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좀 실체를 좀 규명하지 않았나.
0: 그러면 윤건영 의원과 별도라고 했다면 윤건영 의원이 그 2차 종합특검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기했던 의혹들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특검에서는.
1: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0: 어렵죠.
1: 네, 예. 제가 세세한 걸 말씀드릴 순 없고요.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국정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국정원 관련해서 조사 인원이 제가 받아왔는데 몇십 명 정도.
0: 그 정도로 투입이 됐어요? 수사 인력이?
1: 예, 국정원 직원 77명을 조사했고.
0: 아, 조사한 대상자가
1: 피의자 11명에 대해서 100번 넘게 조사했다라는 거거든요. 집중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0: 네. 그럼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된 네. 수사 결과 내용도 꽤 있다.
1: 아니, 그럼요. 제가 다 공개할 수는 없죠. 네.
0: 그래요?
1: 재판에서 어차피 공방이 오가야 되는 사안이라.
0: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좀 논란이 됐던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국정원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홍장원 전 1차장 그다음에 조성현 대령 네.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네. 자, 어떤 판단이었는지 좀 다시 한번 좀 짧게 정리해서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1: 네, 뭐 그 사실은 말씀하신 홍장원 차장, 조성현 대령에 대해서 뭐 잘못했다, 기소를 잘못했다, 뭐 그림을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 뭐 이런 비판이 있는 것들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또 하나가 내란 특검하고 왜 결론이 다르냐. 네. 네. 근데 이제 내란 특검 수사는 그 내란 특검의 수사가 끝날 당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고 저희가 추가 수사를 통해서 밝혀낸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봤을 때는 내란 특검의 결론이 그 당시 최선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만약에 저희가 수사를 통해서 더 밝혀낸 것들이 있고 아 이게 전모가 이렇구나라고 알게 됐는데 그 내란 특검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기소를 못한다라고 하면 특검의 독립성 상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특검은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독립해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수사를 계속했고요. 뭐 그 수사 결론에 따라서 저희가 기소를 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홍장원 차장이나 조성현 대령의 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사실 어제 우리 특검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기소를 이미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양형에서 뭐 참작할 사유 가 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이게 죄의 성립에서 그런 일을 후에 했기 때문에 네. 예, 범죄가 성립되고 난 이후에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소급해서 죄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0: 그러면 이제 시간 관계상 홍장원 1차장의 경우만 그 한정을 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면 과정에서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국정원 직원들을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의 상당수가 홍장원 전 차장에서 반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안 좋은 홍장원 차장에게 불리한 진술들을 했고 특검이 여기에 너무 과도하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시선이 있었거든요.
1: 네. 저희가 뭐 그것저것 판단하지 못할 만큼은 아니고요.
0: 그러면 입증할 네. 증거나 물적 증거나 이런 것도 충분히 확보했다고 자평을 하세요?
1: 뭐 이게 제 사건이 아니어서 제가 세부적인 그 내용까지는 제가 뭐 다 소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당연히 있으니까 기소

0: 했고 자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1: 그래요.
0: 네, 담당 특검보를 믿고 있습니다.
1: 그래요. 네. 또 한 가지 논란이 됐던 게 내란 종료 시점, 내란 특검의 판단과 지금 2차 종합특검의 판단이 좀 다르다. 이건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0: 아, 그 부분도 사실 네, 내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김건희 쪽이어가지고
1: 네.
0: 아주 세세하게까지는 뭐 담당 특검보만큼은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네. 매일 아침마다 이제 회의를 해서 네. 대체적인 상황들은 이제 공유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많이 하셨고 특검님하고 담당 특검보와 담당 수사팀이 어제 저희 특검님께서 굉장히 길게 그 부분 설명을 사실은 해 주셨어요. 특검님 이제 할당 시간이 5분에서 10분 많아야 10분이다라고 하셨는데 45분을 할애를 하시면서까지 그 예. 부분 설명을 충분히 저는 이제 하셨다고 생각하고 이제 비교하는 게 이제 전두환 내란 과의 비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밑에서부터의 내란이냐 위로부터의 내란이냐에 따라 차이가 좀 있다라고 이제 그 기준으로를 하나로 두고 판단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1: 예.
0: 어제 특검님의 영상을 찾아보시거나 앞으로 재판 진행 과정에서 주장하시는 것들 조금 팔로잉을 해주시면 좋겠고
1: 네.
0: 사실 저희가 이제 내란 종료 시점을 좀 더 길게 잡은 거죠. 예.
1: 그렇죠. 그러니까 예. 탄핵 소추 의결될 때까지.
0: 네. 근데 그게 앞서 내란 특검에서 재판하는 것과 사실 그게 크게 불리하지는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오히려 짧게 단축한다면 모를까 길게 늘리는 것 자체가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 야, 그래요.
0: 네.
1: 알겠습니다. 이 관저 이전 공사 같은 경우는 상당한 어떤 수사의 진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수사가 이제 갑자기 급가속하는
0: 네네.
1: 내지 뭔가 막힌 혈이 뚫리는 어떤 결정적 계기 이런 게 좀 있었던 건가요?
0: 그 사실은 관저팀에 저희 검사 과반수 이상이 있었고요.
1: 아, 그래요?
0: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수사권 수사기소 분리마당에 지금 검사가 잘한다는 거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초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수사 영역이어서 네, 검사가 잘하는 게 있고 경찰이 잘하는 게 있어요.
1: 예.
0: 네.
1: 예.
0: 제가 이번에 이제 검사팀, 경찰팀 다 같이 일을 해보니까
1: 네.
0: 각자의 장점이 굉장히 뚜렷하게 구분이 되긴 했었는데,
1: 예.
0: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수사 초반에 관저팀이 수사 초반에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래서 압색이나 이런 것들이 초반에 굉장히 있었고요. 그래서 행안부 압색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자료들을 많이 받았다고 알고 있고 저희가 행안부 압색하러 세종을 내려갔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담당 특검보와 특검님이 1박 2일로 하자라고 해서 그 세종에서 이제 하루를 지내면서 싹 자료를 가져왔고요. 그 자리에서 이제 관련 진술들도 많이 청취를 했고 초반에 증거를 좀 많이 입수한 것이 유효하지 않았나.
1: 그런데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약간 의아해지는 게 그럼 김건희 특검은 그 자료를 확보를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0: 글쎄요. 제가 뭐 김건희 특검에서 어떻게 쌓인지까지는 몰라가지고.
1: 아, 그래요?
0: 네네.
1: 그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검사를 기소하셨잖아요.
0: 네.
1: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확실한 어떤 하나의 좀 전환점이랄까요? 확실한 증거가 될까 이런 것들 좀 확보를 하셨던 걸까요?
0: 심우종 전무고는 이제 내란 관련이고, 네 나머지 다섯 명 이창수
1: 김건희 수사건,
0: 예, 예. 그 부분은 이제 제 사건이긴
1: 예,
0: 한데요.
1: 예, 예.
0: 네, 저희가 그 도이치 사건, 제가 이제 각종 수사무마와 관련된 사건들, 뭐 도이치, 뭐 디올, 뭐 코바나, 뭐 명태균 이런 수사무마 사건들을 제가 다 했었는데 도이치 사건은 다른 수사무마 사건하고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점이 사실은
1: 어떤
0: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부터 불기소 결론을 내려놨다라는 정황이 있었고요. 이게 사실 2020년도에 고발이 된 사건이어서 한 4년을 끈 사건이에요.
1: 네네네.
0: 그래서 그 사이에 수사팀들이 좀 바뀌어서 저희는 자의적으로 1기, 2기, 3기 뭐 이렇게 나눴는데 2기 수사팀 정도까지만 해도 열려 있는 결론,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이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예, 당시만 해도 뭐 영부인은 아니었습니다만, 예, 뭐 검찰총장의 부인이고 해서 수사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영부인이 됐고 그 그때부터는 결론을 내린

0: 정황들이 예, 나오고 거기에 좀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사실 검사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도 이제 처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증거들이 조금 나와서 기소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습니다.
1: 생각하지 못했던 증거들.
0: 네.
1: 그럼 여기서 얘기 못하시는 거죠?
0: 뭐 알려진 거는 뭐 그런 거죠. 뭐 김건희 변호인과 서면 문답서를 주고받으면서 답을 같이 작성했다.
1: 예.
0: 사실 검찰이 답을 작성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여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나중에 이제 뭐 기록 가지고 약간 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 정황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1: 그런데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법원 판단까지 이제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유죄 판단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이 건 자체에 대해서 단죄를 한다는 것도 있지만 다른 수사 인력에게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강렬한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수사를 쭉 하고 기소하고 때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역사상 이렇게 검사들이 다수가 한꺼번에 기소된 적이 있었던가?
1: 그러니까요.
0: 라고 생각하니까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지면서 좀 무서워지면서 이게 재판에서 이제 그 생각은 했거든요. 이분들이 워낙 이제 전문가들이시고 수사의 전문가들이시다 보니까 어떤 주장을 할지가 눈에 보이기도 하고
1: 속칭 선수들이니까
0: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알지 못하는 주장 숨겨놓은 무기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재판에서 마음껏 펼치시리라 생각하고 근데 저희는 검사들을 기소하기 때문에 저희 팀은 검사가 없어요. 그래서 기소한 것도 다 우리 변호사 출신들의 특별사관하고 전현직 경찰 분들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고 그분들이 이제 공소유지 변호사로서 저랑 같이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 이어서 굉장히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좀 겁이 나기도 하고 근데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를 둔다면 해서는 안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1: 그러니까
0: 원칙을 벗어난 본인들은 뭐 관행이다. 원래 이렇게 한다.
1: 그래요?
0: 원래라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경각심을 깨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1: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양평 고속도로 건인데 김건희 특검 때도 그렇고 이번 종합 특검도 그렇고 보도만 갖고 보면 그렇게 진척이 있었던 것 같지 않거든요.
0: 양평 사건이 사실 제가 이제 좀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사건인데요. 처음에 제가 사건 양평 고속도로를 이제 해보겠다고 선정을 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양평고속도로 사건 좀 알고 있었으면 안 골랐을 거예요.
1: 근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
0: 제가 잘 몰랐어가 이렇게 어려운 줄을 모르고.
1: 그게 복잡한 사건이었어요?
0: 아니요, 복잡하다기보다는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처음 수사를 할 때 사실은 불운들이 계속 겹쳤습니다.
1: 불운?
0: 네, 저희가 이제 그 경찰관 한 명 기소를 했습니다만 수사 기밀이 새어나가. 는 일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내부 아주 내밀한 수사 상황인데 바로 언론의 보도가 바로 돼서 관계자들이 다 알게 되는 경우가 있었고 뭐 그럼으로써 증거가 저희로서는 반드시 확보했어야만 하는 증거들이 많이 없어졌죠. 그리고 진술도 핵심 관계자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고 그 국토부 서기관
1: 네,
0: 진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오락가락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난항이 많았어요. 저희도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원희룡 장관을 김건희 특검에서 입건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수사를 못 하고 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출금은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수사한 거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사를 이제 하는데 또 아시다시피 이제 원희룡 장관이 출석에 응하지 않아가지고 중요한 굉장히 시간을 많이 까먹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백지화를 좀 더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던 건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사실은 10년이 넘은 수건 사업이고요. 이게 처음 하자라고 한 게 2015년, 16년이어서 오래된 사건, 오래된 그 건설 사업이고 겨우 이제 예타를 통과하고 타당성 검토하고 착공을 할 앞두고 있는데 이게 장관의 말 한마디로 고속도로 계획이 전부 백지화가 돼서 주민들의 불편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때까지 소요된 비용 한 20억 원 법안이 없어졌

0: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근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백지화 과정을 들여다보게 된 건데 원희룡 장관이 저희가 이제 의심가는 부분은 원희룡 전 장관도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백지화 선언을 했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의심을 합니다만 진술을 하지 않고 있어서 네 막힌 상황에서 저희가 수사 기간이 끝나버려가지고
1: 진술을 거의 안 했던 겁니까?
0: 본인이 결정한 거다라는 건데 본인이 결정을 했으면 따라야 할 법적 절차가 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그걸 따르지 않은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지시를 받은 거라면 예, 누구 지시를 받았는지 밝히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1: 아유, 또 시간이 다 돼서 너무 아쉬운데 노상원 수첩과는 얼마나 진척이 됐던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0: 노상원 수첩은 저희가 그러니까 노상원 수첩이 정말 허황된 것인지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하다고 해서 본 것인지를 저희가 따져보기 위해서 검증을 세 군데에 갔었고요. 그 결과 아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라는 판단을 내렸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노상원 김용현이 진술을 하지 않고요.
1: 그러니까요.
0: 네. 진술을 아예 하지 않고 참고인들을 다수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1: 근데 아무튼 보시기에 직위원 재판부는 이거 신빙성을 별로 인정을 안 했잖아요. 판결을 내릴 때. 그냥 잘못된 판결을 이렇게 보세요.
0: 아니, 그때는 뭐 그 신빙성을 판단할 만큼의 좀 수사가
1: 진척이 없었다?
0: 되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봤을 때는 아 충분히 수첩에 적혀져 있는 내용을 실현하려고 했구나라고 판단을 할 만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돌아볼 때 이건 정말 아쉽다. 좀만 더 했으면 고지가 바로 적인데요. 이런 게 좀 있었을까요?
0: 뭐 말씀드린 양평권도 그렇고 이건 뭐 제가 나왔으니까 제 사건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통일교도 권성동 의원이 이제 입을 꾹 다물고 있어서 누구로부터 기밀을 받았는지 한마디면 되거든요. 사실 저는 그 한마디면 된다. 원희룡 장관도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는지 한마디면 되고 국토부 서기관도 누구로부터 노선 변경을 지시를 받았는지 한마디면 되고 그 한마디를 못 얻어서 제가 쭉 나가지 못했던 사건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지금 저희가 법상 국수본에 기록을 넘길 수밖에 없게 돼 있기는 한데 국수본이든 또 그 공수처 대상 사건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가 됐든 이어서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알겠습니다. 우리 특검부님도 많이 아쉬운 것 같고 저도 시간이 짧아서 너무 아쉬운데 아무튼 인터뷰를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김지묘 특검부와 함께했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한인제약.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6: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줘.

0: 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0: 보장 가격이 내려도?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2: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 주세요.
1: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2: 네, 수도권 중심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산 꼭 챙기시고요. 주변도 좀 한번 살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본방 모두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목포시와 목포 MBC가 공동 주최하는 목포 시민 아카데미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는 투자 전문가 염승원 이사가 대한민국 자산 시장의 대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포 시민 아카데미는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두 배, 인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생활인구 100만, 동아시아 해양허브, 목포시가 함께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리는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3: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씩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4: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5: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7: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한국은행이 집값의 변화를 물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그럼 검토를 안 했었던 걸지, 또 뭐 속사정이 좀 있었을 텐데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11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을 발표한 삼성전자 주가가 어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자사주를 소각하는 대신에 현금 배당을 선택한 것이 시장의

0: 실망감을 안겼다는 해석인데 좀 자세히 들어보겠고요. 전기차 보급 계속 늘고 있죠. 그러나 정작 전기차 충전 업체들은 잇따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8월 25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0: 자,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손희애, 김치형 두 분의 경제 뉴스 큐레이터 나오셨고 연합인포맥스의 정지석 기자까지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한국은행이 물가 지표를 계산할 때 네네. 집값 자체를 반영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뭐 검토야 그동안 여러 번 했겠죠.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하니까. 그러나 그렇습니다. 또 이게... 이슈가 되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가 집값 못 잡는 게 이래서 이렇다는 또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일단 좀 들어보겠습니다.
3: 아주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속적으로 그리고 종종 제기됐던 이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물가지표에 뛰는 집값 상승과 하락은 포함되지 않아서 체감 물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비자 물가 산정 방식은 집과 관련된 비용은 전월세만 반영을 하고 있고요.
0: 예.
3: 내 집에 내가 사는 비용은 소비가 아닌 자산으로 봐서 반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집값은.
0: 집값 자체는 네, 네. 이거는 물가가 아니라 자산 가격이다.
3: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게 그럼 소비 심리에는 영향을 안 미치느냐. 소비 심리에 꽤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0: 생계비일 수 있으니까 의식주가 네. 생계비지라고 하면 그중에서 주가 집이잖아요.
3: 이것도 반영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반대편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종종 이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는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뭐 2023년도에 조사한 자료 뭐 이런 걸로 보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1%라고 하면
0: 예.
3: 주택가격 상승을 만약에 반영했을 경우에는 뭐 물가 상승률이 1.6%포인트 정도 올라간다 뭐 이런 보고서를 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전년비 2.8% 올랐는데
0: 예.
3: 같은 기간 서울 주택 가격은 뭐 9.7%가 뛰었다라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0: 예.
3: 이거 괴리감이 좀 있어. 이거 반영하자.
0: 반영하자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소비자 물가는 2.8% 올랐는데 많이 오른 서울 주택 가격만 갖고 와서
3: 네.
0: 전국 주택 가격 갖고 오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3: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은행이 네. 물가지표 한계 보완을 위한 연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게 이제 팩트인 네. 거죠.
0: 네. 어떻게 봐야 될지. 네. 보통 이럴 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나? 보통 이렇게 먼저 살펴보는데 다른 나라들은 집값 자체를 물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를 쓴다면서요.
3: 그렇습니다. 실제로 반영은 조금씩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 그건 아마도 주택 시장과 실제로 소비자들이 지출하는 소비에서 이 주택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미국과 일본은 일종의 가상월세 방식을 쓰는데요.
0: 예.
3: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반포에 30억짜리 아파트 살고 싶습니다. 근데 거기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 집을 임대로 줬을 때 이게 월세가 얼마일 것이냐를 계산을 해가지고 반영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0: 집값 자체가 오르내리는 거는 아니고
3: 네.
0: 그 집의 임대 가치가 오르내리는 거. 그게 이제 월세니까.
3: 네네.
0: 그거는 반영하자.
3: 네.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물가 산정 항목에서 미국에서 이 렌트비가 반영되는 게 한 23%. 그리고 전체 주거비, 아까 말씀드린 그 자가 주거비로 해서
0: 예.
3: 그러니까 주택 가격을 반영하는 게 23%, 그리고 물가 산정 방식에 다른 렌트비까지 반영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36% 정도. 그러니까 미국은 주거비를 소비자 물가 산정에 꽤 많이 반영을 하는 상황이고요.
0: 예.
3: 일본은 자가 주거비하고 렌트비 뭐 이런 것들을 물가에 반영을 하는데 자가 주거비를 한 15%, 임대료를 한 5% 이렇게 해서 물가 산정에서 한 20% 정도를 주거비로 포함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0: 자가 주거비는 반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3: 일본도 15%는 하고.
0: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3: 네. 우리나라는 이제 그걸 우리나라는 안 하는데
0: 자가 주거비는 안 하고
3: 안 하는데 전체 물가에서 아까 전세하고 월세 비용 반영하는 게
0: 예.
3: 물가 산정의 한 10%를 지금 반영하거든요.
0: 정도.
3: 네. 그다음에 유럽과 호주는 순수 집값은 그 반영을 합니다.
0: 예.
3: 근데 땅값은 빼요. 땅값은 우리하고 똑같이 자산이다라고 투자라고 생각해요.
0: 집값에서 땅값 빼면 뭐가 남아요?
3: 그러니까 뭐 그렇게 반영을 하는 게 유럽과 호주고요. 영국과 캐나다는 영수증 지출 방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0: 예.
3: 대출 이자하고 세금 뭐 집 수리비.

0: 실제로 내가 돈으로
1: 보유 비용.
0: 네, 보유 비용. 아, 쓰는 거, 나가는 것만 오히려 반영한다.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각각 나라들이 조금 달라서 네. 그럼 만약에 반영을 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이냐, 비중을 얼마나 높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1: 다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집값이라는 게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 당연히 물가 지표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값 그 자체를 반영하고 나면 그것은 자산 가격 흐름을 반영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니
0: 네.
1: 집값에서 뭔가 이렇게 생활비만 딱 빼서 좀 넣어볼 수 없을까 하는 다양한
0: 그렇습니다.
1: 고민들의 결과인데 네. 그렇게 조금씩 하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는 그냥 집값은 빼 하고 안 하고 있고
0: 네.
1: 안 하는 이유도 있을 텐데 뭐 어떻게 설명합니까?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국처럼 대출이자나 보유 비용을 물가에 바로 반영하게 되면 중앙은행들은 보통 금리 인상한다는 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1: 예.
0: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근데 대출이자 부담이 바로 전가되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물가를 잡으려고 했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뭐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좀 왜곡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나라는 이제 전세제도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임대시장에 이제 전세라는 제도가 있고 이 전세라는 게 개념이 계약이 2년마다 단위로 월세에 반영되는데 그때그때 시세가 바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시차가 좀 발생하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 뭐 이런
1: 그런 부분도 기술적으로는 있고요. 있을 거고.
0: 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의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좀 큰 편인데 상승기에는 물가 지수를 크게 올리는 뭐 그러면 이제 하나는 금리를 물가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또 반대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빠져서 경기는 침체라 집값은 하락하고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는데 주택 가격이 하락하거나 안정되면 통계상 물가는 안정돼서 만들어지는 착시 현상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 반영을 얼마나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애매하다. 그리고 물가지표는 이제 사회 여러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인상률, 최저임금 산정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 쓰이는데 주거비를 반영해서 변동성이 커지면 정부 지출이라든지 사회적인 합의의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도 같이 있는 것이죠.
1: 못하는 이유도 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집값이라는 것을 그렇게 시장 가격이나 전체적인 자산 가격 흐름에 맞추지 않고 정책으로 잡으려고 하면 생기는 이 부작용이 정책으로 잡으면 잡을 수만 있으면 잡으면 되는데 그건 사실은 이연시키는 거잖아요. 상승을
0: 네네.
1: 필요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 경기가 안 좋은데도 지난 몇 년간 정책으로 잡았던 것 때문에 지금 튀어오르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경기는 안 좋으니 금리는 내려야 되는데 집값은 오르고 있네. 이러면 이거 금리를 내려야 돼 올려야 돼 하는 그런 골치 아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것도 좀 내버려둬야 또 흐름을 타는 문제도 있을 텐데 여러 가지 고민거리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집값을 좀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여전히 이런저런 고민은 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 자, 정지석 기자님이 준비하신 소식은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 계획을 내놨는데
2: 네.
1: 매우 실망스럽다 하는 반응입니까?
2: 네, 어제 이제 삼성전자 보통주 우선주 모두 한 9% 가까이 빠졌어요.
1: 그러니까 예.
2: 110조 원이라는 뭐 규모도 그렇고 세부 내용도 보니까 사실은 아, 시장 기대치에 좀 못 미쳤다라는 반응이 많았죠. 그러니까 지난주 19일에 SK하이닉스에 40조 원 자사주 매각이 나왔었고
1: 예, 예, 예.
2: 그리고 이제 이틀 후에 그러니까 금요일 장 마감하고 나오면서 사실 어제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주주 환원을 발표하고 첫 거래일이었거든요. 이제 그 시장의 어떤 실망 이 매물로 나온 건데 일단 삼성전자는 지금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발생한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재무상으로는 FCF라고 얘기를 하는데
1: 예.
2: 이 잉여 현금 흐름의 절반을 주주에게 환원한다. 그러니까 주주에게 이 정도는 남는 돈의 절반은 주주에게 돈을 쓰겠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 지금 세부 확정안을 보면 일단 3분기 중에 약 30조 원을 현금 배당으로 지급을 하고요. 구체적인
1: 예.
2: 배당 규모는 10월 말 이사회에서 다시 정합니다. 여기에 지금 삼성전자가 15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주주 환원용이 아니라 임직원 성과 보상에 사용할 주식을 확보하려고
1: 사기 위해서
2: 네,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했던 어떤 주주 환원 목적의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이거는 이번 발표에서는 없었던 거죠.
1: 그러니까 요약하면 돈이 남았으면 주주들한테 돌려주라는 거에 대해서는 주주와 회사가 다 의견이 일치하는데
2: 네.
1: 삼성전자는 그거를 배당으로 드리겠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그런
2: 네.
1: 얘기고 이제 투자자들은 내가 연말까지 그 주식 들고 있을지 안 들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
2: 네.
1: 지금부터 하이닉스처럼 매일매일 주식을 시장에서 사서 주가를 올려줘.

0: 네, 가치를 올려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발표 전에 사실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의 발표가 나오고 나서 삼성전자는 한 전체 환원 규모가 150조 원 이 정도 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기도 했었고요. 또 예. 일부 소액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모든 물량을 다 그냥 아예 전액 자사주 매입 소각에 써라라고 요구를 하기도 했어요.
1: 이론적으로는 배당을 주나 자사주 매입 소각에 쓰나 뭐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돈은 비슷비슷한 건데.
0: 비슷비슷한데 근데 사실 굳이 따지면 배당은 현금으로 받아가잖아요. 예. 대신에 주식수는 그대로죠. 근데 반면에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가지고 없애버리면 발행 주식의 수 자체가 줄어드니까 사실 예. 회사가 똑같은 이익을 벌어도 한 주당 돌아오는 이익이 커지니까 이게 시장에서는 최근에 배당보다는 자사주 소각을 조금 더 직접적인 주주 환원이다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더
1: 주가가 올라주는 게 더 기분이 좋아.
0: 네.
1: 그러니까 만 원짜리 주식 만 2천 원 만들어주는 게 더 좋지. 만 원짜리 주식에 주당 2천 원 배당해 주는 건 별로야.
0: 그렇죠.
1: 사실은 똑같은 건데.
0: 네, 따져 보면 어쨌든 주주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지만 방식이 예. 조금 더 자사주 소각과 매입, 그러니까 매입후 소각하는 게
1: 하고 주가는 오르면 오른 대로 세금 안 내고 다 내 차익인데 네. 배당 받으면 배당 소득세 내야 되니까
0: 그렇죠.
1: 똑같은 만큼 돌려주더라도
0: 맞아요.
1: 별로 네. 좋지 않죠. 네. 뭐 세금 문제가 또 개입되면.
0: 게다가 이제 SK 하이닉스랑 비교되는 것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 19일에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해서 전량 소각하기로 하면서 향후 3년간 예. 잉여 현금 흐름에 환원 기준도 기존에는 원래 50% 범위 내라고 했다가 이거를 50% 이상으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무조건 주주에게 쓰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근데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잉여 현금 흐름 50% 원칙을 그냥 변화 없이 상향 조정하지 않고 유지를 한 거고 지금 2027년 이후에는 어떻게 환원 정책을 하겠다라는 건지 언급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이번 시장이 본 거는 110조라는 숫자보다는 그러니까 그 돈을 어떻게 돌려줄 거냐 이 방식에서 좀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1: 배당이냐 자사주 매입 소각이냐.
0: 네.
1: 그렇군요.
0: 근데 이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그룹의 지배구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었거든요.
1: 그 배당을 해야 되는 자사주를 네. 매입 소각해서는 안 되는.
0: 그렇죠.
1: 뭐예요 그게?
0: 왜냐하면 금산법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여기 보면 그 기업 집단에 속한 금융회사가 그러니까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되겠죠.
1: 네.
0: 여기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면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지배를 한다라고 봐서 그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예.
0: 지금 생명이 전자 지분을 8.51%, 화재가 1.49%로 해서 딱 10%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보통주를 대규모로 사들인 다음에 소각하면 어떻게 되냐? 생명과 화재가 가진 주식 수는 그대로인데
1: 지분율이 올라가는군요.
0: 네, 지분율이 10%를 넘게 되죠. 이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자사주 소각을 하고 싶어도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 3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했을 때 생명이랑 화재가 지분율을 좀 억지로 낮추려고 그 당시에 1조 4천억 원어치 주식을 블록딜로 처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자사주를 소각할수록 생명과 화재가 보유 주식을 함께 팔아야 되는 부담이 생기고 사실 그렇게 대규모 매물이 나오게 되면 또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1: 생명과 화재가 삼성전자 지배구조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0: 네.
1: 이재용 회장 개인적으로 이걸 지배하는 기회가 벅차니까
0: 그렇죠. 나눠서
1: 그래서 생명과 화재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은 안 팔아야 되는데
0: 네.
1: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면 어쩔 수 없이 팔게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는 싫다.
0: 그렇죠.
1: 그러니 회장님 위해서 주주들의 환원 방식을 정해놨으니 주주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0: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반응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또 정반대입니다. 여기는 그 SK 하이닉스의 최대 주주인 SK 스퀘어
1: 예.
0: 여기가 지주회사 규제 때문에 오히려 SK 하이닉스 지분을 20% 이상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사주를 소각하면 SK 스퀘어의 지분율이 오히려 올라가니까
1: 예.
0: 사실 규제 측면에서도 부담이 좀 적고요. 그래서 같은 자사주 소각이라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배구조상 비용이 완전 다른 거죠.
1: SK는 이제 지주회사 체제를 다 갖췄으니까
0: 네.
1: 지배력에는 영향이 없으니 알겠습니다. 그럼 방법은 없습니까? 삼성전자가 뭐 다른 옵션을 선택할 것은 없어요? 우선주 소각 방안 이야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0: 이제 증권가에서 이런 이야기를 대안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금산법 10% 규제 같은 경우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1: 예.
0: 근데 삼성전자가 우선주를 아무리 사서 없애도 생명이랑 화재가 보유한 전자의 보통주 지분율이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금산법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좀 주식 수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1: 우선주 주주들만 좋지 그럼 보통주 주주들은 어떻게?

0: 그렇죠. 그리고 그런 문제가
1: 못,
0: 있기도 하고.
1: 못 쓰는 거지.
0: 맞아요. 그리고 네. 이제 전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전체 주주환원 가능 재원이 아까 최대 110조 원이라 그랬잖아요. 예. 여기서 근데 우선 뭐 3분기 한 30조 원 배당하고 나면 단순 계산으로는 최대 한 80조 원 정도가 남아요. 근데 예. 그거에 대해서 아직 지금 사용처가 확정이 되지 않았고 다만 이제 110조 원은 어디까지나 최대치고 뭐 앞으로 뭐 어떤 회계적인 기준을 거쳐서 뭐 영업이익이 내고 나면 아마 시장에서는 한 60조에서 80조 원 정도가 내년 1월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배당 뭐 어떤 주주환원의 명분으로 배분이 되는 재원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자사주 소각에 쓰일 수 있다? 이 가능성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기존처럼 상당 부분을 현금 배당으로 이 물량을 돌리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전망이 더 높은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부라도 그러니까 우선주라도 해주면 간접적으로 보통주 주주들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에서 이런 우선주의 활용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1: 우선주를 소각하면?
0: 네.
1: 우선주를 소각하면 보통주 주주들한테 왜 도움이 돼요?
0: 뭐 그러니까 우선주 소각한다고 보통주 주주들의 요구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전체 이익을 나눠 갖는 주식수가 주니까 네. 보통주의 주당 이익이나 배당 여력이 조금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해석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1: 그래도 얘기예요. 배당하면 우선주랑 나눠서 배당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좋은 일은 없죠.
0: 어디까지나 뭐 시장에서는 뭐 아하. 대안을 찾고자 우선주를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1: 그러니까 그동안 주주 환원을 뭐 해봤어야 이런 걸 뭐 좀 뭐 룰도 만들고 의사결정 구조도 만들죠. 갑작스러운 네. 거죠, 그러니까.
0: 그렇기도 하고 이제 주주들도 이제 최대 얼마를 주겠다라는 숫자보다 이게 예.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따져보기 시작한 거죠. 이게 보통 주를 소각할 건지 우선 주를 소각할 건지 배당을 할 건지. 앞으로 아마 그래서 10월 이후에 이제 내년 1월 이후에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에 대한 점수가 좀 매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중요한 건 정확히 어느 정도가 주주환원 금액으로 나올지 무슨 원 단위로 얘기하라는 건 아니지만
0: 네.
1: 이게 설비 투자 비용이 얼마나 들지를 알아야 그거하고 남는 돈이 주주한테 가겠구나라고 하는 걸 정할 수 있는데
0: 그렇죠.
1: 미국의 다른 회사들은 설비 투자 얼마 할지에 대한 다 예상액이 있는데 이거는 예상액이 없어서 물론 설비 투자가 이제 막 강제로 진행되기도 하고 그런 면도 가끔씩 있으니까
0: 네.
1: 회사도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같이 알려줘야 우리가 대충이라도 추정을 하죠.
0: 뭐 어쨌든 90조 원에서 있더군요. 110조 원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최소한 그 범위 안에서는 하겠죠.
1: 아마 이게 시장 전망치일 텐데 대충 이 정도 할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한.
0: 아 90조 원에서 110조 원 사이로 하겠다고 발표했으니까.
1: 회사가 발표한 숫자예요.
0: 네, 전자가 발표한 숫자니까 그 약속을 지킬 겁니다.
1: 역산하면. 아, 알 수 있겠군요. 거꾸로 네. 설비 투자 비용을. 자, 소니의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전기차는 유행이고 잘 팔리는데 충전 인프라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은 계속 부도가 나고 있습니까?
2: 네, 맞습니다.
1: 왜?
2: 네, 대표적으로 충전 예. 전문 기업 차지인이 이달 초에 최종 파산을 했고요.
1: 예.
2: 또 앞서 4월에는 클린 일렉스 그리고 5월에는 이카플러그도 잇따라서 기업 회생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에 3만 대가 넘는 충전기를 운영하는 이지차전은 전기요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서 한때는 충전기가 무더기로 단전이 되는 사례까지 벌어졌습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를 보면은 이 업계는 비용은 계속 오르는데 이거를 충전 요금에 충분히 반영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이게 원인이다라고 지목을 하고 있어요.
1: 예, 예.
2: 2020년부터 올해까지 충전 원가 부담이 3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 원가의 대부분은 아무래도 전기 요금이겠죠.
1: 예.
2: 이 전기료가 3배나 늘었나 의아 한 부분이 있을 텐데 사실 전기료 자체가 오른 거는 1.7배 정도고요.
1: 예.
2: 그러니까 사실 없어진 거는 2020년 당시에 충전 사업자들한테 적용됐던 특례 할인이 없어지면서 실질적인 부담이 늘어났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전기요금 올랐으면 충전 비용도 올려야 되고 올리면 되잖아요.
2: 네. 근데 이 충전 요금 그러니까 충전 사업자의 매출을 좌우하는 가격을 예. 사업자 마음대로 올리기가 어려운 구조인 겁니다. 현재 국내 전기차 운전자들은 대부분 EV, 이음카드를 이용해서 충전 요금을 결제하는데요.
1: 네.
2: 그러니까 이 카드는 사업자마다 이전에는 충전카드가 다 달랐어요.
1: 음흠.
2: 그런데 이거를 한 장으로 통합하자는 취지에서 도입이 됐던 거거든요.
1: 예.
2: 근데 이 EV, 이음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이거를 사업자가 마음대로 충전 요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정한 공공 충전 요금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업계는 전기차 충전 요금의 상한선이 설정이 돼 있는 셈이다라고 토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사업자별 충전 카드의 요금은 EV 이음 카드에 비해서 많게는 킬로와트 시당

0: 이 100원 이상 저렴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좀 눈여겨볼 게 이달부터 충전요금 체계가 좀 바뀌었습니다. 충전기의 약 90%를 차지하는 게 완속 충전기인데요.
1: 예.
0: 이 요금이 약 9% 인하가 됐고요.
1: 음흠.
0: 반면에 초급속 충전요금은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전속도 그리고 실제 운영비용 차이를 가격에 반영하겠다라는 정부의 취지였는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완속 충전기가 훨씬 많다 보니까
1: 예.
0: 업계에서는 이렇게 금액을 낮추는 바람에 요금을 낮추는 바람에 수익성이 악화됐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1: 모든 카드를 다 이걸로 이렇게 충전하면서 요금이 정해져 있으면 이거는 좀 이상한 일인 것 같은데요.
0: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1: 마치
0: 네.
1: 모든 편의점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하나로 통일한 후에 우유는 1,000원, 뭐 과자는 500원 이런 식으로 상한선을 둔 거랑 마찬가지인데
0: 맞아요. 비슷하죠.
1: 이걸 왜 업자들이 왜 받아들였어요?
0: 네, 이게 사실은 공공카드로 통합을 하게 되면
1: 예.
0: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뭐 사용성도 높아질 거다 뭐 이런 논리도 있었는데 사실상 말씀 주신 것처럼 상한선이 정해져 그러니까 있는 꼴이 돼버린 거죠.
1: 아이고 저러면 우리가 할인도 많이 해줘야 되고 잘못해서 요금 전기요금 올라가면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겠지만
0: 네.
1: 우리는 저 카드 안 받고 우리 카드로만 할래요라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
0: 오히려 외면할 수 있으니까
1: 아 외면당할 수 있으니까
0: 네. 그래서 거기에 그냥 함께 하겠다라고
1: 그러다가 이제 적자를 보게 되는
0: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사업 자체 경제성도 좀 살펴보면은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기차 충전기가 약 47만 대였는데
1: 예.
0: 전기차 자체는 90만 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두 대당 충전기가 하나씩 있는 꼴이 거잖아요
1: 너무 많아요 충전기가
0: 맞아요 세계 평균이 11대당 한 개거든요
1: 우리는 두 대당 한 대씩 있다
0: 맞습니다.
1: 과잉 경쟁이었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추려지는 과정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적자가 주로 나는군요.
0: 네. 네. 그래서 업계에서는 사실 이게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 같기도 하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전기차가 상반기에만 20만 대가 새로 등록이 됐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두 배 넘게 늘어난 거예요.
1: 이제 충전기 사업자들도 이제 곧 돈을 좀 벌기 시작할 텐데
0: 네.
1: 그때까지 버티는 게임이 시작됐다.
0: 맞습니다.
1: 처음에 과잉 투자를 했다가.
0: 네. 그래서 실제로 뭐 휴게소처럼 이용량 많은 데는 흑자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차 변해가고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1: 예.

0: 기준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는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7: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6: 잠시 후 9시 5분
7: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8: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찾아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괜히 말했다가 저 사람이 나한테 실망하진 않을까? 정여울 작가는 고민을 털어놓는 능력이 부족했다죠. 그런데 살아

0: 것도 나는 바뀐단다. 누군가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나면 문득 느끼죠. 할 수 없을 것 같은 막막한 나에서 해볼 만하게 단단해지는 나로 어느새 변신. 그게 고백의 초능력이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5: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6: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9시 뉴스입니다. 연대 북미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찍은 사진 3장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잇따라 게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올린 사진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두 장은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 때 사진으로 추정됩니다.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강조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지만 성과 없이 결렬된 2차 북미 정상회담 사진은 이번 게시물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경제재정부 장관이 미국의 새로운 대이란 제재에 맞서 2년 경제계획을 수립했고 모든 사안이 이 계획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에드 알리 마다니자데 장관은 현지 시간 24일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이란 정부는 미국의 제재에 맞설 계획을 오래전부터 세워왔고 새로운 제재에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란 협상단을 이끌었던 모하마브 갈리바프 의회 의장도 이번 제재가 미국의 허풍이라고 깎아내리면서 미국이 이란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더 제한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